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비가 대부분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부산 등 경남 내륙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부터 날이 부쩍 쌀쌀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특히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낮아져 평년 이맘 때처럼 쌀쌀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 19도 등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가을 외투를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낮아지는 곳이 많아서 늦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어제 30.1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오늘 20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낮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춘천과 대전 20도, 대구 23도, 광주 25도 등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강원도, 내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면서 토요일에는 25도 안팎으로 올라 평년의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중계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6% 넘게 급락하며 6천선이 무너졌습니다. 두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

0: 비용 397억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 중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납 배출 촉진 주사를 투약해 작업장 납 노출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자동차 배터리 업체 DN오토모티브가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세입니다. 3%대 급락하며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중 낙폭을 확대하더니 6천선마저 깨졌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거래를 5분간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가 두 달 만에 발동됐습니다. 이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보다 3.1% 떨어진 6,186.08에 문을 연 코스피는 빠른 속도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개장 1시간 반 만에 6% 넘게 급락하며 6천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장중 6천선이 무너진 건 7월 31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입니다. 앞서 오전 9시 47분에는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하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8월 19일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는 7% 넘게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장중 9% 넘게 하락하며 150만 원 선마저 깨졌습니다. 현대차 역시 6% 넘게 하락하며 30만 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가 하락은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엔비디아와 인텔, 마이크론 등 주요 업체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창신 메모리가 차세대 서버용 D램 제품 출시 계획을 밝히며 기술 추격이 본격화한 것도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3% 내린 823.69에 개장한 코스닥도 오전 중 낙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0: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정보기관 소통에 진전이 이뤄졌다면서도 제일 어려운 현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비자 발급이 지연되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빠진 채 진행된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야당은 국가정보원 파견 인력의 부임 지연 등을 근거로 한미동맹의 난맥상이 드러난 것 아니냐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동맹국들 상황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한국 정부만의 어려움이 아니란 취지로 방어했습니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구성핵 시설 발언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 장관 등을 미국 측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강경화 주미대사는 정 장관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했습니다. 강 대사는 한미 정보기관 간 소통과 진전이 이뤄졌다면서도 양국 정보 협력이 제일 어려운 현안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백악관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강 대사는 한미 통상 현안으로 꼽히는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선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 대선 후보 지위도 유지됐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대선 당선 등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0: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 이진숙, 주진우 의원 발언이 여야 쟁점이 되고 있다고요?
2: 네,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이 패륜 막말의 배설 무대가 됐다고 국민의힘 이진숙, 주진우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이진숙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친의 묘소 사진을 꺼낸 것을 두고 기행을 넘는 추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골프를 문제 삼고 SNS에 이제 명끈을 떼라고 대통령의 이름을 비틀어 글을 올린 것도 경악스럽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막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의 입을 민주당이 막으려 한다면서 의회 폭거라고 맞섰습니다. 여권 주도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재처관이 의결된 것도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의 골프 또한 직무유기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도 자신의 표현은 막말이 아니라며 민주당의 윤리위 언급은 협박이라고 역공했습니다.
1: 네. 오늘은 행안위와 법사위 등에서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이 소식도 알아보죠.
2: 오늘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비상을 선언하며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 질타했습니다. 추 지사는 채무관리계획과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도 조례로 정해놨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선 개인적인 정치 소신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선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과 헌재소장 배우자의 국외 출장, 대통령 골프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1: 네, 국회 산재위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요?
2: 네, 국회 산자위는 오는 23일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증인에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채택했습니다. 산자위는 지난 7일 홈플러스 사태에 따른 입점 상인 피해 등을 묻기 위해 김 회장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 회장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지난달 22일 산업부의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비공개 보고 내용 녹취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 촉구 결의문도 처리됐습니다. 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삶이 걸린 사안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혼인 무효 소송 중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까지 납치한 20대 김모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처음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뒤에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 사건으로 분류해서 피해자를 보호해 왔지만 참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그제 새벽 장모를 살해한 뒤 혼인 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20대 김모 씨. 도주 7시간 만에 강원도 야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혐의는 존속 살해와 특수감금. 김 씨는 장모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범행 전 흥신소 등을 통해 아내 동선을 확인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두 달 전 김 씨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가 처음 접수된 뒤 법원은 김 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도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 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해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임시조치가 만료돼 경찰이 추가 신청했지만 김 씨는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또 임시조치가 만료되기 전 사회복무요원인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김 씨의 소재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1: 노동자들에게 납 배출 촉진 주사를 투약해 작업장 내 중금속 노출을

0: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DN 오토 모티브가 사과했습니다.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납축전지 생산 노동자들에게 납 배출 촉진 주사를 투약해 작업장 납 노출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자동차 배터리 업체 DN 오토모티브가 사과했습니다. DN 오토모티브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철저히 준수, 이행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실시될 모든 절차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달 30일 DN 오토모티브 사측이 울산 공장에서 납 배출을 돕는 이른바 킬레이션 주사를 맞게 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당시 KBS가 입수한 올해 4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정밀 측정 결과 일부 공정에선 기준치의 최대 5.5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진행한 작업환경 진단과 특수건강 진단에선 납 노출도가 기준치를 넘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노조는 KBS에 사측이 해마다 검진을 한두 달 앞두고 비타민 주사라며 노동자별로 한 번에서 세 번, 특정 공정 작업자는 네 번까지 주사를 맞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지난 5월 KTX 강릉선에서 선로가 휘어져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때이른 더위를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코레일 최종 조사 결과 선로 자체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5월 고속열차를 멈춰 세웠던 KTX 강릉선의 선로 휘어짐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에 따른 레일 팽창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KBS가 입수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사고조사 보고서입니다. 사고 당시 선로 온도는 40.6도, 열차 운행 통제 기준인 55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기온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위보다는 선로의 구조적 취약성이 문제였던 겁니다. 근본 원인은 선로 연결부 침목 아래 빈틈이 생기는 이른바 뜬침목 현상. 선로를 받쳐주는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급곡선 교량을 지나는 열차의 하중과 제동 충격 등이 더해지면서 선로가 변형됐다는 분석입니다. 사전 점검도 유명무실했습니다. 사고 전인 지난 1월과 3월 진행된 전기선로 검측에서도 위험 징후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코레일이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이처럼 보강이 시급한 전국의 선로 구간은 38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자갈 보수와 선로 고정장치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0: 사우디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예멘 반군 후티가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향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후티는 미국이 사우디와의 전쟁에 개입하면 영내 미국 시설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적대적 위협을 알리는 긴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곧이어 세 차례의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현지 시각 12일 밤 후티 반군이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에서도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후티 측은 현지 시각 12일 사나와 북부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10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는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후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예멘 공격에 가담하면 영내 미국의 모든 이익시설에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난 10일 리야드의 관문인 킹 칼리드 국제공항 공격으로 미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에 대한 군사작전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킹 칼리드 국제공항 운영 중단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사우디 최고 권력자인 빈살만 왕세자의 경호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왕세자가 벙커 등 방호시설을 갖춘 왕궁들을

0: 오가며 엄격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으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브렌트유가 지난달 1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도 급등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이윤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202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 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논술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시립대도 지난 3일 오전 2027학년도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용인시, 경북 영천시 등 3개 지역의 10개 교복 대리점에 과징금 1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리점은 각 지역의 교복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문체부, KBO 등과 합동으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 일대에서 암표 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암표 매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며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유치장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시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유치장 근무자 4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특수강도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40대 남성 A씨가 샤워장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할 당시 유치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근무자가 유치장 근무 지침에 따라 적절히 피의자를 관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한미 간 정보 협력 및 대미 투자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냐며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배는 아삭하고 달콤해서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해외에서 중국산 배가 이것을 속이고

0: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산 배 시장에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교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현지 마트에서 중국산 배가 마치 나주배 또 신고배인 것처럼 한글을 포장상자 겉면에 적고 또 색동무늬를 넣는 식의 디자인을 사용해 한국인들조차도 헷갈릴 때가 적지 않았다고 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중국산 배가 늘고 있고 또 해상 물류비도 오르면서 우리나라 배 수출 물량이 7년 새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참 걱정이죠. 그래서 농협과 또 지역 영농법인 13곳이 힘을 모아서 다 함께 이 표준 포장재를 사용해 이것이 한국임을 분명하게 밝히기로 했다는군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퀴즈인데요. 농수산물이나 물건이 생산된 곳을 뜻하는 세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이응, 시옷, 지읒. 이응, 시옷, 지읒입니다. 뭐 국내에서도 이걸 속여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점검을 해도 또 적발되곤 하죠. 뭐 명절 같은 대목을 앞두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허위 표시 이런 것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기 마련인데 국내산과 수입산 이것을 혹시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문자 참여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고요. KBS 콩 게시판에 무료로 이용하시면서 글 올려주셔도 좋겠는데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뭐 사연도 소개해드리지만 몇 분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라디오 전국 일주와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다음 주까지 아주 달달한 오후 간식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커플이 또는 뭐 한 두 분이 아주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와 조각 케이크가 들어간 디저트 모바일 쿠폰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전해듣고 라디오 전국일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리던 가을비 점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과 영남 지역에만 아직까지 조금씩 빗방울이 떨어지고요. 전국의 고속도로 교통량은 적고 빗길 사고가 잇따릅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칠원 분기점 부근에서 하만 2터널 부근까지는 조금 전부터 밀리기 시작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북대구 진입로에 사고가 있어서 지금 부산 방향 진입램프 전면 차단 되고 있으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 부근 1차로에도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고요.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청담대교 남단 앞두고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 복정부터 정체가 심해서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모두 9천여 명입니다. 노동자들에게 납배출 촉진 주사를 맞춰 작업장 내 중금속 노출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DN 오토모티브가 사과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 6만 6천 톤을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경기 용인시와 울산광역시, 경북 영천시 등 3개 지역의 10개 교복 대리점에 과징금 1억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오늘은 커피와 조각 케이크가 들어간 디저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는 퀴즈 내드리고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앞서 오늘 정답인 이것을 한국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배가 해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어서 배 수출액이 7년 동안 반토막이 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이 가품 때문에 화장품 업계도 지금 비상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것을 잘 구분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 좀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응 시옷지읒 오늘 정답 초성인트까지 드렸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사연 몇 개 먼저 좀 살펴보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죠. 끝번호 7404님 도대체 왜 이것 허위표기 단속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답답합니다 하셨어요. 하지 않는 건 아니죠.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나 봐요. 어이, 참 문제입니다. 1597님 고춧가루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보면 중국산이 아닐까 싶어서 이것을 꼭 살펴봅니다 하셨는데, 아, 이거 뭐 음식에 대해서는 좀 뭐 편견을, 음식 때문에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아, 이것을 허위 표기하는 식당들도 많고 하니까 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1918님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에는 먹골배가 유명해요. 아삭하고 달콤해서 한번 손을 대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것 속이지 맙시다 하셨습니다. 마치 말로 할 때 잘합시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7605님 간 크게 이걸 속이는 업체를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신뢰가 떨어집니다. 과일을 살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샀었는데 혹시 모르니 이제는 좀 유심히 잘 살펴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1076님 한 분 더 볼까요? 대추는 중국산은 표면색이 짙고 향이 거의 없고 꼭지가 없어요. 국산은 꼭지가 많이 붙어 있고 표면색이 연하고 향이 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방법을 알려주셨네요. 요즘 대추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물건 놓은 제품들은 좀 이 유통기한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꼭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가 보네요. 예, 꼭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향, 아, 이건 속일 수가 없죠. 예. 커피 조각 케이크 쿠폰 1076님께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계속해서 바라면서 이제 지역 소식 전해드리죠. 먼저 울산으로 갑니다. 이혜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
0: 네, 먼저 울산 날씨부터 전해드리죠.
5: 네, 오늘 울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이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비 소식은 없지만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낮아질 예정이어서 외출하실 때 따뜻한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울산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5: 네, 울산은 광역시인 만큼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과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선 병원 한번 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0: 네.
5: 특히 울주군은 면적이 넓고 또 농촌 마을들이 여러 읍과 면에 흩어져 있어서 고령 주민들이 의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런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의료진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0: 네.
5: 울산에선 지난해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이 올해는 지난 8월 웅촌을 시작으로 4개 권역을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농촌 왕진버스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0: 농촌 왕진버스라 뭐 이름만 들어도 어떤 지원을 하는지는 뭐 분명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소개는 좀 해주시죠.
5: 네, 농촌 왕진버스는 병원이나 약국 같은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울산시 또 울주군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 농협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이나 의료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400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사업비를 3,6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늘려서 지원 규모도 800여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0: 네.
5: 사업에 참여한 지역농협 김철호 조합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6: 농촌 왕진버스는 병의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농촌 주민이나

0: 의료 돌봄이 필요한 치아계층 등입니다. 지원 내용은 양한방 의료지원,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검사, 근골격계 질환, 정신건강관리, 금안, 돋보기 제공,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남농협에서는 사업 홍보 및 수혜 대상자 인원 선발, 자원봉사자 모집, 현장 지원, 지역기업 협찬 등 왕진버스 사업을 주관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예, 뭐 생각보다 진료 범위가 꽤 넓은데요. 뭐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진료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2: 네, 먼저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 또 과거 병력과 복용 중인 약 등을 확인하면서 문진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건강 상태에 따라 의과 진료와 한의과 침치료, 또 치과 검진 등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1: 네.
2: 의료진은 울주군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허리나 무릎처럼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소 불편했던 증상을 의료진과 직접 상담하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1: 이렇게 다양한 진료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참 좋은데요. 그러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게 가장 크게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2: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한 어려움도 바로 이동 문제였습니다.
1: 그쵸.
2: 울주군은 마을들이 넓게 분산돼 있어서 가까운 병원에 가려고 해도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을 하지 못하는 고령층은 병원을 한번 다녀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주민은 몸이 아파도 이동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참고 지내다가 상태가 나빠진 뒤에야 택시를 불러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도 있다고 했는데요.
1: 네.
2: 주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대기 안 아프니 뭐 좀 아픈가는 병원에 안 가거든. 크게 대기 안 아프니까 네 병원에 갈 일 짜다를 없다. 그다음에 서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게 해가 병원에 가면 수산대 맞고 하지.
4: 언제 다 고장났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5: 차 없는 사람은 불편하지. 언양강에 나오려고 해도 20분. 울산 가려고 하면 30분. 운동 못하는 사람은 불편하지.
6: 어른들을 모시고 왔어요. 분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차가 없으니까 부담은 좀 느끼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편찮으신 걸 매일 가려니까 운전도 못하시고 연세도 있고 하니 그냥 차 모시다가 대기 편찮으시면 이제 택시 불러가시고 그러시더라고.
7: 지금 치매 보통 해가지고 뭐 핸드폰 뭐 걸음 걷는 거 뭐 다 쭉 봤는데 보니까 요 골다공증 검사까지 해주네. 그래 보통 우리 어디 뭐 정부에서 하는 거 가보면은 이래 세밀하게 안 해주더라고요. 요 우리 농협에서도 정말 이래 세밀하게 너무 잘해주고 좋네요. 예.
1: 예, 뭐 하여간 이 병원까지의 거리를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사실 농촌에서는 재가복지 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의 생활을 살피기도 하지만 건강 상태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거나 진료까지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그런 점에서 의료진이 직접 찾아와서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이 서비스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의료진이 어르신들을 진찰해 봤을 텐데 뭐 다들 건강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2: 네, 의료진에 따르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가운데는 혈압이나 혈당이 높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 아하.
2: 당장 심한 통증이 없다 보니 병원 방문을 미루면서 만성질환을 방치하게 되는 건데요.
1: 네.
2: 이런 질환은 관리 여부가 건강 수명이나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의료진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거나 작은 건강 문제를 살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장에 참여한 의료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8: 안쪽에 어깨에 쿠션 역할을 하는 쪽에 염증이 생겨갖고 밤에 아프시고 팔도 잘 안 올라가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고근처에다가 이제 약을 주사를 할 거예요.
9: 어르신들 중에서 재가복지 사업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보시면은 괜찮으신 분들도 많은데 진짜 실제 거동이 어려우신 분도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혈당이 높거나 뭐 혈압이 높거나 하는 이제 좀 삶의 질이나 아니면 이제 건강 수명하고 직결된 질환들이 관리가 안 된 채로 있으신 경우가 좀 많거든요.
10: 중점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아프신 부위 같은 거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진료를 보거나 뭐 영양제 주사라든지 뭐 침 진료라든지 치과 진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 네, 확실히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환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기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드시고 계신 약 같은 것도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상비가 필요한 것도 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1: 네, 하여간 이 왕진버스 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는 거,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텐데요. 뭐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나요?
2: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울주군처럼 면적이 넓고 마을이 분산된 지역은 의료기관이 늘어나더라도 모든 주민의 접근성이 한꺼번에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노력과 함께 왕진버스처럼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돼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회성 건강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진료와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 네.
2: 몸이 아파도 참고 지내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의료사각지대에 놓이 지 않도록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건강을 살피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울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이번엔 목포로 건너갑니다. 강민지 리포터.
12: 네, 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1: 네, 목포도 날씨부터 전해주십시오.
12: 네, 현재 목포는 2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오전까지는 비 소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수요일 아침부터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목포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12: 네, 길을 가다가 빵 냄새에 발걸음 멈춰보신 적 있으시죠?
1: 빵 냄새 좋죠.
12: 네, 이번에는 사 먹는 빵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반죽부터 시작해서 빵을 만드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 네.
12: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가을 베이킹 수업인데요. 이날 메뉴는 이름부터 바삭바삭한 옥수수 크런치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아이들을 당황하게 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말랑말랑한 빵 반죽이었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시죠.
13: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자, 근데 충분히 발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은 선생님이 보면서 먼저 들어갈 것들 이렇게 머스타드 뿌리고 옥수수 크런치 올리고 옥수수 콘까지 올려서 굽기만 하면 됩니다.
14: 저는 여기 빵에다가 옥수수 많이 넣고 옥수수 좋아해서요.
15: 저는 옥수수도 많이 넣고 머스타드도 많이 넣으려고요.
16: 네, 질문이 있습니다.
13: 네.
16: 아, 옥수수콘 있잖아요. 저거 전자레인지 넣으면은 막 팝콘 되지 않을까요?
13: 약간 딱딱해지지 팝콘처럼 터지거나. 지금 이렇게 놓인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17: 이렇게 하면 붙을 거예요.
13: 그렇죠.
17: 근데 자리가 없네.
13: 그렇지. 공간을 이제 만들어야 돼. 간격이 들러붙지 않고 구워지고 발효됐을 때 들러붙지 않을 간격을 너희가 유지해서 다시 정렬시킨 후에 발효를 다시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오븐에 넣겠습니다.
1: 네, 뭐 빵 하나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참 생각만큼 쉽지는 않군요. 그래도 이렇게 완성했을 때 다들 뿌듯해했겠어요.
12: 네, 그렇습니다. 직접 반죽하고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서 자기 빵이 부풀어오르는 모습까지 보니까요. 눈이 초롱초롱했는데요.
1: 네.
12: 특히 빵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 아이들 표정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1: 물론 뭐 먹는 즐거움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내가 만들었다 이런 뿌듯함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요. 아이들 반응은 어땠나요?
12: 같은 재료를 받아도 완성되는 모습은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옥수수를 많이 넣을 거예요 라고 욕심을 냈고요. 또 머스타드를 듬뿍 올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1: 네.
12: 몇 번씩 선생님에게 물어보던 아이들도 결국 자기 방식대로 빵 하나를 완성했는데요. 이전 수업에서는 그 싫어하던 당근으로 컵케이크도 만들었는데 그새 당근이 좋아졌다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1: 네.
12: 아이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15: 초콜릿 쿠키도 만들어보고 당근 컵케이크도 만들어봤어요. 나눠 먹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18: 밀가루 반죽 피고 있어요. 옥수수 크런치 빵이요. 가족이요.
19: 우와, 맛있겠다. 반죽을 이렇게 모양 잡는 거? 올챙이 모양으로 처음에 잡아야 돼가지고 그거 잡는 게 좀 힘들었어요. 저번에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관심 생겼어요.
20: 아,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신청했어요. 초코칩 쿠키 만들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당근 컵케이크가 제일 생각나요. 당근 들어간 컵케이크를 처음 먹고 더 맛있다는 걸 알아서 집에서 만들어 볼 거예요.
21: 와, 맛있겠다!
1: 네, 뭐 들어보니까 아이들마다 아주 취향이 확실하네요. 예. 근데 뭐 듣자니 이번 수업이 그 베이킹만 배우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다면서요?
12: 네, 맞습니다. 빵이나 쿠키를 굽기도 하고 또 뜨개나 공예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데요. 여러 분야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된 결과물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언가 하나를 완성해 본다는 건데요. 네. 담당자 송재민 씨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0: 청소년들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다양한 체험으로 느껴볼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옥수수 크런치빵 만들기도 그중 하나고요. 반죽하고 구워서 완성하는 과정으로 베이킹을 배우는 걸로는 물론 내가 직접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들고 완성해보는 경험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매달 주제를 바꿔 진행하는 상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뭐 요리와 베이킹, 공예, 문화예술 같은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 고장, 무안의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보는 역사탐방, 뭐 자개공예와 전통간식 만들기 같은 전통문화체험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이야기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 또는 이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예, 뭐 처음부터 잘하기보다 어쨌든 직접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과정에 의미를 두고 있는 거군요. 뭐 자꾸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 혹시 뭐 다시 찾아오는 아이들도 좀 있던가요?
2: 네, 꽤 있었습니다. 만든 쿠키를 주변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아 정말 맛있다는 말을 듣고 뿌듯했다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네. 한 번의 체험이 새로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소감 들어보시죠.
3: 맨 처음에 구름빵 같은 거 한번 만들어보고 한 거예요. 저번에는 뭐 초코 쿠키도 만들고 마들렌도 만들고 뭐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기를 좋아하게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4: 옥수수 크런치빵이요. 그 물을 묻힐 때 힘들었어요. 손에 달라붙어서. 기대되고 설레요.
5: 청소년 수련관에서 포스터를 보여줘서 나 이거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6: 저는 베이킹 좋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 옥수수랑 크런치 이렇게 뿌릴 때 기억에 제일 남았어요. 맛있는 것만 들어가서 기분이 좋아요.
7: 네, 친구가 한번 알려줘서 같이 따라가 봤다 재밌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8: 평소에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직접 반죽을 밀고 소시지를 모양을 잡는 게 기억이 남았어요.
1: 오, 많이 배웠네요. 어쨌든 구름빵에서 시작해서 초코 쿠키, 뭐 이번엔 옥수수 크런치빵까지 이 경력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반죽과 씨름하는 모습과 또 뿌듯해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제가 하나 먹어보니까 정말 달콤하고 또 짭짤하니 맛있더라고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맛있는 빵이 탄생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작은 빵 하나를 완성하면서 또 다른 관심과 재능도 하나씩 발견해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예, 뭐 손에 달라붙는 반죽과 씨름하면서도 끝내 자기만의 빵을 완성한 아이들 모습 아주 눈에 선한데요. 아주 맛있는 냄새만큼이나 또 아이들의 뿌듯함도 가득했던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목포 소식 잘 들었어요. 강민지 리포터였습니다.
9: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 인천 소식들 자세히 전해듣죠. 한겨레 전국부 경인팀의 이승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1: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환자 4명이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까지 나섰다고요?
10: 네, 인천의 원병원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모두 4명의 환자가 병원의 주의, 보호 의무 소홀로 심정지와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4명은 치매 환자인 84살 손모 씨와 지적장애인인 30살 이모 씨, 조현병 진단을 받은 79살 박모 씨,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은 76살 전모 씨입니다.
1: 네.
10: 경찰은 지난 7월 숨진 환자 1명의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올해에만 4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는데요. 최근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병원장과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사망한 환자 4명 중 박 씨를 제외하면 모두 사망 전까지 부당하게 강박당하는 등 각종 인권침해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보건당국은 16일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1: 예, 이 병원에서 그 벌어졌던 인권침해 얼마나 심각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10: 네, 이런 사실은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에서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외부 교통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 내용을 조사하면서 병원을 불시 방문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이 병원은 143개 병원을 병상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으로 연평균 입원 환자는 100여 명입니다. 병원 창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돼 있으며 외부인은

0: 건물 아래 층로로 통해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인권위의 조사 결과 한 환자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200일 동안 격리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1: 네.
0: 또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6명이 자발적으로 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병원에서는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들을 격리하거나 강박한 것으로 조사됐고 한 지적장애 환자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뺏어먹는다는 이유로 325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특히 강박조처가 문제인데요. 법에 따라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명백하고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강박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자의적으로 격리 강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그동안 뭐 행정당국이나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나요?
0: 보건당국이 이 병원에 내린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4차례에 그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추홀 보건소는 지난 2024년 병원 측에 이번 사건과 거리가 있는 정신의료기관 전문의수 미충족에 따라 한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올해 3, 4월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 미충족, 환자 폭력 예방 게시물 미게시, 회계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게 전부입니다.
1: 네. 아니, 그럼 지금 이 병원은 어떤 상태인가요?
0: 네, 원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은 아직 나온 바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은 아직 정상 영업 중이고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에 대한 전원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청에서도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사건이 알려지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 기관은 수사 주체를 두고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1: 아니 이렇게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0: 법에 행정조치 기준이 있지만 위법 판단과 행정조치 시행은 결국 지자체의 판단과 결정에 위임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업정지 등 무거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자체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실제 이번 인천원병원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미추홀 보건소가 내린 행정처분은 정신건강요원수 미충족 등 시정명령으로 환자 사망 책임과는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 예, 아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자,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을 마무리하고 이제 수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네요.
0: 네, 경기도의회는 10일 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감액추경안 5465억 원 중 217억 원을 보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17억 원에는 민생경제 통큰세일 사업이 포함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비 31억 원,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청원 파동을 불러왔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예산 36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예산 19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보육교사 소후개선 및 어린이집 운영비 등 아동복지 분야 예산 27억 원도 복원이 됐습니다. 이들 예산은 추미애 지사가 재정비상상안을 선언한 뒤 5천억 원대 감액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삭감이 예정됐던 사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을 심의한 도의회가 집행부에 예산 삭감액 전액 복원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립이 심화하면서 도의회가 집행부와 협의 없이 삭감된 사업 예산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12일 오후 집행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 예. 자, 어쨌든 이제 마침내 추경안이 통과된 건데 지금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0: 네,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양당이 합의했던 429억 원 규모의 민생예산 복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쪽은 여야 합의로 도출한 429억 원 복원안을 뒤집고 200억 원대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며 도민의 삶을 담보로 한 예산 파행의 책임은 집행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추미애 지사는 한 사업의 예산을 되살리거나 늘리려면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한다. 하나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이것이 경기도가 마주한 냉엄한 현실이라며 그렇게 어느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고 마지막까지 재원을 찾고 또 찾았다.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깊이 공감해줬다라고 했습니다.
1: 한 고비는 어쨌든 뭐 넘겼습니다만 그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갈등이 혹시 이제 반복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우려.

0: 목소리가 실제로 좀 크다면서요?
1: 네, 우선 추미애 지사의 재정 위기 선언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둘러싼 도와 도의회 대립은 마무리됐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때 같은 이유로 대립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본 예산의 경우 연말까지는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가 도의회 생각보다 적은 예산을 제출하고 도의회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한다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가 증액예산을 편성했을 때 도는 제2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삭감은 도의회의 권한이지만 증액은 도지사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네.
1: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 예산만 편성하는 준예산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까지 짚어봐야겠네요.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였고요. 이승욱 한겨레 전국구 기자와 함께 오늘 경기 인천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볼게요. 뭐 농수산물이나 물건이 생산된 곳을 뜻하는 이 세 글자 정답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를 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방주영 님이 저는 베이징 교민인데요. 사실은 중국 과일들이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가면 과일을 안 먹게 돼요. 배는 한국산 배가 인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 과일은 비교 불가할 정도로 중국산이 맛있답니다 하셨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게 어느 과일이 더 맛있다 맛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정답인 이것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선택은 뭐 소비자의 선택인 거죠. 예. 중국산 이건지 한국산 이건지 어쨌든 이거 표기만 정확하게 해주면 선택은 소비자의 몫인 거죠. 0491님 서울 시내 버스 6633번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이걸 잘못 기재했을 때 받는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항상 KBS 1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라디오 전국이 좀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0491님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6293님 제 이것은요. 대한민국 인천입니다. 정부 24에 확인해 보세요 하셨습니다. 아, 재미있는 분이네요. 인천 토박이 분이신가 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답인 이것을 아주 확실히 밝혀주셨네요. 안신자님. 특히 콩 제품 살 때 이걸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수입 콩으로 만든 두유 제품은 GMO 변형으로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을 했다는 거죠. 사람에게 해로운 거 뻔히 알면서 제조하는 업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GMO 변형이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뭐 당장 뭐 어떤 그 해로운 점이 있는지는 제가 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것도 변형이 있다면 GMO 이 변형을 했다면 그걸 명확히 밝혀주면 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참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선택을 하셔야겠죠. 2399님 볶은 땅콩의 경우 중국산은 껍질을 벗기면 누렇고 한국산은 껍질을 벗기면 하얀색이 나와요 하셨습니다. 이것도 오늘 정답인 이 땅콩의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8016님 저는 식당 갈 때면 이걸 꼭 확인합니다. 오늘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오늘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김치를 엄청 담그셨다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직접 지은 농사를 하는 게 가장 속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겠네요. 그러나 이게 참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예. 약간 다양한 문자들 보내주고 계신데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또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점점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은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일부 경남 지역에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늦은 오후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는데요. 어제 한낮에 30.1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지금 2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평년 이맘때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기온 도 대전 21.2도, 대구 20.6도, 광주 22.5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밤부터는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낮아져 평년 이맘때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찬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서울 19도, 춘천 18도, 광주와 대구 20도에 머물며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가을 외투를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에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시 20도 안팎으로 내려가 평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홈플러스 인천 9월점에서 흉기 난동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모두 8명이 다쳤는데 그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전됐다면서도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국익 외교에 주

0: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간 이견은 있기 마련이라며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기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진숙 주진우 의원이 막말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의 입을 막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 전망보다 0.7%포인트 높은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는 끝번호 01281번님이 주신 문자로 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진이 생각나요. 모 카페에서 제주 당근 케이크를 팔던데 당근은 중국산이라고 표기돼 있더라고요 하셨는데, 네,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을 소식이죠. 근데 요즘 SNS에서 실제로 대만 꽁치로 만든 포항 구룡포 과메기나 러시아산 황태로 만든 대관령 황태채, 노르웨이 고등어로 만든 안동 간고등어 등의 지역명을 사용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한창이라고 해요. 근데 식약처에 따르면요, 제품을 만들거나 가공할 때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있다면 상품명 등의 지역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고등어더라도 안동의 간제비 기술이 더해지고, 호두과자 역시 뭐 미국산 호두라도 우리만의 전통과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어쨌거나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명을 내세운 제품이라도 꼭 이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고 문자도 많이 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 함께 할 거고요. 매주 화요일에는 전국의 문화예술 현장을 소개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문화행사 소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내주신 문자 좀 보죠. 끝번호 3343님. 정직하게 이걸 표기해야 농가도 살고 소비자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주 긴 문자 아닌데 옳은 말씀만 하셨네요. 커피 조각 케이크 쿠폰 오늘 처음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선물로 드립니다. 자주 오세요. 네, 4816님. 제 기준으로 수입 농산물은 주로 깨끗하고 흙이 묻어있지 않습니다. 또 수입 가공품은 글씨가 작더라도 자세히 찾아보면 원산지 표시가 써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9611님. 중국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참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도나 미얀마산이 많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야, 그나마 중국산도 또 아닌 거예요? 또 이 넘어가네요 다른 나라로. 1918님. 한복과 아리랑도 중국이 원조라고 우기더니 짝퉁배까지 나오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그래도 한글은 자기네 거라고 우기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일범님, 원산이 정답 잘 보내주셨고 02번으로 오는 전화 받았더니 대출 전화네. 아, 저희 청취율 조사 전화인 줄 알고 받으셨는데 대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좀 전화를 잘 받아주시고 저희 라디오 전국 일주 잊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네. 9800님. 요즘은 과자도 겉포장지까지 똑같아서 속기 쉽더라고요. 이것 하긴 잘하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3007번 쓰시는 분은 모르고 먹으면 맛도 모양도 비슷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품은 값이 저렴해서 먼저 손이 가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참 이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거, 생각은 있는데 이게 참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일인 거,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 믿고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건너갑니다. 시선 뉴스 심재민 기자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올해 그 전국적으로 비가 상당히 좀 적게 내리면서 지금 가뭄 발생 지역이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농업용 저수지와 주요 댐의 저수량도 크게 줄어들었다죠.
2: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2.5% 수준에 그치면서 기상 가뭄 발생 지역이 지난달 34곳에서 이달에는 97곳으로 늘었습니다. 가뭄은 남부 지역에서 수도권과 강원까지 확대됐고 경북 영천에서는 심한 가뭄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48.3%로

0: 평년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았고 특히 전북은 35.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수기에 접어들면서 당장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댐의 저수량도 감소했습니다. 다목적 댐의 예년에 약 85%, 용수댐은 약 60% 수준이고 특히 운문댐과 섬진강댐은 가뭄 대응 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하천수 등을 활용한 대체 공급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정부는 11월과 12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농사에 필요한 용수를 미리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1: 네, 필요한 조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가 서울시의회 수준으로 의정비 인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기초의회 절반 이상도 지금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 적절성 논란이 좀 일고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는 현재 의원 1인당 연간 약 6,823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데요. 의정활동 범위 확대를 이유로 이보다 700만 원가량 많은 서울시의회 수준의 의정비를 요구하며 관련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1: 네.
0: 네, 지역 기초의회에서도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27개 기초의회 가운데 14곳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고 두 곳은 동결, 11곳은 아직 미정인데요. 인상을 결정한 14곳 중 13곳은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월정 수당을 올리면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데요. 상당수 기초의회는 이 방식을 적용하고 2030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네, 또 통합특별시의회에서도 첫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원들의 의정 성과와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의정비를 올리는 방식이 적절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포항시가 국내 최초 상업화 규모로 추진 중인 스마트 연어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준공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던데 공사 과정에서는 또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까지 불거졌다죠?
0: 네, 그렇습니다. 포항시는 총 사업비 783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연어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핵심 시설인 테스트베드를 지난해 12월 준공하고 올해부터 연어 양식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8월 시운전 과정에서 배수펌프 결함까지 발견되면서 일정이 더 늦어졌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12월 펌프를 교체한 뒤 준공할 계획이지만 2027년 말 연어 1,000톤을 출하하겠다는 목표는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당수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가 공사비 일부를 미리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근로자 18명이 약 두 달치 임금 1,614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네. 네,
0: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이미 육상 연어 양식 실증에 성공하고 출하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포항시는 사업 규모와 상업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정이 이렇게 계속 지연되면서 사업 목표와 경쟁력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뭐 이런 가운데 국내 대표 해운선사인 HMM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또 업무를 시작했다고요?
0: 네, HMM은 어제부터 부산 진구 부전동에 마련한 임시 사옥에서 본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 집무실 등이 들어선 이곳에는 기존 부산 영업본부 직원 약 90명을 포함해 모두 120명이 근무합니다. 이는 국내 직원 900여 명의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인데요. HMM은 사내 공모를 통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 북항에 신사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무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이전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1: 네.
0: 네, 앞서 HMM은 노사 합의를 거쳐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했습니다. HMM 외에도 SK해운, H라인해운, 흥아해운 등이 부산 이전을 결정했는데요.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주요 해운 기업을 부산으로 집적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해양수도권을 조성한다는 구성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역뉴스 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였습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네, 오늘은 또 어떤 문화예술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가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바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로 가보고자 하는데요.
1: 네.
2: 자, 올해는 2026년, 즉 짝수해이고요.
1: 네.
2: 그래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각 지역의 비엔날레들이 가을에 많이 개최되는 해이죠.
1: 정말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한국 조각가의 도시에서 세계 조각의 정수를 느끼다. 2026 창원 조각 비엔날레입니다.
1: 예, 조각 비엔날레군요. 일단 일정과 또 어디서 열리는지 장소부터 좀 살펴볼까요?
2: 네, 제8회를 맞이하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지난달 말에 개막해서 현재 절찬리에 개최 중이고요.
1: 네.
2: 네, 11월 15일에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는요. 네, 제가 방금 절찬리에 개최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2: 네, 그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개최 장소 때문인데요.
1: 아,
2: 네, 이 올해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그야말로 창원 조각 비엔날레입니다.
1: 창원.
2: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창원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역사에서 어떤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 경상남도의 최대 인구 도시답게 아주 다양한 문화예술적인 발자취를 남겼고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1: 네.
2: 특히 김종영, 박종배, 박석원 등 우리나라 최고의 조각가들을 유독 많이 배출한 그런 도시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전설적인 조각가들이 태어나고 자란 시기는 창원이 지금의 창원이 되게 한참 전이었죠.
1: 어허.
2: 즉 마산, 진해 그리고 창원. 네, 이 세 지역이 하나의 도시로 통합된 건 2010년이고요. 그 전에는 각 자의 역사가 있었죠.
1: 맞습니다.
2: 네, 이 올해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말이죠. 바로 이런 점에도 주목합니다. 즉 창원의 서쪽 바닷가에 있는 마산 어시장부터 동쪽 바닷가에 있는 진해역까지 그리고 창원 중앙에 있는 성산구의 성산 아트홀 또 창원 북부인 의창구에 나란히 이웃하고 있는 창원의 집과 창원 역사 민속관 이렇게 옛날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산, 창원, 진해에 걸쳐 이루어진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창원 특례시의 동서남북이 모두 관람 동선에 포함된 그런 장소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 네. 네,
2: 게다가 이 앞서 말씀드린 조각가들 가운데 박종배는 마산 또 박석원은 진해 출신이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동선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창원의 오랜 조각의 역사를 지리적으로도 잘 대변하는 그런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1: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은 마산 어시장,
2: 네.
1: 뭐 진해역 네. 등등이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시장과는 좀 거리가 있는 참 이색적인 장소들이네요.
2: 네, 이 혹시 청취자분들 가운데 아니 저 친구 지금 뭐라는 거야? 그래서 어시장에서 전시를 한다는
1: 그러니까요. 것도
2: 세계적인 현실. 기차역은 또 뭔지 네 그런 거 아니고요.
1: 네.
2: 정확합니다. 그래서 참 이색적인 게 맞고요.
1: 네.
2: 게다가 이 창원 조각 비엔날레를 개최할 때마다 가장 핵심적인 전시장인 성산 아트홀하고 거리상으로도 좀 떨어져 있고요.
1: 네.
2: 하지만 세계 유수의 비엔날레들, 가령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나 우리나라의 광주 비엔날레와 같은 세계 최고 권위의 비엔날레들이 무슨 작품을 전시할 것인가라는 질문 못지않게 그 작품들을 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맥락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질문 또한 매우 중시하고 있고요.
1: 네.
2: 그래서 가령 광주 비엔날레의 경우에는 이 파빌리온 전시를 통해서 전남 광주의 여러 지역적 특색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까지 비엔날레에 포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 조각 비엔날레도 창원이 이렇게 독특한 역사를 특히 통합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그래서 바닷가와 내륙의 역사를 모두 지니고 있고 그래서 각 구체적인 전시 장소에 따라 각 장소에 어울리는 작품을 특히 어시장이나 기차역처럼 역사적 발자취가 독특한 곳에 그런 지역성의 맥락 내에서 감상하면 더욱 좋을 작품들을 선정해서 전시할 수 있는 즉 한마디로 창원이니까 가능한 비엔날레 오직 창원에서만 가능한 비엔날레

0: 많은 예술적 독창성을 추구하는데 이런 방식의 창의적인 전시 장소 선정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보통 대규모로 열리는 비엔날레에는 관객들에게 전하는 어떤 메시지와 주제가 있던데요. 네. 그럼 올해 창원 조각 비엔날레 메시지, 즉 주제는 뭡니까?
0: 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실 언젠가부터 관객들이 아, 올해 주제는 이것이로군.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사실 비엔날레의 예술적 차원에서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 그 초예술적 성공.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러한 고민,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실천들이 뒤따라야 하는구나라는 세상의 깨달음과 움직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그 비엔날레가 진정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인데요.
1: 네. 네,
0: 그런 차원에서 올해 창원 조각 비엔날레의 주제를 살펴보면 바로 그러한 진정한 성공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돋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2026 창원 조각 비엔날레의 주제이자 메시지는 바로 공명장입니다.
1: 공명장?
0: 네.
1: 이게 무슨 뜻인가요?
0: 자, 우선 뭐 오래된 무슨 여관이나 무슨 목욕탕을 개조해서 전시했던 게 그거 아니고요. 예. 뭐 그런 곳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로 네.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자, 말 그대로 공명장. 그러니까 이 비엔날레를 공명의 장으로 선보이겠다라는 뜻이죠.
1: 우리가 하는 공명.
0: 그렇죠. 공명. 즉 타인의 뜻. 과 행동에 공감해서 그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말이잖아요.
1: 네.
0: 이 공명이라는 멋진 단어가.
1: 네.
0: 자, 이 올해 창원 조각 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공명은 한마디로 차이의 존중, 보존 그리고 공존입니다.
1: 네. 네,
0: 올해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의 조혜정 감독과 중국의 장준 감독 이렇게 두 명의 예술 감독이 공동 감독 체계로 선정되어 기획되었는데요. 네, 이 두 감독의 말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 등의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다양성을 무비판적으로 잃어가는 상황. 가령 모두가 AI가 제시하는 답변에 의존한 일처리를 통해서 일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사고방식이 획일화되고 있는 점이 지나치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 다양성의 가치와 미학이 그래서 소멸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역별, 세대별, 그리고 사회 집단별 차이 등 여러 차이들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보존하고 서로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어떻게 재발견하고 공유해서 결국 초월적인 공명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계적인 연대를 어떻게 이런 시대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하는 그런 아주 귀한 주제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실제로 비엔날레 전시에서 이런 공명의 정신을 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네. 오늘 전국문화일주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텐데요. 우선 전시는 공명장이라는 동명의 본 전시 그리고 조혜정 감독과 장준 감독 이 두 감독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기획한 두 개의 특별 전시 이렇게 총 3개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전 세계 41개 도시 41개 도시의 81명의 조각가가 참여했고요. 자, 이 본전시는 전시 장소의 구성이 다소 특이해서 제가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고요.
1: 네.
0: 두 특별 전시를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조혜정 감독의 단독 기획 특별전 제목은 조각 이전의 조각 이고요. 이 전시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의 가장 핵심적인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산 아트홀에서 개최 중입니다.
1: 네.
0: 참고로 말이죠. 여기가 KBS잖아요.
1: 네.
0: 이 성산 아트홀에서 걸어서 30초 거리, 1분 거리 네, KBS 창원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괜히 반가운 마음을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1: 네.
0: 자, 그다음에 이 전시 조각 이전의 조각은 말이죠. 역사적 의미와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역사적으로는 현대 조각의 탄생 이전 어떤 조각의 역사가 있었고 두 역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즉 두 시대의 조각이 어떻게 공명하는가를 논하는 전시고요. 철학적으로는 조각 이전의 조각. 즉 조각이라는 조형 예술적 개념 이전에 어떤 개념들이 앞서 존재하는가. 가령 조각의 영감이 된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그런 전시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장준 감독의 특별전은요?
0: 네, 이 전시 제목은 창원 조각 아틀라스이고요. 자, 아틀라스라는 말은요, 우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죠. 바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인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1: 네.
0: 네, 또 여기서 파생된 일반 명사는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을 담은 책. 즉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지리부도와 같은 지도책을 뜻합니다.
1: 네.
0: 이처럼 창원조각 아틀라스는 세 개의 조각의 지도를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어떤 고유의 조각적 흐름들이 있고 이들이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하고 공명하는가를 보여주는 전시인 것이죠. 이 전시 또한 성산아트홀에서 개최 중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이 두 특별전에 이어서 그럼 본전시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0: 네, 제가 아까 이 본전시는 전시 장소의 구성이 다소 특이해서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그러셨죠.
0: 네, 이 본전시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올해 창원 조각 비엔날레 다섯 개 전시 지역, 즉 성산아트홀, 창원의 집, 창원역사민속관, 마산어시장 그리고 진해역. 이렇게 창원 전역에 나눠서 개최 중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공간적 구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 창원이라는 개성 넘치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조각 작품으로 함께 전시하기도 하는 그런 전시고요. 또 동시에 창원의 서로 다른 지역들이 전시의 정신에 맞게 공명하는 그런 아주 이색적인 전시인 것이죠.
1: 그럼 각각의 지역별로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마음 같아서는 한 30개 정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네.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리자면
1: 네.
0: 마산 어시장에 가시면 유수진 작가의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라는 아주 이색적인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1: 네.
0: 자, 이 작품은 창원에 현재 거주 중인 외국인 등록 인구 통계를 토대로 해서 그 국적별 인구 비율에 따라 무려 1000개 정도의 각국 통조림을 종류별로 쌓아 올린 작품입니다.
1: 아, 특이하네요.
0: 네. 그래서 이 각 통조림 탑은 작은 섬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섬, 즉 다른 땅과 떨어져 있기에 각 국적별 사람들의 조국의 고유성을 의미하고 또 한 작품이라는 바다에서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그렇게 공존 그리고 공명할 수 있는 따라서 공명장의 정신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것이죠.
1: 그렇군요. 자, 끝으로 창원 조각 비엔날레에 대한 총평 또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0: 네, 이 김종영과 박종배 등 우리나라 최고 조각가들의 고향인 창원에서 즐기는 세계 현대 조각의 향연이라는 점. 그리고 마산과 진해까지 전시 영역을 확장해서 좀 더 포괄적인 창원의 구성과 매력을 선보이는 비엔날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자, 전국문화일주 오늘은 11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창원 조각 비엔날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원산지였습니다. 2111번 쓰시는 분, 저는 과일은 겉모양을 잘 보고 과일 가게 주인을 믿고 사는 편입니다. 근데 김치는 이것 구분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산지 구분이 어렵다는 얘기시죠. 할 때 뭐 이 김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죠. 1873님 너무 싸게 팔면 일단 원산지를 속인 게 아닌가 의심해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김순희님 저는 가을이면 농사 짓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원산지가 확실한 국내산 콩과 들깨 등을 산답니다 하셨어요. 요즘 뭐 원산지를 좀 믿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가 봅니다. 0116님 구분법이나 특징 알아도 전문가 아니면 원산지 잘 맞는지 알기 힘드니까 아예 속이지 마세요라고 하셨고 2082님 지금이라도 상표를 통일해서 한국산 배를 외국에 수출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표를 널리 알려서 중국산 물리치고 우리 배가 수출이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농민분들 시름을 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조각 케이크 쿠폰 2082님께 끝으로 드립니다. 자, 내일도 많은 참여 바라면서 또 새로운 소식으로 내일 다시 2시 10분에 인사드릴게요. 전국일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유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입니다. 페다고지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은 은행 저금식 교육입니다. 저자는 당시 교육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사는 소통하는 대신 공문을 발표하고 예금을 합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고 외우고 반복합니다. 이것이 은행 저금식 교육 개념입니다. 교사는 지식을 입금하면 학생은 그것을 보관했다가 시험이라는 날에 그대로 인출해 보여줍니다.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고 학생은 배우기만 합니다. 교사는 말하고 학생은 얌전히 듣는 교육에서는 어떤 창조성도 싹트기 어렵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은 채워야 할 그릇이 아니라 불을 붙여야 할 뗄감이라고. 그릇만 채우는 정신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정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교육이 아름다운 것이겠지요. 학생을 그저 빈 그릇으로 여기는 순간 학생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세계에 대한 감각, 고통에 대한 앎은 모두 없는 것이 됩니다. 사탕수수밭의 농부는 글자를 모를 뿐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땅과 계절을 알고 착취를 알고 굶주림을 압니다. 그런데 은행식 교육은 그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결국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저자는 이것을 피억압자의 자기 비하라고 불렀습니다. 억압은 몸을 묶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은행을 발명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의 지식은행입니다.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는 질문이라는 입금과 대답이라는 인출 사이에 사유가 끼어들 틈조차 없습니다. 저자는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문제제기식 교육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교사는 벽돌 그림을 보여주며 이것은 벽돌이다라고 입금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누가 이 집에서 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으며 누구도 혼자서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계를 매개로 하여 서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탈북민 김강우 씨와 말씀 나눕니다. 김강우 씨는 2016년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왔지만 북한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렸는데요. 결국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북한군에게 발각돼 총살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 가까스로 몸을 피한 뒤 산속에 숨어서 22일을 버텨야 했는데요. 어머니는 보위부에 끌려갔고 자신은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다시 북한으로 향하게 했을까요? 탈북민 김강우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강우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아, 정말 어떤 영화가 이보다 더 극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이제 30년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이렇게 막 목숨을 건 일들을 겪고 진짜 이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을 거쳐서 또 뭐 라오스를 거쳐서 네. 태국을 거쳐서 한국을 오고 뉴질랜드 유학을 갔다가 또 다시 어머니를 모시러 이제 북한으로 향하게 됐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 내가 조금 몸도 편해지고 이제 배고픈 것도 벗어났고 그랬는데도 어머니 생각을 떨쳐내기가 그렇게 힘들던가요?
1: 아,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가 없고 이제 뭐 내일 당장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돌아와서는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다양한 일들을 했었죠.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일을 했었고요. 뭐 철거나 방수 작업 같은 것도 했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작업이나 뭐 그런 생산직도 했었고요. 결국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었던 일은 그 KT에서 핸드폰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직업을 바꾸게 되었던 이유는 어차피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는 거니까 밤에 야근을 하던 뭐 어쨌든 제가 몸이 두 개, 세 개가 되어서라도 더 빨리 일을 할수록 어머니가 빨리 나올 수 있다.
0: 아, 돈을 모아야 이제 북한에 가서 어머니를 데려오는 자금을 모을
1: 맞습니다.
0: 수가 있으니까.
1: 브로커 비용을 제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죠. 네.
0: 아, 근데 이게 탈북한 사람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일이잖아요.
1: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막 계획을 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돈을 많이 열심히 모아서 브로커를 고용해서 어머니를 탈북시켜야겠다까지만 계획이었고요.
0: 아, 그러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어머니를 모셔와야지.
1: 맞습니다.
0: 그렇게 생각을 했군요.
1: 네,
0: 처음에.
1: 그래서 2019년 4월쯤에 모든 준비가 돈과 브로커를 찾았고요. 근데 그날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하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50평생을 북한에서 사시고 처음으로 법을 어기면서 이제 국경을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남편을 잃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가정의 두려움은 진짜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어떤 두려움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마중을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국경에 가서 제가 어머니를 기다리면 어머니가 저를 보고 조금은 덜 무서워하시고 또 혹시 있을 어떤 돌발 상황이나 변수에 대처하기가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중을 간 거죠. 네.
0: 어머니를 이제 맞아야 되겠다.
1: 네. 그리고 또 한시 바삐 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요. 네.
0: 예. 진짜 배려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아들이네요. 그런데 압록강을 다시 건넜단 말이에요. 무슨 네. 변수가 생겼어요?
1: 맞습니다. 제가 중국 연길에 먼저 가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고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그 국경을 넘는 군위만 그 국경 경비대만 매수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강을 넣은 다음에는 또 다른 브로커를 구해서 중국에서부터 태국까지 제가 온 루트를 따라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사람들을 고용했던 이유는 제가 직접 만나보고 그들에게 제 상황을 좀 왜냐하면 동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더 그 어머니를 구출하는 작업에 열심히 임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차량도 두 대 빌려가지고 뭐 앞서가던 차량이 초소에서 단속을 당해보면 검문을 당해보면 뭐 뒤에 차에 전화도 해줘서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0: 상황이 이러니까 뭐 이렇게 대처해라.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딴에는 만단의 어떤 준비들을 갖추고 이제 어머니를 기다렸는데 처음에 약속했던 브로커가 어머니를 압록강을 못 넘겨준 겁니다. 그 상황이 제가 이제 며칠 또 기다렸는데 이제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긴 거죠. 그 국경 경비대원이 어머니를 못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던 중국 브로커들 내에서 뭐 반발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자기들이 하루하루 머물 때마다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계약 외에 비용을 더 청구를 했고요.
0: 네.
1: 결국 그들과도 이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그들은 결국 연길로 다 돌려보냈고요. 또 저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또 장백현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날 5월 20일이었는데 그날 어머니가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다음에 하면 안 되겠니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그리고 뭐 북한과의 통화는 당연히 그 중국 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거는 거기 때문에 2분이나 3분 이상을 하지 않거든요. 도청을 당할까 봐.
0: 네.
1: 그리고 또 통화는 도중에 전화기가 끊겼어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진짜 안절부절 못했던 거죠.
0: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1: 맞습니다.
0: 보다.
1: 그리고 엄마가 안 오시겠다고 이제 저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멘탈이 많이 나갔었고요. 또 못 오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제 어머니가 휴대폰이 없으니까 중국 땅에 건너왔을 때 저를 못 만날까 봐 걱정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휴대폰을 들고 건너가서 어머니를 설득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구나. 그리고 압록강의 물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또 강을 같이 건너오면 아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0: 그래서 건너

0: 믿으셨군요.
1: 네, 결심하는 데는 한 3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0: 아, 그래서 압록강을 무사히 건너셨어요?
1: 아니요. 그래서 그 3시간 결심을 하면서도 저는 그 중국 쪽에 있는 정자에서 북한군 초소들을 계속 감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 그들이 군무 태도는 어떤지 뭐 몇 시에 교대를 하는지 그런 걸 관찰을 많이 했고요. 얘네가 밥 먹으러 가는 때를 노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강을 건너면 제가 이제 북한 땅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좀 어둠이 탁 덮여서 아예 아무것도 분간이 안 되게 그런 상황을 많이 노렸고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건넜죠. 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넜고요. 건너서 젖은 옷도 짜고 이제 그러다 군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0: 잡혔어요?
1: 네, 처음에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이제 매도 많이 맞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 몸에 대한민국 여권과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잡히면 북한에 있는 저희 뭐 사돈의 팔촌의 친척까지 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두려웠지만 그 군인과 몸싸움을 해서 결국 제가 제압을 했습니다.
0: 아, 네. 군인은 총도 들고 있었을 텐데.
1: 맞습니다. 그래서 총을 빼앗았었죠. 네.
0: 아, 군인을 제압하고 거기서 네. 탈출한 거예요?
1: 네. 군인을 이제 돌로 군인의 얼굴을 가격을 했었고요. 사실 엎치락 예. 뒤치락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었고 사실 제가 건너갈 때는 칼도 챙겼었는데 사람을 찌르지 못하겠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저는 이제 손에 잡히는 돌멩이를 줘서 군인의 얼굴을 5~6번 정도 가격을 했고 그 총은 이제 들고 갈까 강에 던질까를 생각을 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탄창만 분리해서 멀리 던져버리고 이제 담을 넘어서 네, 북한으로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 군인과 몸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5월 20일 날 제가 강을 넘었는데 5월 31일까지는 특별경비라는 게 내려왔고요.
0: 네.
1: 원래 계획은 제가 북한에 들어가면 3일 뒤에 그 약속했던 브로커가 사람을 보내서 저희 어머니와 저를 빼내주는 거였는데 사고치고 들어가는 통에 못 나오게 된 거죠.
0: 경계가 얼마나 삼엄해졌겠어요.
1: 맞습니다. 집집마다 인민반 그 숙박검열도 많이 다녔었고요. 네.
0: 그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1: 네. 그래서 그날 밤에 만났습니다.
0: 아, 진짜 그 상봉 장면이 어땠을까 싶어요.
1: 네,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사실은 뭐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북한 땅을 3년 만에 밟았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 생각만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네.
0: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 일만 남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된 거예요?
1: 아, 그래서 그 3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드렸고 처음에 네. 어머니는 저를 보고 당연히 아무 말씀도 못하셨고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아, 그리고 그 3일 동안은 뭐 당연히 잘 숨어 지내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3일 지났는데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산에 몰래 밤에 올라가서 이제 휴대폰을 켜서 그 카톡 예. 로밍을 하고 갔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0: 그 브로커 되는군요.
1: 맞습니다. 그 워낙 국경지대고 제가 산에 올라가면 밑에 압록강도 흐르고요. 거의 네. 중국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연락을 카톡이나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그 브로커 아저씨의 이야기로는 들어갈 때 뭔 사고를 친 거냐 이제 군인들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특별경비가 내려왔으니까 움직이지 못한다. 6월 3일 날 집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제.
0: 네.
1: 그래서 아, 또 열흘 동안 휴가를 또 받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네. 그래서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0: 집에서 숨어서.
1: 네. 집에도 네. 숨어 있고 이제 북한은 산에 그 농사를 많이 지어요. 산에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옥수수나 감자 같은 걸 많이 심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도둑이 많잖아요 북한에. 그래서 네. 그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경비막들이 있습니다. 오두막 같은 것들이 있는데 5월달이다 보니까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들은 철거가 되었지만 돌이나 뭐 풀대 이런 거로 지은 건 있어가지고 그런 데 숨어 있고 어머니가 낮에 먹을 걸 날라다 주기도 하고 네.
0: 예.
1: 그렇게 지냈습니다.
0: 근데 어머니가 잡히셨다고요?
1: 네. 그래서 그 6월 3일 날에도 이제 당연히 사람이 저희 집에 왔었고요.
0: 예.
1: 그리고 뭐 그 북한 내에서도 계속 날짜가 미뤄졌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경까지 나갔다가도 그 뭐 경비 순번이 바뀌었다든가 오늘 안 된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들로 탈북을 못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가 6월 8일 날 밤에 그 군인을 만나고 실패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새아버지랑 함께 집으로 가고 저는 혼자 따로 좀 떨어져 걸었는데 저희 집에 그 보위부에서 나와서 감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체포가 되셨고 이건 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제가 북한에 있으면서 탈북이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어머니를 시켜서도 막 낮 시간에 전화도 하게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통화가 13분 9초인가 찍혀 있는 겁니다.
0: 아.
1: 막 3분을 하면 도청당하는데 13분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통화 녹음에 제 강호라는 제 이름도 나온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보위부에서는 핸드폰 위치가 찍힌 GPS에 와서 강호라는 사람을 찾으니까 2016년에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0: 딱 걸렸네요.
1: 밤에 내 어머니가 이제 배낭과 짐을 꾸려갖고 이제 집에 나갈 때는 뭐 딴짓하다 못 보다가 들어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얘네가.
0: 예.
1: 그래서 밤에 덮쳤는데 어머니 몸에서 휴대폰이 나왔고 몸에서는 막 중국 위안화가 몇천 위안이 나온 거죠. 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황스러워서 근처에 있는 친척집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보이부에서 뒤쫓아와서 막 집 수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뛰어나와서 담을 넘어 도망쳤고요. 그리고 저를 잡기 위해서 얘네가 어머니와 그 아버지를 그 옆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담 밑에 끌고 와서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비명소리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진짜 저도 이성을 잃어가지고 내려가 쟤네랑 싸우다 죽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었고요. 어차피 이판사판 아닙니까? 다 실패해가지고. 아,
0: 부모님 막 맞는 소리, 비명소리를 네, 듣고 그걸 나오지 못하는 그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 네, 그때 그 심정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막 10명 넘는 보현을 다 때려눕힐 수도 없었겠지만 그때는 하나도 안 무섭고요, 당연히. 그래서 막 또 돌멩이 하나 찾아들고 내려가는데 엄마가 막 아, 우리 아들 여기 안 왔다고 이제 큰 소리로 막 그러셨고 저기서 뭐 방금 도망친 사람 누구냐 이제 막 그런 거 물으니까 뭐 탈령병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서 내가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막 눈물을 흘렸죠. 왜냐면 무기력해가지고요. 그 어머니를 구하러 들어왔는데 보이부에 넘겨준 꼴이 되어서 그게 네. 너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럼 이제 어머니는 붙잡혀 간 거예요?
1: 네. 걔네가 새벽에 잡아갔습니다. 차량에 실어서.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를 차량에 떠나는 걸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이게 끝이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0: 네.
1: 아, 일단 친척집에 들어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돈이 얼마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냐 물었더니 중국 돈으로 2만 위안인가 4만 위안이면 뇌물로 써볼 만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다시 탈북해서 바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해서 한국에 와서 돈을 모아서 보내줄 테니까 어머니를 구출해달라.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자수를 해서라도 어머니 살려달라고 빌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뛰어갔는데 날이 밝아서 네, 그 국경경비대원들이 총을 들고 순찰하는데 못 넘게 된 거죠.
0: 네네.
1: 그래서 3일 정도 제가 해산 시내를 방황했고요. 그때 막 제가 북한에 넘어가려고 생각한 게 아니다 보니까 머리도 갈색 머리였고 귀도 뚫었었고
0: 완전 튀겠네요. 진짜 네, 북한에서는 너무 튀겠는데요.
1: 맞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또 옷차림도 되게 단정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저는 막 청바지 입고 있고 그 블랙진으로 그래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이상한 차림새여서 막 들수록 낮에는 산이나 철길 같은 데 숨어 다녔고요. 아, 많은 일이 있었죠. 네.
0: 아, 그러면은 어머니를 결국은 같이 못 모시고 나온 거예요?
1: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길에서 동창들도 만나고 뭐 학교 때 제일 가까웠던 친구의 어머니도 만났는데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숨어 지내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을 잤는데 그 집 휴대폰으로 제가 저희 친척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핸드폰에. 예. 다행히 그 핸드폰 번호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걸었고 그분이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장소를 잡아서 만났죠, 밤에. 그랬는데 어머니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0: 네.
1: 그 이유가 뭐 당연히 저를 잡기 위해서 미끼로 이제 풀어놓고 제가 다시 북한까지 건너오는 놈이니까 어머니 집에 또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집 주변에 잠복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0: 네. 함정처럼 덫을 놓고 이제 네. 기다리는 거죠.
1: 그리고 아버지가 뭐 하루 6번인가 보고를 해야 되고 걔네한테.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빨리 넘어가서 다른 브로커를 수소문해서 보내줄 테니까 어머니 빼돌리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날은 제가 넘어왔던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뛰어내렸습니다. 제 방뚝이 한 7m 되는 곳에서 뛰어내렸고 수영해서 중국을 건넜죠. 네. 그래서 그때는 군인을 살피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총을 쏴도 안 맞을 것 같은 막 제정신이 아니긴 했지만 네. 어쨌든 무사히 건너와서 네. 그 영길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네.
0: 7m 높이에서 네. 물 강으로 뛰어들은 거예요.
1: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여기서 변수가 하나 진짜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문제점이 제가 중국 비자를 한 달을 신청하고 갔었는데 그 비자가 만료된 거예요. 제가 북한에 숨어 있는 기간만 22일을 있었고요.
0: 예, 예.
1: 그리고 중국 땅에서 준비를 하면서도 한 달 좀 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0: 중국에서 이제 체포가 되는군요.
1: 그래서 예. 공항에서 제가 그 공안들 막 다 뿌리치고 나왔고요. 왜냐하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비자 생각을 못하고 북한에서 이제 협조를 요청해서 잡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0: 날 잡으러 오는구나.
1: 맞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좀 진정하고 차분히 생각해보니까 비자가 만료돼가지고 출입경 관리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3일인가 조사받고 네, 비자를 다시 갱신해가지고 한국으로 예. 왔죠. 네.
0: 아, 한국으로 왔어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어떻게 탈출시킬 건가?
1: 맞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제가 중국에서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 브로커들과 연락을 했고, 처음에 약속했던 브로커가

0: 일처리를 못 해주기 때문에 제가 북한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예. 이분이 미안해가지고 다른 브로커를 소개해줬고요. 그 두 번째 브로커가 어머니를 그 빼내주었습니다. 그 해산에 저희 집 감시하는데 대낮에 군인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빼내서 해산시를 벗어나가지고 엄청 먼 농촌 어느 지방 교회에 가서 숨겨주었고요.
1: 네네.
0: 바로 강을 넘겨주진 않았고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저를 찾아서 브로커 비용이나 이런 거 각서 돈을 어떻게 어떻게 얼마를 언제까지 받고 이거 각서를 쓰니까 이제 강을 넘겨주었죠.
1: 아.
0: 그래서 제가 6월 15일 날 한국에 왔고 어머니가 6월 26일 날 네, 압록강을 넘었죠.
1: 어머니하고 다시 만난 건 언제세요?
0: 어머니를 다시 만난 거는 아 10월인가 아마 그 국정원에서 면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짧게 면회를 했었고 저는 이후에 수감이 되었기 때문에
1: 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오셔서 국정원 조사 받는 기간에
0: 맞습니다.
1: 이제
0: 그때 한 번 딱 한 번 예. 면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탈북민들은 한원을 나오는 첫날이 제일 힘들거든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떠오르고 갑자기 낯선 집에 혼자 앉아 있고 하니까 서러운데 어머니의 그 순간을 저는 못 지켜줬죠. 수감되어 있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제가 모든 재판 과정이 끝나고 집행유예를 받고 난 뒤에 2020년 9월 12일 날 어머니를 다시 봤죠. 네.
1: 네.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때 뭐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된 건데 네. 다시 북한에 넘어가는 건 실정법 위반이잖아요.
0: 맞습니다. 국가보안법 잠입탈출 위반이고요.
1: 그쵸? 이게 예.
0: 그 이유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고 갔기 때문인데 제가 통일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뭐 허락해 줄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이게 분단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을 어긴 것은 저도 당연히 반성을 하죠. 네.
1: 네.
0: 두 번 다시 재범할 우려도 없고요. 네.
1: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머니와의 그런 얘기들이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로
0: 맞습니다. 6월에 2년 받았습니다.
1: 하, 정말
0: 법정에서 수갑 차고 어머니를 처음 봤었죠. 네.
1: 어머니가 마음이 그러셨겠어요.
0: 네. 예. 어떤 심정인지는 상상이 잘 안 가고요.
1: 그래서 저 아들이 나 때문에 저렇구나.
0: 아 그래서 효도를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네.
1: 네. 아 근데 사실 어머니를 데려오러 목숨 걸고 이런 그런 영화 같은 얘기도 있지만은 어머니 모셔오려고 그 돈도 무지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0: 네. 그래서 뭐 막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네. 어머니와 새아버지 저는 두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1: 같이 또 오셨군요.
0: 네. 왜냐하면 예. 두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압록강 넘기는 비용만 1인 1,5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태국까지 이동하는 비용도 1인 450만 원 정도씩 들었고 또 그 과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입은 뭐 옷이나 식비나 이런 것들도 예. 있었고 제가 중국에 가서 또 쓴 돈들도 있고 해서요. 많은 돈이 들었죠. 그리고 또 제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발생한 뭐 집세 관리비, 뭐 통신비, 예. 카드값 이런 것들이 연체가 되어서 생긴 말도 안 되는 지인들에게 도움받았던 돈들과 갑자기 신용불량이 된 거죠. 네.
1: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0: 네.
1: 그 돈을 어떻게 갚았어요?
0: 제가 사회에 나와서 바로 에어컨 설치하는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1: 에어컨 설치 기사도 했어요?
0: 네. 2021년 네. 한 해는 에어컨을 달려만 다녔고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일요일 겨우 쉬면서 일을 배워가지고 그 브로커 빚도 다 갚고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1: 그 빚을 얼마 만에 갚았어요?
0: 1년 반 좀 지나니까 아버지랑 제가 둘이 열심히 일하니까 금방 갚았고요. 네. 그리고 자꾸 제가 어머니를 이제 모셔오기 위해서 희생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1: 예.
0: 이제 많은 분들이 효자다 대단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아 저는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게 제가 처했던 그런 상황이면 저는 대한민국의 남아라면 누구나 아들들이라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법이 너무나 중요하죠. 당연히 누군가는 그 질서를 지켜야 되지만 그래도 가족도 소중하니까 이거는 네,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후회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넘어갔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1: 이제 그런 김강우 씨 같은 심정에 많은 탈북민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거
0: 맞습니다.
1: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0: 그 법적인 처벌은 예. 둘째치고라도 이제
1: 그렇죠.
0: 성공할 확률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1: 예.
0: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1: 그러니까 저는 기적 같은
0: 맞습니다.
1: 일인 거죠.
0: 네.
1: 네. 어머니를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 만났을 때 두 분이 엄청 뭐 부득이 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봤지만.
0: 아, 저는 그 요즘 말로 MBTI가 극T다 보니까
1: 아.
0: 생각보다 감수성이 많이 없거든요.
1: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고 하는데 또 막상 표현은
0: 네, 왜냐하면,
1: 또 그렇게 안 하는군요.
0: 네, 북한에서 21일 있으면서 진짜 많은 시련과 그 가정의 마음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심지어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연 갈 수 있는가. 이제 막 제가 오래 머물다 보니까 너라도 제발 넘어가라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는데
1: 네.
0: 저는 한 번도 멘탈이 흔들린 적이 없었고요.

0: 우리는 무조건 갈 수 있다.
1: 예. 네,
0: 바다에서 배가 등대 찾아가듯이 우리도 남조선이라는 목표를 정했으니까
1: 어.
0: 네, 그곳으로 가면 된다. 방법은 찾으면 된다. 이제 저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대견한 거예요.
1: 아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어찌나 의지가 강한지요. 2023년에 우리 김강우 씨가 이제 국민대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드디어. 야, 그 빚 갚고 뭐 진짜 네. 사지를 넘나들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내가 공부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그 끈을 놓지 않으셨나 봐요.
0: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컨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미래행복통장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사대보험 가입하고 1년간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 그 적금을 이제 50만 원 넣으면 50만 원 더 넣어주고
1: 아,
0: 나라에서
1: 그런
0: 최대
1: 게 있군요.
0: 연장하면
1: 예.
0: 4년까지도 해줄 수 있거든요. 이게
1: 네.
0: 뭐냐면 옛날에 먼저 섰던 탈북 선배분들은 막 3,300만 원인가 일시불로 받았다면 저희는 400만 원 받고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차액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주겠다는 거죠.
1: 아.
0: 왜냐하면 돈을 한 번에 주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1: 맞아요. 탕진하거나 뭐 약간 사회 적응 못해서 그런 부작용들도
0: 맞습니다.
1: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어떤 범위나 제도의 허점들을 보완해 온 거죠.
1: 예.
0: 네. 그래서 그런 그 저도 미래행복통장을 2년 정도 가입돼서 열심히 일을 했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갈 때쯤에 항상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북한까지 가서 어머니 모셔왔고 탈북은 또 왜 했었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탈북을 했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회산시에서 순위권에도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안에 또 대학 졸업자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막 친구들이 결혼하고 집을 사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게 비교가 되긴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1: 네.
0: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미련이나 이런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1: 예.
0: 그렇지만 제가 나이가 28살 되다 보니까 포기했었죠. 거의 반포기 상태였었고요. 이번 생에는 진짜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 사연을 알게 되신 어떤 어르신 한 분이
1: 네.
0: 얘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 게 너무 안쓰럽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탈북민들은 국가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5년 이내 입학하면.
1: 네.
0: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 아, 5년이 넘어서 안 되나?
0: 5년이 넘기도 했고 탈북자 보호 종료 조치도 받았었고요.
1: 아.
0: 네.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등록금을 내주시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실 그거는 북한 가는 거 3시간 고민했다면 그 공부를 다시 하는 결심은 2개월 넘게 했었고요.
1: 왜요? 도와주시겠다는데.
0: 이 나이에 공부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1: 아.
0: 이미 일을 열심히 해서 또 직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1: 네.
0: 제가 예전에 핸드폰 매장에서도 1년 거의 되니까 돈을 많이 벌기도 했었고 해서
1: 그러니까 보니까 일도 잘하고 수완도 좋아서 그 되게 실적도 좋았을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왜 꼭 공부를 예.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인생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1: 네.
0: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공부를 결국은 선택을 해서 다시 공부를 또 결심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기초지식이 없는 거예요.
1: 예.
0: 예전엔 공부를 하나 나올 때까지만 항상 1등이었지만 공부를 안 한 시간이 꽤 길고 수감되어 있었던 1년도 있었고 해서 미적분도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그 비영리 단체에서 저를 이제 그 직원분들이 퇴근도 못하고 1년 동안 저녁마다 저를 수학, 영어, 논술,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요.
1: 예.
0: 저도 당연히 열심히 성실히 해서 국민대 입학을 했는데 그 23년 3월 1일 날 제가 학교에 가서 느낀 게 진짜 아,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제 시작이구나.
1: 네.
0: 네. 20대를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았으니까 30대는 좀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살아야겠다. 네.
1: 예, 국민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공부도 지금 되게 열심히 하죠? 학교에서도.
0: 저 사실은 졸업요건에 예. 그 토익 점수와 그 복수전공을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들 보니까 그 탈북민 친구들 대학교에 가면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졸업요건이 생각보다 그 맞추기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1: 영어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탈북민들.
0: 뭐 영어뿐만 아니라 코딩, 컴퓨터 관련된 과목들도
1: 아.
0: 그렇고요. 근데 모든 게 다 어렵지만 문제점이 그 아무거나 자유교양이나 핵심교양이나 뭐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체계적인 부분들을 알아보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정보를.
1: 아,
0: 네, 그래서
1: 정보 습득 자체가.
0: 네, 대학 입학은 쉽게 했지만
1: 네,
0: 결국
1: 네.
0: 졸업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 먼저 간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네, 다행히 안 따라가가지고 사실은 저도 경제학을 복수전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수업을 많이 들어보았는데 그 경제 수학이나 이런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교직을 이제 이수하게 되었고요.
1: 예.
0: 제가 올해 4월에도 그 특성화고에 이제 그 교생을 나갔다 왔는데요.
1: 아, 교생 실습도 나갔다
0: 네,
1: 왔어요?
0: 너무 좋았던 부분이 내가 선택하길 잘했다고 느낀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고등과정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1: 그렇죠. 고등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0: 예, 그런 것도 처음 네, 느껴봤을 것 같아요. 네,
1: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랑, 네. 결과적으로 또 교직을 공부하니까 조금 사회를 보는 시야가 조금

0: 죽이지 못했다.
1: 지옥 같았던 순간을 하나 꼽으라면 언제일까요? 김가훈 씨에게?
2: 저에게 지옥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보이보이 잡혀갔던 순간이죠.
1: 아.
2: 그 잡혀갔던 순간에 어머니가 매 맞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1: 네.
2: 네.
1: 결국은 그 지옥을 견디게 한 것도 어머니였네요.
2: 맞습니다.
0: 아, 목숨을 건 두 번의 탈북. 이제는 어머니와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김강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1: 행복하시고요.
2: 네.
1: 앞으로도 네 하던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2: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종일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지금은 구름만 많은 모습인데요. 늦더위도 누그러졌습니다. 어제 30도 안팎까지 올랐던 서울은 현재 20도에 머물러 있고요. 대전과 광주, 대구도 22도 안팎으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점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부터는 기온이 낮아져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7도, 서울과 대전 9도, 대구 11도, 광주 12도 등 오늘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지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쌀쌀한 가을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찬 반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서울과 대전 19도, 춘천 18도, 대구와 광주 20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평년 기온도 조금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에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일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20도 안팎으로 낮아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이사입니다. 국내 증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7월 30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장중 5,910선대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800선이 불안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줄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48.89포인트 하락한 6,035.35에 코스닥은 12.16포인트 밀린 837.03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마감했고 코스피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높은 변동성 장세 펼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5조 원대 대규모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 SK하이닉스는 10% 넘게 급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 및 전기전자, MLCC 관련주와 화장품주, 우주항공산업 등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가온전선, 하이브는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소재부품 장비주 선전했고 알랩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43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높인 수치입니다. IMF는 우리 경제에 대해 강력한 반도체 중심 대외 수요에 힘입어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보다 0.3%

2.5%포인트 상향한 2.8%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인 3.1%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과 같은 3.4%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10월에서 11월 원유 물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10월에서 11월 원유 도입 물량은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고 있다며 나프타는 10월 물량을 수요 대비 100% 이상, 11월 물량도 수요 대비 100%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적 갈등이 격화하면서 앞서 국내 정유 에너지 업계에서는 11월 위기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재 원유와 나프타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정보 유출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보안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유출 사고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요 사건에는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고 증거를 숨기고 폐기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용인시 등 3개 지역 교복 대리점들이 관내에서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경기 용인시와 울산 광역시, 경북 영천시 등 3개 지역의 10개 교복 대리점에 과징금 1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리점은 각 지역의 교복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 6만 6천 톤을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입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46만 톤으로 수요량보다 6만 6천 톤가량 많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민간에 빌려주는 정부 양곡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내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오늘 코스피 6000포인트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동안 변동성도 잦아들었나 했더니 두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요. 지난밤 중국 창신 메모리에서 차세대 서버용 D램을 선보일 것이라는 뉴스가 미국 반도체는 물론 국내 반도체 업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의 급락폭이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9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멈춘 의무 공개 매수 추진제는 기업 인수 시 일반 주주보다 경영권 지분을 우선 매각할 수 있게 하면서 이른바 지배권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어서 반발이 매우 컸었는데요. 그 외에도 부실 기업 퇴출이 멈춰서는 등 외국인들이 한국보다 대만이나 일본 투자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뭐 두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증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2: 5%가 넘으면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가 발동이 되는데 오늘 장중에 사실 6% 넘게까지 코스피가 떨어졌으니까 뭐 당연히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기왕이면 좀 오랜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요즘 시장 분위기는 정말 분위기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5.4% 급락을 해서 6,035 종가가 이런데요. 장중 최저점은 5,91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900선마저도 좀 위태로 왔다. 오늘 그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장중에 한 4% 이상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4%까지 낙폭을 대폭 줄여서 837로 마쳤는데 코스닥은 오늘 802까지 밀렸으니까 코스닥도 오늘 800선 아래로 또 내려올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뭐 엄청나게 팔았는데 코스피를 4.5조 넘게 팔았고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좀 매수를 한 추급 추세였습니다. 이 코스닥 오늘 장중 두 달 반 만에 5천선대 찍었었고 8월 19일 이후 35거래일 만에 매도 사이드가 발동됐고 이런 뭐 기록들이 오늘 좀 있었고요. 7월 폭락장의 데자뷰다라는 얘기를 오늘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표님도 잠깐 하셨는데 저도 오늘 이 얘기를 여러 군데서 좀 들었고 유독 증시에서 이 반도체 쪽이 좀 뉴욕 증시에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CXMT건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도 뭐 그다음에 어제였죠. 지지선이었던 6400선 뭐 붕괴 등등등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했고 그러니까 악재들이 즐비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자료도 좀 보면서 공통됐던 건 수급 부재.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그걸 사줄 국내 주체가 매수 주체가 좀 없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7% 넘게 떨어져 23만 원대까지 밀렸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마이너스 8%에 9% 왔다 하다가 뒤로 가면서 조금 더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결국 두 자릿수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144만 원대 마감이 됐고 오늘 뭐 제대로 오른 섹터는 거의 없었고요. 엔터주가 일부 좀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고 상승 종목이 두 시장 합쳐서 600여 개, 하락 종목은 거의 1900여 개. 그래서 오늘도 뭐 굉장히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1: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낙폭이 큰 거는 뭐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시장에서는 좀 이유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2: 오늘 뭐 여기저기 쭉 봤는데요. 그 사실 결론은 아까 수급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수급도 결국은 찾다 못해서 수급이지 외국인 많이 파니까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사실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좀 잘 아는 분들 여러분 뭐 톡으로도 연락하고 전화도 통화도 하고 했는데 정말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많고 그냥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나 이른바 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랑 오늘은 사실 마음이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답답한 하루였다고 봐야 되는데 뭐 그냥 빠른 원인들 몇 가지. 그러니까 뉴욕 증시도 반도체 급락했던 거. 이 원인이 이제 브로드컴하고 인텔 CEO가 자본 조달을 추가적인 제약으로 꼽았다 뭐 이건데 사실 이것도 새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5.3% 4% 가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고금리에 따른 후유증이 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정도 해서 그다음에 이 수급 공백 문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종료 이후에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것도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외국인 매도하는 것도 오늘 규모가 좀 크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새로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뭐 지난 8월 중순이 유지되었던 박스권의 하단이죠. 6400선 요거 무너진 거 요거는 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위축도를 높였던 이유일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뭐 사실은 6400선이라는 게 정말 뭐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냐 그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거여서 여러 가지로 좀 마땅한 그런 이유를 좀 아직까지 시장에서 못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CXMT 건도
1: 창신 메모리요?
2: 예, 네. 창신 메모리 건인데 이게 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요. 원래 이게 이제 중국의 IT 업체에서 이제 기사가 IT 매체에서 기사가 나오고 그걸 캐나다 매체가 받았고 그게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유독 삼성전자보다 2년 더 앞서 있는 기술이다. 요게 그냥 이제 헤드라인에 뽑히면서 나 낙폭을 키웠다는 이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CXMT CEO의 얘기는 출시한다는 얘기였지 연내 만들어내서 공개한다는 얘기였지 이게 양산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계에서 출시와 양산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이 부분은 사실 좀 간과되고 그냥 창신 메모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앞선다 기술적으로 뭐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된 그런 영향이 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XMT가 오늘

0: 사과의 증시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냐 떨어졌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네.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하고 됐었거든요. 우리보다는 덜 떨었다고 쳐도 창신메모리도 오늘 2%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7월 상장 이후에 지금 창신메모리가 거의 마이너스 2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들을 주가랑 비교해 보면 주가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뭐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떨어진 걸 보면 이걸 100% 그대로다 액면 그대로 믿는 건 조금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게 사실은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반등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12개월 선행 그 코스피 PER이 4.5배까지 떨어져서 지난 7월 30일 올 연 지난 주 저점 대비해서도 더 낮은 상황이고
1: 네.
0: RSI상 뭐 매도 국면 진입 이것도 지난번보다 더 좀 낮은 상황이어서 기술적이나 밸류상으로는 이제 바닥권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위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앞서도 그 주시장 부진으로 개인들 역시 지금 매수 주체로 네.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조금 이탈을 했나요?
0: 그러니까 2분기 때가 이제 고점 때잖아요. 그때하고 3분기 때하고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났다. 거래 대금이. 일단 그 부분이 말씀을 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3분기 들어 하루 평균 거래 대금 77조 정도인데 이게 2분기에 117조에 비해서 34%가 좀 감소를 했고요. 하루 평균 결제 대금도 9조 원에 못 미쳐서 10조 원을 넘었던 2분기에 비해서 10%가 넘게 좀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가 ETF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3분기에 ETF로 들어온 순유입액이 28조 원 정도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1: 네.
0: 7월에 20조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8월과 9월은 계속 뚝뚝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ETF로 자금이 들어오는 유입 속도도 굉장히 좀 격하게 줄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에 들어와 있는 자금도 6월 말 현재 512조였던 게 9월 말 현재 즉 석 달 뒤에는 457조로 54조 원 10%가 넘게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상당히 줄었고 이게 결국 이제 개인의 이탈 또는 개인의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거래 축소 이렇게 좀 되고 있다.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정말 시장이 이탈한 걸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도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공인이탁금이 여전히 100조 원대입니다. 물론
1: 네.
0: 한창 때에 비해서는 줄긴 했는데 여전히 100조 원대라는 거고 신용융자 잔고도 33조 원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증시 주변 자금은 여전히 꽤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시장 분위기만 좀 개선된다면 개인의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자금들은 여전히 많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1: 네.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2채 이상 다주택자 비중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요?
0: 예, 집합 건물 다소유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국의 집합 건물 소유주 중에서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게 지난 9월 기준으로 15.98을 기록을 해서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8년 만에 15선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2020년 8월에 그때가 고점이었는데 그때 16.69였거든요. 그때보다는 뭐 거의 이제 1포인트 가까이 이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다소유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채 소유 명의인 지수 이런 지수도 있는데 요거는 지난 9월 달에 이미 11선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결국 이제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줄고 있다 이제 이 얘기인데 뭐 그럴 만한 이유는 이제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되었던 다주택자 규제 이게 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게 같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다주택자 규제는 여전한 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627 대출 규제 그다음에 1015 대책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실거주 의무 같은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규제가 확대되고 대출도 쪼였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나 올 들어서 조금 더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지난 8월 3일날 발표됐던 세제 개편안에서 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수에서 주택가액 또 실거주 중심으로 좀 개편한 거 결국 이제 규제가 더 강해진 거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1: 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Money, money, money, money.
2: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뛰면서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경단이라니? 채권 시장에 누가 순찰이라도 도는 걸까요? 물론 실제 조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채권 자경단은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거나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할 것 같을 때 국채를 팔아 금리를 끌어올리는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정부에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이대로 계속 빚내서 돈 쓰면 앞으로는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달래려 했지만 투자자들은 근본 문제는 재정 적자라며 쉽게 안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바로 채권 작용단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당장 올리지 않아도 시장이 먼저 장기금리를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돈의 흐름이 바뀌고 원달러 환율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권작용단은 정부가 재정과 물가를 얼마나 책임있게 관리하는지 시장이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씀씀이에 시장이 보내는 금리 경고장 채권작용단.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난 9월 말 국회에서 일반 주주들의 자산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며 국내외 자산 운용사들이 반발하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브레이크가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산 운용사들은 이 법이 추진되면 코리아 프리미엄은커녕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상법 개정의 취지도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들도 주주 환원부터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얘기를 이창환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아, 예. 경제쇼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의무공개 매수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의무공개 매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상장사에 이제 소위 말해서 경영권이 바뀔 때 이제 우리 지배주주, 대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주들도 사실 영향을 받잖아요.
1: 네,
2: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차원에서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도 사줘라 같은 가격에.
1: 네,
2: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의 방법으로 사줘라 하는 게 의무 공개 매수 제도입니다.
1: 예를 들면은 주식회사가 뭐 지배주주가 40% 있고
2: 그렇죠.
1: 소액주주가 60% 있다.
2: 예.
1: 그러면은 뭐 지배주주 40%만 사는 게 아니라 나머지 60%도
2: 사줘라 같은 가격에 사줘라.
1: 네.
2: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사실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 모든 나라에 거의 한 100%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2: 예.
1: 아, 저희는 이제 별로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2: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당연히 지배주주가 자기 것만 프리미엄 받고 싹 팔고 나가고 40%를 우리는 그냥 남겨진다.
1: 네.
2: 우리를 왜 사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1: 네.
2: 우리 개미 투자자들.
1: 약간 소액주주들로서 오래, 너무 오랜 기간.
2: 너무 오랜 기간.
1: 방치당하다 보니까. 예,
2: 당연히 그런 건가 싶은데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미국만 해도 무조건 100% 공개 매수를 하고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경영권 바뀔 때 무조건 상장 폐지하면서 100% 공개 매수를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리고 그 외에 뭐 영국, EU, 홍콩, 싱가포르, 뭐 일본 다 하여튼 공개 매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1997년에 이게 도입이 됐었어요.
1: 아, 공개 매수 제도가요?
2: 네,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1: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2: 예, 1997년에 도입이 됐었고, 근데 이제 1998년에 IMF가 터져가지고.
1: 아, 네.
2: 아, 이게 그때 당시에 아, 우리가 뭐 빅딜도 하고 뭔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의무 공개 매수까지 있으면 조금 M&A 할 때 좀 부담이 좀 있다.
1: 네.
2: 좀 쉽게 해달라 해서 1년 만에 폐지가 된. 예, 근데 30년 만에 다시 부활하고 있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지금 30년 만에 부활하게 된 거는 뭐 이 새 정부의 공약이었나요?
2: 그렇죠.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 새 정부가 이제 대선 공약 때 주요 아젠다 중에 하나가 코리아 프리미엄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고 이제 일반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 주는. 그래서 뭘 한 게 대표적으로 개정 상법을 했죠.
1: 네, 그래서 상법 개정한 거.
2: 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잘 했고 빠르게.
1: 네. 네.
2: 이것도 대선 공약에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공약에 그 저도 아직도 리플렛 받은 거 생각나는데
1: 예.
2: 예, 소액 주주도 대주주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똑같이 공유하도록 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선 공약에 있었어요.
1: 네.
2: 예, 그래서 그 차원에 추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근데 그거를 지금 9월 달 말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던 거예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그래서 이게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1: 네.
2: 이제 그 여당에서 이거를 꾸준히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빌드업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작년은 상법 개정의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1: 자본시장 개정에 공개 의무 매수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2: 포함되죠.
1: 넣는
2: 예.
1: 넣는 개정을 한다는 것이 다음 스텝이어가지고
2: 다음 스텝이었죠.
1: 모두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2: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었고 실제 많은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하시던 강훈식 의원님이나
1: 네.
2: 아니면 뭐 김남근 의원님, 뭐 박홍배 의원님, 뭐 여당에 어쨌든 자본시장 쪽에 애써 주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1: 네.
2: 예, 그분들이 일단 또 많은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대부분이 이제 100% 공개 매수. 그러니까 좀 전 세계 일반적인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1: 미국처럼
2: 있는데, 미국처럼 네. 이제 대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를 한꺼번에 100%를 동일한 가격에 사준다라는 식으로 법안이 발의가 다 돼 있었어요.
1: 예.
2: 네, 그래서 국회 토론회도 많이 했고 저도 많이 갔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되나보다 하면서 이제 이번에 하반기에 국회가 바뀌었잖아요. 2년
1: 네,
2: 지나서
1: 맞습니다.
2: 그러면서 이제 추진을 이제 갑자기 이제 좀 급물살을 타면서 9월 달에 이제 갑자기 여야 합의가 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1: 예.
2: 근데 내용은 이제 정확하게 몰랐는데 100%가 아니고 50% 플러스 한 주로 합의가 됐다.
1: 아,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2: 하긴 하는데
1: 예. 100% 다 사는 게 아니라 50%에 한 주니까 그러니까 경영권을
2: 예.
1: 장악할 수 있는
2: 지분만
1: 그 수준까지만 하는 걸로 좀 후퇴를 했다는 거.
2: 네, 그래 후퇴를 했다라고 예.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도 사실은 3분의 2 이하, 30% 이상 지분을 살 때는 부분 공개 매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1: 아.
2: 부분 공개 매수 제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1: 예, 예, 예.
2: 사실 우리나라도 1997년에 도입을 할 때 50% 플러스 한 주였어요.
1: 아.
2: 그러니까 왜냐하면
1: 완전 공개 매수가 아니라 네. 그냥 의무 공개 매수인데 그러니까 부분 공개 매수로
2: 예.
1: 97년에 도입했었거든요.
2: 도입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M&A가 100% 하면 조금 부담될 수 있으니
1: 네.
2: 50%+ 플러스 한 주 이상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만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일반 주주든
1: 예.
2: 지배 주주든 다 공평하게 그 비율만큼 사준다. 안분 매수라고 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배주주가 40%가 있었고
2: 네.
1: 소액주주가 60%가 있었잖아요.
2: 네.
1: 그럼 50% 한 줄 사준다 그러면 지배주주로 한 20.
2: 그렇죠.
1: 소액주주로 30. 30 이렇게
2: 그렇게.
1: 하는 걸 안분을 하는 건데.
2: 맞습니다. 예.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뭐 아니었나 보네요.
2: 그러니까요.
1: 말씀하신 걸 보니까.
2: 그래서 저는 당연히 네. 이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정무위가 통과됐어요.
1: 네.
2: 좀 빠르죠.
1: 네,
2: 그래서 9월 17일 날 정무위 통과된 거가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법안이 왜 국회 홈페이지에 나오잖아요.
1: 네, 의안 공개 시스템에 나오니까.
2: 네, 이 세부 내용이 보도도 잘 안 되고 그냥 의무
1: 네.
2: 공개 매수가 도입됩니다. 여야 합의가 됐습니다. 50% 산줍니다까지만 계속 나오다가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저희가 읽어봤어요. 뭐 그리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어봤는데
1: 네.
2: 어, 특이하게 50% 플러스 한 주인데 지배주주권은 다 사주고 선행 매수로 다 사주고 40%가 있으면 40% 지배주주고 다 사주고
1: 예.
2: 나머지 10% 남는 것만 일반 주주권을 사주겠다. 이렇게 법이 돼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그건 지배주주들을 엄청나게 배려한 거네요.
2: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예. 똑같이 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원래 보통 뭐 프리미엄이 뭐 많게는 200% 300%도 있지만
1: 네.
2: 50%라고 가정을 해서 15,000원에 사준다고 치면 100주짜리 회사에서
1: 네.
2: 대주주가 40주 가지고 있는 거는 다 15,000원 주고 사주고
1: 네.
2: 일반 주주는 60주 가지고 있는 거에서 10주만 만 원짜리를 15,000원에 사주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일단은 놀랬죠. 이거는 일단은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이 현재 정책의 일관성 있는 기조가 있었잖아요.
1: 예.
2: 예. 그 기조에 위배되는 거죠. 예.
1: 그러네요.
2: 주주가 평등하지 않은 거죠. 지배주주는 먼저 다 팔고.
1: 지배주주는 완전 우월한 주주고.
2: 그렇죠.
1: 그렇게 됐네요. 예.
2: 그러니까 이거는 아,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거를 조금 이제 이건 좀 문제를 제기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크게 바뀐 건데 원래 그 대표 발의되고 공론화되던 토론회 때 나오던 이런 내용에서 많이 바뀐 거잖아요.
1: 네.
2: 근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뭔가 좀 뭐 공론화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뭐 거치든지 최소한의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그 9월 17일 이후에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1: 네.
2: 연휴 끝나자마자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바로 첫날에.
1: 아, 완전 다이렉트로.
2: 네. 네. 그리고 10월 1일에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거예요.
1: 조스피드.
2: 그래갖고 네. 너무 놀래가지고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니까 혹시 모르고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1: 네.
2: 혹시 실수로. 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M&A에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고 100이냐 50이냐는 사람들이 알지만 그 안에 이게 선행 매수가 있냐 없냐.
1: 네. 네
2: 이거는 아무래도 다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0: 이제 9월 28일에 그 좀 긴급하게 그래도 좀 연락이 닿고 관심이 있는 자산운용사들끼리 뭐 이렇게 서로 카톡도 하고 뭐 하잖아요. 네. 연휴 동안 이게 논리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이거 알려야겠다. 네, 저희가 전문가들이고 국민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안 열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성명서를 내게 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9월 28일에 이런 거버넌스에 관심
0: 있고
1: 그런 운용사들이 예. 부랴부랴 예. 굉장히 시급하게
0: 맞습니다.
1: 이제 성명서를 내게 된 거예요. 성명서는 좀 어떤 내용으로 내시게 된 겁니까?
0: 그래서 성명서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저희는 뭐 기관 투자자고 이제 저희가 뭐 국회에서 당연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사결정 하실 수 있는데 뭐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존중은 합니다만 네. 그 정책적 선택인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평등하지 않게 차별 대우 받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해 달라. 즉 지배주주 지분의 선행 매수에 대해서 빼달라.
1: 네.
0: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된 거죠.
1: 아, 그러니까 50% 플러스 한 주를 하는 것도 97년 선 이제 예. 그게 설례가 있었고
0: 예.
1: 그리고 제도 입학에 큰 부담이 없지만 다만 지배주주만 너무 배려해 버리면은
0: 예.
1: 이제 근본적인 법 개정 목적에서 이탈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것만 이제 좀 빼면은 네. 안분 배분이 되면서
0: 그렇죠. 예.
1: 전체적으로 괜찮아진다는 그렇게 이제 보신 거군요.
0: 맞습니다. 최소한이죠. 최소한. 저희가 뭐 당연히 100이면 더 좋죠. 예. 100이면 더 좋은데 뭐 그것까지 제가 막 우기면서 막 모든 거 다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최소한의 근본 원칙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왜 우리 네. 모든 인간 평등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1인당 한 표 있는 것처럼
1: 네.
0: 너무나 근본적인 자본시장의 정책 주주 간의 평등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훼손하는 거를 해버리면 기존에 해왔던 이 상법 개정이란 이런 법의 취지조차도 아까 전에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자본시장 신뢰도 되게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최소한 알리고 저희는 사실 본회의 그냥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 아, 최소한 알려야겠다. 그 이후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0: 근데 그 이후는 정말 이것도 하여튼 그래도 저는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1: 네.
0: 이거를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면 보류.
1: 오잉? 그래요?
0: 그래서 저는 네. 되게 놀랐고요. 이게 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들었고요.
1: 아니 그러면은 그 성명을 내기 전에는 막 일사천리로 다 통과됐다는 게 아까 그 정무위도
0: 맞습니다.
1: 통과했고
0: 네네. 9월 28일에
1: 법사위도 네. 통과했고 바로 본회의도 막 일사천리 통과할 것 같다가 이렇게 지적이 나오니까 보류를 했다는 거예요?
0: 그렇게 저희는 하여튼 사건의 시간 순서상은 그렇고요. 그래서 네. 10월 1일 날 본회의 상정 예정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 9월 28일에 성명서 내고 9월 29일에 이제 이거를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날 오후에 예, 네, 이제 뭐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다음 날 일단 상정하는 거는 보류하고, 그래서 보류가 돼 있는 상태.
1: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어쨌든 그 좀 주주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갈 뻔한 거를 좀 막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됐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0: 일단은 이제 저희도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네.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최소한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신 거는 100%로 발의돼 있었어요. 100%. 예. 그 제일 좋은 법안이죠. 근데 100%이기 때문에 사실 지배주주 선행 매수를 해도 돼요.
1: 아, 그렇죠. 100%인
0: 네.
1: 경우에는.
0: 네, 네. 그래서 네. 사실 해외 법을 보고 만드셨다고 하면 100%를 원래 생각했기 때문에 선행 매수를 하고 100%를 사는
1: 네. 네,
0: 투스텝 M&A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1: 예.
0: 근데 이거를 이제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합의나 뭐 여러 가지 협의 통해서 50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1: 네.
0: 그러면 사실 앞에 있는 100%를 전제로 한 선행 매수도 빼야 되는데
1: 네.
0: 이 부분이 스텝이 꼬여서 이게 안 빠진 거 아닌가 놓친 거 아닌가 저희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는 문제들도 뜯어보면은
0: 네, 네.
1: 그 진짜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일종의 그런 좀 해프닝으로 보시기 때문에 긴급하게
0: 네, 네.
1: 좀 처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0: 네,
1: 거죠.
0: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악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이게 좀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하고 있고요.
1: 예.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전문가 M&A나 이런 전문 투자자분들이 봐가지고 지적을 당연히 해주는 저희 책무가 있죠. 저희 투자자들도 있고 국민 여러분들의 뭐 자금을 운용하는 연금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1: 네.
0: 사실 수탁자 책임 차원에서 사실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도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로서 나서게 된 것이고 다행히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이거 놓쳤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1: 예. 되게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지금 사실 이제 국민들 좀 화가 나 있습니다.
0: 네.
1: 주식 시장이 굉장히 오랜 네. 기간 올해 한 6월부터 뭔가 네. 방치되는 듯한 느낌 나는 네. 느낌을 조금 받고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런 가만인 감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0: 좀 생기니까 진짜 좀 신경 덜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 볼멘 소리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1: 다행히 어쨌든 멈춰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고요. 이는 이제 최상욱의 경제 수요 및 이런 데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면은 충분히 이건 합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잘 보완돼서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일단 요건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최근에 한국형 베어허그법, 이게 이제 법 이름도 좀 어려운데. 네. 그 베어 허그법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1: 맞습니다.
0: 이런 여러 제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1: 이게 되게 재밌죠. 베어 허그가 곰이 이렇게 앉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곰이 엄청 힘이 세잖아요.
0: 그럼 뭐 죽는 거 아니에요?
1: 아니면 뼈가 부서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원래 미국에서 이게 좀 유래된 말인데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그 얼라인 파턴스 하기 전에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 KKR이라는 데서 일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M&A 자문했었는데 이제 KKR도 그렇고 해외에서 하는 거를 보면은 되게 저평가된 상장사가 있는 경우에 해외에서는 PBR 0.1 이런 게 존재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 누가 와서 M&A를 제안을 해요.
0: 네.
1: 예, PBR 0.1인데 내가 그럼 0.7에 사서 뭐 1점 몇 배 팔면 돈 버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펀드가 와서 한 5% 산 다음에 이사회에 그 회사 이사회에 가서 야 너네 회사 주식 지금 10불짜리인데 내가 50불에 살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은 미국이나 일본의 이사회는 무조건 이거를 이제 주주 충실 의무에 따라서 검토를 진지하게 해야 돼요. 진지하게. 만약에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주주들한테 소송 당합니다.
0: 이사회가요?
1: 내가 10불짜리 50불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가 이사로서 의무를 안 해가지고 손해봤으니까 주당 40불 손해배상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 제안받은 거를 이사회가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골드만삭스를 고용하거나 모건스탠리를 고용을 해서 자 50불 부른 사람 있는데 70불 있습니까? 80불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높게 해서 회사가 매각이 되는 결과로 이어져요.
0: 네.
1: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된 상장사에서 존재할 수가 없고 M&A에 의해서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저평가 해소되는 시장 원리에
0: 따라. 그러니까 PBR 0.1처럼 시세 대비 장부가액 대비 훨씬 낮게 거래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위 거버넌스나 지배구조를 보는 그런 펀드들이 한 5%만 사가지고
1: 그걸
0: 얼마든지 그냥 인수 제한 해버리면 막 이제 재평가가 이제 비화가 되는군요. 그
1: 맞습니다.
0: 이슈가.
1: 네. 100% 이제 그 인수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0: 그리고 그거를 베어허그라고 하는
1: 그거를 베어허그라고 합니다. 이 전략을. 예. 근데 이거는 뭐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적대적 M&A랑은 좀 달라요. 적대적 M&A는 이사회 가지도 않아요. 이사회 가서 우리가 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냅다 사는 게 적대적 M&A예요. 냅다 사는 거. 냅다 그냥 공개하면서 하면 적대적 M&A이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거는 unsolicited 그러니까 비초청 M&A라고 할 수 있는데 초청받지 않았는데 어쨌든 약간 중간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허락하면 이 가격에 네가 허락하면 난 살게. 이렇게 하는 이사회에게 제안하는 개념이고 이게 일본에서도 도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븐일레븐 에다가
0: 누구나 하는 편의점.
1: 캐나다 회사가 와가지고 우리 샀게 하면서 엄청 프리미엄 내면서
0: 그렇군요.
1: 해가지고 주가 엄청 오르고 근데 뭐 결국에는 안 팔긴 했는데 이제 그 계기로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주가도 오르고 실제 팔리는 경우도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우리나라야말로 이거에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도 있는 얼마나 저평가되고 근데
0: 맞아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해 가지고도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 그 대응책인가요?
1: 그러니까
0: 그 중에 하나인가요?
1: 저는 그렇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제 또 상속세 이제 증여세도 있는데 그게 이제 메인인 것 같고 요거는 또 하여튼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0: 좋습니다. 근데 이 베어허그법 지금 이거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1: 그래서 이 베어허그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금융위에서 올해 3월에 발표했어요. 대통령 업무보고 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K자본시장 특위의 이제 위원장이신 이제 오기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을.
0: 발의.
1: 그리고 이 법안의 내용이라 함은 상당히 논리적인 내용이에요. 뭐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이사회 주주 충실의무가 이미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 충실의무 이미 있으니까 인수 제한 있으면 이사회 너네 이거에 대해서 공시를 제대로 해.
0: 이런 인수가 있다는 내용을 공시해라. 네네. 누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를.
1: 그러니까 제안을 했다는 것도 공시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제안을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 우리 오너가 안 팔라고 하는데요. 이거 안 되도록 이사회가 주주 층실의무에 근거해서 네. 내가 왜 이거를 수용을 하고 거절하는지를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공시를 더한다. 이거 당연히 투명하게 공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상장주주.
0: 당연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사실은 말은 좀 뭐 복잡하지만 되게 단순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기대하는 거는 그런 기업들의 혹시 인수 제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너무 저평가시킨 거를 스스로 좀 미리미리 저평가를 해소해 놓도록 유도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런데 예. 이 법은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1: 이 법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융위에서도 이거 하신다고 몇 번 말씀하셨고,
0: 네.
1: 예. 그리고 여당에서도 하신다고 하고 사실 그 내용조차도 생각해 보면 그냥 공시 충실의무에 따라서 이사회가 공시하라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부담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디테일에 대해서 막 이제 곧 좀 이제 공청회 그런 공론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 네. 근데 이건 역시 아까 그 공개 의무 공개 매수제도 사례가 있다 보니까 예. 요것도 뭐 진행되는 거 되게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1: 아, 왜 잘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면 의무 공개 매수도 법안 대표 발의 될 때는 괜찮았는데 네. 갑자기 이게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대표 발의된 법안 자체는 저는 뭐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그게 혹시나 뭐 이상한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여기도 뭐 나오지만 아 뭐 그러면 이게 뭐 경영권 방어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 포이즌 피를 해라든지 뭐 이런 사실관계 안 맞는 이런 내용을 주장하시는 또 이해관계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은근슬쩍 들어온다든지 뭐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가서 실효성이 없게 된다든지 이런 걸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이창원 대표님은 국내 증시가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네네. 그런 국면부터
1: 네.
0: 이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활동을 오래 하셨다가 네네. 어쨌든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국내 증시 조금 리레이팅이 되긴 했는데
1: 맞습니다. 예.
0: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리아가 뭐 프리미엄까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1: 아니죠.
0: 보고 계시면
1: 네, 네.
0: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1: 우선은 저는 결국에는 여전히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주와 네. 지배주주 간의 평등 대우. 네. 지금만 봐도 지금 이 법 개정 그 하는 과정만 봐도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관행으로 네. 상식으로 정착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이제 약간의 지분만을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이 지배주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회가 운영을 이사회를 운영을 하는 그러다 보니 회사에 돈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0: 네.
1: 그리고 회사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지 않고
0: 예.
1: 네. 그다음에 뭐 혹은 이미 그 사실은 상장이 외국에서는 뭐 하나만 돼 있잖아요 위에.
0: 예.
1: 근데 이거를 뭐 쪼개기 상장, 중복 상장을 계속 다단계로 한다든지.
0: 네.
1: 뭐 이런 식으로의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0: 지금 사실 오늘도 SK 하이닉스 주가가 10% 정도 하락하면서 솔리다임 상장 얘기가 또 남았는데 이게 네. 증손자 회사를 미국에 네. 상장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네.
0: 국내에서는. 이 쪼개기 상장이 21년, 22년에 뭐 여러 회사들
1: 네, 네.
0: 물적 분할 사태를 거치면서
1: 네.
0: 좀 방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이걸 뭔가 막 우회해서 또 미국에 상장하는 건 우리나라 또 국내법 적용 대상이 또 아니니까
1: 네, 네.
0: 굉장히 소액주들 입장에서는 주주멸시 받는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 일맥상통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똑같거든요. 중복 상장이거든요. 이것도.
0: 네.
1: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100% 이 솔리다임에 사실 적자였어요. 몇 년 동안 인수하고
0: 네.
1: 나서. 그 감내하면서 버티고 있어 가지고 그 결실이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돈을 벌라고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상장을 해버리면
0: 네.
1: 그럼 솔리다임에서 버는 돈이 이제 하이닉스 주주한테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지분율은 뭐 70대 30, 뭐 80대 20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솔리다임 주식을 하이닉스 주주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0: 맞아요. 별개의 엔터티가 돼버리니까 주체가 네. 되니까
1: 맞습니다.
0: 그 회사는 또 그 회사들로 가야 될 거고
1: 그렇죠. 네.
0: 또 하이닉스는 또 하이닉스로 가니까
1: 이제
0: 또 갈라지는 거잖아요.
1: 갈라지는 거고 그러면은 지주사 할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디스카운트를 하이닉스에 몇 개 먹게 되는 거죠.
0: 아.
1: 네. 하이닉스가 100% 갖고 있을 때 대비 솔리다임이 상장되면은 그 상장된 거에 그 가격에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해서 이중 더블 디스카운트처럼 돼가지고 하이닉스 주가는 할인받게 되는
0: 그러니까 지분 뭐 80%라도 그게 그대로 수용되는 게 아니라
1: 아니고.
0: 실제 시장에서는
1: 네.
0: 두 개의 별건으로 보면서 네. 지주사들의 경우에는 좀 할인을 해버리는
1: 할인해버리죠. 뭐 40%, 50% 할인해버리기 때문에
0: 완전 기분 나쁜 스토리인데요 지금. 네.
1: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가지고 예. 강력하게 추진했던 그리고

0: 이 정말 좀 잘한 거라고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복 상장 최소한 신규로는 하지 마라. 아니, 기존에 있는 것까지 뭐 소급한 것도 아니고 신규로 하지 마라 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 우리는 이거 쪼개기 상장 아니고 우리가 인수한 회사예요.
1: 네.
0: 그리고 이건 해외예요. 이러면서 자꾸
1: 그거 되게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네, 사람 네. 많을 거예요.
0: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강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네. 저는 주주들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막 이런 솔리다임이 현행 법에서 말하는 그런 쪼개기 상장이 아니라
0: 네.
1: 이제 사측이 말하는 인수한 회사 상장하는 거다.
0: 네, 네.
1: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증손자 회사 상장하는
0: 네,
1: 거잖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예.
1: 근데 아마 그런 방식도 국내 증시에 또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0: 네, 네.
1: 그 국내는 어쨌든 국내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그걸 네. 또 해외 상장하려 이런 거 역시 약간의 주의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은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갖고 있는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뭐 신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내려갈 거란 비판이 오늘도 엄청 나왔어요.
0: 네, 하여튼 저는 뭐 이거는 좀 뭐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되고 하여튼 해외에서는 좀 해외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1: 네.
0: 해외에서도 뭐 인수를 하든 뭐 분사를 하든 아니면은 뭐 신설을 하든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0: 있는데 그럼 해외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걸 스핀오프라고 부르면서 이 주식을 모회사 주주한테 다 나눠줍니다.
1: 아.
0: 네,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자회사를 상장을 해도 네. 그 주식을 모회사 주주한테 다 나눠줘요. 100%.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자회사 상장이라는 거는.
1: 네.
0: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회사 동의 일반 주주 동의를 받으라고 했고 뭐 3% 룰을 통해 가지고 하라고 지금 했는데 저희는 MOM을 했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반 주주 과반 동의.
1: 네.
0: 어쨌든 뭐가 됐든 모회사 주주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했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뭐 특정 솔리다임을 꼭 이야기한다기보다 네. 이런 시도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 맞아요. 이런 시도가 또 성공하면 또 인수해서 상장하거나 하는 경우가 또 많이 계속 반복될
0: 네,
1: 거잖아요.
0: 네. 있습니다. 또 다른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1: 아,
0: 있거든요.
1: 그렇군요. 네, 네. 아,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규제가 나오면 네. 항상 그 규제를 벗어나기 네, 위한 네. 그 대응책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또 사례가 많군요.
0: 네. 하여튼 저는 좀 주의 깊게 뭐 하여튼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 댓글창 난리 났는데 무슨 기업이냐고 얘기해달라고 지금.
0: 제가 또 특정 기업을 뭐 이렇게 뭐 하기가 네. 좀 그래서 네.
1: 알겠습니다. 네. 차마 거기까지는 얘기할
0: 네.
1: 수 없고요.
0: 네. 네.
1: 그 아까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아까 그 배어 허그법이랑 좀 혼동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0: 네. 네.
1: 주가 누르기 방지법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0: 네. 네.
1: 그거 업데이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저 얼마 전에 이제 저도 국회에서 이훈기 의원님이 요거 이제 그 보도 자료 발표하실 때 저도 같이 갔어요. 성명서 발표하실 때 이것도
1: 네.
0: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것도 제대로 추진하자.
1: 네.
0: 근데 이게 결국엔 뭐 사실은 그 이윤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이소영 의원하고 이윤기 의원이 같이 발의하신 이 법이 굉장히 탄탄해요. 제가 보면은 뭐냐면은 이미 비상장 회사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할 때 순 자산 가치의 80%가 하한선이에요.
1: 네.
0: 예.
1: 네.
0: 사실은
1: 막 그러니까 PBR 0.1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8이 하한선이라는
0: 네,
1: 거죠.
0: 0.8이 하한선이에요.
1: 네. 네.
0: 그게 잘 무리 없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상장을 했다고 해서 지금 상장을 하면은 그리고 주가를 사실은 뭐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도
1: 냅둬버리면 방치해버리면 빠지잖아요.
0: 방치해버리면 빠지고 네. 뭐 유통 물량을 줄이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가를 낮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랬을 때 이거를 PBR 0.1 뭐 이렇게 거래된 주식들이
1: 아,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네.
0: 이런 거에 그러면은 상장했다고 해서 사실은 뭔가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된단 말이에요.
1: 네.
0: 예, 그걸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인 것 같은데
0: 네, 네.
1: 그러니까 비상장의 경우에는
0: 네.
1: 그러니까 상속 및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0: 네, 네.
1: 그 시세 의제를 해야 되는데 비상장은 시세가 없다 보니까
0: 네, 네.
1: 순자산 가액을 기반으로 결국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0.8로
0: 맞습니다.
1: 이번에 하면서 네. 오히려 비상장이 더 깔끔한데
0: 맞습니다. 예.
1: 상장은 상장해버리니까 시세라는 게 존재해버리는데
0: 맞습니다.
1: 그 시세가 공교롭게도 순자산 가액의 0.1배까지 막 내려가고
0: 네.
1: 근데 그런 시세를 조작은 딱히 하지 않았지만
0: 네, 네.
1: 방치들을
0: 하면은,
1: 통해서라도 네. 얼마든지 주가가 흘러내리게 네. 둘 수 있으니까 그게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는 간접적인 조작처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해보자는 거예요.
0: 그걸 방지해보자는 거고 물론 베어허그도 이런 경우에 도움되지만
1: 네.
0: 베어허그가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는 게 지배주주 지분이 80% 이런 회사에서는 베어허그가
1: 아.
0: 별로 의미 없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러니까 지배주주 30-40%면 베어허그로 좀 풀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또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증세 이 법을 사실은 좀 바꿔서 최소한 주가를 그렇게 상장을 해서 누르는 방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빠져나갈 구멍을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걸 해주는 대신

0: 대신에 그러면은 뭐 최대주주 할증 좀 없애주고,
1: 네.
0: 예, 그리고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도 하게 해주고 그 혜택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들어가 있는.
1: 아, 그 개정안이에요.
0: 네네.
1: 이은규 의원이랑 이소영원이 그
0: 네네 발의한 법안을
1: 발의한 법안에.
0: 네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게 비상장사를 생각해 보면 네. 이미 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반대할 이유는 별로 네. 없는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이게 되다가 좀 뭔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0: 근데 이제 이거는 법안은 좋은데
1: 네.
0: 문제는 재정 경제부에서 이게
1: 아, 뭐 저도 재정경제부가 등장하는구만.
0: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근데 이제 그 재정경제부 이거 제가 알기로는 세법 개정안이잖아요.
1: 네.
0: 이게 세법인데 세법은 내년도 예산안과 붙어 있는. 예, 왜냐하면 세법은 이제 우리 세입에 관한 거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수 법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부 재정경제부에서 이게 법안을 내줘야 되면 내주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서 약간 수정해서 국회에서 결의하는 방식인데
1: 네.
0: 재정경제부의 초안이 이제 이거랑 완전 다르게 온 상황입니다. 제가
1: 알기로는. 그럼 이것도 지금 뭔가 어디서 삐까거리고 있다는 얘기네요.
0: 뭐 저도 사정은 잘 모르지만 네, 재정경제부
1: 그
0: 아니
1: 재경부안은 그럼 어떻게 왔는데요?
0: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1: 네.
0: 이제 상대평가 개념인데 최근 6개년 그러니까 13개 반기 동안 2개 반기 이하 그러니까
1: 네.
0: 그러니까 12개 분기 12개 반기 이상이
1: 네.
0: 하위 10%
1: 네. 10개 기업이라고 치면
0: 10개 기업이라고
1: 10개
0: 치면
1: 10개 기업이 이제 6년 네. 반을 가야 되는데
0: 네, 네.
1: 그 6년 반이라는 길고 긴 레이스에서
0: 네.
1: 그 회사가
0: 계속 연달아서 계속
1: 두 번 네. 네. 최소 이제 두 번 이상을
0: 네.
1: 꼴등을 하라는 거죠. 10개 기업이 치면 하위 10% 이하인가요? 이하라면은
0: 그 20%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1: 네.
0: 어렵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13개 반기 중에 12개 반기 이상 하위 10% 혹은 하위 25%
1: 네.
0: 그 업종별로 코스피 코스닥이 좀 다른데 제가 알기로 코스피가 25% 코스닥은 하위 10%거든요.
1: 네.
0: 그리고 업종별로 나눠놨어요. 그 개별 업종에서
1: 아 밸류에이션이요?
0: 네, 밸류에이션.
1: 그 기업의
0: PBR
1: 상장
0: 기준으로.
1: 기업의 PBR 네. 밸류에이션이요?
0: 네.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1: 아니,
0: 하위.
1: 저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0: 네.
1: 제도 설명만 들어도 벌써 지금 망했어요.
0: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1: 아, 네.
0: 그러니까 13개 반기 중에 12개 반기 이상 하위 25%를 하면 코스피 상장 기업 기준에 업종에서 그러면은
1: 예.
0: 나중에 상속할 때 그 상속세 30% 할증하겠다.
1: 아,
0: 이런 그러니까 개념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원안은 뭔가 굉장히 심플했던 것 같은데 실제 세법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0: 네.
1: 결국 세입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으려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진 거네요.
0: 네, 저도 뭐 이유는 모르겠으나
1: 네.
0: 이제 이렇게 뭐 저는 이제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1: 이유가 그러니까, 있겠죠.
0: 네,
1: 있겠지만
0: 네.
1: 직관적으로 뭔가 네. 받아들이거나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6년 반을 또 봐야 되고 뭔가 계속
0: 네.
1: 상대평가해야 되고
0: 네.
1: 중간에 그럼 또 업종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니까 되게
0: 그렇죠.
1: 헷갈릴 것 같은데.
0: 그리고 사실은 13개 반기 중에 12개 반기 이상 연속 이거 연속은 아니지만 13개 중에 12개 반기 이상을 이게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잘 생각해 보면 2개 반기 이상만 그 위로 가면 되거든요.
1: 아, 그러면은 이제 주가 부양을 2개 반기만 하면 되는
0: 하면
1: 거네요.
0: 되는
1: 6년
0: 거죠.
1: 반 동안.
0: 예. 아니면 내가 해당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아 됐어. 주구 당창 그냥 더 저평가를 시켜 버리면
1: 네.
0: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더 저평가된 거에 30% 할증만 하면 되니까
1: 아니 그 회피 방법을 다 얘기해 주시네
0: 아,
1: 지금.
0: 네, 네, 제가 이거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1: 할게. 그러니까 0.1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0: 네.
1: 그 결국 과세를 받을 때 30% 할증 받는다고 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0.1을 0.07까지 내려버리면
0: 네, 되는 거고
1: 할증 하더라도 더
0: 네.
1: 싸지는 거니까 그렇게 더 눌러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0: 그렇죠.
1: 아예 그냥 각 잡고.
0: 네, 0.2배 있던 거를 0.1로 내려가지고 30% 할증해서 0.13을 내면.
1: 네.
0: 그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싼 거잖아요.
1: 이런 거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뭐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는.
0: 네,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1: 네.
0: 사실 뭐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게 없고요, 저희는.
1: 아.
0: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그냥 이제 시장 참가자로서 그냥 이제 물어보시니까 이제
1: 네.
0: 의견을 뭐 근데 대부분 좀 비슷한 생각 하시는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댓글창이 아마 난리 나지 않았을까 싶고. 이건 뭐 상식선에서 사실은 알 수
1: 네.
0: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가 막 이런 식이에요. 막 아 그 그래도 시가를 어떻게 부인하냐. 이게 시가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1: 예, 예.
0: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이거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게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때도 보시겠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시가는 지배주주 지분의 공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거래된 이 시가는 우리
1: 네.
0: 일반 주주끼리 거래하는 2등 시민권이에요.
1: 아.
0: 지금 현재로서는.
1: 예.
0: 그러니까 얼마든지

0: 이거는 저평가시킬 수가 있고
1: 네.
0: 사실은 지배주주 지분은 프리미엄 200% 300% 받고도 거래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시가라고 보면 안 돼요. 사실
1: 아,
0: 과세 관점에서.
1: 그거 완전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아까 과세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결국 네. 과세는
0: 네.
1: 지배주주의 주식이
0: 그렇죠,
1: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건인데
0: 그렇죠, 네.
1: 지금 상장된 주식의 가격은 이제 비지배주주인 소액주주들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0: 네.
1: 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할 때는 그 지배주주 지분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예.
1: 그 왜 시세를 그 소액주주들이 만든 가격으로 시세라고 의제하냐 이 말이시군요.
0: 맞습니다. PBR 0.1짜리 회사도
1: 아니, 완전 설득력 있네.
0: 예, PBR 0.1짜리 회사도 지배주주 지분이 M&A 된다 그러면 PBR 예. 한 배 이상 받고 팝니다.
1: 아 실제로요?
0: 어, 그렇죠. 예, 그 순자산이 다 있는데 근데 그 돈 안 나눠주니까 PBR 0.1된 거지.
1: 네.
0: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다들 아는데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러니까 그 시가주의라는 것도
1: 네.
0: 말이 안 된다. 그 방어 논리로
1: 사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네. 그 네. 시가를 없애면은 네. 그 감정평가랑 공시가격으로 이제 내려가니까
0: 네. 네.
1: 시가를 없애기 위해서 2년간 거래가 없는 그런 부동산을 만들면서
0: 아 그런 게 있군요.
1: 할인해가지고 하려는 경향도 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그러니까 결국 시장 가격이라는 게 매일매일 거래가 돼야 네. 되는데 그게 거래가 없으면은 시장 가격도 네. 사라져 버리니까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부동산 역시 시가가 사라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다 알만한 건데 안 고친다는 그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0: 네. 그리고 비상장사에 대해서 이미 잘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네.
1: 지금 진짜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이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안 없어지고 있는지
0: 네네.
1: 그거를 오늘 엄청나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지금 스트레스 게이지가 제가 생각할 땐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막 화만 낼 수는 없으니까요.
0: 네네.
1: 그래도
0: 네네.
1: 어떤 한 건을 그
0: 네.
1: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거 그거 굉장히 네. 감사드리고요.
0: 네.
1: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국회에서도 국민 목소리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고 이제 지금 이창원 대표와 함께
0: 네.
1: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고요. 어쨌든 네. 저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아마 다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이창환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빨간 불, 오늘은 파란 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의 중심입니다. 저 윤인구와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매일 찾아오는 평일 점심 100분의 시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이정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 나가다와 나아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서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다음의 예문에서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번째 예문처럼 나아가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아가다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관직에 나아가다처럼 앞으로 향하여 가다라는 뜻도 있고 또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다 같이 일이 점점 되어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으신 예문에서 쓰인 것처럼 목적하는 방향을 향

향하여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가다에도 상당히 많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본적인 의미로는 일정한 지역이나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출근길에는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안팎에 그치며 늦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현재 비는 대부분 그치고 전국에 구름만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 일부 강원 내륙과 남부 내륙은 5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강원도에,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시설물은 없는지 점검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관령이 3도, 춘천 7도, 서울과 대전 9도, 대구 11도, 광주 12도로 평년 이맘때처럼 쌀쌀하겠고요. 낮에도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19도, 춘천 18도, 대구와 광주 20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평년 기온도 조금 밑돌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1도입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내년 법무부와 성평등 가족부를 시작으로 오는 2031년까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이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6개 기관 이전을 내년 상반기에 우선 추진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이전 대상은 모두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입니다. 한미일 외교당국이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백용진 한반도 정책국장이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 아리오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으로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에서 우주로 분리된 부 탑재위성 9기가 모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에 실린 부 탑재위성 10기 가운데 정상적으로 분리된 9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해 임무 수행을 위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기인 쿼터니언의 퍼셋2는 발사 당시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1심처럼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시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존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5.46% 하락한 6,03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9시 47분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한때 6,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6,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7월 31일 이후 두 달 보름여 만입니다. 반도체 종목의 하락세가 두드러

저 삼성전자가 7.3% 하락한 23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0% 넘게 하락하며 144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가정폭력 혐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건선경찰서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원건선서가 지난 8월 사건을 이송받은 뒤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히 수원건선서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세 차례가량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된 과정의 적절성이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새벽 3시쯤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딸의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관련자들에게 학대 진술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 한국철강 자재창고에서 난 불이 62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9시 반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고철 약 2만 톤이 쌓인 더미 깊숙이 파고든 데다 빠져나가지 못한 열기가 주변 자재로 옮겨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절 약물인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 구제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2주차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관계 뿌리가 깊다면서도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을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다. 백악관과 소통은 한계가 있다. 자신도 답답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권 행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권 행보는 하지 않는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KBS 시사기획창 제작진으로 최근 미국 회사 쿠팡 그리고 로비를 제작한 신지혜 KBS 기자를 만나서 미국 현지 취재담을 생생하게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 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미국 현지 국정감사 그거 다루기 전에 대통령의 발언부터 조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고 갈게요. 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미동맹 중요성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용적 국익 외교로 가야 한다. 국가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국익 지키는 외교여야 한다.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0: 김상일 평론가님. 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이 있을까요?
1: 글쎄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라는 그야말로 예측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미국 내에서도 협상이 잘 안 돼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펠로시
0: 네.
1: 전
0: 낸시
1: 하원
0: 펠로시.
1: 낸시 펠로시 전 네. 하원 의장이 그 악수를 하려다가 트럼프가 안 하니까 그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0: 네. 그렇죠.
1: 그런 장면도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미국 의회에서 볼 수가 없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뭐
0: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1: 불가능에
0: 장면이죠.
1: 가까운 장면이죠. 네.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요구가 빗발치고 있구나. 그 요구들에 대해서 국익을 중심으로 외교를 하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자, 강찬호 위원님은 네네. 어떻게 대통령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뭐 이 말 자체가 뭐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대통령이 요즘 국민이 가장 대통령의 그 이 대외 정책 관련해서 이해하지 못한 게 북한에 대한 굴종적 태도 아닙니까? 불의의 사고라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 북한이 명백히 우리 땅을 침략해서 지뢰를 심어서 우리 국군 용사가 지금 발목이 절단되는 끔찍한 참사를 당했는데 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불법 침략적이고 이런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할 걸 지적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에 불의의 사고 무슨 교통사고 났나요? 무슨 그냥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그냥 번개 쳐서 그냥 뭐 운이 없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바로 이렇게 대북 굴종적 태도 아니냐는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어떤 지적을 해도 그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즘 맞는 얘기입니다. 그 맞는 얘기니까 제발 미국에 대해서 그러신다면 북한에 대해서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0: 그래요.
2: 네.
0: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한 외교 네. 그 어떤 우리 스탠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2: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건 좀 뭐 대통령이 그 말을 했으니까 저도 좀 쓰고 싶어요. 지금 나라 이름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런가 좌크라이나였으면 안 그러셨는가 제가 볼 때는 좀 이측 이해가 닿지 않아요.
0: 그런 얘기도 있어요.
2: 아니, 지금 그런 얘기 많아요. 우크라이나. 아니 왜냐면 우아하다는 말도 좌하다고 쓰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는요. 우크라이나는 아시다시피 나중에 지금 나중에 그 이제 전쟁 종전되면 800조에 뭐 어떤 사람 추산하는데 그런 재건 시장이 열리는 거고 또 우리는 서방 진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리가 저 무기라 저 우리가 전 타병은 못하지만은 이제 유럽 미국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원 어떤 인도적 구호적인 지원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어쨌든 간에 북한군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망명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근데 러시아에서 그거 북한 쪽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러시아도 아 그러면 우리가 억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표로 수십 명을 줄 테니까 그 북한 두 명은 절대 그쪽 한국에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한테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그리고 또 계속 지금 북한군 파병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네. 또 지금 북한군 포로가 발생하고 북한군 포로 중에 우리나라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도 우리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단교 수준의 이런 얘기를 딴 사람도 아니고 최고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이래버리면 외교적 룸이 전혀 없잖아요. 과연 이렇게까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그 저 미국 그 유럽 그 저 그렇게 국제 무대에서 밝힌 것이 정말 우리 사전 약속하고 달랐을 수도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거 그렇게 우크라이나 할 정도인 분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명백한 북한의 저 불법 행위와 우리 국군 용사의 큰 희생에도 거기에는 이렇게 입을 닫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0: 네. 그래요.
2: 네.
0: 왜 북한이 저지른 어떤 도발에 네. 의해서 우리 병사가 다친 데 대해서는 그러면 사대적이고 굴종적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는 너무 그 침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1: 표현은 조금 배려를 좀 더 했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약간 배려가 부족했다.
0: 왜냐하면 그때는 일이 벌어졌을 타이밍이기
1: 네네네네.
0: 때문에. 그죠?
1: 그리고 또 어쨌든 북에서 북한이 매설을 한 거잖아요.
0: 네.
1: 흘러내려온 유실이 된 게 아니라 매설을 한 지뢰에 다쳤다면 어쨌든 그게 방어용이었던 공격용이었던
0: 네.
1: 어쨌든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뭐 그 불의의 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고 작전 중에 어쨌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군이
0: 네.
1: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작전을 하다가

0: 이런 희생을 당했다. 북의 뭐 이런 지뢰매설 이런 것은 뭐 규탄한다. 뭐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해주는 게 그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배려가 좀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을 굳이 자극을 먼저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위험에 처하면은 그 걱정할 부모들이 있는 장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너무 그 하나의 사건에서만 집중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거기에 그 뭐랄까 연동시켜서 바라보고 네.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건 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좀 뭐랄까 calm down
1: 관리도
0: 좀,
1: 하고
0: 예, 좀, 네. 좀 차분하게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래도 좀 약간 많이 서운하게 느꼈을 사람들이 있겠구나. 내지는 좀 약간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집 아이들 괜찮아요. 우리 집 아이들 지금 몸에다가 상해 발목을 자르고 나갔다고 이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우리 집 마당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집 아이들 발목을 지금 저 이 국군용사 두 분 지금 저 부상당하신 분들 사진이 일부 공개됐는데 지금 두 한쪽 저 한 분 제가 말씀드린 한 분은 오른쪽 발목을 잃으셨고요. 또 한 분은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발목을 잃으셨습니다. 그 두 분 지금 휠체어 타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지금 눈물이 나옵니다. 지금 이분들 나라 지키다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할 거 꼭 이런 소리만 해요. 북한하고 전쟁할 거냐. 아니 누가 전쟁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도발과 침략과 이런 행위를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서 우리 애들 지금 발목 자르고 갔는데 그럼 자꾸 강도 자극하는 거니까 저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 애가 그렇게 부상당한 거는 불의의 사고다 얘들아 불의의 사고야. 이게 지금 가장의 모습입니까.
1: 네.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
2: 일단 단호하게 하고 네. 강도가 다시 그딴 짓 못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뿐이에요. 행동을 더 해야 되는데 행동이 뭡니까. 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끔찍한 사실이 이미 작년 9월에 우리 군이 북한이 우리 저 분계선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 쪽으로 내려와서 매설하는 정황을 다 포착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뿐 아니라 행동도 너무너무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땅 지키는 노력조차 안 하고 있고 지금 추가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지뢰만 매설했나? 철책을 지금 우리 땅에 내려와서 철책을 세웠고요. 수색로까지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우리 땅이 북한의 유린되고 그들의 영토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땅을 내주고 있어요. 이것도 자극한다고 놔둘 겁니까? 이거
0: 네.
2: 정말
0: 네. 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2: 안 되는 게.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0: 김상일 평원님. 네. 작전 권한은 유엔사에 지금 있는 겁니다.
2: 네. 그래서요? 네.
0: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거기에
2: 이제 유엔사 얘기 말씀하시네. 전에는
1: 유엔사는 김상일 평원님.
0: 말씀하세요. 무슨 이제 유엔사라는 게
2: 아니,
0: 무슨 말씀이에요.
2: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 드릴 텐데. 네.
0: 유엔사가 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안 좋다고 해서 우리 생각대로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맞아요. 뭐 섭섭한 사람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거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 노력을 보이면서 네. 지금 두 장병 분들께 정말 최선의 예우를 다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모습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네. 보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네. 네. 자,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는데 유엔사가 있으니까 유엔사가 한다. 자, 유엔사에다가 우리가 그 유엔사가요. 어차피 미국인데 미국 지금 위성 정보 갖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우려를 하니까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대책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지가 있었으면 작년 9월에 그런 정황이 포착되면 당연히 우리가 유엔사하고 협의해서 함께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아주 적극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엔사 탈영하면 안 되죠. 분명 유엔사에다가 뭘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유엔사가 가로막아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아닌 거라고 봐요.
1: 네.
2: 지금 유엔사에 말입니다. 유엔사가 우리랑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야 큰일 났다. 지금 너네도 받치면 지금 저거 있지 않냐. 저거 대응 세우자. 그래서 유엔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엔 사실 정전반지협정 위반인데.
1: 네. 네. 국회

0: 기본적으로 작전권은 네. 미국이
1: 잠깐 잠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땅을 명백히 지금 면세라고 이제 지금
0: 근데 작전권이 거기 있다는 자, 게 무슨 의미인지를
1: 막았습니까? 그럼 유엔사가 막았어요?
2: 나 다음 아니, 질문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작전권이 네. 거기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네. 먼저 네.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네.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거에 대한 작전권은
1: 잠깐만요. 그럼 이제 이건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 유엔사하고 같이 들어갔습니까? 저 들어가서 이번에 부상 당하신 분들이 가서
0: 상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1: 그럼 상의를 해서 그럼 그때부터 상의해서 그때부터 들어갔으면 되는데 왜 그때는 안 들어가고 1년 넘게 지금 하다가 언론이 추궁하니까 그거 지금 들어갔다가 화를 당해요. 그럼 그때부터 상의하고 그때부터 들어갔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2: 자, 어쨌든 네.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쉽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국회 네. 외통위는 해외 제외 공관들 대상으로 국정감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 열렸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질문하고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답변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3: 미국이 이종석 정동영 이 두 분에 대해서 함께 일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입장을 미국의 상당한 핵심부에서 갖고 있다는 사실 이건 알고 계시죠?
4: 제가 직접 그렇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3: 자, 그럼 들은 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적어도 이종석 국정원장이라든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 자체 그건 알고 계시죠?
4: 네, 그 특정 개인, 특히 우리 정부의 요인에 대한 그런 그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2: 일단 강경화 대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석 정동영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제 정보 공유하기 어렵다 뭐 이런. 한동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건 뭐 수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미 간 협력이 제일 어려운 정보 협력 가장 제일 어려운 현안이다. 미국 측에 문제 제기 있었고 충분히 해소되진 않았다. 뭐 이런 뭐 백악관과의 소통 한계가 있다. 자신도 답답할 지경이다 정도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 빨리 극복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튼. 그러는 와중에 또 뭐 아까 불의의 사고라고 네. 보냐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추궁을 하니까 자기는 뭐 불의의 사고라고는 안 본다. 명백하게 북한이 한 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2: 자, 강경화 대사의 이런 얘기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금 저 우리 강찬원 위원은 보십니까?
1: 우리 원래 주미 한국 저도 워싱턴 특파원 해봐서 이제 뭐 좀 취재 경험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주미 대사의 가장 큰 임무는요. 백악관하고 국무부 고위 관계자 만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한미 관계에서 한미 관계 가장 큰 특징은 낮과 밤이 바뀌거든요. 정확히 12시간 차이가 나서 우리가 낮을 때 미국 사람, 미국 워싱턴은 잠자고 있고 미국 워싱턴이 깨어있을 때 우리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메워주는 사람이 바로 주미 대사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대사가 저 최소한 백악관의 예를 들어 저 그 외교안보 비서관, 보좌관 네, 네. 그리고 국무부에 그 동아태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 기억나시죠? 그런 네네. 차관보, 그 이상 차관보 이상 어떤 그 고위 간부, 또 국무부의 또 한국 담당 그런 그 고위 간부들.
2: 뭐 국무장관님도 좋고,
1: 국무장관도 네. 좋은데 국무장관은요 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든 그러니까. 대사들이 러브콜을 하기 때문에 국무장관을 매일 만나는 건 당연히 어렵고요. 적어도 동아태 차관보 정도는 저 한 달에 몇 번씩 만나거나 이러는 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강경화 대사가요 하루에 두 개 이상 일정을 잡지를 못한대요. 두 개 이상 일정을 잡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 하나는 거기 이제 대사로서 어떤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한 명 정도 지금 만날까 말까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신호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하고 우리 지금 관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외교에서 딴 거 없어요. 안 만나주는 게 최고의 외교적 메시지 표출이에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지금 강경호 대사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얼마 전에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한번 귀국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귀국해가지고 NSC에 참석을 했습니다. 언제냐면 이게 7월 13, 7월 16일입니다. 네. 석 달 전에 우리나라 왔어요. 주미 대사가 우리나라 NSC에 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워싱턴에서
2: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1: 워싱턴에서 지금. 이제 직접 이걸 예를 들어 무슨 뭐 통신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 전하는 게 아니라 인편을 통해서 우리 특명 정권 대사거든요. 주미 한국 대사란 건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사신 그 사신을 굳이 서울로 보내게끔 워싱턴 북한이 뭔가 중대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분이 와가지고 아마 워싱턴 조야 분위기를 분명히 전했는데 그 좋지가 않다는 거가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서울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분명히 주문을 하고 갔을 거예요.
2: 네.
1: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주문한 거는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 그게 지금 강경화 대사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관으로서 또 정부 입장을 대변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 갑갑한 현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비춰지는 말들이 나온 겁니다.
2: 그래요. 네. 자, 또 역시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하셨지만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은 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석사를 하시고
1: 그것도 이제 국제정치학이 아주 국제정치학 유명한 그 그렇죠. 워싱턴에 네, 거기서 사이스 이제 나왔습니다. 네.
2: 심지어는 학생회장도 했어요.
1: 네.
2: 네. 그다음에
1: 제2의 자, 박동성급입니다.
2: 네. 그다음에 또 거기를 가서 네. 비지팅으로 가서 또 1년도 계셨고
1: 네.
2: 자 지금 어떻게 강경화 대사의 발언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어요?
0: 일단은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원활하지 않은 원인을 우리에게서만 찾을 것이냐라는 게 저는 저의 하나의 고민의 지점이라고 봐요.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워낙 독특해야죠. 우리에게 이게 제가 들은 얘기니까 뭐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포 중에 굉장히 공화당 출신의 굉장히 유력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무도 한국 대사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너무 빡빡하대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하반기에 하면 했지 전반기 대사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2: 네.
0: 그러니까 한국에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될 이
1: 숙제가
0: 너무 많은 거예요.
1: 네?
0: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들 아니겠어요? 네? 주한 미국 대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2: 네, 네. 그러니까
0: 어려운 환경인 건 맞아요. 자.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우리 정치에서 갖는 의미가 뭔지를 모를까요? 알 거예요.
2: 네네.
0: 그게 본인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외교를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의 90%는 미국이다. 네?
2: 네.
0: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거의 진담이 섞여 있는 농담이죠. 그 정도로 미국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2: 네.
0: 강경화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모를까요? 알겠죠. 아는데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요구들이 있지 않고서 굴종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거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2: 네네.
0: 예? 제가 미국 현지에 이런 거를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아 지금 뭐 스틸 대사 뭐 올 때 제가 스틸 대사와 가장 친한 사람이 네.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스틸 대사 가면 식사하는 자리에 당신 불러가지고 한국 얘기를 듣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뭐 저도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 네.
0: 근데 이종석 국정원장을 미국이 뭐 좋아하기는 어렵겠죠. 색깔상.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식 직함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타겟팅해서 뭘 할 정도로 미국 외교가 그렇게 어설플까? 저는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2: 근데 또 최근에 뭐 그래 정동영 뭐 이종석 그래가지고 네. 야당에서는 경질하라 그러는데
0: 네.
2: 아, 정청래 의원 그 직전 집권 여당 대표를
0: 네.
2: 미국에 저기 국감 가야 되는데 비자를 그러니까요. 안 내주는 거 네. 이것도 참
0: 그러니까요.
2: 이례적인 일이에요.
0: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전에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2: 한 두 번 갔다 왔죠.
0: 그러니까요.
2: 네.
0: 그러면 지금 미국의 요구사항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게 저한테는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2: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0: 관세도 있었죠. 네. 뭐 대미 투자도 얽혀 있었죠.
2: 있다.
0: 이런 게 다 얽혀 있죠. 그런데다가 네. 쿠팡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 취재한 거 지금 뭐
2: 지금 2부에
0: 하시겠다는데 네. 제가 들은 얘기는요.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 김범석 의장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겁니다. 그 미국
2: 로비 자금?
0: 예, 미국 뭐 변호사 회사에 뭐 패싱 몇 억을 썼다 그 기사 나왔을 때 하버드 동문이자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저한테 아유 그거는 뭐
2: 세발의 피다.
0: 80억
2: 돈도 아니에요.
0: 예.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0: 근데 나중에 한 8개월 정도 후에 이분이 네.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의회가 돈 쓰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액션에 들어가는데 6개월이나 걸릴 줄 알았으면 그 돈 안 썼을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미 의회가 움직이고 이 쿠팡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저쪽에 큰 이슈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6개월이 걸리긴 했지만. 네. 근데 쿠팡 입장에서는 이 6개월 걸릴 줄 알았으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미스매치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가 돼버렸다. 네. 쿠팡도 제어하기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정도의 이슈가 돼버린 거 아닌가 그래요. 싶은 생각이 있어요.
1: 그래요. 저 정동영 장관은 경질론 물어보니까 이건 2026년판 색깔론이다.
2: 네.
1: 한미동맹에 이상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2: 네.
1: 오늘 강경화 장관 얘기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고
2: 네, 네, 네.
1: 자 강찬호 의원님
2: 네.
1: 불의의 사고는 아니다 이러고 또 네. 얘기를 했어요.
2: 그렇습니다. 네.
1: 대통령 말과 다른 말을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2: 아니 강경화 대사 입장에서
1: 네.
2: 한미동맹을 또 워싱턴 현지에서 본인이 또 총괄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엔사 입장에서 볼 때 그쪽에서도 명백하게 이것은 북한의 도발로 의해서 우리 동맹국인 한국의 군인이 지금 부상을 당한 명백한 북한의 침략 도발 행위다.
1: 미국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2: 아니 한미동맹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게 정확 그리고 무엇보다 팩트에 의거해서 지금 딴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군이 또 저 한미동맹의 근간인데 군은 합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명백하게 이것은 북한의 도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 네.
2: 매설 유실된 것도 아니고 매설 의도적으로 매설하고 우리 땅을 침략해서 행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사로서 가장 정확하게 올바른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강경화 대사가 그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저 뭐냐 그 서울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배경인데 강경화 대사 요즘 개인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대사도 있지만 솔직히 역대 어느 대사보다 지금 그 만날 사람 못 만나고 있어요. 피곤하죠. 그리고 전임 조현동 대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한미 관계 좋았잖아요. 그래서
1: 네.
2: 뭐 이런 고위 간부도 잘 만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저 그 김상일 평론가도 그때 여러 많이 참석했을 뭐 헤리티지라든가 브루킹스라든가 싱크탱크에서 하루에도 몇 군데서 막 초청해갖고 뭐 연설도 듣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1: 네.
2: 강경화 대사는 조현동 대사보다도 영어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1: 잘합니다.
2: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지금 못하거나 지금 너무나 이게 좀 한가해. 그래서 이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누가 듣기로는 그 서울의 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 가고 싶, 서울이 그립다.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요. 이 대사, 한가한 강경화 대사라는 것이 지금 한미 관계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 네.
2: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 강경화 대사가 뭐 자리 연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건 여기서 추정인데 그래서 저는 진실을 잘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함으로써 저는 그래도 한미 동맹이라든가 미국이 강경화 대사한테 이 부분만큼은 최소한의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 원래 저 특파원이나 이제 이런 거 해보면 아마 김상현 평론가도 이제 그 워싱턴에 있어 봤으니까 알 텐데 이 미국 관리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제일 관심을 갖는 게 그 사람들은 그래 누가 who decides 누가 지금 한국의 외교 정책 대미 정책을 결정하느냐
1: 네.
2: 이걸 꼭 물어봐 그 사람들은 꼭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핵심 외교 브레인이나 결정자가 누구다. 그런데 요즘 그 미국 관련들이 그런데요. 도대체 이재명 정부에는 누가 도대체 지금 외교 정책의 키맨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게싱을 해보자면 혹시 이 어게인, 리 어게인 아니야. 윤 어게인, 리 어게인. 쉽게 말해 노무현 때 이종석. 그
1: 네.
2: 사람이 다시 이종석 어게인이냐. 지금 이런다는 건데 문제는 이분이 과도한 친북 친중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강경화 대사가 한가한 대사님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신 발언도 나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1: 네.
0: 글쎄 뭐 추정입니다.
2: 예. 예. 아, 취재도 네.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0: 어쨌든.
2: 네. 네. 네. 네. 네.
0: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뭐 항상 답답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외교가요. 그 외교부에 오히려 저는 굉장히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외교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외교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솔직히 외교부 공무원들이.
1: 네.
0: 하나도 고마워, 어느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저는 심지어 제가 대학원생 때 그 UN 휴먼 라이츠 그러니까 인권선언 50주년 인

0: 턴을 한 사람이에요. 예.
1: 예. 유엔 본부 가서 뉴욕에
0: 제네바에 있죠. 아, 제네바. Human Rights Commission. 아,
2: 인권위원회는 네. 거기 있어요.
1: 아, 제네바.
2: 유엔 네. 인권위원회 거기.
0: 그래가지고 제네바에서 저희 인턴을 하고 그때 우리나라 그 외교부 사람들에게 네.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인연을 많이 맺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제가 통일부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외교부에 대해서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그 모욕을 많이 당해가지고 야 이게 해외에서는 그 자신들의 이런 말씀 안 되죠. 자기들의 영역을 터프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구나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정말 제가 재정 분야에 있으면서도 요만큼도 도움 주기가 싫었던 그런 기억이 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현동 대사는 뭐 미국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워싱턴에서요 우리의 외교 자산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단단하지 못해요. 특히나 제가 있던 한미연구원 케이스만 해도 우리 네. 앵커님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굉장히 전진기지 같았던 그렇죠. 데예요. 네. 네. 그걸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부셔버린 거 아닙니까?
2: 그러니까 문제 좀 망친 거예요.
0: 그때 빅터 차가 힐 뭐죠? 국회 그쪽에 도는 소식지 유명한 소식지가 있어요. 그 네. 소식지에다가 뭐 한국하고는 믿을 수 있는 거래와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맞아요. 썼을 정도로 네. 외교적 자산이 워싱턴에서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교해서 그때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서 정말 지금이 더 나빠진 건지 저는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2: 저는 최소한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대북 정보가 네, 굉장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안보에 네. 직결되는 그쵸, 문제예요.
0: 그거는 뭐 이게 위성. 인정을 한 거니까.
2: 그렇죠. 그거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집 맨날 우리 집 기웃거리면서 강도질 하려는 그런 장사들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매일 우리 CCTV 켜놔야 되는데 CCTV가 오늘날부터 안 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를, 심각한 거라고요.
0: 그거를 네. 인정하면서도 네.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뭐 그걸
0: 인정하면서도 이 트럼프라는 것과 국제 질서의 변화라는 것이 너무너무너무나
2: 제가 볼 때 그거죠. 네. 트럼프의 개인적인 때문에. 캐릭터하고 네. 정동영 장관이 하지도 할 필요가 없는 구성에 뭐 행복이 있다는 식의 이런 발언 그것 때문에 이런 화를 자초했다는 건 다른 문제죠. 트럼프는 전 세계에 다 망나니 짓하고 있는데 유독 왜 우리한테 이런 제일 중요한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됐나요? 그게 트럼프 망나니 짓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동영 장관이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0: 비밀을 네. 준 거는 뭐 사실이죠.
2: 그러니까.
0: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2: 정동욱 때문이지.
1: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0: 종합적으로 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퇴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반포대교 3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50분 걸립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2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에서 중동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시흥 6차로와 중동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조금 지나 서운분기점 5차로 막고 화물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대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까지 일직 분기점부터 속도가 내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분기점에서 8km 정체고요. 계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계속해서 얘기 나눕니다. 성낙준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수원에서 김포까지 장거리 퇴근길에 항상 매일 듣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K 구수한 진행이 매력입니다. 아, 이것도 내 얘기네.
0: 선물 좀 보내주세요. 선물 좀
1: 좋은 거 없나요?
2: 아, 그럼요. 네. 네.
1: 2893님이 네. 뉴스레터 케이 부드러운 진행에 항상 믿음을 가지고
2: 근데 저는
1: 아니 근데 패널들이 더 훌륭해요.
2: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거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제가 방송 좀 있지 나가보지만 제일 진행이 유려하고 목소리가 정감이 가면서 구수한 건 역시 전종철한테
0: 이것만큼
2: 그런데 이게 청취자들의 촉이 똑같아. 아니 제가 생각한 형용사하고 똑같아.
1: 이거 아닌데 구수한? 약간 이상한 거
2: 같네.
1: 자,
2: 제가 출연이 좀 더 보장되지 않을까. 네.
1: 아이고 이거 참 네. 땀이 납니다. 네. 경기도 국감 추미애 경기도지사. 자, 그 전에 이제 SNS로 중수청장 후보자 반대한다 계속 올렸었는데 국감에서 이제 관련 질문 받았어요.
2: 네.
1: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도 부적합한 인사다.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상대로 이렇게 대거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2: 네.
1: 추지사가 왜 이렇게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겁니까?
0: 글쎄요. 저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네. 추미애 지사는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많죠.
2: 그렇죠. 네. 네. 정말
0: 노동법을
2: 많죠.
0: 네. 처리할 때도 그랬고.
2: 추한 연대.
0: 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신당 창당 네. 때도 그랬고. 네.
1: 그렇죠.
0: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유인태 전 그 국회 사무총장께서
1: 네.
0: 방송에서 신당 창당을 하자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조순영 추미애가 제주도로 날아왔다. 이 얘기를 하고서 아니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삼보일배를 했단 말이야? 라는 충격적인 제가.
2: 아 그때 신당은 처음에는 노무현 신당 친노 신당 그렇죠. 하자고 했다가.
0: 그렇죠. 아, 네. 그래가지고.
2: 와 이것도 뉴스네.
1: 유인태. 언제 나온 얘기예요? 최근에?
0: 네. 최근에.
2: 유인태의 천인설이네. 네,
0: 그래가지고. 야. 제주도까지 날아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신당 정작 하니까 거기 삼보일배를 했다.
2: 갑자기 반노로 돌아서서.
0: 네. 네. 저는 왜 그랬을까. 그때 그때도 뭔가
1: 네.
0: 심사가 뒤틀리셨구나.
2: 뭔가 딜이 안 된 거 아니에요?
0: 딜이 안 됐구나. 네. 네. 뒤틀리셨구나. 저는 네. 이런 네. 생각뿐이 들지 않더라고요.
1: 아,
0: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런 것도 이게 추미애 지사의 정치를 그동안 해온 모습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그래요. 솔직히. 근데
1: 이런 정치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 됩니까?
0: 저는 성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시스템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1: 그리고 이런 대권 거는요. 행보로 우리가 좀 의심을 하는데
0: 네.
1: 대통령 임기 지금 1년 반도 안 됐거든요.
0: 그러니까요. 네.
1: 이런 게 성공할 수 있나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추미애 지사를 보면서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급발진을 하지? 김지용 청장에 대해서도요. 문제가 있으면 청문위원들한테 얼마나 많이 알아요. 본인이 당대표 하면서는 밑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알아요. 야 청문회 때 이런 거 꼭 검증해.
1: 네.
0: 그럴 사람이 없겠어요? 네? 있잖아요. 예,
1: 그렇죠.
0: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고 그 정도 위상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눌러서 대통령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땐 거의 근대 국가가 하지 말라는 사적 구제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적 보복에.
1: 네, 네.
0: 저는 이거는 근대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자, 대통령 네. 지지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 계속 하락세고.
2: 네, 그렇죠. 네.
1: 그게 아니어도 지지율이 50, 60% 나왔어도 추미애 지사가 이랬을까요?
2: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저 추미애 지사는 그 낮아지는 지지율도 있고 또 본인이 정치적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지사가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또 대통령 네. 대선 시절 이때는 굉장히 그 이재명 대통령을 열심히 도운 축에 속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은 어떤으로 의미로 국회의장도 밀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원식 후보가 그냥 덜컥 당선돼 버렸잖아요. 그때 듣기로는 이재명 당대표는 그때 분명히 친명들에게 추미애 찍으라고 오더를 내렸지만 그 친명들이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우리는 못한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해서 그리고 결국 우원식 후보가 돼버렸는데 그때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충격을 먹었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 이거 믿었는데 이거 뭐지? 뭐 이거 벌써 한번 그런 의심이 생긴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경기도지사 경선 이게 결정타였다고 봐요. 그때 추미애 지사 지사 후보는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들이 나 도와주거나 최소한 회방은 놓지 않겠지 했는데
1: 한준호 나왔어.
2: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표를 낸 게
1: 네.
2: 지난 1월에
1: 네.
2: 그 한준호 의원을 볼리비아 특사로 보내고
1: 맞아요.
2: 돌아왔을 때 감사패를 줍니다. 성과가 좋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감사패를 준 1호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한준호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1호 이재명 감사 대통령 감사패 받은 사람이라면
1: 지사를 만들기 위한
2: 그렇죠. 거였다. 누가 봐도 명픽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기도 하면 또 이재명

0: 이재명 옛날 경기지사 텃밭 아니겠습니까? 거기 누가 있죠? 정진상, 김용, 다 난다긴다 하는 성남 경기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음향으로 그 조직, 경기도에 저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들 한테 야 한준호 찍어라 이렇게 지금 다 뭔가 영향력이 돌아갔다는 소문이 돌면서 네. 추미애 후보의 가슴에는 분노와 원한 한마디로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오누월의 서리발인데 딱 이번 선거철이 5·6월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완전히
1: 서리발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0: 분노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 주변에서 추미애 지사랑 같이 경선을 지켜본
2: 취재를 잘 하시는
0: 민주당 지저 취재를 그랬는데 보니까. 자 그랬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개인적인 동기에다가 그래서 뭐가 두 가지가 그 후과가 나온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그때 네. 자신감 얻은 거야. 딴 데도 아니고 제일 우리 중요한 민주당 전국 조직 중에서 경기도당이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저렇게
1: 했는데도
0: 실탄을 쏘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쪽 반명 비명이 너끈이 되네. 야 이거 친명 조직의 허약함이 확 드러났네. 친명 상대 안 되네. 우리 전대에서 당권 먹을 수 있네. 아니면 서로 전대에서 지더라도 우리 앞으로 우리끼리 뭔가 도모해 볼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이게 그래서 지금 가고 그다음 추미애 지사 입장에서는 나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난 친명은 끝났고 이제는 반명 친청 올라타. 이래서 가고 있는 겁니다.
1: 우리가 권력 투쟁에서 네. 이길 수 있어?
0: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 경기지사 경선이 저는 네. 지금 민주당에 지금 엄청난 지금 안에 집안 싸움.
1: 갈등과 분열의
0: 굉장히
1: 요소다.
0: 굉장히 중요한 한 변곡점 중에 하나다.
1: 자, 네. 그런 의미에서 임은정 광주 네. 지방중수청장 있잖아요.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직속 상관을 계속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오게 생겼는데 계속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나 뭐 행안부 장관 입장에선 이거는 그냥 넘을 수 없는 완전 베이스라인을 계속 넘고
2: 공무원
1: 있다.
2: 공무원 같지 않은 거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 지금 임은정 청장이 하는 거는요. 공무원 네. 같지 않아요.
1: 그리고 김민석 대표 얘기의 뉘앙스를 보니까 추미애 지사를 징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뉘앙스도 지금 있거든요.
2: 네.
1: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인사권이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 위기감이 반영된 거겠죠.
2: 당연하죠. 인사는요. 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 행안부에서 네. 추천위원회가 돌아갔고 거기에서 윤호중 장관이 낙점을 해가지고 예? 천거를 했고
1: 네.
2: 예?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력화하려면 네.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청문회 절차든 뭐든 이 절차를 통해서 구체적인 근거들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민심의 반응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대통령이 우스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딱 나타나서 하면 안 돼.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게 있는데도 그리고 그 과정이 있었는데도 이런데 거기에 만약에 굴한다? 그럼 대통령의 그 인사권 특히나 그 굉장히 고유한 권한인데.
1: 그렇죠. 예? 그럼 인사권이 밀리면 그거야말로 레임덕이죠.
2: 완전 레임덕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것을 그 절차와 의사결정 제도 그 과정이 과정과 제도가 있는데 그거에 의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대중을 향해서 스피커를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압박을 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그런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근대 국가의 시스템이
1: 수 없는
2: 아니에요.
1: 성공해서도 안 네. 되고.
2: 근대 국가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에요. 과거하고 비교 김어준 씨가 하던데 그때는요 임은정은 약자였고 거대한 힘에 의해 힘과 대응하는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그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은 고위 관리자예요. 네. 공소청에 조직의 신뢰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지용 청장이 들어온다? 조직의 신뢰가 되겠어요.
1: 자, 비판을 하려면 아예 그 직을 옷을 벗고서
2: 벗고
1: 하든지.
2: 하든가. 네. 네. 저희처럼 평론가로 전향을 하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로 가든지 아니면 조국혁신당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죠.
1: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주진우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이진숙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국정감사장까지 묘소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행을 넘는 추태입니다. 다수의 횡포, 민주당 독재라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이진숙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로 과방위 국정감사장에 나올 자격조차 없었기에 민주당은 어제 원칙대로 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진숙, 주진우의 억지 막말 경쟁에 국회의원의 품격도 정치의 금도도 다 무너져갑니다.
1: 자,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는

0: 오네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예, 예. 네. 아유, 아, 우리가 무슨 없네. 얘기 나눴는지는 이거 네. 비밀입니다.
2: 비밀입니다. 비밀.
0: 네. 완전 비밀.
2: 네. 일급 비밀.
0: 자, 김상희 평론가님.
1: 예.
0: 이진숙 주진우. 일단 이진숙 의원. 예. 대통령 부모 묘소 가서 사진 찍고 농지법 위반이다.
1: 예.
0: 선을 넘은 겁니까? 아니면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할 수 있는 활동입니까?
1: 저는 선을 넘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농지법 위반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미 그 해당 지자체에서 그 뭐죠? 법적 행위,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더 큰 법적 행위가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 하든지 뭐 더 큰 징계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저렇게 돌아가신 분 묘소를 찍어서 예? 얼마든지 문서나
0: 대통령 농지 조사를 비판하기 위한 거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1: 농지 전수
0: 떠나서
1: 네. 전수 조사를 비판은 하는 농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0: 그래요.
1: 예? 네. 그분들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고뇌에 차 있을 거예요. 민주당 탈당하신 분들도 많대요. 예? 농민들 중에서.
0: 그래요.
1: 예.
0: 네.
1: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진숙 의원이 지금 저렇게 안 해도 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고요.
0: 네.
1: 자, 문제를 삼고 싶으면 진짜 자극적이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영상으로 찍어다가 할 필요가 굳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한 거라면. 저거는 그게 아니라
0: 선을 넘었다.
1: 본인의 정치 세를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도구로 그냥 네.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가족을 건드리는 데는 조심해야 되고 돌아가시는 분을 건드리는 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0: 네.
1: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0: 그래요. 이진숙, 주진우 네, 논란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이진숙 의원에 예.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완전 전 입장이 저는 저 명백한 지금 농지법 위반이니까 그 지자체 홍화군에서도 지금 세 번이나 3년 연속으로 지금 이장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근데 과태료까지 물게 했잖아요.
1: 네.
2: 그럼 대통령 가족이 지금 그 뭐냐 군의 명령과 지금 본인들이 가장 먼저 그 법을 따르고 본인들이 그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것부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어머님 아버님은 무슨 모욕을 한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농지가 있는데 농지에서 농사 안 짓고 하면은 다른 농용도로 쓰고 뭐 그러면은 강제 매각을 시켜야 된다. 막 그러면서 본인이 칼 빼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 그 가족 당 그랬는데 그런 사람 그런 대통령 알고 보니까 당장 가족 그 땅에 지금 농지 아니잖아요. 농지 아닌 다른 그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가 이거 지금 법을 어기고 있고 저 이런가 지금 옮기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 본인 대통령 가족이면 당연히 그저 관의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응하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일 뿐더러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그런 식으로 그게 다른 분들 그럼 다른 분들도 아마 저 다 지금 저 그 어떤 이유로 농지인 곳에 자기 조상조 가진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다 그 아이고 큰일 났네 농지 전수 내려온 그 저 용림부 공무원들이 당신들 왜 여기에서 묘 쓰고 있어요? 이거 빨리 묘 처분하시고 농사 짓지 않으면 내년부터 강제 이행금 문제 있습니다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뭡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폐륜이라고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아주 뭐냐 아나무죠 적반하장이고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폐륜하면은 폐륜 끝판왕이나 이런 거 민주당에 무지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부터 본인이 바로 형수욕설 등 엄청난 폐륜 논란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난처하고 지금 이제 뭐냐 당장 모순 자가당착 아니 대통령께서도 농지에는 농사만 지어야 된다고 하시던 분이 왜 대통령 가족 농지에 부모님 묘가 있나요라고 국민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 묘 얘기하는 순간 너 폐륜 갑자기 완전 꼴대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대통령이 네. 폐륜이라고 했는지 아니, 제가 잘 모르겠고.
2: 잠깐 네. 민주당은 폐륜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폐륜이라고
1: 민주당이라고
0: 정확히 해주시고
2: 대통령이라고 안 그랬는데 자 민주당의 폐륜이라고 했는데 그 민주당의 최고 어른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부터가 폐륜 논란이
1: 어쨌든 제가 정체가 정정을 한 거니까 그거는 흥분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아까 형수 논란 뭐 폐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가족과의 관계가 모두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 못 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일반 가족들과 같이 일반화시켜가지고 보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해명을 하자면.
0: 네네.
1: 이게 이런 해명을 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가족과 관계가 안 좋다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제가 뭐 대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이게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오해는 어쨌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0: 자, 시간이
2: 네. 이거 짤막하게 전에 본인이 직접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형님 부부가 용서할 수 없는 패륜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부족함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걸 부족함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이런 일 없을 것이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뭐 당연히 우리 김상일 평론가 그 말씀은 제가 인정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당시에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이런 좀 못 참고 내가 이래서 죄송하다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패륜 얘기를 왜 했냐면 이진숙 의원이 찾아간 그 아까 말한 대로 부모 산수 찾아간 이유가 그 농지법 그 농지 전수조사에 그 저 자가 당착 이 부분을 잘 부각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을 패륜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네. 패륜 하면은 진짜 자신 없는 분들이 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1: 그런 거를 왜 굳이 네. 강성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쇼츠 정치 유튜브 정치로 해야 되냐고요.
2: 아니 그게 왜 강성 지지층이에요. 저는 저 언론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0: 자,
2: 것 같습니다.
0: 여기까지.
1: 저는 만약에 네. 그런 식으로 안 했다면 네. 아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동조를 해줬겠죠.
0: 아니, 오케이. 전, 예. 자 시간은 지금 1분 반 남았으니까 딱 30초씩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행안이 네. 에선 과거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그 자녀 허위 스펙 논란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화력을 모으고 있는데 자 한동훈 관련 입장 표명이 뭐 전체 민주당 입장 표명이 뭐 20% 30%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한동훈 의원에게 실제로 타격이 될까요? 더 몸집을 키워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글쎄요 한동훈 의원에게 타격이 되려면 네. 실제로 이게 그 검찰청장 대행이 답변을 한 것처럼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재수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대항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로운 근거가 있으면.
0: 그렇죠.
1: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경찰청장 직무대행.
1: 네.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지 재수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못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건영 의원의 말씀을 권력자들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를 하는 일단을 짚은 거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네. 우리 여당의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을 만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경찰이 한번 저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0: 합니다. 네. 강찬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20초밖에 안 남았네.
2: 김상평가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네. 내가 더할 것은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수사를 시도하세요. 네, 뭐 새로운 증거가 어떻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1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채원이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아빠와 동생과 함께 평범한 일생을 보내던 채원이. 하지만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빠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아빠를 잃은 슬픔을 채 정리할 겨를도 없이 채원이는 동생과 살아갈 방법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빚과 생활비, 주거비와 학업까지 두 자매가 감당해야 할 현실은 막막하기만 한데요.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지만 채원이는 동생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해서 동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싶다는 채원이. 채원이와 동생이 아픔을 이겨내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기온이 22.4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9도가량 낮았습니다.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에 서울과 세종 9도, 춘천과 봉화 7도, 대구 11도, 광주 12도, 부산 14도 등으로 내륙 곳곳의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과 비교했을 때에는 1도 정도 낮은 수치지만 최근 늦더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안동 20도, 강릉과 울산 21도 등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아서 다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전국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이상의 돌풍이 불 때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전됐다면서도 가장 어려운 현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 국익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간 이견은 있기 마련이라며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장중 6천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46% 하락한 6,035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8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이 추진됩니다. 내년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17개 기관이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기관도 2031년까지 청사를 건립해 순차적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쿠팡에서 개인정보 3,300만 건이 유출된 게 지난해 11월이었으니까요. 1년이 다 돼갑니다. 현재 정부가 6천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법적 다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 지금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번진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쿠팡의 로비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지 현재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KBS 시사기획창 제작진인 신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직접 워싱턴으로 날아갔군요.
4: 아, 네, 맞습니다.
3: 그 다큐멘터리 취재는 어땠습니까?
4: 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래요? 시차가 그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13시간이니까 지금 우리 오후 6시면 거기 새벽 5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취재해야 되는데 예. 워싱턴 계셔서 아시잖아요. 예. 낮에 일해야

0: 해야 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네.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1: 시차 적응의 초반에는 약간 힘들었군요.
0: 네. 오. 근데 이제 시차 적응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제 거기서 저희가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쿠팡을 옹호했던 현직 의원들 혹은 쿠팡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던 보좌진들 이런 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1: 그래요. 그 서울에서 갈 때 미리 그 이메일로 약속 잡고 간 건 아니에요?
0: 약속을 잡았었어요. 의원들하고는. 예. 예, 예. 근데 생각보다 좀 흔쾌히 말해주겠다는 의원들이 있어서 한 하원 의원 4명 정도. 그래서 오 섭외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한국 매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전날 다 막 취소되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사실 왜 취소했을까요?
0: 그 의원들을 만나러 간 건데 취소되니까 저는 지금 돈을 써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쿠팡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연락을 했던 거고 4명 중에 3명은 이제 쿠팡을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했던 공화당 의원들이었으니까 예. 혹시 이 취재를 하는 걸 쿠팡도 알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그냥 인터뷰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1: 그런 의심도 했고
0: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1: 자기네들 그, 일정 때문에?
0: 네, 그러니까 하원이 지난달 중순에 되게 빨리 문을 닫았어요. 예정보다도 며칠씩 앞당겨서 산회를 해버렸어요.
1: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간이 확 줄었군요. 네, 그 사람들이 일할 시간이.
0: 일정 변경이 있어서 인터뷰 뭐 한국에서 온 사람도 인터뷰 안 하고 야, 싶다 이런 거죠.
1: 그러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남겼는지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또 이제 우리 신 네, 기자가 얘기할
0: 지금까지
1: 거고요.
0: 지금까지 프롤로그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자, 쿠팡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했어요. 제목이 미국 회사 쿠팡 그리고 로비. 로비의 기원이던 호텔이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빌딩 옆에 이제 그 메리엇 호텔이 있고 바로 길 건너에 윌라드 호텔이 있고 네. 거기에 로비가 하도 그 백악관이 가깝잖아요. 네. 거기 로비하러 전국에서 모여든 그래서 윌라드 호텔의 로비가 로비의 기원이다.
0: 거기서 잘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1: 거기요?
0: 네.
1: 거기 대통령이 자는데 대통령이 미국 출장 가면 자는 데입니다.
0: 저희는 외곽에서 자면서 취재를 열심히 그래요, 했습니다.
1: 그래요. 우리 또 수신료 받은 거 우리가 돈 아껴가면서 취재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 다큐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뭐였어요?
0: 일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제가 이 시사기획 창이라는 부서에 와서 처음 제작한 거였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제 저희 부서장 그러니까 데스크들이 이 문제는 한 번쯤 다뤄보면 좋겠다. 근데 쿠팡에 대해서 로비와 네. 결부해서 분석한 다큐와 심층 취재물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네. 근데 이제 네가 정치랑 외교를 취재했으니 해봐라 하고 던져준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걸 덥석 받은 거죠.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너무 오만했던 것이었다. 너무 힘들었는데.
1: 영어 실력도 있겠다.
0: 아, 아닙니다.
1: 그리고 뛰어든 거군요.
0: 아,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유출이 처음 신고된 게 작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사실 조금 잊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이제 제재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니까 후속 조치 단계인데 한국에서는. 근데 뭐 외신이나 혹은 외신발 보도를 보면 아직도 미국에서 쿠팡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우리 기업을 차별한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조치해야 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예요. 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그래서 이게 1년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뭘까?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 정치권에는 이 논의가 네. 얼마 정도나 확산이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지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1: 그래요. 그래 취재를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머리에 드는 추측은 아 쿠팡이 생각보다 로비를 세게 했구나. 이 생각부터 사실 들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서 그런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역시 로비의 힘이 컸다고 지금도 이제 취재 결과 조금 확인이 됐습니까?
0: 그러니까 로비가 당연히 중요한 요인이었죠. 왜냐하면 네네. 로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몰래 뒷거래. 네. 막 뒤에서 막 속삭속삭 하는 것
1: 거기는
0: 같지만
1: 합법이잖아요.
0: 미국은 완전히 합법이고 그 로비 활동의 일부를 매 분기마다 의회에 신고를 해야 돼요.
1: 거기다
0: 1년에
1: 얼마
0: 4번씩.
1: 받았나도 공개하고 막 이러던데요.
0: 네. 그러니까 미국 의원들이 로비스트나 해외사한테 후원받은 내역도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물론 그들이 받은 어떤 이익의 전부를 공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그 로비 활동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관철하기 위해서 저 의원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해주는 건데 네. 네. 이제 저희 취재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은 쿠팡이 미국 의원들이 관심 가질 만한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잘 제공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1: 그래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비하는 회사는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궁금함도 아니 뭐 수만 개의 회사가 로비를 할 텐데 저 정도까지

0: 쿠팡을 언급하는 거는 꽤 큰 지지를 얻어냈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그렇게 로비 활동을 통해서 물론 후원금도 제공을 했지만 네. 후원금을 받지 않은 의원들도 쿠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1: 그래요.
0: 그건 그런 어떤 정보 제공 활동을 비롯한 그 로비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나 그게 전부만은 아니었다는 게 그러니까요. 저희의 취재였습니다.
1: 로비가 중요했다. 전부만이 아니다.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 우리 신 기자가 또 얘기를 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이라는 데가 미국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기업도 아니에요. 사실은
0: 거의
1: 뭐
0: 모르죠.
1: 상장돼 있기는 하지만 돈도 다 한국에서 벌어가고.
0: 네.
1: 자, 근데 그 쿠팡이 이렇게 로비를 해서 이게 통할 정도로 와 그러면 그 회사가 그쪽에 이제 어떤 그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거는 들지만 자.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이런 양상까지 뛸 정도라면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했고 어떤 그 노력을 했기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0: 우선 그걸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그럼 쿠팡이 얼마나 로비에 돈을 들였고 사람을 썼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로비스트 명단을 좀 봤어요.
1: 아,
0: 이건
1: 그렇군요.
0: 다른 언론사들도 이제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좀 보긴 했는데 저희는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썼냐 했을 때
1: 네.
0: 지금 전체 로비스트가 39명이거든요.
1: 아.
0: 이게 원래는 이제 5년 전에 3명, 4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30명대로 확 늘린 거기는 해요. 근데 그중에 2명이
1: 네.
0: 워싱턴에서 제일 유명한 로비스트예요.
1: 아.
0: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모금해 주는 사람들. 이제 브라이언 밸러드, 이제 제프 밀러라는 사람인데.
1: 중요한 두 명이네요.
0: 네. 그 두 사람을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 이 두 명을 동시에 쓰는 회사는 팔런티어라고 미국의
1: 네.
0: 굉장히 유명한 기술기업 등 몇 군데
1: 예.
0: 되지 않아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일단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최대한 좀 어떤 그 핵심들에게 닿을 수 있는 통로를 빨리 확보하고 싶었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1: 네.
0: 나머지 37명들도 대부분 의회, 특히 뭐 공화당의 핵심 관계자의 참모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쿠팡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의 참모들을 쓰는 거.
1: 네.
0: 근데 이 중에 또 대부분은 빅테크 로비를 해봤거나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업계 상황도 잘 알고 의회랑 잘 통하는 사람들을 되게 요소요소 잘 썼더라고요.
1: 그래요.
0: 근데 또 공화당 사람들만 쓴 건 아니고 민주당 출신들도 충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양당 모두를 관리하는 식으로
1: 그러니까.
0: 좀 체계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죠.
1: 자, 그러면 이제 로비스트들한테 뭐 일정 부분 돈을 주기로 하고 이제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0: 네.
1: 로비스트들은 어떻게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0: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1: 네.
0: 그 쿠팡에서 받은 돈을 싸들고 가서 의원한테 네. 탁 주면서 의원님
1: 돈 보따리.
0: 네, 의원님 쿠팡에 대해서 한 말씀
1: 많이,
0: 해주시죠.
1: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돈 주면서.
0: 네, 이제 그렇게 종종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의원들을 매수했다는 표현들도 국내에서는
1: 네.
0: 많이 있었는데요.
1: 네네.
0: 그 쿠팡이 로비스트한테 지급하는 돈은 이제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뭐 접촉을 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그 의원에게 접근하고 그 접근 과정에서 쓰는 활동비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1: 네.
0: 물론 이제 의원마다 정치 후원금을 내요. 그러니까 선거마다 최대 만 달러, 그러니까 5,000달러에서 만 달러까지는 쓸 수 있는데 만 달러가 큰 돈이죠.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200만 원, 1,3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돈으로 또 의원을 한 명을 매수하기는 충분치가 않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1: 네네.
0: 돈만 쓰는 건 아니고 그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만나서
1: 매수란 말을 약간 순화하면 이제 설득이네.
0: 네,
1: 설득,
0: 설득인 거죠.
1: 네.
0: 그 의원들이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로비스트들이
1: 네.
0: 의회를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합니다.
1: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로비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미국의 행정부나 저 입법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 다른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했는데 그 다른 요인의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0: 저희가 이제 이걸 취재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떠올렸던 이미지가
1: 네.
0: 쿠팡이 혼자 로비를 한 게 아니다. 쿠팡은 이미 형성돼 있던 미국 내 주장 위에 살짝 올라탄 거다. 그 주장이라 함은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 미국
1: 네.
0: 기술 기업들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불만이에요. 이거는
1: 아, 구글, 엑스 뭐 이런
0: 네,
1: 거.
0: 네. 뭐
1: 예.
0: 애플 같은 넷플릭스 같은.
1: 거기 한국에 와 있는 기업들이 좀 불만이 있죠.
0: 네. 불만이 예. 있고 그 불만을 예. 이제 미국 정부에다 많이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동안은 좀 이게 로우키로 대응을 해왔죠.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미국 사람, 미국 정치인들은 한국이 유럽처럼 자꾸 우리 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려고 하네. 적용을 하고 있네. 왜 이러지

0: 하는 상황에서 쿠팡이 갑자기 저희가 별것도 아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졌는데
1: 두드려 맞고 있어요.
0: 온 정부가 나서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차별이 아닌가요? 라고 하니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특히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랑까지 결부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쿠팡이란 기업은 처음 들어보지만 이건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야. 내가 관심을 가져봐야겠어라고 관심을 끄는데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만약에 그런 자신들을 미국 회사 그리고 미국 기술 기업이라고까지 미국 정가에 설명할 수 없었다면은 이렇게 지지를 못 얻었겠지만
1: 네.
0: 이제 쿠팡이 우리 메타와 애플과 같은 존재였어? 근데 저렇게 지금 한국에서 심하게 규제를 받고 있단 말이야? 라는 인식을 정치인들한테 주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쨌든 기존의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이 아 이거 약간 한국에서는 기업할 때 조금 우리가 차별받는 것 같다 한 이 정도여서
0: 네.
1: 미국에서 그거 약간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0: 출시는 하고 있었죠.
1: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군요.
0: 네. 올라탔다는 표현이 정확한
1: 그러니까요.
0: 것 같습니다.
1: 호랑이 네. 등에 올라타고 자신의 존재도 부각하고.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쿠팡의 로비 지출이 굉장히 크다고 보도돼 있어요. 실제로 지출 절대액은 큰 편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은
1: 예.
0: 정보 유출 이후에는 분기마다 100만 달러 이상씩 쓰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1년에 400만 달러.
0: 네. 그러니까 예. 아직 이제 올해 2분기까지밖에 신고가 안 되는데 올해 한 30억 원 정도 한 20몇억 정도 썼어요. 근데
1: 예.
0: 그게 절대적인 금액으로 쳐도 많기는 한데 이제 쿠팡의 주장은 뭐 이 정도는 다른 회사도 다 쓰고 우리는 오히려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고 주장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실제로 드린 것에 비해서는 캠페인 효과가 되게 컸다라고
1: 그렇죠.
0: 현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정부의 실력자들이 저렇게 나오니까요.
0: 네,
1: 의외하고.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여기에 저희는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 정가나 정치인들한테 좀 먹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또 쿠팡이 그런 테크 기업들의 이익단체가 있거든요.
1: 네.
0: 뭐 CCIA라든가 그런 곳에 이미 회원으로 가입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이미 한국의 규제가 좀 차별적이라고 주장을 해온 상황에서 쿠팡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1: 그래요.
0: 더 정가에 좀 관련한 인식이 확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리고 사실 우리 입장에선 좀 뭐 속상하다 그래야 되나 이런 거는 미국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돈은 한국에서 다 벌어가고 또
0: 그렇죠.
1: 이제
0: 네.
1: 이게 대규모 정보 유출 났을 때 미국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도 되게 좀 어떤 제재를 받거든요.
0: 네, 그렇죠.
1: 자, 그런데 한국에서 두드려 맞고 있다고 이것이 외교 현안, 한미 외교 현안으로까지
0: 네.
1: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까지 된다는 부분이 조금 저기 이게 우리가 아 이게 쿠팡을 계속 지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0: 예상치 못한 전개이죠.
1: 그러니까
0: 쿠팡은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로비를 했을지언정 한국에 불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1: 그래요.
0: 저희가 이제 비공개로 취재했던 보좌진들은
1: 네.
0: 정보 유출 이후에 쿠팡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전후 사정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고 그 내용 자체가 충분히 차별로 느껴질 만했다.
1: 네.
0: 그리고 한국 정부가 3,300만 건이 유출됐다고 했지만 쿠팡은 3,300건이 유출됐다고 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자세히 설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우리는 일단 쿠팡의 주장을 쿠팡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1: 예, 예.
0: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복수로 들었거든요.
1: 그래.
0: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왜 쿠팡을 두둔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 의원들 취재한 미국 의원들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0: 일단 그 두 명의 공화당 의원 그리고
1: 네.
0: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을 얘기했는데요. 요약하자면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 데는 우리 모두가 다 예민하다. 그런데 쿠팡이 차별받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좀 더 강경하게 보면 알지 않냐. 그러니까
1: 네.
0: 지금 한국이 보여준 그 모든 조치가 우리가 볼 땐 차별로 보인다. 같은 잘못을 해도 한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을 더 강하게 제재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쿠팡이 법 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강도나 타이밍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차별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그래요. 자, 화면에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화면에 보니까 이렇게 아까도 인터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취소됐다는 그런
0: 네.
1: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이걸 돌파하지? 회사 돈 으로 왔는데 막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되잖아요. 우리 해외 취재 가서 뭐 벽이 막히면
0: 그렇죠.
1: 복도에서 의원들 기다렸다가 질문하는 장면도 봤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0: 그러니까 일단은 만날 수 있는 의원이 사라진 거니까
1: 예.
0: 그런데
1: 우리

0: 그걸 다섯 글자로 현장 박치기라 그러는데.
1: 네. 그러니까 정말 안 하고 싶지만 현장 박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0: 캐피탈 힐에서 현장 박치기를 한 거군요.
1: 네. 왜냐하면 허탕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출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여서 네. 그럼 일단 의회를 가자. 근데 의회가 생각보다 우리 국회보다도 더 열려 있더라고요. 네. 문턱이 낮고 네, 네. 그리고 취재증을 발급받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쿠팡을 옹호한 의원들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많아요. 그래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일단 기다린다. 근데 이제 회의장을 딱 보면 오늘 출석할 의원들의 명패가 있으니까 이 중에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정도 그 중에 두 명 세 명 하면 성공이다. 최소 한 명은 한다. 근데 네. 이걸 못하면 한국에 갈 때 너무 마음이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기다렸고 실제로 이제 그 의원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물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의원 데럴 아이사라는 미국 정가에서 쿠팡을 처음 언급한 의원은 네. 처음엔 거부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쿠팡에 대해서 멘트를 좀 받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걸 듣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서 그럼 30초 줄 테니까 질문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뭔가 작심한 듯이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아마도 한국 미디어에 대해서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매체도 분명히 한 쿠팡이 비판적일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대답을 것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의원 바움 같은 의원 같은 의원은 굉장히 젠틀하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나라의 공무원은 미국에 입국시키지 말자는 법을 발의한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 자체는 한국에서는 아예 뭐 통과되겠나 하지만 관리 정도 하자였는데 뭐 실제로 그 이후에 자꾸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나 뭐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비자 문제가 지금
0: 예, 비자가 발급
1: 비자가
0: 안 되니까.
1: 발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법 자체도 한국을 겨냥한 건지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0: 뭐래요?
1: 그런 질문에 회피하지 않고 이 법을 발의한 게 그러니까 이 법을 발의하는데 쿠팡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게 맞다. 그리고 한국을 겨냥했냐고 물었을 때 한국을 겨냥했다고 할 수 없죠. 한국이 우리 기업을 공평하게 대우하면 뭐 이 법을 적용받을 일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네. 꼭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의원들한테 왜 쿠팡의 주장만 받아들이는지 한국 정부의 주장은 왜 통하지 않았는지를 물었을 때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답변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좀 추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두 명을 하니까 마음이 좀 이제 안정되잖아요.
0: 이제 기본은 한 거예요.
1: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민주당 의원 한 명하고는 약속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계 의원인 데이브 민 의원인데요.
0: 네.
1: 그 의원 인터뷰까지 이제 세 명을 하고 예, 철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0: 아이고. 잘했네요. 아주 보니까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긴 건데 아니 근데 아까 이렇게 명패 보고 거기 현장에서 했다 그랬는데 그 의원들이 어떤 의원이라는 거는 좀 잽싸게 좀 찾아보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질문을 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쿠팡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한 의원들 리스트는 있습니다.
0: 아,
1: 근데 그
0: 있었구나.
1: 발언의 강도는 다르죠. 그러니까 네. 아까 저희가 처음 만난 데럴 아이사 의원이 가장 강도 높게 쿠팡을 옹호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성명에 사인만 한 사람
0: 네.
1: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사람, 의회에서 기록을 남길 정도로의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사람,
0: 네.
1: 뭐 법안을 낸 사람 이렇게 강도별로 저희가 발언 강도별로 의원 명단을 정리해놨었기 때문에
0: 네네.
1: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될지는 어느 정도 후보군은 있었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쿠팡이 과연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어떤 그간의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문제제기에 좀 올라탄 측면까지
1: 네.
0: 이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 문제 이렇게 회자되고 있고 쿠팡이 열심히 뛰고 있을 때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건 좀 확인된 바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물밑 소통이기 때문에
0: 네네.
1: 그리고 우리 정부도 당연히 미국에 설명을 했다고 그간 이렇게 브리핑을 해왔었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네.
1: 뭐 모른 척하지 않죠. 당연히 외교 당국에서 또 여러 각급에서 미국 측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0: 네.
1: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행정조치나 뭐 다른 의혹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합법적이고 이제 우리의 권한이고 만약에 다른 기업이 이런 잘못을 했다면 똑같이 제재를 받는다. 그게
0: 네.
1: 한국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마찬가지라고 설명은 했던 것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정가에서 보기에는 특히 이 쿠팡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잘 통하지 않은 건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쿠팡에 대한 조치 자체가 그러니까 네. 개인정보 유출 직후에 이제 12개 부처가 TF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범정부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자체는 의혹이 있다면 할 수는 있는 건데 네. 그 조사를 출범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우리 정부나 정치권의 발언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유죄를 단정하고 조사를 시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좀 사안이 크고 이제 이게 단순히 국내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거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고 치밀하게 좀 했었으면은 그 소지가 줄어들었을 텐데 그 조사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우리의 협상력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쿠팡의 의혹이 아직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좀 너무 시끄러웠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0: 네.
1: 특히 그 국회 관련해서는 국회 청문회가 우리 기억하지만 작년 말에 두 차례 있었어요.
0: 약간 괘씸죄로 다룬 듯한
1: 네,
0: 분위기가 왜냐하면 있었어요.
1: 왜냐하면 그때 개인정보 유출 직후에 쿠팡이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작게 이야기했었고 네.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했을 때도 아 그냥 한국법인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김범석 의장이 이렇게
0: 본인이
1: 책임을
0: 직접
1: 지지
0: 사과하지
1: 않는
0: 않고.
1: 네 책임을 네.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0: 그러니까 약간
1: 사과도
0: 분노 게이지가 좀 올라갔죠
1: 네, 사과도 서면으로 내고 그런 식의 어떤 책임 회피성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가 두 차례나 열린 건데 이제 청문회의 목적은 그러면 쿠팡을 책임을 지게 하던가 나오지 않은 어떤 의혹을 규명하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질타성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우리한테는 익숙한 일이죠. 근데 이 모든 장면들이 이제 미국 정가에 입력이 되면서 이제 저희랑 인터뷰한 전문가가 워싱턴에서 관찰하기에는 의회 보좌진들이 이게 한국이 맞나? 이게 우리가 알던 한국이 이렇게
0: 우리 기업을
1: 비난한다고
0: 죽일듯이 덤벼드냐?
1: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출석한 사람이 이제 한국인의 얼굴을 한 김범석 의장도 아니고 네. 그는 늘 불출석했고 내보낸 사람이 이제 해롤드 로저스라는 당시 임시 한국법인 대표가 낸 완전한 그 미국인이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이 가가지고 이렇게 막 당하는 것 같다는 장면이 결과적으로 연출이 네.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준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하기에도 그냥 아, 차별이 아닙니다라고만 하기에는 그러면 그 미국 정치인들이 받았을 그 설명을 받았을 때는 충분치 않다라는 인식을 준 것 같아요. 그 그래. 설명 자체가 충분했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0: 자 그리고요. 좀 뭐 한국 정부한테 쿠팡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얻어맞아야 되냐. 뭐 쿠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로비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네 나름 대응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외교 현안이 되다 보니까 아 약간 국민적 감정이 좀 묘해지는 것도 있고.
1: 네네.
0: 김범석 의장이나 쿠팡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서면 답변을 방송 전날에 쿠팡 본사에서 네.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네. 로비는 본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법인과는 관련이 없어서.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 로비 활동에 대한 왜곡이 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위해서 로비했다. 이렇게 네. 기존의 입장들을 좀 반복을 했고 특히 아니 우리가 한국 정문직들이 미국에서 비자 더 받도록 하는 법안 지지하는 로비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왜곡이 있는 건 뭐 적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낸 질문지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김범석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쿠팡 관련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느냐 또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창업자로서 그리고 한국법인을 100% 지배하는 모회사 의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답은 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럼 김범석 의장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는 그의 소재는 쿠팡 안에서도 굉장히 극소수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애틀 본사에 있는지 워싱턴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대만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과거에 김범석 의장은 되게 한국 언론하고도 접촉이 많았고 대외 노출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그런 외부 노출을 줄이고 있고 특히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 대해서 입장 표명은 더더욱 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까 우리가 뭐 한국은 로비를 어떻게 하니 그런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1: 네.
0: 자 우리가 전달한 통로 잘돼 있는지 이게 사실 말처럼 외교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아까 우리
1: 네.
0: 저 여야 패널도 나와가지고 아 이게 솔직히 여기도 이제 워싱턴 특파원 해봤던 사람이 여기도 네, 네. 워싱턴에서 이제 학위를 받았던 예, 사람이고 또 비지팅으로 또 1년 저하고 같이 나와 있었거든요. 제가 특파원 할 때 잘 아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그렇게 단단하게 구축돼 있지는 않다. 그래서
1: 맞습니다.
0: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0: 그런 우리의 대미국 대의회 로비 시스템이랄지 뭐 평상적인 공무원들이 외무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참 한번 정비할 필요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당연히 뭐 대사관도 정부도 열심히 하죠. 예. 저희가 근데 미국 워싱턴에서 일하는 로비스트들을 비공개로 여럿을 만났는데 다들 네. 하는 말이
0: 거기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꽤 있는데 네. 로비스트들.
1: 맞습니다. 예.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로비스트 겸업을 많이 하잖아요.
0: 많이 하죠.
1: 근데 한국 대사관 로비가 너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오래 관리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데 한국은 일 터지면 거기에 대응하려고 로비스트를 쓰고 이렇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로테이션 개념이잖아요. 그 네. 워싱턴에 있을 수 있는 공무원도 최대 3년. 그리고 뭐 어떤 그런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뭐랄까 그 경험 같은 것들도 네. 축적이 많이 되긴 해야 되는데 연속성
0: 단기적이다,
1: 없이 단기적으로 하니까 이게 뭔가 쌓여인 쓴 돈에 비해 쌓인 자산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0: 세워라?
1: 공략할 포인트가 어딘지 보고 이거는 진짜 어떤 직원이 와도 어떤 정권이 와도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일본과 비교하면 특히 우리가 그게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
0: 그래요. 그 코리안 아메리칸 로비스트들 접촉할 때 누구한테 소개받고 갔어요?
1: 그거는 밝힐 수 없지만
0: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진짜.
1: 정말로 네. 정말로 건너서
0: 그러니까
1: 당연히 인터뷰는 안 해주죠. 근데 쿠팡에 대해서는 다들 정말 잘 알고 있더라고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0: 쿠팡이
1: 자기네가
0: 열심히
1: 봐도
0: 뛰어다녔군요.
1: 본인들이 봐도 캠페인이 광범위하고 또 한국에서만 알던 회사인데 갑자기 워싱턴에서 그런 어떤 존재감이 커지니까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자. 아무래도 우리 대사관은 좀 신경 써야 될 분야가 많은데 쿠팡은 자사 이슈에만 자원을 집중하면 되니까 그런
0: 그러니까요.
1: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대사관은 뭐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백악관과 소통인데
1: 네네.
0: 뭐 북한 문제 걸려 있죠.
1: 그렇죠.
0: 뭐
1: 경제 협력,
0: 네,
1: 뭐
0: 경제
1: 비자
0: 협력,
1: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0: 그다음에 미국 대미 투자 뭐 걸려
1: 네.
0: 있으니까 아주 복잡합니다. 자,
1: 맞습니다.
0: 어느새 시간이 30분 가까이 돼서 자 워낙 쿠팡 덩치도 커졌고 미국 회사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본인들의 어필한 점이 조금 다 그 시점 쿠팡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시점도 좀 맞았는지 여하튼 그런 그 덩치가 부쩍 커진 그런 느낌이에요.
1: 맞습니다.
0: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좀 뭐랄까 솜씨 있게 해결도 하고 한미 관계에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
1: 네.
0: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랄까요? 어떤 걸 지켜봐야 될까요?
1: 이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네. 쿠팡만의 문제로 끝나면 간단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빅테크들하고 쿠팡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사실 미국 그 기술회사들이 정부하고 분쟁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네네.
1: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 시장에서는 이미 그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등에 업고 그 미국의 영향력을 내세워서 그 나라의 규제를 회피하려거나 어떤 완화하려고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게 한국에서도 벌어진다면 그 회사들도 쿠팡의 길을 택한다면 특히 한미 관계에 지금 협의할 사항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이슈들이 적게나마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한테 결국 손해니까 이거를 최대한 잘 관리해 나가고 불필요한 오해는 적기에 해소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래요. 쿠팡 사태 처음에 터졌을 때 대응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약간 국민 정서적으로 조금 흥분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1: 그럴만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네. 정치인들도 보니까 그 어떻든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국회의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막 괘씸죄 차원에서 다루듯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아주 좀 이렇게 냉정하게
1: 네네.
0: 잘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한미 관계에도 이렇게 상승작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1: 맞습니다.
0: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1: 제재할 건 하고 관리할 건 관리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될 시기 같습니다.
0: 그래요. 제재할 건 제재하고 관리할 건 관리하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신지혜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얼마 만에 일이에요?
1: 8월 19일 이후에 55일 네. 만에
0: 아, 거의 두 달 만에.
1: 네, 맞습니다. 10시 20분쯤에 6천선이 깨졌고요. 네. 한때 5,911까지 밀렸는데요. 6천 아래로 내려간 거는 7월 말 이후 두 달 반 만입니다. 다만 이후에 6천선을 회복했고 5.46% 떨어진 6,03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 넘게 빠져서 23만 2천원. SK하이닉스는 10% 빠져서 144만 3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0: 네. 간밤 미국 증시 보니까 반도체주가 좀 타격을 입었어요. 그 영향도 꽤 컸다고 보세요.
1: 네,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주가 그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D램 네. 빅3로 꼽히는 회사가 미국의 마이크론인데 네네. 3.8% 떨어져서 사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 저장 장치를 만드는 샌디스크는 6%, 하드디스크 업체인 시게이트도 3.8% 빠졌습니다. 지난 7월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주식도 미국 시장에서 4% 떨어졌는데요. 네. 미국 반도체 대표 기업들을 묶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 내렸습니다.
0: 그렇군요. 증시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이게 또 꼽히고 있어요. 중국발 악재요. 창신 메모리가 무슨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발표를 한 거예요?
1: 예, 중국 최대의 D램 업체인데요. 네. CXMT라고 합니다. 상하이 반도체 콘퍼런스에서 네. 차세대 서버용 D램을 올해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거든요. 이 핵심이 4F스퀘어라는 기술입니다. 네. D램은 데이터를 담는 아주 작은 셀 수십억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업계 표준인 셀 크기를 3분의 1가량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셀이 작아지면은 같은 칩에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원래는 눕혀 짓는 구조인데 이거를 세워서 짓는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양산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의 양산 시점을 2028년쯤으로 보고 있는데 CXMT 말대로라면은 이 기술에서 중국이 먼저 치고 나가는 셈입니다. 더 아픈 거는 이 D램이 서버용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그동안 PC 그리고 스마트폰형에 주력을 해왔는데 서버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네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훨씬 까다롭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꽉 쥐고 있던 알짜 시장인데 여기에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은 공급이 늘고 가격 경쟁력이 붙을 수밖에 그 없기 때문에 그동안 비싸게 팔던 메모리 값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공포가 번진 겁니다.
0: 그래요. 결국은 영어로는 at last. 중국이 이 또 영토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성장률 전망을 올려잡았습니다. 얼마나 올렸어요?
1: 예, 성장률을 3.3%로 내다봤는데요. 네. 지난 7월에 2.6%로 봤거든요.
0: 오, 많이 올렸네.
1: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무려 0.7%포인트 올려잡은 겁니다. 네네. 지난해 성장률이 1.1%였던 걸 생각하면요. 3배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계 평균이 3.1%, 선진국 평균이 2.1%인데 모두 네. 웃도는 상황이고 올려잡은 폭도 세계는 0.1%포인트, 선진국은 0.4%포인트인데 0.7%포인트니까 훨씬 큽니다. 그리고 내년 전망도 2.5%에서 2.8%로 높였습니다.
0: 네. 중동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상향됐다. 주된 이유는 역시 반도체예요.
1: 네, 그렇습니다. IMF는 반도체의 네. 해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악영향을 넘어선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한국과 대만을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꼽으면서 두 나라가 관련 제품 순무역의 62%를 차지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사실상 한국과 대만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전쟁 영향을 직접 받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을 1.7%에서 -3.3%로 확 깎았습니다. 다만 이번 전망은 호르무즈 해협이 내년 3월에 다시 열리고 네. 10월쯤 에너지 공급이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가정 위에 세워진 건데요. 전쟁이 길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성장이 반도체에 쏠리다 보니 가계소득이나 일자리로 번지는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0: 네. 제주에서 경찰 보호를 받던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여러 번 신고했는데도 전 연인을 막지 못했다고 해요. 자세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1: 예, 어제 새벽 1시 40분쯤 벌어진 일인데요. 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이 전 연인인 6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서 숨졌습니다. 네. 남성은 달아났다가 3시간 반 만에 붙잡혔고요.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0: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남성을 4차례 신고했다고 합니다. 집에 찾아와 나가지 않는다. 계속 연락한다는 스토킹 신고가 두 번이었고요. 또 올해 3월에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성폭력 신고, 그리고 5월에는 직장까지 찾아온다는 교제 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네 건 모두 현장 경고나 종결로 끝났고 남성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에도 직장을 찾아갔고요. 네. 이달 들어서 원치 않는 전화를 3차례 걸었다고 합니다.
1: 자, 그렇다면 경찰은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0: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건 네. 접수를 거부를 했고 3월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벌 불원서를 낸 뒤에 조사에도 나오지 않아서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네. 또 대신 위험도를 이 남성에 대한 위험도를 B등급으로 분류해서 두 달에 한 번 모니터링을 했고요. 설득 끝에 지난달 16일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범행 당시에 남성이 네.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가면서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뜯어내서 버튼을 누를 틈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네.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보복이 두렵거나 관계에 얽힌 피해자가 처벌을 망설이는 게 상당히 흔한 일인데 이 의사에만 기대서 네 번의 신고를 흘려보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서울 송파에서도 비슷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장모를 살해한 혐의 받는 20대 남성. 오늘 구속심사 받았죠?
0: 네. 이 26살 사회복무요원 김모 씨가 조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법원은 도망 그리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그제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살해를 했고요. 네. 23살 아내를 차에 태워 달아났다가 강원도 양양의 한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족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흥신소에 2천만 원을 주고 2주 동안 가족 동선을 감시했다고 김 씨 가 직접 말했다는 건데요. 애초에 혼인신고도 협박에 못 이겨서 한 것이라서 아내가 혼인무효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1: 그래요. 그런데 이 남성도 경찰이 관리하던 위험인물이었다고 해요?
0: 네. 아내에 대한 상습폭행 혐의로 8월에 입건이 돼서 경찰은 재발 위험이 높은 A등급으로 관리를 하면서 퇴거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지난달 30일에 끝났거든요. 연장 신청을 지난 6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범행 당일에는 접근 금지가 없는 공백 상태였던 겁니다. 아내가 받은 스마트워치는 방전돼서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네. 경찰이 감찰에 착수를 했습니다.
1: 그래요. 경찰이 스마트워치 관리 대책 내놨습니다.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0: 네. 스마트워치가 켜져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일주일가량 꺼져 있으면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메뉴에 넣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수사관이 일주일에 한 번 피해자에게 전화로 묻는 수준이라서 실제로 꺼져 있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네네. 다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제주 사건처럼 갑작스러운 공격 앞에서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또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접근 금지 연장도 스토킹은 최대 9개월, 가정폭력은 6개월로 짧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채우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요. 오늘 오후에 인천의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0: 예, 오늘 오후 1시 40분쯤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홈플러스와 CGV 영화관이 들어선 대형 복합 상가에서 네. 59세 남성이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지하 홈플러스에서 범행을 시작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식당과 주차장, 위층 영화관까지 옮겨 다니면서 네네. 보이는 사람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일로 20대부터 50대까지 이용객 8명이 다쳐서 병원에 옮겨졌고요. 특히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돼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남성이 소리도 지르지 않고 닥치는 대로 찔러서 피해자 대부분이 등 쪽을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1: 그래요. 시민들이 의자를 들고 직접 막아섰다는 얘기도 있네요.
0: 네. 2층 식당가에서 밥을 먹던 시민들과 상인들이 의자를 들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감아묶고 있었고 메고 있던 가방에서는 흉기가 10자루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1: 그래요.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방금 우리 제작진이 이게 모니터에 띄워줬는데 김종철 이분이 이름이 종철이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종철 직무대행은 전국 시도 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 열고 공공장소에 흉기 소지한 행위와

0: 온라인상 유사 범죄 예고글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근데 이 남성이 살인 미수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전자발찌 찬 채로 범행을 한 거예요?
1: 예, 맞습니다. 과거에 살인미수로 징역 4년을 살고 나왔고요. 2029년 네. 2월까지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법무부에서는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하겠다. 그리고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0: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0: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주신 이슈. 어떤 겁니까?
1: 네. 바로 가로사와 산업재해 정해봤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산업재해 승인은 이루어졌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주 52시간제에 대한 예외로 메가특구 예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화이트칼라 이그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가로사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산재 인정 기준들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0: 그래요. 자,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 1833시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OECD 여섯 번째고 평균에 비해서 100시간 가까이 더 일하고 있다고 해요. 과로사 하면 과중하게 노동을 하다가 죽음에 이른 뭐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뭐 기준이라 그래야 되나요? 조건이라 그래 그런 게 있나요?
1: 네, 일단 우리나라 분들 진짜 열심히 일하죠. 해외에서 네. 이제 겪어보시면 정말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게 오래 일한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일단 가로사라는 것은 법적인 그 단어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 가로사가 산업재해가 되는 이유는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그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돌아가신 원인이 일 때문인 겁니다. 네. 그 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업무상 질책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뇌혈관이라든가 심장질환 발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업무 시간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상 52시간으로 제한을 해놨죠. 주 40시간에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이 기준이 건강에 대한 어떤 척도 그러니까 과로성에 대해서 질병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네. 다만 52시간을 넘는다고 무조건 과로사다라고 그러니까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 그래요. 아까 이제 손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업무상 스트레스, 뭐 질책 이런 요소들. 자, 의사 진단서 같은 것도 좀 나중에 이제 판정하거나 뭐 만약에 소송으로 가면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삼성전자 직원 사망 사례 보면요. 연구개발직 일하던 직원이 퇴근 후에 휴식 중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고 뇌졸중으로 숨졌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재해로 이제 인정이 됐다면 그간에 일하던 과정 이런 것 들의 인과관계가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인정이 된 거네요?
1: 네, 통상적으로는 출퇴근 기록, 그 의무 기록지, 사망 진단서, 사망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더군다나 야간 근무 기록, 휴가 기록, 업무 일지, 출장 일지, 종합적인 자료를 모두 판단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17년 차 연구개발직 40대 같은 경우에는 심정지로 네. 이제 그 병원에 이송됐고 뇌졸중으로 이제 숨진 사건인데요. 네. 일단 평상시에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뇌심혈관 질환 위험도는 평균보다 낮았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기저질환이 없었거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건데 근무 기록 일지를 보니까 발병 전 일주일간 주 60시간 이상 일했다라는 거고요. 60시간은 굉장히 과로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한 달간 주 평균 54시간, 52시간을 넘은 상황이죠. 네. 이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0: 그래요. 하루에 평균 먼데이 트루 프라이데이 닷새 동안 12시간씩 평균 일한 건데 자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까지 쌓이면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뇌에 압력을 줬을 수 있는데 자 만약에 52시간 넘기지 않고 일했다면 산재 인정받을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낮아질 것 같긴 해요.
1: 꼭 그렇게 이야기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 예를 들면 52시간이 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52시간보다 적더라도 교대 근무를 한다던가 근무 환경이 야간에 근무를 한다던가 휴일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던가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근무 일정이 있다던가 굉장히 높은 강도 육체적인 어떤 일을 한다던가 정신적인 압박이 있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대법원은 근무 형태도 보고 업무 내용도 보고 강도도 보고 스트레스의 내용도 보고 휴식 가능성도 보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무인 주차장 관련해서 고객과 이제 콜센터 업무 전화 상담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우리는 승인할 수 없어 이건 산재 아니야 이렇게 거부를 했던 사안입니다. 네. 하지만 법원 단계에선 다른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 콜센터 상담원이 근무를 한 거 보니까 3교대 중에 오후 2시부터 11시 그러니까 저녁 야간. 시간부터 야간까지 이제 포함된 환경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는 휴식의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되고 휴게 장소도 없었고 특히 악성 민원을 받는 자리잖아요. 근데 악성 민원을 팀장에게 이관하면 또 업무 미숙으로 평가를 받는 상담원이 직접 처리해야 되는 업무 강도가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는 인정될 수 있고 특히 콜센터 상담 업무는 정신적 긴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만성적인 가중한 업무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기초질환인 고혈압 가 겹쳐 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민원인 중에는 자기가 막 쏟아내는 사람들 그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으니까 그 업무 강도 이런 그 스트레스의 양이나 질이 많았을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요 반도체 업계 지금 경쟁 상황 놓여 있고 그러면서 직원들 장시간 노동 고강도 업무를 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 안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더 확인된 게 있나요?
1: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네. 내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연구개발직이 3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망 전 한 달간 주 평균 네. 58시간 이상이란 사실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업무상 질병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난해에서는 고 김치 연구원이 밤샘 노동, 과로, 이 스트레스로 극도의 어떤 상황에 빠져서 네. 입사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고요. 유족이 현재 산재를 신청해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연구직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고소득 네. 연구개발직이잖아요. 그런데 고소득을 받는 만큼 엄청난 일을 시키고 이게 단순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 국가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내부 적으로 엄청난 실적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0: 글로벌 경쟁도 하고.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취약해진 노동자 누군가는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 속에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옛날에 삼성 다니던 선배가 어우 돈 많이 받아서 좋겠다 그랬더니 돈 공짜로 안 준다고 뭐 그런 얘기 일 무지시킨다고 뭐 그런 얘기는 하던데 자 메가 듣고 주 52시간 적용 예외로 하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치열한 경쟁 벌이는데 모든 직군이나 어떤 그 부문을 다 52시간 규제로 묶어놔서는 이거는 경쟁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었거든요. 지금 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 네. 일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네. 결과는 정해주지 않았다. 대화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

0: 라고 강조했는데 네. 사실은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세계에선 급한데 너무 속도가 느리다. 지금 하루가 급하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네.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노동계의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소득인 집단에서도 스트레스 때문에 산업재해로 사망의 어떤 평가가 있는데 네. 이걸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면서 근무 시간만 늘려주다 보면 근로자들이 사실상 고강도의 고시간의 노동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네. 이게 사실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그러니까 특별히 고소득 관리자에 대해서만 예의를 하는 문제들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서는 풀어주자 네.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과로사가 뭐 1년에 뭐 한 300명대에서 500명대 사이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데요. 자, 과로사 산재가 인정이 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보상금이나 치료비 이런 거 나옵니까?
0: 네.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는 것을 보시면 네.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남아있는 그러니까 네. 사망한 사건을 얘기를 들면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생계의 문제죠. 갑자기 그렇죠. 생계를 담당하던 가장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시면은 생계가 유지가 안 되겠죠.
1: 그러니까요.
0: 그만큼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네. 유족 급여가 이제 지급이 됩니다. 유족 보상 연금이 있고요. 유직 보상 그 유가족에게 이제 보상하는 일시금이 있고 장의비가 네. 있습니다. 금액으로 좀 산출을 하면 네. 유족 보상 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당이 얼마이냐 근무와 관련한 연봉을 얼마나 받았냐에서 따르지만 네. 평균적으로 한 150 이상을 이제 돌아가시거나 재혼할 때까지 받는다. 그렇군요.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유족 보상 일시금 것도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네, 이건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중대재해법처럼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0: 원칙적으로는 처벌해야 되고 관리감독해야 되는데요. 보통 네. 이렇게 산업재해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산업안전보건법 문제 정도만 살펴보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뭐 여러 가지 처벌까지는 가지 그렇군요.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개선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과로 문제 뭐 제도적 측면에서 또 문화적 측면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0: 일단 우리가 각각의 산업계의 특성이 있고 또 사람마다의 어떤 요구하는 바가 많아서 네.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이고 건강이 먼저이다라는 그렇죠. 사회적인 문화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도 예전에 후진국형 사고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서 죽음에 까지 이르겠다. 이게 더 후진국형 사고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생명 우선주의로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사람이 먼저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바리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과 세종 9도, 춘천과 봉화 7도, 대구 11도, 광주 12도, 부산

있까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안동 20도, 강릉과 울산 21도 등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낮에는 선선할 전망입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아서 다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찬바람이 전국적으로 종일 강하게 불겠고 곳곳에는 돌풍도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4도, 습도는 7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내년부터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당장 내년 안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해 17개 기관이 옮겨지고 청사 신설이 필요한 나머지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폭락하며 코스피가 5.46%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달여 만에 장중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의 대입 논술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이 잇따라 적발되었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늘자 당국이 금지 품목으로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APEC 회의차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8명이 다친 가운데 그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대형마트가 위치한 건물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다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용의자는 과거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부터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이 추진됩니다. 내년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17개 기관이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기관도 2031년까지 청사를 건립해 순차적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2: 내년 상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이 시작됩니다. 모두 44개 기관, 공무원 9,900여 명이 세종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먼저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이 내년 중 이전이 추진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이전하고 하반기엔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현재 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됐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와 보안 등 업무 특성상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은 2031년까지 건물을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옮깁니다. 감사원, 공소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모두 17개 기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전 대상 공무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통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1: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오늘 장중 6천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지수가 급격한 내리막을 보이면서 약 두 달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울렸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3: 오늘 코스피는 348.89포인트, 5.46% 하락한 6035.35에 마감하며 간신히 6천선을 지켰습니다. 어제보다

0: 0.1% 떨어진 상태로 문을 연 코스피. 매도세가 몰리며 오전 9시 47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잠시 멈추게 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나온 건 지난 8월 19일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 이런 제동장치에도 지수는 낙폭을 키우더니 개장 1시간 반 만에 6천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6천선 아래로 떨어진 건 7월 31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입니다. 반도체 종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7% 넘게 하락하며 23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0% 이상 떨어져 144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것이 국내 증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정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번졌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차세대 서버용 D램 제품 출시 계획을 밝힌 것도 국내 반도체 주가엔 악재로 작용했단 분석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43% 하락한 837.03의 장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1: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선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 대선 후보 지위도 유지됐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대선 당선 등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이 출시되면서 일각에서 악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데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대학 입시 논술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심세아 기자입니다.
3: 카메라와 통신 기능,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스마트 안경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인식해 답을 찾은 뒤 착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대입 시험장에 이 스마트 안경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연세대 수학 논술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된 겁니다. 감독관들이 사전에 안경을 쓴 수험생들을 점검했지만 시험이 시작되자 한 수험생이 자신의 안경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앞서 치러진 서울시립대 논술 시험 때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적발됐습니다. 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퇴실시키고 3년 동안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험생들은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비슷한 부정행위가 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스마트 안경을 수능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심사합니다.
1: 국정감사기관 국민의힘 이진숙, 주진우 의원의 발언이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의원이 막말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를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이 폐륜 막말의 배설 무대가 됐다고 국민의힘 이진숙, 주진우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친의 묘소사진을 꺼낸 것부터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골프를 문제 삼고 SNS에 이제 명 끊을 때라고 대통령의 이름을 비틀어 글을 올린 것도 경악스럽다고 했습니다. 막말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의 입을 민주당이 막으려 한다면서 의회 폭거라고 맞섰습니다. 여권 주도로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재처관이 의결된 것도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의 골프 또한 직무

0: 혐오여기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도 자신의 표현은 막말이 아니라며 민주당의 윤리위 언급은 협박이라고 역공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 사우디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예멘 반군 후티가 리야드를 향해서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이 요격되면서 리야드 일대에는 큰 폭발음이 들렸는데요. 후티는 미국이 사우디와의 전쟁에 개입하면 영내 미국 시설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2: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적대적 위협을 알리는 긴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곧이어 세 차례의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현지 시각 12일 밤 후티 반군이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에서도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후티 측은 현지 시각 12일 사나와 북부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10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는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후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예멘 공격에 가담하면 영내 미국의 모든 이익시설에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난 10일 리야드의 관문인 킹 칼리드 국제공항 공격으로 미국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에 대한 군사작전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킹 칼리드 국제공항 운영 중단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사우디 최고 권력자인 빈살만 왕세자의 경호도 크게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왕세자가 벙커 등 방호시설을 갖춘 왕궁들을 오가며 엄격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으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브렌트유가 지난달 15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도 급등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다음 달 APEC 회의를 계기로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의 거듭된 구애에 북한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3: 현지 시각 1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에 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또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혀왔고 심지어 지난 8월엔 북한 비핵화마저 논의 대상에서 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최근 들어 직접적인 대미 비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좀처럼 대화 재개에 나서지 않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평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1: 지난 5월 KTX 강릉선에서 선로가 휘어져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국토교통부는 때이른 더위를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코레일 최종 조사 결과 선로 자체에 구조적 결함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4: 지난 5월 고속열차를 멈춰 세웠던 KTX 강릉선의 선로 휘어짐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에 따른 레일 팽창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KBS가 입수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사고조사 보고서입니다. 사고 당시 선로 온도는 40.6도, 열차 운행 통제 기준인 55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기온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위보다는 선로의 구조적 취약성이 문제였던 겁니다. 근본 원인은 선로 연결부 침목 아래 빈틈이 생기는 이른바 뜬침목 현상. 선로를 받쳐주는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급곡선 교량을 지나는 열차의 하중과 제동 충격 등이 더해지면서 선로가 변형됐다는 분석입니다. 사전 점검도 유명

0: 확보실했습니다. 사고 전인 지난 1월과 3월 진행된 전기선로 검측에서도 위험 징후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사고 이후 코레일이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이처럼 보강이 시급한 전국의 선로 구간은 385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자갈 보수와 선로 고정장치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1: 김경문 감독과 결별한 프로야구 한화가 새로운 사령탑에 유지현 야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한화 구단이 오늘 유지현 감독과 3년 동안 총액 20억 원의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후임으로 한화의 새 사령탑에 오른 유지현 감독은 4년 만에 프로야구 감독으로 복귀했습니다. 유지현 감독은 2021년 LG 감독으로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는 올해 WBC 8강 진출과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류지영 감독은 한화를 맡게 돼 기쁘고 팬들과 함께 명문 구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미러키가 지난해 월드시리즈 챔피언 다저스에 2연승을 거뒀습니다. 미러키는 7전 4선승제로 열리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 다저스를 7대4로 제치고 1, 2차전을 모두 승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러키가 다저스의 4전 전패로 탈락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에선 클리블랜드가 템파베이에 7대3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1: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 한국철강 자재 창고에서 난 불이 62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9시 반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고철 약 2만 톤이 쌓인 더미 깊숙이 파고든 데다 빠져나가지 못한 열기가 주변 자재로 옮겨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공장 노동자들에게 납배출 촉진주사를 투약해 혈중 납수치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DN 오토모티브가 사과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30일 DN 오토모티브 사측이 납배출을 돕는 이른바 킬레이션 주사를 맞게 했다는 의혹과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밀 측정 결과 일부 공정에서 기준치의 최대 5.5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한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차기 공소청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한미 간 정보협력 및 대미 투자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IMF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IMF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강력한 반도체 중심 대외 수요에 힘입어 중동전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압도했다고 봤습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로 외국인 트래킹객 100여 명이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마나술루 보호지역 프로젝트 관계자인 부완 라지 오자는 로이터에 홍수로 등산로와 교량이 유실되면서 외국인 트래킹객 100여 명이 여러 곳에 고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뮤직비디오 등 음악 영상물도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영상 시청 등급을 정하는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음악산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음악 영상물을 제작 배급하려면 공급 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력 제조업 제조업 생산 라인에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범 투입돼 제조업 공정 혁신을 실증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6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AI, 로봇, 에너지 분야 등 총 16개 안건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따금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해안을 중심으로 5mm 미만으로 이번 비는 밤새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전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이번 주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료 제출 거부 논란을 비롯해 경기도 재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송곳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고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이 정치권의 핵으로 또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치권 소식, 네 분의 법조인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정치권과 법조 현안 살펴볼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내셨던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1: 자, 전 국민의힘 세종 씨가 당협 위원장을 지낸 류재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류재하입니다.
1: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5: 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환순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신환순입니다.
1: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고요. 아, 네, 말씀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이게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라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변호사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1: 네.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열린 토론의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질문도 좋고요. 의견도 좋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죠. 시민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국회 국정감사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정수진 리포터의 취재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7: 국정감사하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그렇게 질문을 하는구나. 별로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팩트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안 좋죠.
8: 질문 자체가 너무 몰라서 질문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답도 모르고 대답하고, 예전하고 똑같이 안 된 걸 한 것처럼, 한 걸 안 된 것처럼 짜증나요.
9: 나라 돈으로 세금 낸 돈으로 잘 썼느냐 안 썼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비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거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정치적인 전투 막 몰아가는 거. 전혀 사람들 관심도 없고.
10: 국정감사하면 여야가 항상 이렇게 싸우니까 같은 사안인데 정당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 편이면은 뭐 좋은 질문하고, 자신들과 뭐 맞지 않는 뭐 그런 쪽이면은 몰아붙이고, 사법부 뭐 관련해서도 그렇고, 선관위 문제, 그다음에 뭐 농지조사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당리 당략을 떠나가지고 이제 잘못된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그런 모습. 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11: 국정감사 자체가 그냥 꼬투리 잡는 느낌?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파주에 살고 있으니까

0: 어릴 때부터 약간 군부대 이런 거 많이 보고 체험학습으로 DMZ 이런 거 엄청 많이 갔단 말이에요. 북한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안정감 있게 살고 있는지 약간 이런 정도 궁금한 것 같아요.
1: 국회의원들이 호통 치는 자리, 쇼맨십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뭐 야당은 그래도 좀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되니까 뭐 약한 고리를 짚겠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되면 항상 방어적이잖아요. 잘못한 거 항상 숨겨주고 우리 편이니까 좀 쓰다듬어 좀 그런 것 같아요. 당에 상관없이 잘못한 거 잘 짚고 날카로운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듣고 왔는데요. 반응들이 그닥 좋지는 않네요. 네, 꼬투리 잡는 거 아니야, 뭐 관심 없다, 뭐 짜증난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정감사의 지금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소식부터 먼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 출범 이후 1호 감찰 대상이 됐는데요. 윤호중 장관은 직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 형우택 변호사님, 이거 어떤 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3: 일단 뭐 중수청이 이제 출발했는데 네. 1호 뭐 수사가 뭐냐에 항상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1호 감찰이 어찌 보면 중수청의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된 게 참 어찌 보면 우리 중수청을 만든 의미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서글픈 일입니다. 네. 1호라고 편단된 게. 근데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어찌 보면 이제 중수청장 오는 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 우리 공무원에서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 오는데 뭐 부산지방 경찰청장이 아, 저 사람 안 됩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 그렇죠.
3: 아, 옛날 검찰청장 오는데 뭐 왜 서울지방 검찰청장이 아, 저 사람 검찰청장 안 돼요. 이런 건 잘 없거든요.
2: 그거 더 위에 분인 거잖아요.
3: 그게 사실은 근데 네. 이 중수청장이 차관급이에요. 장관급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차관급 인사에 이만큼 많은 논란이 되는 경우도 흔치 않아요. 물론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아마 징계 사유가 이제 국가공무원법 보면은 정치 중립, 그다음에 품위 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도 뭐 징계 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자기 직무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아마 재심 사건에 대해서 백지 구형해라 이랬는데 아마 무죄 구형하고 야 이거 딴 사람한테 넘겨라. 근데 안 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아마 징계를 받았었어요. 4월인가 정징계 받다가 나중에 재판 가서 이겼거든요. 그때는 근데 사실은 재심에서 무죄 사유 있으면 무죄 구형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네네. 예전에 이제 검찰이 그동안 관행상 백지 구형으로 했었거든요. 무죄 구형하는 게 떳떳한 거죠. 잘한 거고. 직무를 이전하라 이것도 사실은 이분이 이제 무죄 할 것 같으니까 옮기라고 한 거거든요. 그 직무 명령 자체가 딴 사람한테 넘기라는 게 자체가 좀 부당한 거죠.
2: 네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는데 이거는 좀 인사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직은 아니거든요. 공무원은 자기 직무와 관련된 거는 부당한 명령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도 있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청장 임명하는 거는 자기 직무는 아니거든요.
2: 본인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3: 본인이 아니죠.
2: 네.
3: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았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일단.
2: 적절치 않다.
3: 네. 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도 위반될 것 같고요. 품위유지도 위반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징계까지 막 하고 이러면 또 이게 중수청이 지금 뭐 청장도 없는데 시설도 없다. 그다음에 뭐 수사 시스템도 안 돼 있다.
2: 아니 감찰할 사람은 있습니까?
3: 감찰은 할 수는 있어요.
2: 할 수는 있어요.
3: 왜냐하면 예. 이게 기본적으로 행안부 권한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네. 이제 중수청에도 해도 되는데 그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2: 네네.
3: 모양이 제가 보기에는 좋지는 않아요.
2: 모양이 좋지는 않다.
3: 네.
2: 류재하 변호사님,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 같은 메시지가 좀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4: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분야잖아요.
2: 네.
4: 임은정 지청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그에 대한 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감찰 개시도 정치적으로 해석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중수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정치 기관화 돼버렸어요. 벌써부터.
2: 아니 근데 그런 거 없애자고 만든 기관
4: 맞아요.
2: 아니에요?
4: 바로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 없애자고 검찰 폐지하고 중수청 만든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4: 그런데 지금 중수청 만들자마자 좀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중수청장 후보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
2: 정치가 시작됐다.
4: 왈가부가 있고
2: 네.
4: 친윤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 검찰주의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들이거든요.
2: 그러네요.
4: 벌써 네. 그렇게 됐고 광주지청장이 임은정 지청장 또 바로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벌써 감찰까지 게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윤호중 장관이 그랬어요. 이 임은정 지청장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중수청 수사기관인데 네. 정치기관으로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임은정 지청장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중수청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정치적이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수사기관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오히려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라는 조직은 대한민국의 거학을 척결하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잘 안 돌아가면 대한민국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2: 맞습니다.
4: 그런데 네. 지금 중수청장도 공석이고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 인력도 70%도 채우지 못한 상태고 중수청의 감찰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수청이라는 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아까 형은택 변호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뭘지 다들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수사 사건이 아니고 감찰 사건.
2: 감찰이죠.
4: 이것이 지금 중수청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정치화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중수청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정구승 변호사님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5: 네.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그 임은정 어떻게 보면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전에 징계받았던 걸 자기가 잘 헤쳐나간 것처럼 잘 헤쳐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이 다릅니다. 직무 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과 네. 자신의 직무 밖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부터 이제 도어 스태핑 뭐 출근하는 인사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찰이나 징계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청 그리고 검찰개혁의 이유 자체가 정치검사를 없애기 위해서였는데 네. 지금 무국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요구는 사실 우리 편이냐 니 편이냐를 중점으로 하고 있지 이분이 중수청장으로서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뭐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뭐 이러한 정치적인 요구나 정치적인 입증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좀 그런 다른 소리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런데 이게 이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정치 검찰을 없애기 위해서 출발한 건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정치,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정치는 이 정도 용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 외부에서 정치라는 게 임은정 수사관의
2: 그렇죠. 정치. 뭐 SNS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넘어가야 되는 수준입니까?
5: 다른 변호사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렇군요.
5: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직접 상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징계로 이루어지고 이거를 또 임은정 수사관이 소송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승산은 크게 없을 거다.
2: 승산 없다.
5: 보입니다.
2: 알겠습니다. 결국에 감찰을 시작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신한선 변호사. 이게 경고성 감찰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6: 근데 이제 뭐 품위유지나 뭐 정치운동 금지 같은 거에 해당이 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중수청이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행안부의 의결 요구를 신청을 하면은 뭐 장관이 이제 중징계 요구 사안으로 징계위원회로 넘겨서 실제로 징계가 직위 해제 뭐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 가능하긴 직위 해제가 가능하지만 지금 네. 일도 안 했잖아요. 일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직위 해제를 해요?
6: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사실 이게 고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거는 사실 자유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공무원법이나 국가 공무원법이나 또 지금 뭐 이 검찰 징계법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5: 네, 안 되죠.
6: 안 되죠. 헷갈립니다. 너무 많은 수사기관이 생겨서.
2: 변호사분들도 헷갈리는군요. 네.
6: 뭐 아무튼 검찰 징계법에도 이제 비슷하게 국가공무원법하고 비슷하게 이런 가나다라 뭐 이렇게 쭉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예 정당에 가입을 한다든지 뭐 특정 정치인을 뭐 찬양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뭐 그런 징계가 가능하다는
2: 그렇죠. 그런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6: 네. 그런 네네. 조항들이 있는데 현재 너무 많은 수사기관이 생겨서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야 되는지도 저도 헷갈리는 상황이고.
2: 알겠습니다. 네. 형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감찰 결과를 한번 좀 예측해볼까요?
3: 결과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적용이 되는 거고 네. 검사라든지 판사들은 특별법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공수청, 중수청을 따로 만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없으면 국가공무법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법이니까. 국가공무법에는 이제 뭐 정치 중립이나 품위 유지는 있는데 이제 임은정 수사관도 생각을 할 거예요. 정치 중립? 이거 해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정치 중립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2: 그렇죠.
3: 특정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찬성 반대. 요게 이제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나는 뭐 후보자 반대했지 정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변명할 것 같고 제일 애매한 게 이제 품위 유지거든요. 네. 품위 유지라는 거는 하다못해 뭐 욕을 해도 되고 징계를 안 해도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품위 유지에서는 제가 보기엔 빠져나가긴 좀 쉽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징계했을 말씀처럼 대부분 고위공무원이고 상사가 될 사람이고
2: 네.
3: 더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세 분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면은 이 중수청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나 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2: 맞아요. 네.
3: 예, 다들 아마 징계는 그 징계위원들도 할 것 같은데 말씀처럼 지계제는 굉장히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전에도 보면은 정직 4개월인가 받았던 거예요.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불이행했다는 건데 그 앞뒤로 판단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2: 정직 4개월 정도.
3: 예전에 왜냐하면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받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과거의 경력도 있고 물론 그거는 뭐 좀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2: 어쨌든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3: 그렇죠. 징계는 할 것 같아요.
4: 정직이면 중징계인데.
2: 그러니까 그렇죠. 중징계잖아요.
4: 중징계. 근데 이제
2: 근데 이거 약간 경고성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4: 경고성으로 하면 견책이나 아니면 네. 불문 경고 뭐 이 정도 해야 되는데
2: 저 그 정도 이제 그만 얘기해요. 네.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4: 아니, 저는 그냥 감찰만 하고 징계 네.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직까지 가면 좀 굉장히 과한 거고
2: 네.
4: 임은정 지청장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만 국민의힘 같은 이제 야당을 상대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2: 네.
4: 내부 지금 정치적 진영 다툼이 있잖아요. 거기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전 정치적 중립은 위반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를 증인으로 신청해라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중수청장으로서 얼마나 황당한 일, 그 지방 중수청장으로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품위가 없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딱 걸린다. 그냥 품위가 누가 그 아, 품위가 정치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품위 없잖아요.
2: 느껴지면 그렇게 죄가
4: 되는 네.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2: 범죄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3: 품위라는 유지가 원래 그런 거예요.
2: 아, 그래요?
4: 유지가 원래 그런 거예요.
2: 변호사의 그러니까, 품위를 좀 지켜주십시오. 야,
4: 죄송합니다.
2: 알겠습니다.
4: 네, 그래서 네. 그렇고 근데 저는 임은정 그 지청장이 이렇게 뭐. 정직처럼 과도한 이렇게 중징계를 하면은 오히려 반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체육 키워지잖아요.
2: 그러네요.
4: 피해자 모양을 보일 수 있거든요.
2: 그럴 수도 있죠.
4: 그래서 네. 오히려 해라. 강하게 해라. 그럴수록 오히려 반명.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에 저항하는 민주진보 진영 내 다른 세력들의
2: 아니 그러니까
4: 손꼽히는 리더로 내가 될 수가 있다.
2: 또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4: 그럼요.
2: 그러면 정치 검찰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4: 새로운 유형의 정치 경찰이 생기는 거죠.
2: 정치 경찰이 생길 수도
4: 거죠.
2: 있다. 네. 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네,
4: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 개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5: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1급 수사관에 대한 임용 자체가 사실은 좀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정치적인 분이었던 건 사실인데
2: 네.
5: 이분을 어떻게 보면 광주 중수청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실수였고 근데 이분이 여기 와갖고 만약 수사만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가 걱정하던 바와 같이 정치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임용권자 입장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1급은 신분 보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중징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직권 면직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오류를 잡아가는 모습. 우리는 적어도 정치검찰을 없애려는 그 선한 의도는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2: 네.
5: 그런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근데 그 정구승 변호사님 그 임명권자 누굽니까?
5: 중수청장입니다.
4: 중수청장이 임명한 거예요?
5: 그 법상으로
4: 지금 있지도 않은데
5: 네, 법상으로는 중수청장
4: 최초는 지금 있어요. 행안부 장관 그리고
5: 맞습니다.
4: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5: 대통령이
4: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임명 자체 직권 면직하려면 임명권자의 사과부터 있어야 될 거예요.
5: 네.
4: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뭐 추미애 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을 그 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 SNS에 친절하게 반박성 해명도 해줬습니다.
2: SNS에 글 올리셨죠.
4: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논란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 응대를 해주는 바람에 이게 더 커졌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중수청장 후보가 임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학척교를 담당하고 있는 중수청이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에 대해서 임명권자의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저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무국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주장을 다 받아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했어도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렇게 일이 저질러졌고 사실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급 수사관이 자신의 상관에 대해 이렇게 항명하고 있는 상황을 저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유감 표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찰이 있을 것이

0: 그리고 만약에 징계가 내려진다면 애초에 임명했던 사람의 어느 정도의 사과와 유감 표명이 나와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1: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0: 아, 이견이 있습니까?
1: 예. 임은정 지금 청장이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분 뭐 물론 검찰 검사할 때도 뭐 이의제기 많이 했지만 이렇게 네. 직접 청장 후보 아니면 자기 직속 상관이 된 사람한테 그럴 걸 예상한 건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 임명권자도 이걸 몰랐다라고
1: 저는 몰랐다고 봐야 돼요.
0: 거죠?
1: 근데 예. 오히려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는 게 사실은 이제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차관급 인사기 때문에 그냥 대초에 그냥 처음에 발령하고 만약에 이의제기 들어와도 그냥 바로 임명했어야 돼요. 저 인사청문회 그냥 하고.
0: 그냥 진행했어야 돼요.
1: 그냥 진행했어야 네, 돼요. 네, 근데 네. 사실은 반대가 들어오니까 다시 검증하고 그러면서 늦어지면서 논란이 더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아니 사실은 물론 새로 만드는 조직입니다만 네. 우리가 장관 후보자 임명할 때나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장관 후보자 됐어요. 그럼 막 언론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안 해요?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네. 인사청문회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잡아서 그냥 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제가 보기에
0: 시간을 오래 끌었다.
1: 오래 끌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논란을 저는 키웠다고 봐요.
0: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오래 끈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얘기 좀 해보죠. 내일로 예정됐잖아요. 내일로 예정된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일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신한승 변호사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일단은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 과연 이 중수청 제대로 이끌 수 있느냐 이런 불신이 좀 있는 인물이라서 일단 내일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0: 네.
2: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개적인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추미애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명령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어요.
0: 네.
2: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히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결국 본인이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2: 네. 스스로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여요.
0: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걸 또 정치로 풀어야 되나요?
3: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김지용 후보가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인지
0: 네.
3: 그리고 중수청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권력형 수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인사인 건지 국민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거든요.
0: 네.
3: 근데 거기 가서 나 친윤 출신 아니에요. 이거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뒤에서 추미애 지사라든가 뭐 아니면 임은정 지청장은 박수치고 있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서 또 논란을 벌일 수 있으니까요.
0: 뭐 반대했던 뭐 김명민 의원, 박은정 의원 이런
3: 마찬가지입니다.
0: 분들도 반대했던 네. 분들이고요.
3: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게는 안 갈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강하게 추미애 지사를 향해서 견제구를 날렸다고 해석이 되고 추미애 지사는 자기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리고 임은정 지청장에 대한 감찰이 개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0: 네.
3: 대통령이 지금 부급을 끌어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이 다른 여당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이 이상 브레이크를 걸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내일 인사청문회 마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갈 거로 봅니다.
0: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 보시고
3: 예.
0: 국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번에 정말 인사청문회 다운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됩니까?
3: 그러니까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사 역량과 정말 오랜만에 정치로부터 독립된 정말
0: 네네네.
3: 진정한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0: 그렇군요.
3: 네, 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온통 관심사는 그 친윤 검사 출신이 아니냐 뭐 검찰 주인이 아니냐 여당 의원 중에 누구는 수호하고 누구는 공격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3: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0: 정우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 의원분도 계시고 박주민 의원도 행안부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일 좀 그런 이야기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1: 근데 이미 그 추가 검증을 통해서 다 해명된 이야기들입니다.
0: 그러니까 네.
1: 이것들이 원래 핑퐁이 되려면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었으면 새로운 의혹이나 그 부족한 검증에 대해서 반박이 있어야 되는데 고장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0: 네.
1: 친윤 프레임은 이미 그 윤석열 장모에 대한 재기 수사 명령으로 저는 이미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꼴대 옮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윤 검사였다라고 주장하다 그게
0: 이게 안 먹히기 시작하니까 검찰개혁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사실 실무를 하는 정치를 묻지 않았던 대부분의 법조인 저희가 볼 때는 절대다수의 법조인이 그때 다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지는 저는 의문이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 준비단에서 돌파를 못할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쉽게 돌파될 것 같고요.
4: 돌파될 것 같다.
0: 오히려 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에 노컷뉴스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사건들 이런거나 이런 식의 좀 날카로운 선거 검증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단에서는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치 공세는 사실 이미 차고 넘치게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형호택 변호사님께서도 네. 그 인사청문회 무난히 좀 통과할 것으로 하고 보고 계시는 거죠?
1: 근데 지금 많은 분이 궁금하는 것처럼 이제 여당 의원들 중에 박지민 의원뿐만 아니라 뭐 윤관영 의원이나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옛날에 뭐 검수완박 반대하다가 지금 찬성이야? 윤석열 징계하는 거 왜 반대했어? 이게 사실의 과거의 사건 한동훈 포렌식하는 거 왜 반대했어? 뭐 이런 질문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네.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여당 내에서 검증하는 모양처럼 된 거거든요. 야당은 뭐 반대한다 그러지만 명확하게 뭐 그 정도 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집안 싸움 하는 셈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생겼느냐 이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기소 수사 기소 분리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처음에 개인발차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걸 해나갈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네. 뭐 언론이나 관심이나 정치권의 관심은 아마 본인이 과거의 행적
5: 이야기가 나오겠죠.
1: 나올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5: 그리고 네. 언론에서 많이 다루겠죠.
1: 그렇죠.
5: 하지만 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시죠. 저는 이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인력 구성이나 업무 분장 이런 과제가 좀 산적한 상황인데 일단은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중수청이라는 데가 중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많이 좀 불안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좀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신한순 변호사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2: 아, 네. 일단은 지금 개문발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인도 이런 나라 보면 기차에 이제 문 열린 채로 사람들 출발하죠. 막 올라타서 출발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막 떨어집니다, 몇 명은.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오히려 발생이 국민 입장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느냐 이런 거 못지않게 당장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중수청이 부패, 뭐 경제, 마약, 사이버, 뭐 내란, 외환 이런 것도 다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증해서 중대범죄 수사할 전문성하고 조직 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 네.
2: 그리고 지금 인력 구성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태여서 수사 공백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이 공백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계획이 이분이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른 수사기관하고 또 공소청하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이런 거 위주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5: 알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도 한 말씀 네. 해주시죠.
0: 저는 애초에 10월 2일 개청이 사실 좀 정치적 구호에 가깝지 않았나 왜냐하면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10월 2일 날 개청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검찰개혁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몰았던 사람들에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그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선 물론 전 차장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지만 나머지 지방 중수청의 인선들은 그 검찰에서도 수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걱정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제도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그 보안 수사를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애초에 특수 수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그 보안 수사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 범죄에서 수많은 보안 수사권들을 다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면 너무 많은 그 해야 할 일이 생겨 버려 갖고 네. 오히려 진짜 집중해야 될 특수 수사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조정이 무조건 필요해 보입니다.
5: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뭐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요 이야기 좀 마무리로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보안수사권 문제가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도 결국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보안수사 하세요가 아니라 아 보안수사 해주실래요? 아니 싫어요 안 할래요 이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재하 변호사님.
3: 네.
5: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3: 이제 뭐 그 나름대로 제도적으로는 공소청 검사가 보안사를 요구했을 경우에 응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장치들은 만들어놨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설사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뭐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이제 잘 이제 보안 수사에 도입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보안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공소청으로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소청 검사가 보기에 미흡해요. 그럼 또 보안수사 요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핑퐁 지옥이거든요.
0: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3: 이 핑퐁 지옥 속에 피해자의 권리는 계속 이제 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용의자,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들은 점점 떨어져 가는 거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0: 지금 우리가 중수청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는데 중대범죄를 저지른 분들 대부분은 구속사건입니다. 구속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기간이 있어요. 10플러스 그러니까 최대 30일 정도 구속할 수 있어요. 수사기간 중에.
1: 네.
0: 근데 만약에 지금 검찰이 들고 있는 그러니까 공소청이 들고 있는 사건 중에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야 되는 사건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보안수사를 해야 보안수사 요구를 했어요.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 지금 보안수사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
1: 안 하게 되죠.
0: 개문 발차가 아니라 개문 주차거든요.
1: 네네.
0: 주차되어 있는 상태예요.
1: 멈춰져 있습니다.
0: 네, 출발도 안 했어요.
1: 네네네.
0: 이런 상황에서 보안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다시 공소청으로 이거 다시 송부한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구속기간이 도과하면 어떡할 거예요.
1: 시간이
0: 석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대범죄 피의자들이 대거 사회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정구승 변호사님 하실 말씀
2: 너무
1: 있으시면
2: 너무 동의하는 바이크죠. 네, 저기에 대해서는 매번 저도 그러니까 여당 쪽 뭐 패널이나 이런 쪽 나가더라도 계속 경고를 해왔던 바고요. 여기에 대한 제대로 뭐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뭐 경찰에 대해서 뭐 제한사항을 걸어놨지만 이건 정말 현장을 무시한 그 착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1: 네.
2: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들고 있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갖고 사건이 정말 적체가 엄청 심한 상황인데 이거를 법령이나 시행령으로 30일로 제한하고 안 그러면 뭐 징계 안에 뭐 불이익을 준대 한다는 게 과연 현실에서 통할지가 의문이어서 정말 그 대통령께서 지적한 무국파로 인한 후과를 우리 여당이 다 떠안아야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1: 알겠습니다.
3: 조금 좀 다른 의견인데요.
1: 네.
3: 왜냐하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게 공수처 검사한테 보안수사권을 줄 거냐 문제였어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랑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한테 보안수사권을 준다. 그럼 사실 중수청이 의미가 없거든요.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거의.
1: 네.
3: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철학의 문제입니다.
1: 그러니까 검사에게 수사권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3: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고 그거에 어쨌든 검찰 조직의 수사 기능을 파트를 떼내서 이제 중수청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에게 그냥 수사권이 남겨놓는다. 그러면은 물론 저도 뭐 일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어떤 수사 능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중수청이 지금 뭐 개문 발차, 개문 주차에 계시는데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게 과도기적으로는 저는 약간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뭐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1: 있죠. 예
3: 그렇긴 한데 예,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에게서 수사권 남겨놓을 거냐? 그럼 중수청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검찰로 있으면 되죠.
1: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출발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건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 앞으로 산적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발생을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시간이 경과해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것도 하나의 뭐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2: 지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결국엔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1: 네.
2: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에 너무 귀 기울여서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안수사를 남겨놓으면 왜 중수청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신데 필요하죠. 특수수사를 떼내온 건데요. 보안수사 같은 경우는 그 보안수사를 인정하다는 그 입장에서도 인지수사나 별건수사를 엄격하게 막고 정말 보완하는 수준에서 하게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에 넣자는 거지 검찰이 예전처럼 수사권을 활용해갖고 검찰 특수수사를 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1: 네.
2: 그리고 조직을 아예 중수청으로 떼어서 특수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건데 이건 보안수사권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계속 갈리는
0: 네, 제가 누구랑 같은 분이서 헷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1: 자리를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추미애 지사 이야기 좀 해보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늘 행안위 국감장 출석했죠. 시작부터 뭐 자료 제출 둘러서 공방 좀 이어졌는데요. 추미애 지사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주요 감사 자료 제출 거부했습니다. 과거 의원 시절과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권 의원들의 질타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질타입니다. 도지사로서 당연한 권리다. 뭐 아니면 국회 감사에 대한 도전이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류재하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0: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잖아요. 같은 여당 소속인데
1: 이례적입니다.
0: 여당의 광역자치단체장과 여당의 국회의원 심지어는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대통령까지 참전해서 뭔가 진영 내 이렇게 갈등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노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는 꼴사나운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서로 누가 보더라도 신경전이고 누가 보더라도 힘겨루기잖아요.
1: 네.
0: 이게 국정감사 하라고 했지 누가 여당 내에서 서로 밥그릇 다툼하면서 힘겨루기 하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꼴사나운 상황인데요.

0: 근데 어찌 되겠어요. 어쨌든 추미애 지사는 현재 그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내 분열에 편승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좀 더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사를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에 관해서 그걸 간파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친명 쪽 사람들은 이 추미애 지사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잠재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경기도청 국정감사를 보면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어요.
2: 생각보다는
0: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고 네. 서로 지금 잠깐 좀 너무 심하게 싸웠거든요. 약간 정신 차리고 좀 소강 상태를 맞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추미애 지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의 SNS들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물론 해석의 문제죠.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라는 세 글자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추미애 지사를 가리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복지 예산 깎은 거 경기도에서 복지 예산 삭감한 거 가지고서 추미애 지사를 저격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2: 아니 근데 그 지점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0: 다들 그렇게
2: 하는데
0: 해서 특히 친명 스피커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2: 아니 근데 술래잡기 할 때 머리만 숨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0: 그렇습니다.
2: 네, 네.
0: 근데 아무튼 대통령으로서는 그렇다고 자기 자당 광역 그 경기도지사를 실명 거론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추미애 지사는 그냥 아 이건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언급하려고 했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는 일이거든요.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2: 네.
0: 그래서 아마 이 친명 대 반명의 이 어떤 갈등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 하지만 그게 오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뭐 과하게 표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지사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한수 변호사님.
3: 예.
2: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예, 뭐 요즘 추미애 지사 뭐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여의도지사다. 뭐
2: 여의도지사.
3: 네.
2: 네.
3: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오늘 또 그 박정현 의원이 또 좀 진중하게 행보해달라. 뭐 이렇게 국감장에서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뭐 당대표도 뭐 절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렇죠.
3: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이렇게 지금 현직 도지사가 그 자당의 전직 도지사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림은 저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그림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중앙정치에 관여한다는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홍은택 변호사님. 중앙정치를 관여하는 거는 맞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4: 어쨌든 뭐 SNS를 통해서든 의견을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네. 경기도가 아시겠지만 뭐 인구도 제일 많고요. 대한민국 축소판입니다.
2: 그럼요.
4: 네. 네. 그다음에 북한은 접경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있거든요.
2: 네. 그리고 요즘 네. 세금도 제일 많이
4: 제일
2: 거치고요.
4: 네.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지금은 서울시장보다도 훨씬 어찌 보면 영향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인 꿈들을 다 갖게 되는데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2: 네.
4: 물론 뭐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한 반 정도 됐는데 취득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 아파트가 많이 거래가 덜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지사로서 일 저도 이제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뭐 인사 사실은 공무원들은 인사가 제일 중요해요. 1월 달, 7월 달에 하는데 공무원들은 인사 하나 바라보고 일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내 승진해서 어디 가지? 그다음에 어디 가지? 인력 관리 하는데 인사를 안 했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뭐 부단체장도 빈대가 몇 군데 있고 또 우리 현직에 있는 분들은 아 다음에 내가 어디 가야지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인사 안 하면 사실은 예산을 줄이는 거는 그다음 문제일 수 있는데 네. 공무원들이 인사를 만약에 기대하다가 안 됐다. 라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2: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네.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인사의 중요성을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7월에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2: 그 내년에 한다라는 거잖아요.
4: 그렇죠. 미룬 거죠. 6개월.
2: 네네.
4: 근데 6개월마다 인사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게 있는데 또 공무원들을 뭐 복지 예산도 깎고 그러니까 밖에 예산 말고 복지 포인트 같은 거 얼마 안 되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인데 그걸로 이제 뭐 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또 반을 깎아버리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실 때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 예산 줄이고 인건비 복지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거든요. 행정가로 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나 아니면은 그 사기 문제. 를 해서 공무원들을 내 편으로 일단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노조와도 협의를 하고 또 도의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예산이 40조가 넘습니다. 그 예산을 다룬 데가 도의회예요.
2: 네.
4: 근데 도의회 압도적인 다수가 민주당이에요. 그럼 도의회에 있는 상임위원장들이나 아니면 도의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대표 하시고 이랬으니까 뭐 도의원, 도의회 좀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 지금 내부에서 민주당 도의원도
4: 민주당 도의원이나 민주당 집행 저 도의회에서도 네. 오히려 막 반대로 막 예산을 때문에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2: 반발이 나오고 있잖아요.
4: 그렇죠. 왜냐하면 네. 특히 복지 예산, 아동 예산, 보육 예산 그 때문에 지금 맘카페도

날리고 막 앞에서 막 시위도 하는 정도라서 일단은 경기도에서 일단은 우군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 도의회,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협력

0: 하고도 다툼이 많아요. 네. 네. 왜냐면 보통은 도에서 예산을 해달라 그러고 도의회에서 예산을 깎는데 지금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의회에서 이런 예산 넣어달라고 하고 있고 이쪽 삭감한다고 그러고 있어서 삭감을 오히려 도지사가 하고 도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반대 현상이 네네.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네. 그 도의원들도 저 얘기 좀 들어보면 이게 협의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들도 저 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정년 업무 안 나왔으면 그다음에 이제 딴 데 간 다음에 정년을 마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나라나 조금 1, 2년 선배들은. 근데 이제 그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인사가 한번 공무원 인사라는 건 연쇄성이 있어서 위에가 이렇게 나가줘야 밑에 사람들이 승진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이 자리가 그대로 있으면 승진해야 될 사람들이 못해요. 근데 다 그 사람 공무원들은 아 1년 후에 어디 가고 2년 후에 어디 가고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1: 다 밀리는군요.
0: 그렇죠. 밀리는 네. 거예요. 그게 스탑돼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런 거에 불만을 가지면 앞에서는 뭐 일을 하겠지만 공무원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공무원들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네. 행정관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의하세요.
1: 알겠습니다.
2: 네, 좀 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 일단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청문회 아니죠. 국정감사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지사를 향해서 지금 현근태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2: 거기에 대한 사실. 추미애 지사의 답변을 한번 들려드리면 이겁니다. 경기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정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예요.
1: 네네. 이상입니다. 약간 네, 이런
2: 이상입니다.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왜 예산 문제와 인사 문제를 건드리느냐.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는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전임 도지사가 김동연 지사, 전전임이 이재명 현 대통령이에요. 네. 그다음에 전 이 도지사들을 거쳐오면서 구축되어 오는 예산 생태계라는 게 경기도에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재정 위기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다 하면서 이거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일단 그 기득권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2: 경기도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그 이 전 지사들의 네. 생태계를 허물겠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나의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의사가 저는 반영됐다고 보고요.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편인 줄 알고 승진을 시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건 행정의 모습이 아니고 정치의 모습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재정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이 됐죠? 여러분 보면은 아 추미애 지사는 여러 가지 명분을 대고 있지만 결국은 이번에 경기도지사직을 바탕으로 큰 꿈을 꾸고 있다. 본인의 어떤 대선 출마라든가 하는 자기 정치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1: 결국 행정가의 모습은 아니고 네. 대선으로서의 가는 길로 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만 그렇습니다.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정구승 변호사님도 좋은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3: 근데 네. 조금 반박을 한 게 있다면 네. 그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밥그릇 다툼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저는 도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당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확장 재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국정 기조로 생각했을 때 추미애 지사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네.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당론이나 아니면 당의 정체성 그리고 국정 기조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송곳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오늘 발언 중에 정말 기가 찼던 건 도정 곳곳에 고름이 차 있었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지금 그러면서 삭감한 예산들이 약자 혹은 뭐 어린이 이런 예산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쓰는 것을 두고서 고름이 차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경기도가 민주당이 어떤 의미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이 경기도로 빼앗겼을 때 우리가 막 80석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때거든요. 민주당 경기도가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지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보수 지사가 나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확장 복지를 통해서 그 효능감을 느끼게 한 이후부터 경기도가 민주당의 텃밭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경기도가 그런 확장과 복지 재정을 통해서 많은 표를 갖고 온 다음부터 경기도는 민주당의 쇼케이스 지역이 됐어요. 네네. 실제로 TK에서 선거를 할 때 민주당 캐치프라이즈가 경기도의 복지를 보라. 였거든요. 너희도 경기도 그 민주당 지사를 뽑아주면 민주당 도지사를 뽑아주면 민주당 시장을 뽑아주면 경기도처럼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지금 허물고 있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사람을 꼽기 위해서 이거는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하는 것은 밥그릇 다툼이라기보다는 정체성을 살리는 일이죠.
1: 네, 사실 경기도는 민주당이 요즘에 그러니까 좀 근간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민주당의 출발점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좀 민주당 의원과 경기도지사 간의 이런 말다툼도 그리고 또 대통령이 또 SNS에서 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0: 대통령께서 호의호식하며 구간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거 추미애 지사 말고 다른 사람 떠올리는 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있으십니까? 추미애 지사 말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형 대변사님 있으십니까? 이거 추미애 지사를 두고 한 얘기 아닐까요? 거의.
1: 그렇게 아마 그렇긴 한데 추미애 지사는 이게 왜냐면 추미애 지사도 좀 그렇게 뭐 여유 있는 집에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대탑소 집이었는데 사실은 또 그 개인적으로 이게 들어보니까 철거 당할 상황까지 몰렸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임대 옛날에 재개발하고 이럴 때 막 포크레인이 막 들어오고 이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부유한 집에서 난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0: 그 너무 예전 일이 그죠? 육선 국회의원이고
2: 그렇죠. 이제 보관대작이라 하면 예. 육선 국회의원 얘기하는
0: 이야기 하신 거겠죠. 네.
2: 한례상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0: 동의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 네, 그러시죠.
0: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가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7995님. 변호사님들 의견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7130님. 변호사님의 유쾌상쾌 통쾌한 설명들 너무 좋습니다. 임용권자부터 쭉 올라가면서 뿌리부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5988님. 오늘은 변호사 네 분이 나오셔서 더 속 시원하네요. 친구들 만나면 열린 토론 꼭 들어보라고 홍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송 청취율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시간대에는 청취율 1위입니다. 오. 왜 그런지 아시죠? 시사정치 프로그램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서 1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동시간대 1위라고 말씀.
2: 시간대가 참 좋네요.
0: 그렇습니다. 혹시 뭐 전화 오면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황현이가 진행하는 열린 토론이라 꼭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현이 아닙니다. 황현입니다. 가끔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7742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팩트 기반 토론 재밌고 유익합니다. 지금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비판과 토론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다 좋은 내용의 문자만 보내주셔서 예, 커피 쿠폰과 저희가 케이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 보시죠. 자, 류재하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신환순 변호사, 현구택 변호사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5일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에 나선 상황인데 아무래도 서울시의 감사 쟁점은 역시 좀 부동산 문제로 뽑아봐야겠죠. 류재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예, 일단 지금 오늘 요새 점점 전월세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이재명 정부 때 그 전월세가 폭등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3: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작년에 있었던 그 10월 15일에 있었던 11호 조치라고도 하고 뭐 주거 재앙 조치라고도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로 다 서울 전역을 묶어버린 거.
0: 네.
3: 그 이후에 이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세의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 이제 시가 마르기 시작했고
0: 네네.
3: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0: 그렇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3: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예견을 하고 특히 야당에서도 많이 예견을 하고 비판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가고 있죠.
0: 네.
3: 그래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에 뭐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에도 이제 좀 논의가 있었던 그 세운상가 개발 문제 이것도 이제 국감에서 좀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그 문제도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3: 예예, 예.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국가유산청이랑
0: 그때 한참 이제 지방선거 시작할 때 큰 예. 이슈가 돼서 이야기 나오다가 선거 끝나니까 얘기가 완전 없어진 줄 알았어요.
3: 근데 아직 결론 난 건 없거든요. 결론 난 건 없고
0: 오세훈 시장 아직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이군요.
3: 그럼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 지도를 다시 구축하겠다는 어떤 오세훈 시장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체 그 지역의 일부를 고밀도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녹지축으로 만드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림이 있는 건데 뭐 근데 저는 반대되는 국가유산청 측의 입장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어쨌든 서울 시민들이 뽑아준 서울시장의 그림이 있다면 일단 좀 거기에 존중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떠냐라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관해서도 국감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정구승 변호사님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어떤 지점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4: 가장 핵심 쟁점은 역시 한강버스가 되지 않을까.
0: 한강버스.
4: 네,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의 저희 종합선물 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계약 과정이나 계약 내용 어떻게 얘기 포장되었는지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0: 네.
4: 저는 류재하 변호사님 말씀에서 되게 감명 깊었 어떤 게 서울 시민이 뽑아준 서울시장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걸 왜 국가 차원에서는 바라보지 못하는지

0: 말씀드리고 싶고요.
1: 그거 못하십니까?
0: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동산 문제에서 말씀하시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이 예견된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해칭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이 제한되었었는데 사실 공급 난맥을 갖고 온 거는 오세훈 시장의 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정부의 대책 때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2: 그러니까 서울시의 아파트에 공급이 되지 않은 건 어느 정도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시군요.
0: 그렇죠. 왜냐하면 21년부터 계속 그 시장이었고 그동안 공급량이 줄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그 선거 때처럼 박원순 시장 얘기를 꺼내면서 하는 거는 너무 좀 창피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공급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세가 그 귀해진 거는 이번 대책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틀어막은 것도 오세훈 시장의 역할도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그 국감장에서 서로 반론과 재반박을 옹가하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 제일 핫하게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3: 제가 한 말 좀 드릴까요?
2: 네. 한 말씀해 주시죠.
3: 아마 이제 오세훈 시장이야 계속 뭐 재개발 재건축을 좀 풀면은 공급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뭐 별로 공급 많이 안 는다 있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요. 사실상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2: 네네.
3: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일단 분양가가 높아요. 서울에서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데 할 수 있는 데 거의 없어요.
2: 그렇죠. 아예 뭐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나.
3: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하잖아요. 그럼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범지보다 더 높아요. 그 논리는 하나입니다. 우린 새 아파트고 시설이 더 좋아.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평당 1억이 되잖아요. 인근 아파트 비싸게 따라갑니다.
2: 키맞추기 거를 하죠.
3: 키맞추기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사실은 서울에서 1번 원인은 저는 물론 지금처럼 일단 뭐 수요 공급상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맞겠죠. 저도 뭐 지금 전세가가 지금 87주 이상 오르고 있고 월세도 오르고 있고 그만큼 또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지금 20, 30대 이분들이 다 빚내가지고 이제 아파트 사러 서울 못 사니까 또 경기도로 가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상황이 맞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2: 다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3: 아니 보세요. 그게 아니라 예. 그게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2: 공급에 대한 공급의 가격 효과가 있냐
3: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3: 공급은 늘어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2: 근데 공급을
3: 공급이 늘어나는 지역도 있는데
2: 네.
3: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건축은 늘어나겠죠. 층수가 더 올라가니까.
2: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재개발 지역은 아주 조밀했다가 요거를 아파트 지으면은 늘어나는 데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2: 그렇죠.
3: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근데 가격 상승에는 저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예를 들어서 그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도 사실 큰 효과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 자만히 보시면 인근 지역에서 강남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재개발 특히 재건축. 재건축이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의 아주 큰 원인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동인이 되려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분담금을 줄여야 되거든요. 분담금을 많이 내고 들어갈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죠.
2: 그러니까
3: 계속 분양가를 높이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높이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2: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일단 어쨌든 나라의 기조는 공급을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그렇게 공급을 하려면 뭐 어떤 방법은 취해야 되는데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과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1: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공급 효과는 재건축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왕년에 재개발 전문 변호사를 해봤기 때문에
2: 아 그러시군요.
1: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2: 동네를 다 이제
1: 동네 자체를 드러내고
2: 거기는
1: 거죠. 결국은 저밀도 저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재개발을 해놓으면 거기가 고밀도 고층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재건축에 비해서도 공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0: 이게 그 경기도나 외곽 지역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얘기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들도 이미 뭐 저밀도라고 보기엔 어려운 고밀도 지역인 경우가 많아서
2: 네네.
0: 공급량 증가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큰 판을 바꾸기 위해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지금 뭐 대규모의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메가 프로젝트 많은 걸 하고 있고 그 중기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를 용도 변경을 허가해 준다든지 완충책 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오히려 국정기조에 맞춰서 단기 공급을 위한 좀 정책을 전향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국정감사가 이어질 것 같고
2: 네.
0: 추가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순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 순살 아파트 네.
0: 아니요 네. 삼성
2: 순살 아 삼성 그 GTS 네. 네.
0: 그 부분이랑 아마 그 서소문 국가 같은 것들의 후속 처리가
2: 안전 문제도
0: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에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뭐 재개발 재건 축을 다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빨리 이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큰 부지들 뭐 태릉이라든가 뭐 용산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장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아까 한강버스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신한수 변호사님 네. 한강버스 경우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일단 뭐 속도만 본다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 네네.
4: 마곡에서 잠실까지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네, 일단은 이게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좀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 뭐
2: 이름만 버스다.
4: 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뭐 3일 전인가요?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한 60만 명이 넘게 한강버스를 이용을 했대요.
2: 근데 저 주말에 사실 그 한강버스 타러 한번 가봤거든요. 못 탔어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너무 많아서 못 하긴 했습니다. 예.
4: 제가 이번 추석에 방콜 갔다 왔어요.
2: 네.
4: 근데 거기 이제 짜오프라 강이라는 게 있어요.
2: 맞아요.
4: 네, 한강하고 비슷하게 이제 도심을 흐르는 강인데 거기에 버스 수상 버스를 좀 참조를 해야 돼요. 이게 꼭 교통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도 주장하는 바고.
2: 네.
4: 이게 꼭 교통으로서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힐링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갈 거리에 한 1.5배 시간 정도를 들여서 내가 뭐 생각도 정리하고 또 관광객도 이게 관광 그 수상 버스가 있고 교통 수상 버스가 있는데
2: 네.
4: 교통 수상 버스는 쌀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3,000원이죠. 서울은.
2: 네.
4: 네. 그런 거를 관광객들도 되게 많이 이용해요.
2: 아니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네. 아니, 그러면 유람선으로 해라. 왜 버스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하잖아요.
4: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이제 이용객 입장에서는 이제 버스로 했을 때 더 싸고 또 좀 더 힐링되는 면들이 있어요. 실제로.
2: 네네.
4: 그리고 템즈강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템즈강도 이게 5천만 번째 손님을 태우는데 22년이 걸렸대요.
2: 아 그렇군요.
4: 그러니까 예, 좀 시간을 줘야 되는 문제.
2: 알겠습니다. 요거는 질문이 굉장히 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미리 네.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다뤄봤고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국감 이후에 정치적 운명이 결져 있는 재판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2심 판결 그래도 변호사님들이니까 훨씬 좀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류재하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1: 저는 오세훈 시장 이제 2심 판결 앞두고 있는데 저는 무죄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무죄 가능성이 높다.
1: 예, 왜냐하면 네. 예전에 그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사건이 있었고 재판이 네.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달랐어요. 그 결론이 달랐고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한 어떤 법리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요.
2: 네.
1: 그게 뭐냐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쪽으로 법리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사실 그 범죄 자체를 이렇게 딱 보면은 되게 단순해요. 정치 자금을 그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그럼 정치 자금이냐? 그럼 다 무상으로 여론조사 받으면 다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법적 검토할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항소심 단계에서도 상당히 법리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2: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도 결국 명태균 씨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거를 뭐 오세훈 시장이 인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면 얼마나 좁게 볼 것인지 넓게 볼 것인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법리적으로 해석이 좁혀졌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한 판사랑 똑같은 재판부예요.
2: 네, 같은 재판부라면서요.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법리 입각해서 저는 판단을 하면 무죄 판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 네, 알겠습니다.
5: 특수관계인이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 반대 의견이시면
5: 네,
2: 말씀해 주시죠.
5: 반대 의견이니까 강희경 씨 변호인이기도 해갖고 이제 그 아예 쟁점이 다른 사건입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가성이나 무상 여부 뭐 이런 것들이 합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다면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는 이미 대납이 확인 제3자 대납이 확인된 사안이고
2: 네.
5: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여부만 지금 쟁점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다투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그 5건이 유죄가 나오고 5건이 무죄가 나왔는데 5건 유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납을 해준 사람이 그 명태균 씨를 알기도 전에 이미 입금이 되었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1심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 유재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가성을 좁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쟁점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건이라 보여지는데 물론 저는 그

0: 재판부가 그 윤석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그 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같은 지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점.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왔다 갔다 네. 한 정황이 있다 보니 그런 지점들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0: 핵심은
1: 보시는군요.
0: 뭐냐면 네. 윤석열 재판과 김건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는 그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서 공천이 왔다라는 의사 합치가 정확하게 있었는가. 네. 애초에 할 때부터 나는 무료한 여론조사를 줄 테니까 공천을 줄게. 이런 의사합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고 그 명태균이 먼저 제시를 해갖고 영업활동을 하고 나중에 공로로서 받은 게 아닌가. 이러한 변론이 먹혔던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건은 아예 달라요. 아예 그 상황 자체가 다르고 이미 대납이 이루어진 것들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이 되고 있죠.
1: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했다. 네, 뭐 그 지점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0: 이건 아예 다른 쟁점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형우택 변호사님도 하신
2: 저도
1: 말씀
2: 비슷할
1: 있으시죠?
2: 겁니다. 네. 윤석열 물론 같은 재판부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희망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아마 윤석열이 무죄 받은 거는 일단 공모 1심에서는 약간 무시적 공모 관계로 봤었거든요. 무시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모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만나서 얘기했든 아니면 서로 얘기했든 그거를 입증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공모에서 빠졌고 지금 말씀처럼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해서 한 거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은 없었다. 이렇게 본 건데 저같이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인 이득이나 병립이 가능하거든요. 공존이 가능해요.
1: 같은
2: 정치적인
1: 생각이라고
2: 목적하고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하면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론조사에 돈 들어간다는 거는
1: 다
2: 알잖아요. 네네. 그게 얼마냐가 문제지. 그 돈이 들어간 건 맞는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어서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라는 판단은 저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돈은 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뭐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었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인 네. 이득을 취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남는 게 결국은 이제 공모 알았느냐. 이 부분인데 아마 이제 뭐 녹취 최근에 발견했다는 녹취 같은 데서 뭐 오세훈 모르는 거야 막 이런 얘기.
1: 그런 녹취가 채택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2: 그렇게 하고 또 아마 보통 1심에서 증언한 사람은 다시 증인 잘 안 부르거든요. 그런데 다시 명태균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런 거 보면 판사가 약간 심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무죄 가능성을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2: 뭐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처럼 만약에 진행이 되면 네. 그 판사의 논리라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이 다른 거야? 병립 안 돼? 또 그 증거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녹취가 그 왜 이제 나왔을까? 왜냐하면 자기 거잖아요. 남의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1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1: 네.
2: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어디 갔더니 있더라.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유리한 증거더라.
1: 그 증거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0: 아니, 아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 녹취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나온 5건 이후에 발생한 녹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노세훈이 알았다 몰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증명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리고 녹취 중에서도 뭐 전체의 녹취를 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편철해서 일부분만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네네.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1: 알겠습니다.
0: 1심에서 보도자료나 안내자료로 나온 바 같이 앞에 5건 관련해갖고는 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증거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순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재판 결과 보고 계십니까?
3: 일단 그 오세훈이는 몰라의 이 취지 녹취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그 증거로 채택된.
3: 아, 예. 근데 이게 이제 오 시장님이 이게 대납 인식 및 관여가 있었던 건지 요거 판단이 핵심이라고 봐서 대납 인식이 없었다면 전 무죄도 가능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1: 대납 인식이 없었다.
3: 네네.
1: 그러니까 대납해준 걸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네.
3: 같은 재판부에서 또 전에 뭐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뭐 범죄 인정한 게 없다. 이게 엄격하게 증거를 보고 있는 재판부라서
1: 네네.
3: 대납 인식이 과연 있었는가.
1: 그 지점이 핵심이다.
3: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재판에 관한 이야기라니까 변호사님에게 제가 굉장히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본격적으로 가석방 신청과 재심 청구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이 일단락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형구택 변호사님?
2: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요.
1: 네.
2: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7년 8개월을 받았는데
1: 네.
2: 형이 하나로 받은 게 아니라 아, 뇌물하고 왜곡한 거래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대북 뭐 송금했다는 왜곡 그게 7년 받은 거고
3: 네네.
2: 우리가 지금 얘기 나왔지만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은 별도로 선거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 되면은 피선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래서 7년하고 8개월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3: 네.
2: 우리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형이 중한 거를 먼저 집행하게 돼 있어요. 7년을 먼저 집행해요. 그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 이상 넘었거든요. 요건이 되는 것 같은데 뒤에 8개월은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예요.
3: 네.
2: 그러면 사실 뒤에 8개월은 3분의 1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가석방을 요제에 대해서만 하고 이제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안 돼요. 가석방 요건이 안 되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었잖아요.
3: 네.
2: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면밖에 안 남은 건데 사면이 사실은 뭐 지금처럼 그 특별사면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뭐 우리 8월 달이나 12월 달 되면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여당 측의 요구, 야당 측에 받아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하거든요.
3: 네.
2: 근데 그게 대부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정무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여당 측, 야당 대표 얘기 듣고 지난번에도 그 텔레그램 공개되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겠어. 제가 보기엔 아마 제가 알기는 아, 재심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유재하 변호사님, 예. 뭐 이게 변호인이 굉장히 좀 우리 의뢰인이 좀 화가 많이 났다. 예. 그리고 내 뭐 많이 참고 있다. 뭐 이런 식의 SNS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가 좀 폭로가 나올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4: 예, 저는 뭐 임박했다가 지금 잠시 소강 상태를 맡고 있다고 보는데 변호인뿐만 네. 아니라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도 친명의 중진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서 가석방을 좀 해달라 안 되면 제도라도 좀 개선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3: 네네네.
4: 그런 거 봤을 때 이화영 전 지사 측의 진짜 의도는 빨리 좀 빼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형 집행 정지든 가석방이든 뭐든 좋으니 여기나 여기 있기 싫다 빼달라는 건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자꾸 이게 불거지느냐. 이화영 전 지사와 변호인 마찬가지로 친노 친문 진영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 진영 반명 세력에서는 이화영의 입이 그들의 무기화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박하기 위해서.
1: 알겠습니다. 자, 10초 정도 남았거든요. 하신 말씀 있으면
0: 정치적
1: 짧게
0: 해석에 불과하고 네. 김건민 변호사의 자기 정체에 불과하다. 가석방 요건조차 확인하지 않은 그 의뢰인을 죽이는 변호사의 자기 정체에 불과하다라고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10초 안에 끝내주셔서.
4: 천천히 할 거예요.
1: 좋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법조인 네 분 정구승 변호사, 신환순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류재하 변호사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부터 감찰, 재판, 가석방 문제까지 여러 가지로 살펴봤네요. 이게 사안은 다른데 정치권에서는 늘 그 원칙이란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원칙이라는 게 뭐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LG와 두산이 내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 구장에서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는 가운데 1차전 선발 투수로 LG는 카를로스 카라스코, 두산은 곽빈을 예고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새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한화는 류지현 감독과 3년간 총액 20억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는 또 대만 출신 아시아쿼터 왼손 투수 왕현청과의 재계약 소식도 알렸는데요. 왕현청과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20만 달러를 합쳐 총액 30만 달러의 1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정규리그를 빛낸 MVP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홈런왕 김도영과 공동 다승왕 임찬규, 고영표 등 7명이 MVP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이 미러키 브로스가 LA 다저스를 7-4로 이기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측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대표팀 내 불화 관련 소문 등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최근 내분설이 제기된 대표팀 선수들을 향한 억측과 비난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축구대표팀에서 소집 해제돼 소속팀에 조기 복귀했던 백승호가 그라운드 복귀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버밍엄 시티의 크리스 데이비스 감독이 내일 프레스턴 노스엔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백승호의 몸 상태와 관련한 질문에 앞으로 두 경기 더 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이 선수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SNS를 통해 전격 발표했습니다. 차준환은 당분간 선수 생활을 멈추고 대중문화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는 것인지 아니면 한 시즌 동안만 재충전 후 은반에 복귀할지 주목됩니다.

0: 스포츠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 농구 전문지 루키의 이동환 기자, 그리고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명 조합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아,
2: 그러니까 이제 큰형님들이
3: 이렇게 네. 그럼 뭐 사뭇 네. 섭섭하다.
0: 그렇죠. 네.
3: 그러는
0: 저는 됐다?
2: 네. 네. 그러는 저는 뭐 오랜만에 왔습니다. 뭐 그렇게 됐습니다.
0: 박지민 의원도 한 달 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3: 네. 왜냐면 이제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경기 대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출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줄이고 다른 좀 특별 방송을 진행이 됐고, 저는 또 이제 그 사이에 드라마가 이제 촬영을 마치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방영을 하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빴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박재민 의원의 목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었거든요.
3: 아, 왜냐하면 사실 아마 이번에 많은 농구 팬분들께서 가장 즐거웠던 종합 경기 대회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대한민국이 농구에 있는 4개의 금메달

0: 중에서 세 개를 따고
1: 그렇죠.
0: 그마저도 또 하나는 동메달. 네. 야,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 정말 우리는 황금 세대의 출현을 직접 목도했던 것이 아닌가. 굉장히 재밌는 기간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감동과 기쁨을 줬는데요. 네. 확실히 아시안게임 금메달 효과가 KBL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분위기 어떤가요?
2: 네. KBL이 이제 개막 첫 주 주말 지난 3일과 4일에 다섯 경기에서 25,697명의 관중이 와. 입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DB 소노 이제 우승 후보 간의 맞대결은 예매 시작한 지 5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1: 이야, 확실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그 이렇게 관심이 쏟아지고 나면은 선수들도 덩달아서 신이 나잖아요.
3: 아, 그럼요. 예, 어쨌든 사실 이 농구 경기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지금 이런 매진사에서 사실 KBL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당연히 뭐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마침 또 KBL이 굉장히 빠른 업템포 농구가 시즌 초반부터 이루어지면서 그 상승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 신난 기운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 올해는 다른 것인지 삼성이 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네. 아니, 개막 3연승인데 네. 이게 2003-2004 시즌 이후 무려 23년 만이거든요.
1: 우와.
2: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1: 네.
2: 당시에 개막 6연승까지 달렸는데 그때 멤버가 강혁, 주희정, 서장훈 이렇게
1: 돼서
0: 지금 거기 거의 버금가는 지금 약간 아우라를 풍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 자, 일단은 김상식 감독 체제로 변신한 삼성이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일단은 우승 사령탑이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장담을 했잖아요.
3: 그렇죠. 또 정관장의 이제 이 통합 우승을 이끄시고 이제 잠깐 이제 야인으로 지내시다가 이번 비시즌에 삼성 감독으로 부임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김상식 감독님 직접 이 훈련장에서 뵀었는데 그때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네, 정말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또 개막 초반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연승 가도를 타니까 정말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이셔서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이 기세가 계속 이어져야 할 텐데 일단은 뭐 세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이 세 경기를 통해서 김상식 감독의 삼성이 보여주는 농구 세 분께서는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2: 김상식 감독이 일단 강조하는 게 뭐 수비나 리바운드 이런 기본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1: 그쵸.
2: 이게 좀 기록에서도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리바운드 8위였는데 현재 3위로 리바운드 개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무려 최소 실점 1위가 지금 삼성입니다.
1: 네. 수비가 그만큼.
2: 네, 김상식 감독이 강조한 수비와 리바운드가 그만큼 좀 기록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정말 계속해서 인터뷰에도 많이 나오지만 리바운드, 수비, 팀워크. 어떻게 보면 모든 감독들이 굉장히 강조는 하지만 사실 그런 강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는 프로 선수인데 약간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뎌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프로 농구의 시장에도 약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다시 한번 기본기로 돌아가서 특히나 2, 3쿼터는 이제 외국인 선수가 두 명이나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선수들을 맞닥뜨리는 또 국내 선수들의 자세는 또 기본적으로 팀워크, 수비, 리바운드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 분께서는 이 삼성의 돌풍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뭐 잠깐 일어난 태풍이다? 뭐 이렇게 네. 보시나요?
3: 사실 경기 내용은 좋긴 한데 또 삼성의 좀 약점이 아무래도 이 로스터 뎁스가 좀 얕습니다. 선수층이 얕은 상황에서 또 지금 신동혁 선수, 이 포워드진 신동혁 선수가 부상으로 당분간 이탈이에요.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개막 초반에 서로 전력 파악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네. 그게 좀 냉정한 현실이고 결국 관건은 그때 어떤 반전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냐, 네. 버틸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삼성의 다음 상대가 궁금한데요. 일단 다음 경기는 목요일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이제 창원 LG와 맞붙게 되는데 지금 뭐 LG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셉 마레이 선수가 이제 눈 부상을 당해서 지금 현재까지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은 또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또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1: 네. LG 이야기가 나온 김에 LG의 이번 시즌 전력은 어때 보이나요?
3: 네. 사실은 DB 소노와 함께 3강으로 꼽혔는데 경기 내용이나 결과를 보면 좀 기대 이하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복이 심합니다. 정말 대승으로 시즌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는 대패를 당하고 또 그다음에 우승 후보 DB를 잡더니 그 다음 경기에서 외국 선수 한 명이 없는 정관장에게 완패를 했거든요. 네. 그 핵심에는 이 외국 선수들이 상대의 신경전에 너무 휘말리면서 경기 운영 맞아요. 자체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조상현 감독님을 만나 뵀는데 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즌 초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팀 순위를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팀 순위를 정리하면서 초반 폰도 살펴보도록 하죠. 박재민 의원.
0: 네. 제가 지금 잠시 다른 걸 보고 있느라고. 네. 초반 순위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삼성이 지금 뭐 엄청난 파죽지세입니다. 세 경기를 펼쳤는데 세 경기 다 이겼고요. 물론 근소하게 한 점 차이로 이겼던 고양 선수와의 경기도 있지만 이 좋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길 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 KT와 안양 전관장이 2위, 원주 DB가 4위에 올라가 있고요. 창원 LG가 역시 4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역시 시즌 초반답게 공동순위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 KCC가 6위까지 내려앉아 있지만 경기가 많이 남아있고요. 7위에는 세 팀이 공동 올라가 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 대구 한국가스공사, 고양 손오, 우승 보이다 보니 이런 팀들이 좀 조만간 반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 SK가 일단 지금 경기를 한 경기도 치르지 않으면서 일단은 순위상으로는 10위에 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뚜껑 열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그 왜 SK는 한 경기도 못 치른 거예요?
2: 네. 네. SK는 이제 KBL을 대표해서 이제 바스켓볼 그쵸. 챔피언스 리그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이 바스켓볼 챔피언스 리그는 이제 피바 주관 대회로 지난해까지는 각 이제 나라의 리그 우승팀이 나서게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 EASL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이 나가게 되면서 이제 SK로 결정이 됐고요. 이 대회가 원래 이제 비시즌에 올해 네. 6월에 열리는 대회인데 이제 한 차례 연기가 되면서 10월로 연기가 됐고 또 KBL에서 이 SK를 배려해서 일정을 좀 빼놨습니다.
0: 빼놨죠.
2: 근데 대회 자체가 취소되면서 지금 SK는 붕 떠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 일단은 강제 방학이 된 거네요.
3: 네, 이게 중동에서 이 전쟁 이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연기되고 취소까지 되면서 사실 SK 입장에서는 그동안 어떤 팀도 경험하지 못했던 2주 연기 개막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전현철 감독님은 다른 팀들이 경기를 치르면서 전력을 노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어서 유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좀 실전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서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0: 다른 구단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치른 팀들은 이제 4경기를 치렀는데 네. 서울 SK 입장에서는 패턴이라든지 다른 외인 선수들이 지금 2, 3쿼터를 뛸 때 또 새로 들어온 외인 선수들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좀 재밌는 게 어쨌거나 지금 중동 이슈가 사실 2027년에 AFC 아시안컵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거든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수도 리야드가 폭격을 맞으면서 사실 이제 아시안컵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좀 어떤 정치적인 정세, 외교적인 분쟁이 스포츠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고 아무튼 조속히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자, SK는 그래서 현재 이번 주말에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치를 텐데 SK는 지난 시즌하고 비교했을 때 전력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2: 네, 뭐 1옵션 외국 선수인 자밀 원희와 또 동행을 하게 됐고
0: 맞아요.
2: 2옵션으로 이제 힉스를 영입했는데 두 시즌 전에 SK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팀들이 이제 힉스 원희가 같이 뛰었을 때 어떤 장단점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SK는 아무래도 이 두 명이 뛸 때 상대팀을 얼마나 압도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1: 네. 자 그리고 원주 DB가 우승후보 1순위로 꼽혔던 팀인데요. 현재 스코어는 2승 2패입니다. 원주 DB는 어때 보이나요?
3: 네, 사실 개막전에서 또 다른 우승으로 꼽혔던 소노를 잡으면서 역시 강팀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LG에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개막 3연패 중에도 모비스에게 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DB도 이 소노나 LG처럼 사실 기대만큼 강하지는 않다. 아직 개막 초반에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 사실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개막 3연승이라든지 이런 변수까지 겹치면서 이번 시즌 KBL 우승판도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또 이런 시즌이 또 재밌지 않습니까?
2: 네.
3: 예. 그렇죠. 네.
1: 일단은 뭐 상향 평준화가 됐으면 그렇죠.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농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양 전관장 대 고양 손오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 네, 지금 4쿼터 막판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전관장이 80대 79로 근소하게 리드를
1: 한 점 차네요.
0: 아, 고향 선수는 또 근소하게 지금
2: 네. 네 그리고
0: 밀리고 있네요.
2: 이제 정관장 외국 선수 이제 라션 토마스가 부상을 당해서 일시대체 외국 선수 데이본 리드가 합류를 했는데 그쵸, 오늘 이제 처음으로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소노는 우승 후보로 꼽혔고 지난 시즌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는데 근데 시즌 초반부터 사실 그렇게 기대 못 미치는 활약 그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맞습니다.
1: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걸까요?
3: 만약에 오늘까지 지면

0: 개막전 승리 이후 4연패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이 팀이 사실 기대받았던 것은 이 화려한 멤버 그리고 공격력인데 시즌 초반에 이 팀이 오히려 이게 3점슛 의존도가 너무 높은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농구를 하면서 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사실 최근 경기에서는 좀 살아났지만 이 기대를 받았던 스카디 제임스라는 외국 선수가 네. 좀 부진에 좀 빠졌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생각보다 초반에 많이 고전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자 농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자 농구는 박신자 컵이 마무리가 됐네요.
2: 네 맞습니다. 일본 W리그 소속 후지츠 레드웨이브가 3연패를 달성을 했고요. WKBL의 우리은행이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1: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주원 신인 감독 체제 첫 공식 대회였었습니다.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희망적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뭐 지난 시즌 이제 4위에 그친 우리은행은 이제 긴 시간 동안 팀을 이끌었던 이제 위성호 감독이 물러나고 전주원 코치가 이제 감독으로 승격이 됐는데 또 FA 시장에서 리그 최고 슈터로 꼽히는 강희슬을 영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는 후지모토 마코, 카타야마 나나 이렇게 두 선수를 데려왔는데 여기에 기존 이제 김단비, 이명관까지 건재하고 있어서 지금 멤버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위권 성적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확실히 뭐 아시안 게임에서도 맹활약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우리은행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0: 네, 사실 또 가장 또 기대되는 게 결국에는 이 김단비, 강희슬 원투펀치의 활약이거든요. 그렇죠. NBA로 비교하면 김단비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고 강일 선수 스테픈 커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 되게 적절한 표현. 네,
0: 정말 WKBL 최고의 어떤 플레이메이커와 최고의 슈터가 만났기 때문에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죠.
1: 네, 그렇습니다.
3: 필라 골든 델피아 같은 느낌이죠.
1: 필라 골든 델피아.
0: 적절하게 섞인.
1: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승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3: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우리 멘트를 지금 잘 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0: 네. 조심스럽네요. 또.
1: 부담이 아주 부담 100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 농구 전문지 루키의 이동환 기자, 그리고 월간 점프볼의 조영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정말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NBA가 10월 21일에 개막을 합니다. 야. 네, 불과 이제 뭐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3: 그렇죠.
2: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각 팀들은 이제 프리시즌을 소화하면서 시즌 개막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죠.
1: 그렇습니다. 이제 프리시즌을 보면서 NBA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또 이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이번 시즌도 르브론 제임스가 화제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시범 경기에 나섰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소속으로 치른 첫 공식전 이 프리시즌 경기에서 18분 동안 10득점을 했는데 사실 이 필라델피아는 이번 프리시즌에 이 주축 멤버들 뭐 르브론 제임스, 제일런 브라운, 타이리스 맥시, 조엘 엠비드를 모두 한꺼번에 가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엔 좀 전력 노출을 그쵸. 좀 감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가 첫 경기부터 좋은 활약하면서 좀 산뜻하게 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 네. 되게 재밌는 게요. 그 원래 NBA 이제 프리시즌 시범 경기 같은 경우는 약간의 구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력 선수들을 안 내보내는 구단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시범 경기가 굉장히 후끈후끈합니다.
1: 네.
4: 거의 스타팅 라인업 그대로 나오는 구단들도 있고 그래서 팬들은 굉장히 지금 반기고 있는 뭐 후문이고 이런 경기력이 실제로 정규리그 개막했을 때 또 얼마나 파급효과를 만들어낼지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1: 네. 자, 그런데 르브론이 백업 센터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2: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필라델피아 빅맨진의 부상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4: 또 네. 가는 곳마다.
2: 지난 시즌 뉴욕에서 우승 반지 얻었던 이 백업 빅맨 아리엘 혁포티가 네. 이 선수가 프리시즌 경기 도중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 시즌 백업 빅맨으로 활약했던 이 아덴보나도 지금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는 안 그래도 항상 건강이 문제인 조엘 엠비드를 받쳐줄 백업 빅맨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 여기다가 셀러리 캡 상황 때문에 추가로 선수를 영입하기도 힘듭니다.
4: 쉽지 않죠.
2: 예, 그래서 지금 40대 르브론이 센터로 경기를 뛰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 아니 사실 르브론이 4번 뛴다 5번 뛴다 이 얘기는 LA 레이커스 때 앤서니 데이비스가 낙마했을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어디 가는 구단마다 센터진이 이렇게 되죠.
1: 그러니까요.
2: 정말 불

0: 하고 또 루브론 입장에서는 사실 그 연배에 이 젊은
1: 못하지
0: 20대 빅맨들이랑 몸싸움하면서 리바운드 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1: 네. 네. 시즌이 일찍 종료되는 게 아니라 삶이 일찍 종료될 수 있어요. 진짜로 아,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네,
0: 너무 잔인한 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정말 지금 비상이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2: 근데 네. 왠지 이번 시즌 할 것 같지 않나요? 해야만 하고 마지막 시즌이어서 네. 뭔가 진짜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서.
1: 사실 조엘 엠비드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시범 경기 때 모습을 보면 조엘 엠비드를 백업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경기력이 이게 지금 맞나 싶을 정도로 뭐 한 경기에 턴오버 8경기나 한 경기도 있는데 뭐 여러 봐서 만약에 조엘 엠비드가 정말 괜찮다면 아마 뭐 천군만마 이상의 큰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쯤 되면요 NBA 사무국이나 현지 언론에서 시즌 전망을 하고 또 우승 후보들도 예측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역시 우승 후보군에 끼어 있겠죠.
3: 네, 제가 좀 오늘 최신 버전으로 찾아봤는데 네. 일단 공동 1위는 샌안토니오와 오클라호마 시티. 그 다음이 이제 필라델피아와 뉴욕이 공동 3위. 네. 그리고 보스턴이 5위에 지금. 배당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야 동부 쪽이 강세네요.
0: 네. 네, 그렇죠. 이번 시즌은 좀 예년과 다르게 좀 동부 쪽에 강팀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의 필라델피아도 거기에 속해서 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아, 저기 죄송한데 인디애나는 없나요?
3: 인디애나는 좀 네.
1: 고개를 네. 왜 각도가 약간 갸우뚱. 네. 네. 아,
3: 제가 좀 이렇게 위에만 네. 봤는데 아~ 위에는 없더라고요. 아~ 네.
1: 3연결 다 보셔야죠.
2: 알겠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시즌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 어디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역시 사실 이런데 이제 뭔가 건다 예. 이러면은 가장 강한 팀을 꼽아야 되거든요.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 예, 걸어보겠습니다.
3: 그러면 예. 제가 이제 아까 공동 1위라고 말씀드린 네. 샌안토니오를 저는 꼽겠습니다.
1: 잠깐만 제가 제일 여기서 나이가 많은데 제가 제일 뒤로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저는 뉴욕 가겠습니다.
2: 뉴욕.
0: 왜 인디애나를 네. 하지 않으시나요?
2: 그래도 박재민 의원도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1: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네.
2: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어떤 팀이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필라델피아를 꼽는 분은 없네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많습니다. 백업 빅맨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이 팀은 화려하지만 처음으로 합을 맞추는
1: 팀이 검증이 안 됐어요.
0: 맞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쨌든 또 현지에서 나온 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좀 있어요.
2: 아, 그렇죠.
0: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NBA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범 경기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어떤 선수들의 활약이 눈길을 모으고 있나요?
0: 아 역시 제일 최근에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건 이 카이리 어빙의 복귀전입니다. 지금 587일 개월수로 따지면 19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렀어요. 이 선수가 댈러스에서 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인해서 1년 반 이상을 쉬고 그 NBA 차이나 게임 마카오에서 열린 이 프리시즌 게임에 출전을 했거든요. 아, 첫 공격부터 그 특유의 돌파인 네. 리버스 레이업으로 득점을 하고
1: 그러니까요.
0: 그 이후에도 엄청난 활약을 뽐냈는데 정말 경기장이 난리가 났었고요. 카이리 어빙이 이런 모습이다. 이러면 댈러스도 앞으로 지켜볼 재미가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활약이었습니다.
2: 이야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중국 농구계가 활짝 웃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양한센 선수 소식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프리시즌 경기에서 또 21분 동안 13득점을 하면서 좀 기대감을 얻게 했죠. 사실 양한센 선수는 7월에 있었던 서머리그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네. 또 이 중국 NBA 팬들을 정말 들썩이게 했었거든요. 자, 사실 이제 이 포틀랜드는 이 도노반 클링언이라는 정말 좋은 빅맨이 있긴 하지만 양한의 선수도 1라운드 지명자인 만큼 아마 이런 활약을 보여주면 또 기회가 좀 올 겁니다.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역시 이런 양한센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아, 우리 이현중 선수.
1: 이현중이
0: 네, 꼭 이런 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폴 조지가 보스턴에서 부활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1: 오, 그러니까요. 네,
0: 사실 폴 조지가 이 젤런 브라운과 맞트레이드가 되면서 보스턴 유니폼을 입었거든요. 또 이 TD 가든 보스턴의 홈구장에서 치른 경기에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모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폴 조지가 지금 연봉도 많이 받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성기 같은 기량은 아닌데 여전히 이 3&D로서는 되게 위력적인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스턴도 사실은 동부에서는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그래도 꼽히고 있는데 폴 조지가 좋은 활약 보여준다면 보스턴은 올해도 좋은 활약,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양한센 선수 말씀을 하셨는데 포틀랜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이현중 선수도 이런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0: 이현중 선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뭐 병역 특례 이제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서 국내에 귀국을 했고 이제 국내에 머물면서 이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이현중의 이제 에이전시인 에픽 스포츠에서 올린 영상을 보면 이제 같은 에이전시 식구인 박지현 선수와 또 훈련을 같이 하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머물면서 좀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제 국내에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이현중 선수라는 이름을 이제 농구 팬들이 아닌 사람에게도 널리 알렸고 진짜 대한민국 농구의 희망이다 미래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게 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네.
2: 결국에는 아마 시즌 시작은 G리그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취재를 좀 해봤을 때 이현주 선수의 출국은 늦어도 10월 말에는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네네. 그때는 사실 이미 NBA 정규 시즌이 시작한 상태고 그렇죠. 아마 이제 포틀랜드로 넘어가서 G리그 캠프에 합류를 해서 G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뭐 콜업이라든지 좋은 기회를 기다릴 것 같아요. 사실 이제부터는 뭐 그냥 경쟁이죠. 이현주 선수가 지금 사실 나가사키에서는 뭐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최고 에이스급 선수였는데 이제 G리그로 가면은 거기서는 사실 누구에게도 이현중 선수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먼저 보를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진짜 끝없는 도전의 연속인데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현중 선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조던의 유니폼이 187억 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있는데
3: 여보세요.
0: 야 네. 유니폼도 예. 아직도 마이클 조던의 유니폼이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2: 네, 그 마이클 조던의 두 번째 쓰리핏의 마지막 우승이죠. 네, 1999년 NBA 파이널 경기에서 입었던 2차전에서 입었던 유니폼에 이제 사인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이게 한국 돈으로 187억 원에 팔렸습니다.
4: 야 이런 말은 네. 뭐한데 이 그 흔히 말하는 어떤 그냥 천 하나가 네. 건물 하나랑 맞바꿀 수 있는 네, 대단하네요 정말
0: 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들이 NBA 팬들의 눈길을 모았는지 이동환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2: 자 일단 프리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데 프리시즌인데 선수들이 마음은 정규 시즌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뛰고 있는 트레이 영이 디트로이트의 다니엘 젠킨스와 함께 경기 중에 싸우면서 네. 더블 테크니컬 파울을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0: 네. 네.
2: 그런 또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 팀이 미네소타거든요. 이 라멜로 볼이라는 정말 이 화려한 포인트 가드를 영입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오늘 또 이 뉴욕과 경기를 치렀는데 이 두 선수가 함께 합을 맞추면서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요. 사실 이번 시즌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걱정이 많아요. 지금 커리가 남았지만 또 선수들은 늙고 아프고 그쵸. 이런 상태인데 무기한 이탈 상태에도 포르징기스가 드디어 훈련에 합류했다. 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팬들이 모처럼 조금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BL 소식 전해드리면요. 정관장의 고향 순호의 대결 마치 공유가 됐네요. 정관장이 85대 81 승리를 거뒀습니다.
3: 아이고.
0: 순호는 또 패배를 안게 됐네요. 자연스러워.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 끝으로 주간 농구 마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따뜻한 겉옷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과 세종 9도, 춘천 7도, 대관령 3도, 대구 11도, 전주 10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3도에서 크게는 11도나 낮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전망인데요. 예년 이맘때 기온과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낮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평년 기온보다 크게 높았다가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진 데다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내일 아침에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강릉과 광주, 대구 21도, 부산 22도까지 오르며 낮에는 선선할 전망입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아서 다시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찬바람이 전국적으로 종일 강하게 불겠고 곳곳에는 돌풍도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4도, 습도는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무차별 흉기난동이 또 벌어졌습니다. 한낮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했습니다.
1: 한 명이 한때 심정지 상태까지 가는 등 9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남성은 시민들이 힘을 합쳐 붙잡았습니다. 먼저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혼비백산 달아나는 사람들. 잠시 뒤 양손에 흉기를 쥔 남성이 건물 안을 돌아다닙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3: 어떤 좀 나이 드신 분이 달려오더니 거기 앞에서 주문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 찌르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사람들 등 찌르고.
2: 남성은 시설 1층에서 3층을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로 2층 식당가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2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는 등 모두 9명이 다쳤습니다. 남성은 현장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4: 2층에 식당 사장님 한 분이 의자로 이렇게 막고 계시길래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저도 막아야 되겠다 하고 의자를 갖고 저도 이제 같이 뛰어들어갔죠.
2: 올해 59살인 피의자는 양손에 든 흉기 두 자루로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남성은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소지품에서는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는데 범행 당시에도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0: 피의자는 흉기를 양손에 묶은 채 한 층씩 올라가며 보이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시민들이 의자를 던지는 등 용감하게 나서 제압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범행부터 체포까지 공포의 순간을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범행 장소는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입니다. 지하에는 대형마트, 지상에는 식당가와 주차장,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피해자 A씨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지상 1층 귀금속 상가였습니다. 왜소한 체격에 배낭을 맸고 양손엔 흉기를 들었습니다. 손에 흉기가 테이프로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6: 테이핑으로 해갖고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칼로 찌르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5: A씨는 외부 출입구를 통해 1층으로 들어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식당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심 식사 중이던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7: 여기 피해 칼국이 찌르고 있어. 피해. 야 나가 있어.
5: A씨는 이번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 주차장으로 올라가 범행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체포됐습니다.
8: 올라가려고 하는 걸 애들이 제압을 해보니까 거기서 쓰러졌단 말이야. 뚫는 사이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5: 신고부터 검거까지 약 7분. 그 뒤엔 용기를 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3층에서 시민들이 의자를 던져 제압을 도왔고 이후 경찰관 2명이 A씨를 최종 검거했습니다.
9: 다들 의자라도 들고 방어를 하자고 남성분들 딱 의자 들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던지고 도망가고.
5: A씨 배낭에서는 또 다른 흉기 두 점이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0: 피의자는 이번이 첫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살인미수 전력만 이미 두 번이나 있고 전자발찌도 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흉기를 쥐는 채 1인 시위를 하다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1: 두 번의 살인미수와 한 번의 흉기 상해. 흉기난동 피의자 A씨의 범죄 전력입니다. A씨는 2015년 2월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혼 이후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 팔을 내리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휘두르려 했습니다. 당시 사용한 흉기 20cm에 달했습니다. A씨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A씨에게 10년 동안의 위치 추적 장치 착용을 명령한 이유 여러 범죄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2005년엔 징역 2년 6개월을,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2008년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2월 출소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감시망을 수시로 피하려 했습니다. 4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주거

0: 토지를 무단이탈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난달엔 인천 계양구 병원 앞에서 흉기를 지닌 채 1인 시위를 벌여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 범행 1시간여 전까지도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A씨가 면담 이후 점심 식사까지 했지만 범행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1: 네, 이번엔 사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나림 기자, 낮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곳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2: 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7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건물은 대부분 폐쇄된 상태입니다.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2층은 경찰 조사를 위해 범행 직후 폐쇄됐습니다. 1층도 조금 전 영업을 끝내고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범행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던 상인들도 빠져나가 이곳엔 취재진과 경찰만 남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5개 병원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20대 여성은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0대 여성 등 7명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인천 남동경찰서에 임치됐는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행은 조금 전 이곳 현장을 찾아 현장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구월동 현장에서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1: 지난주부터 계속 떨어지던 코스피가 오늘은 한때 6천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내던지면서 반도체 주식값이 기록적인 실적과는 정반대로 폭락했습니다. 이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3: 3% 넘게 빠진 채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웠습니다.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지만 매도세를 꺾진 못했고 개장 1시간 반 만에 6,000포인트 아래로 밀렸습니다. 오후 들어 소폭 회복하며 간신히 6,000선을 지켰습니다. 장중 6,000선이 무너진 건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 이달 초만에도 7,000을 넘겼던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특히 반등에 기미 없이 하락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원,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최근 5거래일 동안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락세를 주도한 건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7% 넘게 하락해 23만 원대로 내려섰고 SK하이닉스는 10% 폭락하며 140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한 데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 우려가 커진 점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브로드컴 최고 경영자는 AI 투자를 카지노에 빗대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4: 결국 투자는 많이 하는데 수익으로 잘 전환이 안 될 거다라는 우려가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근간에는 투자도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지속되지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3: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도 5천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주 약세는 우리뿐 아니라 주요 아시아 증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코스피만 하락폭이 큽니다. 석혜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0: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일제히 맥을 못 쳤습니다. 다만 낙폭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 증시 모두 2%에 못 미치는 하락세. 우리 증시만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달 들어 변동폭을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대만은 소폭 상승, 일본도 1%대 하락인데 유독 우리만 13%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건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주력 사업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첨단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중심이라면 우리 기업은 수요와 공급에 민감하고 가격이 급변하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위주, AI 투자 둔화 전망이나 메모리 공급 과잉 이슈에 더 크게 영향받습니다.
5: 메모리 산업에 대한 되게 시크리컬한 그런 성격이 짙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 반도체 비중이 큰 점도 코스피가 크게 출렁인 원인입니다. 외국인이 팔아치운 4조 5천억 원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6: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호실적을 보였으나 시장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도.
0: 국내 주식 보유 한도가 있는 국민연금은 추가로 더 사기 어렵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도 주춤해지면서 매수 기반이 약해진 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7: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정보협력이 제일 어려운 현안이라며 백악관과의 소통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야권에선 미국이 한국 정보라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는데 여당은 개별 현안으로 한미동맹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8: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정보라인 간 소통에 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보협력이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며 백악관과의 소통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9: 백악관에 대한 그 소통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백악관과의 그 NSC 또는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의 그 면담을 저도 자주 하지만은
8: 강 대사는 정보협력 문제가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0: 구성 핵시설 발언 경위를 미국 측에 설명해달라고 강경화 대사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사님은 언제 어떤 경로로 요청을 받으셨는지.
8: 강 대사는 정 장관과 통화한 뒤 통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국 정보라인을 지적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11: 정보라인의 신뢰가 손상됐고 그걸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건 맞죠?
12: 뭐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8: 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강 대사는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은 개별 현안으로 한미 관계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 방어했습니다.
13: 외교 쟁점의 하나를 가지고 한미 관계가 분열됐다 막 흔드는 것 자체가 국제 질서의 큰 흐름을 잘 못 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8: 최근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해 강 대사는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7: 이처럼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 국익 외교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이라며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14: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대미 투자협상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외교부를 격려하며 정부의 외교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적 독립국가로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이라며 실용적 국익 외교 노선을 재천명했습니다.
15: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14: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엇박자 등 한미관계 파열음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이 외교 기조를 직접 언급하며 논란을 수습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간 이견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15: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죠.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14: 한미 간 통상협상을 예로 들었는데 사안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도중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잘해달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5: 원래 외교를 잘해야 돼요.
16: 네.
15: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
16: 그렇습니다. 예.
15: 적국과도 외교하시죠? 네. 그게 뭐 외교의 원칙이죠.
16: 네.
15: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14: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대외협상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 투자 대상국 중에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격려했습니다. KBS 뉴스 훈서영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 유화

0: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또 언급한 겁니다.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문답에 응한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에 또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 다음 달 아시아 방문 중 김정은을 만날 계획입니까? 아마도요. 아마도. 네, 그렇게 되면 흥미진진할 겁니다. 저는 그와 잘 지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1: 중국
2: 대통령입니다.
1: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북한 비핵화마저 빼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2: 그 문제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최근 들어 직접적인 대미 비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평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2: 기자가 언급한 북미 접촉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있지 않으므로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0: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공개하며 무기 성능에 중대 변화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형 무기를 대거 전시한 국방박물관 개관도 알리며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탄도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며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를 오늘 공개한 건데 북한 매체는 모든 공격무기 체계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대 변화를 예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00km 이상 비행했을 거란 합참 분석을 감안했을 때 2.5톤이 넘는 고위력 탄두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신형 무기들이 대거 전시된 국방박물관 개관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4: 강위력한 추체 병기들은 더욱 줄기차게 개발 완성될 것이며
3: 신형 ICBM 화성 20의 경우 다탄두 도면과 함께 미국 본토뿐 아니라 중동, 남미 등 전 세계가 사정권임을 보여주는 지도를 노출시켰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론 신형으로 추정되는 북극성 모델을 공개하며 해상 핵무력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5: 북미 대화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3: 변칙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은 생산 번호를 표시해 양산 가능성을 내비쳤고 우크라이나전 경험이 반영된 드론도 보여주며 국방력을 과시했습니다. 개관식엔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혜가 함께 참석했는데 핵 무력이 미래 세대를 지키는 담보임을 북한 내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6: 오늘 경기도청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만 국감이라기보단 추미애지사 청문회 같았습니다. 예산삭감과 중수청장 후보자 비판 문제 등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위원들까지 추지사를 추궁했습니다. 추지사는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국회의원 6선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번엔 감사 대상 기관장으로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운 때문인지 여당에서도 날선 질의가 나왔습니다.
8: 국가적 과제 중에 하나가
2: 김영배 국회 행정안전위원
8: 더불어민주당께서 하신 감추경은 이거와 반대된다.
7: 한 여당 의원은 답변 좀 빨리 하라 질책도 했습니다.
9: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저보다 더 말을 드리게 하십니다.
2: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7: 야당은 이런 상황 부채질하듯 질의했습니다.
10: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까지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신 추지사님께서 혹시 후회하시진 않습니까?
11: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7: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한 SNS 글 질의엔 답변을 피하던 추지사.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12: 친윤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2: 권영진 국회
11: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그 자리에는.
7: 도정보다 자기 정치에 몰두한다는 지적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1: 대통령과 뭐 각을 세운다거나 대권 행보를 한다거나 했으면

0: 도민이 혈세 부담을 더 땅거나 말거나 인심을 쓰면은 박수 받을.
1: 고관대작으로 살아온 사람은 소시민의 삶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자신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2: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추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3: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0: 저를 겨냥했다 보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1: 추지사는 관사는 전세로 얻어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거고 관용차는 내구 연한이 지나 교체한 거라며 호화 관사 관용차 논란에도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4: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사전 답변을 통해 임은정 광주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감찰 대상이 된 임 청장은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김우중 기자입니다.
5: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첫손에 꼽았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6: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3: 김지용 중수청장
6: 좌시하지
3: 후보자입니다.
6: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5: 자신에 대한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의 여파로 중수청이 첫 수사에 앞서 내부 감찰부터 하게 되자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언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석인 감찰관 자리를 우선 채우고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감찰에 착수한 중수청은 감찰관 직무 대리인 감찰 담당관을 중심으로 언론과 SNS에 노출된 임 청장의 발언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부 훈련 등 근거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3: 광주지방 중수청장입니다.
7: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5: 임 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서글프다는 글을 남긴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수청 내부에서는 임은정 청장을 뽑았을 때부터 안고 가야 했던 리스크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임 청장 관련 논란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4: 인공지능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우리 대학 입시에서도 현실이 됐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쓰고 논술 시험을 보던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심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카메라와 통신 기능,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스마트 안경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인식해 답을 찾은 뒤 착용자에게 알려줍니다.
9: Hey Meta, 답만 알려줘.
10: 1번 문제의 정답은 바위입니다.
8: 대입 시험장에 이 스마트 안경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연세대 수학 논술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된 겁니다. 감독관들이 사전에 안경을 쓴 수험생들을 점검했지만 시험이 시작되자 한 수험생이 자신의 안경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11: 논술을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온 친구들한테 조금 피해가 되지 않을까. 대응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더 확실히 하는 게.
8: 일주일 앞서 치러진 서울시립대 논술 시험 때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학생이 적발됐습니다. 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퇴실시키고 3년 동안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험생들은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12: 학생들의 일단 공평성을 해치는 행위라 생각하고 그런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붙으면 조금 억울할 것 같고 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8: 비슷한 부정행위가 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스마트 안경을 수능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습니다. KBS 뉴스 심사합니다.
4: 최근 보안이 강하다는 금융회사들까지 해킹을 당하는 등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해킹 위협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의 보안 역량이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수현 기자입니다.
13: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안전할 거라 믿었던 금융권이 해킹당해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연소득 같은 민감 정보까지 잇따라 유출됐습니다. 인공지능을 악용한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AI로 해킹은 빠르고 정교해졌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응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보안기업 시스코가 조사했더니 국내 기업의 사이버 방어 역량은 100점 만점에 58점, 세계 평균 64점보다도 낮았습니다. 최고 수준의 대응 체계를 갖춘 기업도 전 세계는 8%, 한국은 1%에 그쳤습니다.
14: 우리나라는 기술 도입에는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과 기술 간이 연동이 안 되다 보면 사각지대가 항상 있거든요.
13: 부서 간 정보 공유 부족과 복잡한 승인 절차도 해킹 대응을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보안팀과 IT팀, 네트워크팀이 정보와 도구를 공유하며 협력한다는 응답은 전 세계 41%였지만 국내에선 24%에 불과했습니다.
15: AI는 짧은 시간에 여러 취약점을 찾아 공격할 수 있습니다.
3: 강영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입니다.
15: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3: 보안 투자를 늘린 기업의 45%는 사고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와 함께 AI로 공격 징후를 신속히 탐지하고 공유하는 대응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강수연입니다.
8: 교제폭력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여성이 연인에게 협박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는데요. 피해자가 너무 태연했다는 게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김욱천 기자입니다.
16: 지난해 10월부터 한 남성과 사귄 30대 여성 A씨. 그런데 몇 달 뒤부터 남성은 A씨가 전 애인과 연락한다고 의심하며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폭행과 협박도 반복됐고 헤어지기 얼마 전엔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17: 가위 들고 와가지고 뭐 똑바로 말해라, 진짜 죽는다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16: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 4월 연락을 차단하고 폭행과 특수협박, 성폭행 등 7가지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살펴봤습니다. 여성이 피해를 보고도 남성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강력범죄를 당한 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태연했다며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6개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아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씨 측은 보복이 두려워서 한 행동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았다며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 도대체 피해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진짜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 뭐 방구석에 그렇게 처박혀서 그렇게 지내야 피해자로만 보이나?
16: 이에 대해 경찰은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가 부족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찬입니다.
8: 어제 제주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피해 여성이 앞서 스토킹 등으로 가해 남성을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당시 여성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도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18: 도심 한복판에서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여성.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범행 한 달 전 흉기를 구입했고 여성이 집 근처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은 이전에도 4차례나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을 당한다며 2차례 신고했고 올 3월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신고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교제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19: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여자가 안 만나주니까 계속 이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뭐 스토킹을 했다 카더라. 그래서 안 만나려고 미리 했는데 그 남자는 계속해서 만나다.
18: 경찰은 4차례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여성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거나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8월부터는 두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는 비등급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가해 남성이 여성의 직장에 찾아간 게 확인되자 경찰은 스마트워치와 호신용 경보기를 지급했습니다. 범행 당시 여성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남성이 강제로 뜯어내면서 신고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탈북민 김강우 씨와 말씀 나눕니다. 김강우 씨는 2016년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왔지만 북한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렸는데요. 결국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북한군에게 발각돼 총살 위기에 놓이기도 했고 가까스로 몸을 피한 뒤 산속에 숨어서 22일을 버텨야 했는데요. 어머니는 보위부에 끌려갔고 자신은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다시 북한으로 향하게 했을까요? 탈북민 김강우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강우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아, 정말 어떤 영화가 이보다 더 극적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30년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이렇게 막 목숨을 건 일들을 겪고 진짜 이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을 거쳐서 또 뭐 라오스를 거쳐서 네.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고 뉴질랜드 유학을 갔다가 또 다시 어머니를 모시러 이제 북한으로 향하게 됐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습니다.
1: 네.
0: 그 내가 조금 몸도 편해지고 이제 배고픈 것도 벗어났고 그랬는데도 어머니 생각을 떨쳐내기가 그렇게 힘들던가요?
1: 아,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가 없고 이제 뭐 내일 당장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돌아와서는 그때부터는 바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다양한 일들을 했었죠.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일을 했었고요. 뭐 철거나 방수 작업 같은 것도 했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작업이나 뭐 그런 생산직도 했었고요. 결국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었던 일은 그 KT에서 핸드폰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직업을 바꾸게 되었던 이유는 어차피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는 거니까 밤에 야근을 하던 뭐 어쨌든 제가 몸이 두 개, 세 개가 되어서라도 더 빨리 일을 할수록 어머니가 빨리 나올 수 있다.
0: 아, 돈을 모아야 이제 북한에 가서 어머니를 데려오는 자금을 모을
1: 맞습니다.
0: 수가 있으니까.
1: 브로커 비용을 제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죠. 네.
0: 아, 근데 이게 탈북한 사람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는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일이잖아요.
1: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막 계획을 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돈을 많이 열심히 모아서 브로커를 고용해서 어머니를 탈북시켜야겠다까지만 계획이었고요.
0: 아, 그러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어머니를 모셔와야지.
1: 맞습니다.
0: 그렇게 생각을 했군요.
1: 네,
0: 처음에.
1: 그래서 2019년 4월쯤에 모든 준비가 돈과 브로커를 찾았고요. 근데 그날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하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50평생을 북한에서 사시고 처음으로 법을 어기면서 이제 국경을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를 뻔히 남편을 잃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가정의 두려움은 진짜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어떤 두려움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마중을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국경에 가서 제가 어머니를 기다리면 어머니가 저를 보고 조금은 덜 무서워하시고 또 혹시 있을 어떤 돌발 상황이나 변수에 대처하기가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중을 간 거죠. 네.
0: 어머니를 이제 맞아야 되겠다.
1: 네. 그리고 또 한시 바삐 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요. 네.
0: 예, 진짜 배려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아들이네요. 그런데 압록강을 다시 건넜단 말이에요. 무슨 네. 변수가 생겼어요?
1: 맞습니다. 제가 중국 연길에 먼저 가서 이제 부록 중국 사람들도 고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그 국경을 넘는 군위만 그 국경 경비대만 매수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강을 넣은다면은 또 다른 브로커를 구해서 중국에서부터 태국까지 제가 온 루트를 따라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사람들을 고용했던 이유는 제가 직접 만나보고 그들에게 제 상황을 좀 왜냐하면 동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더 그 어머니를 구출하는 작업에 열심히 임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차량도 두 대 빌려가지고 뭐 앞서가던 차량이 초소에서 단속을 당해보면 검문을 당해보면 뭐 뒤에 차에 전화도 해줘서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0: 상황이 이러니까 뭐 이렇게 대처해라.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 딴에는 만단의 어떤 준비들을 갖추고 이제 어머니를 기다렸는데 처음에 약속했던 브로커가 어머니를 압록강을 못 넘겨준 겁니다. 그 상황이 제가 이제 며칠 또 기다렸는데 이제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긴 거죠. 그 국경 경비대원이 어머니를 못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던 중국 브로커들 내에서 뭐 반발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자기들이 하루하루

0: 머물 때마다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계약 외에 비용을 더 청구를 했고요.
1: 네.
0: 결국 그들과도 이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그들은 결국 영길로 다 돌려보냈고요. 또 저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또 장백현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날 5월 20일이었는데 그날 어머니가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다음에 하면 안 되겠니? 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그리고 뭐 북한과의 통화는 당연히 그 중국 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거는 거기 때문에 2분이나 3분 이상을 하지 않거든요. 도청을 당할까 봐.
1: 네.
0: 그리고 또 통화는 도중에 통화 전화기가 끊겼어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진짜 안절부절 못했던 거죠.
1: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0: 맞습니다.
1: 보다.
0: 그리고 엄마가 안 오시겠다고 이제 저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멘탈이 많이 나갔었고요. 또 못 오는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제 어머니가 휴대폰이 없으니까 중국 땅에 건너왔을 때 저를 못 만날까 봐 걱정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휴대폰을 들고 건너가서 어머니를 설득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구나. 그리고 압록강에 물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또 강을 같이 건너오면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1: 그래서 건너게 되셨군요.
0: 네. 결심하는 데는 한 3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1: 그래서 압록강을 무사히 건너셨어요?
0: 아니요. 그래서 그 3시간 결심을 하면서도 저는 그 중국 쪽에 있는 정자에서 북한군 초소들을 계속 감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 그들이 군무 태도는 어떤지 뭐 몇 시에 교대를 하는지 그런 걸 관찰을 많이 했고요. 얘네가 밥 먹으러 가는 때를 노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강을 건너면 제가 이제 북한 땅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는 좀 어둠이 탁 덮여서 아예 아무것도 분간이 안 되게 그런 상황을 많이 노렸고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건넜죠. 네. 그래서 압록강을 건넜고요. 건너서 젖은 옷도 짜고 이제 그러다 군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1: 잡혔어요?
0: 네. 처음에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이제 매도 많이 맞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 몸에 대한민국 여권과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잡히면 북한에 있는 저희 뭐 사돈의 팔촌의 친척까지 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두려웠지만 그 군인과 몸싸움을 해서 결국 제가 제압을 했습니다.
1: 아, 네. 군인은 총도 들고 있었을 텐데.
0: 맞습니다. 그래서 총을 빼앗았었죠. 네.
1: 아, 군인을 제압하고 거기서 네. 탈출한 거예요?
0: 네. 군인을 이제 돌로 군인의 얼굴을 가격을 했었고요. 사실 예.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었고 사실 제가 건너갈 때는 칼도 챙겼었는데 사람을 찌르지 못하겠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이제 손에 잡히는 돌멩이를 줘서 군인의 얼굴을 대여섯 번 정도 가격을 했고 그 총은 이제 들고 갈까 강에 던질까를 생각을 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탄창만 분리해서 멀리 던져버리고 이제 담을 넘어서 네, 북한으로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 군인과 몸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5월 20일 날 제가 강을 넘었는데 5월 31일까지는 특별경비라는 게 내려왔고요.
1: 네.
0: 원래 계획은 제가 북한에 들어가면 3일 뒤에 그 약속했던 브로커가 사람을 보내서 저희 어머니와 저를 빼내주는 거였는데 사고치고 들어가는 통에 못 나오게 된 거죠.
1: 경계가 얼마나 삼엄해졌겠어요.
0: 맞습니다. 집집마다 인민반 그 숙박검열도 많이 다녔었고요. 네.
1: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0: 네. 그래서 그날 밤에 만났습니다.
1: 아, 진짜... 그 상봉 장면이 어땠을까 싶어요.
0: 네, 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사실은 뭐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잖아요. 그래서 북한 땅을 3년 만에 밟았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 생각만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네.
1: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 일만 남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된 거예요?
0: 아, 그래서 그 3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드렸고 처음에 네. 어머니는 저를 보고 당연히 아무 말씀도 못하셨고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아, 그리고 그 3일 동안은 뭐 당연히 잘 숨어 지내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3일 지났는데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산에 원래 밤에 올라가서 이제 휴대폰을 켜서 그 카톡 예. 로밍을 하고 갔더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1: 북한에서도 그 되는군요.
0: 맞습니다. 그 워낙 국경지대고 제가 산에 올라가면 밑에 압록강도 흐르고요. 거의 네. 중국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연락을 카톡이나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그 브로커 아저씨의 이야기로는 들어갈 때 뭔 사고를 친 거냐 이제 군인들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특별경비가 내려왔으니까 움직이지 못한다. 6월 3일 날 집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제.
1: 네.
0: 그래서 아, 또 열흘 동안 휴가를 또 받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네. 그래서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1: 집에서 숨어서.
0: 네. 집에도 네. 숨어 있고 이제 북한은 산에 그 농사를 많이 지어요. 산에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옥수수나 감자 같은 걸 많이 심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도둑이 많잖아요 북한에. 그래서 네. 그 농작물을 지키기 위한 경비막들이 있습니다. 오두막 같은 것들이 있는데. 5월달이다 보니까 다 비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들은 철거가 되었지만 돌이나 뭐 풀떼 이런 거로 지은 건 있어가지고 그런 데 숨어있고 어머니가 낮에 먹을 걸 날라다 주기도 하고 네.
1: 예.
0: 그렇게 지냈습니다.
1: 근데 어머니가

0: 잡히셨다고요?
1: 네, 그래서 그 6월 3일 날에도 이제 당연히 사람이 저희 집에 왔었고요.
0: 예.
1: 그리고 뭐 그 북한 내에서도 계속 날짜가 미뤄졌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경까지 나갔다가도 그 뭐 경비 순번이 바뀌었다든가 오늘 안 된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들로 탈북을 못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가 6월 8일 날 밤에 그 군인을 만나고 실패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새아버지랑 함께 집으로 가고 저는 혼자 따로 좀 떨어져 걸었는데 저희 집에 그 보위부에서 나와서 감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체포가 되셨고 이건 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제가 북한에 있으면서 탈북이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어머니를 지켜서도 막 낮 시간에 전화도 하게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통화가 13분 9초가 찍혀 있는 겁니다.
0: 아.
1: 막 3분을 하면 도청당하는데 13분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통화 녹음에 제 강호라는 제 이름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0: 네.
1: 그 보위부에서는 핸드폰 위치가 찍힌 GPS에 와서 강호라는 사람을 찾으니까 2016년에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0: 딱 걸렸네요.
1: 밤에 내 어머니가 이제 배낭과 짐을 꾸려갖고 이제 집에 나갈 때는 뭐 딴짓하다 못 보다가 들어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얘네가.
0: 예.
1: 그래서 밤에 덮쳤는데 어머니 몸에서 휴대폰이 나왔고 몸에서는 막 중국 위안화가 몇 천이 안이 나온 거죠. 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황스러워서 근처에 있는 친척집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보위부에서 뒤쫓아와서 막 집수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뛰어나와서 담을 넘어 도망쳤고요. 그리고 저를 잡기 위해서 얘네가 어머니와 그 아버지를 그 옆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담 밑에 끌고 와서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비명소리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진짜 저도 이성을 잃어가지고 내려가 쟤네랑 싸우다 죽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었고요. 어차피 이판사판 아닙니까? 다 실패해가지고. 아,
0: 부모님 막 맞는 소리, 비명소리를 네, 듣고 그걸 나오지 못하는 그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 네, 그때 그 심정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막 10명 넘는 보연을 다 때려눕힐 수도 없었겠지만 그때는 하나도 안 무섭고요, 당연히. 그래서 막 또 돌멩이 하나 찾아들고 내려가는데 엄마가 막 아, 우리 아들 여기 안 왔다고 이제 큰 소리로 막 그러셨고 저기서 뭐 방금 도망친 사람 누구냐 이제 막 그런 거 물으니까 뭐 탈영병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이 들려와서 내가 내려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막 눈물을 흘렸죠. 왜냐면 무기력해가지고요. 그 어머니를 구하러 들어왔는데 보위부에 넘겨준 꼴이 되어서 그게 네. 너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럼 이제 어머니는 붙잡혀 간 거예요?
1: 네. 걔네가 새벽에 잡아갔습니다. 차량에 실어서.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를 차량에 떠나는 걸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이게 끝이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0: 네.
1: 아, 일단 친척집에 들어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돈이 얼마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냐 물었더니 중국 돈으로 2만이 아닌가 3만이 아니면 뇌물로 써볼 만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다시 탈북해서 바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해서 한국에 와서 돈을 모아서 보내줄 테니까 어머니를 구출해달라.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자수를 해서라도 어머니 살려달라고 빌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뛰어갔는데 날이 밝아서 네 그 국경 경비대원들이 총을 들고 순찰하는데 못 넘게 된 거죠.
0: 네네.
1: 그래서 3일 정도 제가 해산 시내를 방황했고요. 그때 막 제가 북한에 넘어가려고 생각한 게 아니다 보니까 머리도 갈색 머리였고 귀도 뚫었었고
0: 완전 튀겠네요. 진짜
1: 네,
0: 북한에서는 너무 튀겠는데요.
1: 맞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또 옷차림도 되게 단정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0: 예.
1: 저는 막 청바지 입고 있고 그 블랙진으로
0: 예.
1: 그래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이상한 차림새여서 막 들수록 낮에는 산이나 철길 같은 데 숨어 다녔고요. 아, 많은 일이 있었죠. 네.
0: 아, 그러면은 어머니를 결국은 같이 못 모시고 나온 거예요?
1: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길에서 동창들도 만나고 뭐 학교 때 제일 가까웠던 친구의 어머니도 만났는데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제가 숨어 지내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을 잤는데 그 집 휴대폰으로 제가 저희 친척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핸드폰에.
0: 예.
1: 다행히 그 핸드폰 번호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걸었고 그분이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장소를 잡아서 만났죠. 밤에. 그랬는데 어머니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0: 네.
1: 그 이유가 뭐 당연히 저를 잡기 위해서 미끼로 이제 풀어놓고 제가 다시 북한까지 건너오는 놈이니까 어머니 집에 또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집 주변에 잠복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0: 네. 함정처럼
1: 맞습니다.
0: 덫을 놓고 이제
1: 네.
0: 기다리는 거죠.
1: 그리고 아버지가 뭐 하루 6번인가 보고를 해야 되고 걔네한테.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빨리 넘어가서 다른 브로커를 수소문해서 보내줄 테니까 어머니 빼돌리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날은 제가 넘어왔던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뛰어내렸습니다. 제 방뚝이 한 7m 되는 곳에서 뛰어내렸고 수영해서 중국을 건넜죠. 네. 그래서 그때는 군인을

0: 살피지도 않았고요. 왜냐면 총을 쏴도 안 맞을 것 같은 막 제정신이 아니긴 했지만 네 어쨌든 무사히 건너와서 네 그 연길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네.
1: 7m 높이에서 네. 강으로 뛰어들은 거예요.
0: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여기서 변수가 하나 진짜 재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문제점이 제가 중국 비자를 한 달을 신청하고 갔었는데 그 비자가 만료된 거예요. 제가 아. 북한에 숨어 있는 기간만 22일을 있었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중국 땅에서 준비를 하면서도 한 달 좀 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1: 중국에서 이제 체포가 공항에서요. 되는군요.
0: 그래서 예. 공항에서 제가 그 공안들 막 다 뿌리치고 나왔고요. 왜냐하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비자 생각을 못하고 북한에서 이제 협조를 요청해서 잡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 날 잡으러 오는구나.
0: 맞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좀 진정하고 차분히 생각해보니까 비자가 만료돼가지고 출입경 관리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3일인가 조사받고 네. 비자를 다시 갱신해가지고 한국으로 예. 왔죠. 네.
1: 아 한국으로 왔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어떻게 탈출시킬 건가?
0: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남은군요. 중국에서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 브로커들과 연락을 했고 처음에 약속했던 브로커가 일 처리를 못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북한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예. 이분이 미안해가지고 다른 브로커를 소개해줬고요. 그 두 번째 브로커가 어머니를 그 빼내주었습니다. 그 해산에 저희 집 감시하는데 대낮에 군인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빼내서 해산시를 벗어나가지고 엄청 먼 농촌 어느 지방 교회에 에 가서 숨겨주었고요.
1: 네, 네.
0: 바로 강을 넘겨주진 않았고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저를 찾아서 브로커 비용이나 이런 거 각서 돈을 어떻게 얼마를 언제까지 받고 이거 각서를 쓰니까 이제 강을 넘겨주었죠. 네.
1: 아.
0: 그래서 제가 6월 15일 날 한국에 왔고 어머니가 6월 26일 날 네, 압록강을 넘었죠.
1: 어머니하고 다시 만난 건 언제세요?
0: 어머니를 다시 만난 거는 10월인가 아마 그 국정원에서 면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짧게 면회를 했었고 저는 이후에 수감이 되었기 때문에
1: 아까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오셔서 국정원 조사받는 기간에
0: 맞습니다.
1: 이제
0: 그때 한 번 딱 한 번 예. 면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탈북민들은 한원을 나오는 첫날이 제일 힘들거든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떠오르고 갑자기 낯선 집에 혼자 앉아있고 하니까 서러운데 어머니의 그 순간을 저는 못 지켜줬죠. 수감되어 있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제가 모든 재판 과정이 끝나고 집행유예를 받고 난 뒤에 2020년 9월 12일 날 어머니를 다시 봤죠. 네.
1: 네.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때 뭐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된 건데 네. 다시 북한에 넘어가는 건 실정법 위반이잖아요.
0: 맞습니다.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 위반이고요.
1: 그렇죠.
0: 예. 그 이유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안 받고 갔기 때문인데 제가 통일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뭐 허락해 줄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게 분단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을 어긴 것은 저도 당연히 반성을 하죠. 네.
1: 네.
0: 두 번 다시 재범할 우려도 없고요. 네.
1: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머니와의 그런 얘기들이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로
0: 맞습니다. 6월에 2년
1: 되셨군요.
0: 받았습니다.
1: 정말
0: 법정에서 수갑 차고 어머니를 처음 봤었죠. 네.
1: 어머니가 마음이 그러셨겠어요.
0: 네. 예. 어떤 심정인지는 상상이 잘 안 가고요.
1: 저 그래서 아들이 나 때문에 저렇구나.
0: 그래서 효도를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네.
1: 네. 근데 사실 어머니를 데려오러 목숨 걸고 이런 그런 영화 같은 얘기도 있지만은 어머니 모셔오려고 그 돈도 무지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0: 네, 그래서 뭐 막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네. 어머니와 새아버지 저는 두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1: 같이 또 오셨군요.
0: 네, 왜냐면 예. 두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압록강 넘기는 비용만 1인 1,50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태국까지 이동하는 비용도 1인 450만 원 정도씩 들었고 또 그 과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입은 뭐 옷이나 식비나 이런 것들도 예. 있었고 제가 중국에 가서 또 쓴 돈들도 있고 해서요. 많은 돈이 들었죠. 그리고 또 제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발생한 뭐 집세 관리비, 뭐 통신비, 카드값 이런 것들이 연체가 되어서 생긴 말도 안 되는 지인들에게 도움받았던 돈들과 갑자기 신용불량이 된 거죠. 네.
1: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0: 네.
1: 그 돈을 어떻게 갚았어요?
0: 제가 사회에 나와서 바로 에어컨 설치하는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1: 에어컨 설치 기사도 했어요?
0: 네. 2021년 네. 한 해는 에어컨을 달려만 다녔고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 일요일 겨우 쉬면서 일을 배워가지고 그 브로커 빚도 다 갚고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1: 그 빚을 얼마 만에 갚았어요?
0: 1년 반 좀 지나니까 아버지랑 제가 둘이 열심히 일하니까 금방 갚았고요. 네, 그리고 자꾸 제가 어머니를 이제 모시오기 위해서 희생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효자다 대단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게 제가 처했던 그런 상황이면 저는 대한민국의 남아라면 누구나 아들들이라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법이 너무나 중요하죠. 당연히 누군가는 그 질서를 지켜야

0: 되지만 그래도 가족도 소중하니까 이거는 네,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후회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넘어갔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1: 이제 그런 김강우 씨 같은 심정에 많은 탈북민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거
0: 맞습니다.
1: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0: 그 법적인 처벌은 예. 둘째치고라도 이제 그렇죠. 성공할 확률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예.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1: 그러니까 저는 기적 같은 맞습니다. 일인 거죠.
0: 네.
1: 네. 어머니를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 만났을 때 두 분이 엄청 뭐 부득이 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봤지만.
0: 아, 저는 그 요즘 말로 MBTI가 극티다 보니까
1: 아.
0: 생각보다 감수성이 많이 없거든요.
1: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고 하는데 또 막상 표현은 네, 왜냐하면, 또 그렇게 안 하는군요.
0: 네, 북한에서 22일을 있으면서 진짜 많은 시련과 그 가정의 마음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심지어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연 갈 수 있는가. 이제 막 제가 오래 머물다 보니까 너라도 제발 넘어가라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는데
1: 네.
0: 저는 한 번도 멘탈이 흔들린 적이 없었고요. 우리는 무조건 갈 수 있다.
1: 예.
0: 네, 바다에서 배가 등대 찾아가듯이 우리도 남조선이라는 목표를 정했으니까
1: 어.
0: 네, 그곳으로 가면 된다. 방법은 찾으면 된다. 이제 저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대견한 거예요.
1: 아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어찌나 의지가 강한지요. 2023년에 우리 김강우 씨가 국민대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생이
0: 맞습니다.
1: 됐습니다. 드디어. 야, 빚 갚고 뭐 진짜
0: 네.
1: 사지를 넘나들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내가 공부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그 끈을 놓지 않으셨나 봐요.
0: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컨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미래행복통장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사대보험 가입하고 1년간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 그 적금을 이제 50만 원 넣으면 50만 원 더 넣어주고
1: 아,
0: 나라에서
1: 그런
0: 최대
1: 게 있군요.
0: 연장하면
1: 예.
0: 4년까지도 해줄 수 있거든요. 이게
1: 네.
0: 뭐냐면 옛날에 먼저 섰던 탈북 선배분들은 막 3,300만 원인가 일시불로 받았다면 저희는 400만 원 받고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차액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주겠다는 거죠.
1: 아.
0: 왜냐하면 돈을 한 번에 주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1: 맞아요. 탕진하거나 뭐 약간 사회 적응 못해서 그런 부작용들도
0: 맞습니다.
1: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어떤 범위나 제도의 허점들을 보완해 온 거죠.
1: 예.
0: 네. 그래서 그런 그 저도 미래행복통장을 2년 정도 가입돼서 열심히 일을 했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갈 때쯤에 항상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북한까지 가서 어머니 모셔왔고 탈북은 또 왜 했었고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탈북을 했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회산시에서 순위권에도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안에 또 대학 졸업자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보니까 공부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막 친구들이 결혼하고 집을 사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게 비거가 되긴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1: 네.
0: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미련이나 이런 아쉬움이 남아있었어요.
1: 예.
0: 그렇지만 제가 나이가 28살 되다 보니까 포기했었죠. 거의 반포기 상태였었고요. 이번 생에는 진짜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 사연을 알게 되신 어떤 어르신 한 분이
1: 네.
0: 얘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 게 너무 안쓰럽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탈북민들은 국가에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5년 이내 입학하면.
1: 네.
0: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 아, 5년이 넘어서 안 되나요?
0: 5년이 넘기도 했고 탈북자 보호 종료 조치도 받았었고요.
1: 아.
0: 네.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등록금을 내주시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실 그거는 북한 가는 거 3시간 고민했다면 그 공부를 다시 하는 결심은 2개월 넘게 했었고요.
1: 왜요? 도와주시겠다는데.
0: 이 나이에 공부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1: 아.
0: 이미 일을 열심히 해서 또 직장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1: 네.
0: 제가 예전에 핸드폰 매장에서도 1년 거의 되니까 돈을 많이 벌기도 했었고 해서
1: 그러니까 보니까 일도 잘하고 수완도 좋아서 그 되게 실적도 좋았을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0: 왜 꼭 공부를 네.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인생 계획이란 게 있잖아요 다들.
1: 네.
0: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공부를 결국은 선택을 해서 다시 공부를 또 결심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1: 예.
0: 예전엔 공부를 하나 나올 때까지만 항상 1등이었지만 공부를 안 한 시간이 꽤 길고 수감되어 있었던 1년도 있었고 해서 미적분도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그 비영리 단체에서 저를 이제 그 직원분들이 퇴근도 못하고 1년 동안 저녁마다 저를 수학, 영어, 논술,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요.
1: 예.
0: 저도 당연히 열심히 성실히 해서 국민대 입학을 했는데 그 23년 3월 1일 날 제가 학교에 가서 느낀 게 진짜 아,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제 시작이구나.
1: 네.
0: 네. 20대를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았으니까 30대는 좀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살아야겠다. 네.
1: 예, 국민대 정치외교학

0: 국가에 입학을 했어요. 공부도 지금 되게 열심히 하죠?
1: 저 사실은
0: 학교에서도.
1: 졸업 요건에 그 토익 점수와 그 복수 전공을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들 보니까 그 탈북민 친구들 대학교에 가면 학업을 포기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졸업 요건이 생각보다 그 맞추기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0: 영어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1: 뭐
0: 탈북민들.
1: 영어뿐만 아니라 코딩, 컴퓨터 관련된 과목들도 그렇고요. 근데 모든 게다 어렵지만 문제점이 그 아무거나 자유교양이나 핵심교양이나 뭐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체계적인 부분들을 알아보는 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정보를.
0: 아,
1: 네,
0: 정보
1: 그래서
0: 습득
1: 네, 대학
0: 자체가.
1: 입학은 쉽게 했지만 결국 졸업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 먼저 간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다행히 안 따라가가지고 사실은 저도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많이 들어보았는데 그 경제 수학이나 이런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교직을 이제 이수하게 되었고요. 제가 올해 4월에도 그 특성화고에 이제 그 교생을 나갔다 왔는데요.
0: 아, 교생 실습도 나갔다
1: 네,
0: 왔어요?
1: 너무 좋았던 부분이 내가 선택하길 잘했다고 느낀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고등과정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0: 그렇죠. 고등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것도 처음
1: 네,
0: 느껴봤을 것
1: 그럼요. 네,
0: 같아요.
1: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랑, 결과적으로 또 교직을 공부하니까 조금 사회를 보는 시야가 조금 바뀐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0: 아, 제가 김광우 씨랑 이틀 동안 얘기하면서, 아, 저보다 훨씬 젊지만, 정말 제가 부끄러울 만큼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1: 과찬이십니다.
0: 그래서 제 가슴이 뭉클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은 잘 돼야 돼요. 아, 이번에 그동안의 이런 경험을 담아서 책을 내셨어요. 나의 지옥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지옥 같았던 순간을 하나 꼽으라면 언제일까요? 김가훈 씨에게?
1: 저에게 지옥은 딱한번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보이보이 잡혀갔던 순간이죠. 그 잡혀갔던 순간에 어머니가 매 맞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 순간이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0: 결국은 그 지옥을 견디게 한 것도 어머니였네요.
1: 맞습니다.
0: 아, 목숨을 건두 번의 탈북. 이제는 어머니와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김강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행복하시고요. 앞으로도 하는 일마다 다잘 되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전국이 5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8도에서 22도입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겠고 강원 내륙 산지와 일부 남부 내륙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 산지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7도, 현재 습도는 68%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9명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수술 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0: 감독 지도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강원도 양양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OK저축은행에서도 해킹 공격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OK저축은행은 어제 홈페이지의 대출 신청 웹페이지에 비인가자의 접근 시도를 탐지해 유관기관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유출 여부는 현재 외부 보안 전문 관계업체와 조사 중이며 고객 183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중은행 4곳을 포함해 7개 금융사에서 침해 사고가 확인돼 금융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은 뒤 시력 손상이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계열의 비만 치료제 투여 뒤 시력 손상 의심 사례가 2024년 말 한 건 접수됐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사용한 뒤 시력 상실을 겪었다며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노동자 건강검진을 앞두고 체내 납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투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 DN 오토모티브 총괄 전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주사 투약이 회사 차원의 결정이었는지 경위와 고의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N 오토모티브는 노동자들의 건강 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수치를 낮추기 위해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불법 수사로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동해안 어민 두 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1965년 조업하다 납북된 뒤 귀환해 간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 고정길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납북 귀환 어부들과 공모해 반국가 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던 고 김학건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남 광주 나주에서 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 피의자의 신상이 내일 오전 공개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 50대 남성 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일 나주의 피해자 자택에 침입해 지인 관계인 60대 남성과 아내를 살해한 뒤 훔친 현금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따금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해안을 중심으로 5mm 미만으로 이번 비는 밤새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9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이 과거에 살인 미수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에도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여성 두 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전자발찌로 범죄자의 위치는 알 수 있지만 범행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제도의 한계가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만큼 이번에는 전자발찌 제도를 근본적으로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10월 1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픽. 오늘은 경향신문 박주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국정감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제 나왔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1: 예, 오늘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건데요. 예.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여야 양측의 공격을 받아서 우군이 없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 재정난과 추지사의 민생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앞서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 보조사업의 그 도비 부담 비율을 그 최대 30%까지 삭감을 했거든요. 네. 이걸 그렇게 시군에다 통보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이 과정에서 경기도 내 뭐 31곳의 시장과 그 군수들하고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사전협의 과정도 없이 사실상 부도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군사업의 도비부담 비율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 지사는 선거 때문에 발생한 공백이었을 뿐이지 결코 불통이나 독주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같은 당 최현일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는데요. 행안부 국감 때 그 행안부 장관이 그 재정위기 관리 비율상 경기도는 위기 단계가 아니고 비상 선언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근거로 추지사는 그 비상 상황을 선언했는지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혹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지사가 그 뭐 당 대표, 법무부 장관, 당 중진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만큼 차분하고 냉정하게 풀 방법이 있었을 텐데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책임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 지사는 그 행안부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걸로 경기도를 설명할 수는 없다. 경기도는 채무 증가 속도가 30%가 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5%가 넘어서 전국 1위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 예. 그 최근에 이 대통령의 SNS 발언도 언급이 됐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 X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요. 거기 글을 보면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면서 고관 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썼고요. 예. 서민 열세로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 없이 칼을 휘두르는 권력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저 누군가를 비판을 했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 글이 재정위기를 이유로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자신이 살 관사로는 12억짜리 전세를 도비로 그 계약해서 논란이 인 추지사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통령 저격이 그 추지사는 억울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고요. 예. 추지사는 대통령이 자기를 겨냥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 대통령이 힘든 소년 시절을 보낸 것처럼 자기 역시 뭐 어려운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민생을 모른다거나 사치를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 네. 특히 이제 추미애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 지사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1: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 친윤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그 오늘도 분명히 했는데요. 추 지사는 과거에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어떤 시절에 김지용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지만 결국 내란으로 끝나지 않았냐. 승진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체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0: 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이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또 거론을 했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최근 그 골프 논란을 다시 꺼내들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같은 당 그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대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핵이 추진될 경우에 철저한 심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그 김상한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출장을 갔는데 그때 배우자를 동행한 후에 보고서를 쓰면서 초청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그 헌재 소장인 이 지난해 그 업무 추진비가 9억 4,500만 원에 달했다. 현금 사용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토요일에 대구 한 건물에서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네.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태릉군 골프장에 있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오늘 여야가 그 국감장에서 맞붙었습니다.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게 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예. 주 의원은 민주당이 어저께 갑자기 자기를 형사고발하더니 자기의 댓글을 또 마음대로 해석해서 테러 협박이라고 얘기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단체로 발작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말에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는데요. 김건희가 시켰냐라고 하거나 내란범 뭐 이런 그 이런 외침이 국감장에서 울렸습니다. 예.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해하지 말라고 또 고성을 질렀고요. 난장판이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 또 여야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그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채택을 서두르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문구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그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결의안을 오늘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DMZ 지뢰 폭발 사건을 그 불의의 사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직은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정부의 이런 표현을 좀 문제 삼으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취하는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 대북 결의안 문장 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이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전체 회의를 먼저 결정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이 문구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 민주당이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유영아 의원은 결의문 제목부터 폭발 사고 규탄 결의안이라고 되어 있다면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도발로 인정을 했는데 왜 도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 이에 그 맞서서 그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열어서 하자고 그 문구를 좀 고치고 다듬고 그런 절차를 밟자고 요구하는데도 소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은 야당의 의지 문제이고 오늘 정 안 되면 투표를 해서라도 결의안 채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그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문안을 조정하도록 한 뒤에 내일 오전에 전체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의안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이 이제 항소 기각을 요청을 했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그 선고 비용 한 397억 원 정도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는데요. 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그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고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0: 전성배 씨를 만난 사실도 없다. 이렇게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말합니다. 그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예. 뭐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당선 무효형이 되거든요. 그거보다 예. 높게 이제 선고가 된 건데요. 오늘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사후 핑계일 뿐이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조차 그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했냐면 혐의를 재차 부인을 하면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정상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한 차례 결심이 미뤄져서 오늘 한 건데요. 예.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선고는 다다음 주 화요일인 27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인데요. 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에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합니다.
1: 예, 꽤 큰 금액인데. 네. 예. 정부가 이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추가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공무원 사회도 좀 술렁이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언제까지 옮겨지는 건가요?
0: 예, 오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전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44개 기관이고요. 공무원 수로 따지면 9,929명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규모입니다. 예. 먼저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이 내년 중에 이전이 추진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서 6개 기관이 이전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서 19개 기관이 옮깁니다. 현재 법에 따라서 이전이 제외된 기관들이 있는데요. 예. 그 뭐 법무부라든가 성평등가족부거든요. 이 두 기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법 개정 시기에 맞춰서 이전 시점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와 보안 등의 업무 특성상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은 2031년까지 건물을 신축한 뒤에 순차적으로 옮기는데요. 네. 감사원, 공소청, 경찰청 같은 그 형사사법기관하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모두 17기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이전 대상이 되는 공무원하고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뭐 주거 문제도 있고 교통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 등은 대통령 집무실이 완전히 이전하는 시기 등을 고려해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에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1: 네.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주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최근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한밤의 경제 친구 고란지교, 알고란TV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아무래도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하면서
1: 다 연결된 거니까
0: 예, 네.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폭락했습니다. 코스피.
1: 네. 그 좀 요즘 들어 좀 잠잠했잖아요, 솔직히.
0: 그렇죠. 뭐 오늘 또 한번 최근에 한 두 달 정도는 그래도 크게 떨어지곤 한 것 같지는 네. 않은데.
1: 그래서 네. 우리가 매일 모닝콜처럼 듣던

0: 사이드카.
1: 그렇죠. 예, 사이드카 오늘 또 발동됐죠.
0: 그동안 안 들었었는데 오늘 예, 발동이 됐습니다.
1: 오랜만에 또 카가 떴더군요.
0: 네, 카가 떴는데 이게 매수 사이드카면 얼마나 좋겠어요.
1: 매도 사이드카.
0: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도 사이드카는 이제 5% 이상 선물 떨어지면 동시효과 예. 이제 그냥 중단하는 건데 그게 발동이 됐고요. 장중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7%까지 밀리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네. 그래도 이제 마감 지수는 얼마였어요? 5% 떨어졌나요?
0: 예, 5.46%
1: 5.46%.
0: 야, 그래도 다행입니다. 6천선은 지켜냈습니다. 예. 6,035.35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하락의 주역은 역시나 예. 삼전닉스죠.
1: 그 삼전닉스가 네. 큰 폭으로 떨어지면은
0: 코스피가 밀릴 수밖에
1: 코스피가
0: 없죠.
1: 코스피가 뭐 네. 거의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0: 삼전닉스가 네. 대충 한 50% 코스피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고요. 예. 그 우리가 그때 M7이라고 아, S7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예. SK하이닉스의 주주인 SK스퀘어.
1: 스퀘어.
0: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삼성물산 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7개가 있거든요. 예. 이거 합쳐가지고 이제 S7이라고 S7. 하면 이 S7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한 70%
1: 70%. 예.
0: 그런데 이 S7이라고 하는 것들은 삼전닉스 밀리면 또 같이 밀리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럼 이제 70%가 밀리니까 예. 코스피가 그냥 덩달아 밀리고요. 예. 이렇게 되면 사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닥 악재는 없지만 시장 분위기가 그러면
1: 안 좋으면 또 따라서 좀
0: 맞아요.
1: 예. 가는.
0: 예. 예. 그래서 오늘 그냥 다 안 좋았습니다.
1: 예. 그 오랜만에 이제 또 한번 세게 한 방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요. 네. 예. 근데 이제 이유가 있으면 네.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이유를 좀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0: 이게 이렇게까지
1: 이럴 일인가?
0: 이게 이럴 일인가? 네?
1: 왜냐하면 네. 상대적으로 보잖아요.
0: 맞아요.
1: 뭐 대만이나
0: 네.
1: 예? 대만도 이제 TSMC가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왜 유독 나만 때리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이유가 뭡니까? 또 이것도 뭐 레버리지 때문인가요? 뭡니까
0: 일단
1: 이게?
0: 오늘 예. 하락을 한 이유는 결정적인 예.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하락의 빌미를 제공한 건 CXMT라고 하는
1: 창신 메모리.
0: 네, 맞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 업계에선 4위입니다.
1: 네. 예.
0: 그리고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점유율이. 그런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힘에 힘입어 지금 10%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어요.
1: 예.
0: 근데 갑자기 창신 메모리에서 이 창신 메모리라고 하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일반 디램 있잖아요. 레거시 디램은 그냥 너네들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서버용 디램 같이 약간 고급 기술이 필요한 거는 사실 우리 업체들이나 마이크론 같은 것들이 주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신 메모리가 갑자기 우리 기술을 발전시켜서 서버용 디램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다만 이게 그래서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 만들면은 얼마나 만드는 건지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나왔어요. 그냥 예. 우리가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도 이거 만들 수 있어
1: 예.
0: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0: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충격받았습니다.
1: 뭐 언젠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만들려고 하는 회사인데.
0: 네.
1: 근데 그게 언젠가의 시점인데 만들 수 있다 정도 얘기한
0: 네,
1: 거라고.
0: 지금 오늘은
1: 거죠?
0: 그렇게 얘기했고요. 예. 구체적인 수율이 나오거나 계획이나 항상 계획이 나온 게
1: 계획이
0: 아니에요.
1: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
0: 하지만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창신 메모리가 어차피 만들어봐야 중국 안에서만 소화가 되고 약간 그 서버용 디램 같은 곳에는 들어갈 그 약간 기술력이 딸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업체들 물량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게다가 이쪽 중국 같은 경우가 항상 우리한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우리가 잘 나가던 산업에 중국이 뛰어들면 예. 그 산업이 망가집니다.
1: 뭐. 배터리도 그렇고.
0: 태양광.
1: 예,
0: 디스플레이.
1: 태양광. 예. 예.
0: 왜냐하면 중국은 저가로 다 밀어붙여요. 우리가 기술력은 앞선다라고 해도 저가로 밀어붙이면 그거 못 당하거든요.
1: 답이 없는 상황이죠.
0: 예. 예. 그러면서 특히 이제 대표적인 디스플레이인데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1: 예.
0: 기술 격차가 얼마 정도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냥 중국이 따라붙어가지고 지금 뭐 우리 디스플레이는 거의 뭐 명맥이 잘 유지가 되나?
1: 네.
0: 싶을 정도로 다 망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런
1: 네.
0: 일이.
1: 사업부는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0: 네.
1: 제가 뭐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0: 네네.
1: 그분이 아직은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반도체에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1: 예.
0: 그래서 그런 우려감에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1: 알겠는데 사실 그 창신 메모리는 몇 달 전에 또 나왔던
0: 맞아요,
1: 데잖아요.
0: 맞아요,
1: 처음
0: 맞아요.
1: 나온 거 아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냥
0: 네.
1: 한두 번씩 계속 나오는
0: 네,
1: 거고
0: 맞아요.
1: 그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는 진작에 또 있었고.
0: 네, 네,
1: 예. 좋은데 이게 이럴 사안인가라는 거에 대한
0: 네.
1: 이제 불만이 큰 거죠. 왜
0: 네.
1: 나만 갖고 이러냐.
0: 네, 맞아요. 예,
1: 그런 불만이

0: 큰 거죠. 네.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그리고 왜냐하면 엊그제 발표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1: 맞습니다.
0: 네? 1등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네. 마당에 네.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 좀 꼬꾸라지고 있는 게 이게.
1: 그래서 오늘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네? 삼성전자의 경우 이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0: 전에. PR이 네.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1: 4배가 안 됩니다.
0: 말이 됩니까 그게 4가?
1: PR이 네. 4배라는 얘기는 뭐냐면 4년만 장사해서 벌면 시가총액 다 벌 수 있다는
0: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네. 있는 회사인데 네. 하이닉스도 보니까 뭐 한 대충 보니까
1: 7, 80조 나올 거예요.
0: 예, 그 발표되죠 이번 네. 말에. 70조 이상 될 거고. 네. 거기는 또 뭐 영업이익률이라고 합니까? 그게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1: 그게 뭐 어마어마하죠.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네. 왜 이런 겁니까? 그리고 뭐 증권사들마다 뭐 목표 주가 그러면은 뭐 지금 주가에 두세 배 되는 네네. 금액을 다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개미 투자자들, 네 일반 투자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그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라고 하는 건 사실 예. 실적 기반으로 해서 추정한 거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니까 목표 주가를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주가라고 하는 건 실적만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예. 결국은 수급의 문제라고 예. 하던데 그 증시 외국인이 지금 엄청 팔고 있다면서요.
1: 오늘도 4조 5천 원을 팔았더라고요.
0: 왜 이렇게 많이 팝니까?
1: 그 외국인이 파는 이유에 있을까요? 대해서는 예.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예. 지금 5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5.3% 찍고 거기에서 고공행진하고 더 이상 오르지는 못하고 5.24 정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국채금리 미국의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의 채권이 10년짜리 들고 있으면 5% 이자를 주면 뭐하러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이른바 이제 헤지펀드들이 목표하는 수익률이 연 6-8%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돈을 그 6-8%의 수익을 올리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국채만 사서 갖고만 있어도 5%를 주니까 이럴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에서 빼서 채권으로 신흥시장에서 빼서 선진시장으로 옮기는 움직임이거든요. 예. 그러면 외국인이 왜 파냐에 대해서 모르죠. 왜 파는지는. 근데 추정하는 거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0: 예.
1: 우리나라는 신흥시장인데다가 삼성전자라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팔고 지금 나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0: 네. 예. 지난번에는 이제 리밸런싱 이렇게 또 뭐.
1: 그렇죠. 리밸런싱이죠. 예,
0: 뭐 또 했는데 지금 리밸런싱 하는 시기입니까? 그 보통 연말에 하지 않나요?
1: 아, 리밸런싱은 뭐 계속 하는데 예.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라고 있는 자산. 그때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했을 네. 때 그 개념은 뭐냐면.
0: 그 6월 그때 7월은 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하는 맞아요. 차원이다. 그러니까, 뭐 이해했어요.
1: 네. 전체적인 주식이라는 바구니에서 한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서 예. 한국 주식을 줄이는 방향이었고.
0: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그때는.
1: 지금은 예. 자산군에서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키우는 바람에 예. 우리 주식을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뭐 탈 게 많은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파냐 이거죠. 네. 참 기업 가치가 지금 최고로 퍼가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네. 4짜리 이런 주식을 더 사도 시원찮을 판에.
1: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예. 채권 수익률이 워낙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조정이 나타난다는 거 볼 수 있고 여전히 보자면 이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이게 여전히 있다라고들 합니다.
0: 예.
1: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잘 벌고 있는데 얘네 어느 그 과거의 반도체 산업을 보자면요. 역대 사상 최대 수익을 냈다가 그 이듬해 적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대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사이클이기 때문에 언제 이 돈 이거 못 벌어라고 이제 여전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가격 하락 게다가 아까 창신 메모리도 여기에 한 뭐 한 숟가락 보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뛰어들면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서로 약간 메모리 달라고 난리인데 지금 조만간 이제 창고에 쌓아두고 팔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됐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0: 예. 참 이게 네. 모르는 거죠. 사실 네. 주식이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1: 아니 그리고 예. 진짜
0: 이유를 찾는 거죠 그냥.
1: 메모리를 파는 최태원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지금 서로 나한테 메모리 달라고 한다. 예. 없어서 못 주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보자면 28년까지 지금 물량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난다.
0: 예. 그래서 자사주 매입하고 뭐 하이닉스는 더 소각하겠다 이런 뭐 주주하는 정책도 나오고 하는 마당.

0: 주가는 영 지금 뭐 네. 맥을 못 추다가 지금 또 엄청 또 며칠 사이에 한 일주일 사이에 엄청 떨어진 거잖아요. 네, 지금 야금야금 떨어지다 보니 이제 폭삭 주저앉은 거고.
1: 그 주주환원책 관련해서도 야 그런 역대급 주주환원책을 내놨는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에 대해서 이게 언제나 가격을 해석하는 건 사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사후적으로 해석을 하면 못 믿는다라는 거죠.
0: 못 믿는다.
1: 그러니까 이게 주주환원책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책이라는 걸 해왔어요. 근데 우리 기업들은 그걸 안 하다가 이번에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자면 야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돈 잘 버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또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거 일회성에 그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일회성에 그치는 주주환원책은 주가에 반영되기가 어렵죠.
0: 예.
1: 네. 그래서 이른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한국 기업 못 믿겠다. 이런 시선이 글로벌 펀드에는 여전히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0: 예. 그리고 홍라인 여사가
1: 네, 이재용 회장한테 증여했어요.
0: 증여했다면서요?
1: 야, 그거를
0: 2조 6천억 원 산다? 네.
1: 네. 그래서 네. 오늘 시장에 돈게 약간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니까 다들 마음이 안 좋잖아요.
0: 뭐 이게 증여하려고 빠진 건가? 뭐 이런 그건 아니죠.
1: 그건 아니고.
0: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1: 근데 이거를 이제 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 증여는 언제 해야 되나요? 주식이.
2: 쌀 때 하면.
1: 쌀 때 해야죠. 근데 지금 했던 얘기는 이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오너 일가가 네. 지금 삼성전자가 충분히 싸다고
0: 판단하는
1: 거다.
0: 아, 그런 또 해석이 나올 수 있겠네요. 해석은 하기 나름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아니 굳이 만약에 더 빠질 것 같았으면 홍라희 여사가 굳이 지금 증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0: 네.
1: 왜 지금 증여를 했을까를 보자면 아 지금 주가가 증여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오너일가가 판단했다. 플러스 이제 삼성전자 지분율이 올라갔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0: 예.
1: 앞으로 삼성전자는 배당을 많이 하겠구나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배당을 또 많이 하면은 주가에는 긍정적인 거니까.
1: 네. 예.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네.
0: 뭐 해석은 그렇습니다.
1: 네네. 예. 근데 어쨌든 근데 배당 많이 줄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어쨌든 세금 내고 이러려고 하면 이재용 회장이
0: 배당이 필요하잖아요.
1: 현금이 많이 있어야,
0: 예,
1: 되거든요.
0: 있어야 되거든요.
1: 그러면 이제 배당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0: 예.
1: 없죠.
0: 알겠습니다. 우선 좀 주가 얘기, 반도체 기업 얘기했는데. 근데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게 잘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아무튼
1: 예. 엊그제였나요?
0: 수출도 엄청 잘 되고 있고.
1: 수출 일단 그 우리나라는 수출을 뭐랄까 1월 1일부터 10일.
0: 10일까지 발표하잖아요.
1: 그리고 이제 중순에 발표하고 또 하순에 예. 발표 세 번 발표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10일 딱 지나면 11일 날 딱 발표하거든요. 근데 1월부터 10일까지 수출 실적을 봤더니 전체 수출액이 261억 달러. 전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122억 달러. 절반은 가까이 예. 돼요. 전년 대비 170% 증가했어요. 예. 그리고 비반도체 수출액이 139억 달러.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수출 대박이 났냐를 보자면요. 일단 반도체가 기여한 게 맞습니다.
0: 그렇죠.
1: 예. 네, 반도체 많이 팔았어요.
0: 예.
1: 근데 그거 말고 또 사실 있는 게 뭐자면 그 지난해 10월에는 이때 추석이 있었어요.
0: 예.
1: 조업 일수 자체가 올해보다 적었습니다. 한 3일, 4일 정도?
0: 그것도 있고.
1: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그 조업일수 차이를 빼더라도 일평균 금액으로 또 볼 수 있잖아요.
0: 예.
1: 그걸 따져도 전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건 왜? 반도체 때문에.
0: 반도체 때문에.
1: 그럼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이제 하드캐리하고 있는데
0: 예.
1: 엊그제인가 JP모건이 우리 경제 성장률 올해 얼마를 제시했냐면 4%.
0: 4%.
1: 네, 4%. 아. 4자를 언제 봤나 싶을 정도예요.
0: 예.
1: 다른 어떤 그 우리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보다도 가장 좋게 본 게 JP모건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봤으면 역시 반도체
0: 예.
1: 경기 호조를 들었거든요.
0: 참 이렇게 지표는 좋은데.
1: 네.
0: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뭐 체감 경기라고 하죠.
1: 네, 맞아요.
0: 이거는 뭐. 글쎄요. 뭐 삼성전자 직원들만 못 느끼는 건가요?
1: 직원분들은 장난이 아니죠.
0: 전혀 지금 못 느끼거든요.
1: 네.
0: 예, 뭐 좀 뭐 낌새라도 좀 있어야 네. 되는데.
1: 이게 예.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 산업이 잘 나가는 게 좋긴 한데
0: 예.
1: 이게 그냥 만약에 숫자가 똑같다라고 하면
0: 예.
1: 이건 불가능한 숫자이긴 한데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가는 게 훨씬 더 우리 체감 경기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0: 아.
1: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게 고용 유발 계수라는 게 있어요. 특정 산업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10억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고용을 몇 명이나 창출하느냐. 자, 반도체가 1.5명 정도 돼요. 자동차가 제조업 평균이 한 3.7에서 4.7이거든요. 제조업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이 고용 유발 효과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서비스업.
0: 그렇겠죠.
1: 아니면 건설업.
0: 건설.
1: 건설이 네. 7.2명에서 8.9명이에요.
0: 네.
1: 자, 건설 같은 경우 좋은 게 뭐냐면 고용을 유발하죠.
0: 뭐.
1: 그분들 근처에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거 또 그 일자리 또 생기고 거기서 또 이렇게 약간 소비가 일어나고
0: 몸을 쓰는 게 가장 맞아요,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1: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왜 고용 유발 계수가 이렇게 낮냐라고 보자면 예. 장치 산업이잖아요.
0: 사람이 안 하죠.
1: 사람이 안 하고 다 뭐. 비싼 장비를 들여갖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이 많이 벌어들여도 낙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이 산업이 잘 돼서 이분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이 뭐 받은 월급을 가지고 소비를 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상권도 살아나게 되고 자영업자 경기도 살아나고. 예. 그런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몇 명 없자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
0: 경기가 살았는데 동탄 집값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부동산만 지금 거기.
1: 네. 예?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나가면 착시 효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지표는 진짜 좋은데 체감 경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의 특성상 낙수 효과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야 저긴 저렇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저긴 저렇다는데 왜 나는 이러냐.
0: 좀 아쉽네요 그런 게. 네. 예.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반도체가 잘 됐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1: 네, 정말 좋은데 처음이죠,
0: 예. 예, 수출도 잘 되고 돈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나는 사는 게 별로 나아진 네. 게 없고 오히려 더 물가는 더 오르는 것 같고 저 금융통화위원회 다음 주에 있습니까?
1: 네. 22일인가 아, 그럴걸요? 네.
0: 금리 이번에는 동결될까요?
1: 아, 그 그냥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게 매파적 동결이라고 말씀하세요. 아, 예. 네. 일단 두 번 연속 올렸잖아요. 예. 세 번 연속 올리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금리를 올렸으면 이 금리를 올린 효과가 시장, 아,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 올린 걸 지켜보기도 전에 또 한 번 올린다가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기에는 물가 여전히 예. 불안합니다. 집값 여전히 지금 몇 주 연속인가요? 사상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우고
0: 집값이요?
1: 있죠.
0: 집값이요. 네. 예, 그건 좀 이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뭐 오르는 데는 오르고 또 약간의 뭐 양극화 느낌이라고 할까요?
1: 근데 전반적인 통계로 보자면 예. 아마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 아마 80몇 주 연속 기록이었었는데 그 기록을 지금 깬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통계적으로 보면
1: 네네.
0: 일단.
1: 네네. 집값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예.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도 있어요. 예. 하지만 세 번 연속 올리는 건 부담이기 때문에 일단 동결을 한 다음에 신현선 총재가 기자간담회 같은 걸 할 때 근데 우리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야? 앞으로 더 올릴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면서 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물가가 좀 올라가는 걸 좀 누르지 않을까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좀 국감에 나와서는 선제적으로 두 번 올린 걸 좀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네네네. 좀 스스로 이렇게 좀 칭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또 비판하는 것 같지는 않고.
1: 네,
0: 어쨌든 미국보다는 먼저 올린 거니까.
1: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막 이렇게 물가 같은 아까 선제적으로 대응했을 때 사실 예. 그 호미로 막을 걸 뭐 가래로 막을 호미로 막는다 그 하면서 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올려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노력만 드리고 많은 효과를 보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네.
0: 알겠습니다. 좀 뭐 다음 주 나오니까.
1: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0: 동결 쪽으로 뭐
1: 이렇게 말해도 또 올리면 한데. 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겠습니다.
0: 예, 현재 상황 그렇다는
1: 네네네.
0: 거고.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지금? 근데 뭐 오르는 데는 좀 계속 오르는 분위기인 것 같고.
1: 일단 예. 지금 현재 대출 규제하고 뭐 약간 예. 그 토호제로 묶고 해가지고 그리고 진짜
0: 강남이나 이런 쪽은 좀
1: 그래도 네 맞아요. 빠졌어요.
0: 좀 막고 있는 거 맞죠?
1: 거기만 빠지고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렇죠. 네. 예. 그전 아무래도 이제 뭐 여태까지 제재들이 좀 있으니까.
1: 거기 세금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약간 부담이 좀 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그 종부세 그 어떻게 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급매물이 나오면서 빠지는데 80억짜리 아파트가 5억 빠져가지고 75억에 거래된다고 한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0: 그렇죠.
1: 네. 예. 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강남 집값은 빠지지만 서울
0: 실수요.
1: 외
0: 네. 예, 실수요라 볼 수 있는.
1: 그 설수요 분들이 접근이
0: 가능한 집들.
1: 15억 이하 집들이.
0: 예, 좀 대출 받아가지고 좀 할 수
1: 네,
0: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집값들이 지금 좀 계속 오르고 있다는
1: 네, 맞습니다.
0: 거죠.
1: 이른바 이제 노도강 지역의 집들 있잖아요. 예. 거기가 실수요자분들이 그나마 접근 가능한 아니면 이제 경기도에서 좀 약간 서울 출퇴근이 좀 괜찮은 지역들이 거의 집값이 그 강남은 떨어지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0: 풍선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1: 뭐 일종의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거기다가 요즘 뭐 월세가 또 엄청 올랐다면서요.
1: 아, 이게 부동산 네? 통계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4만 1천 원.
0: 예.
1: 2년 전에 비해서 약 24% 폭등. 1년 전과 비교해도 14% 이상 폭등.

0: 진짜 평균 월세가 164만 원이거든요. 예. 그냥 평균만 치고라도 164만 원을 매달 매달 내야 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럼 이게 지금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이
1: 없죠.
0: 네네.
1: 아이고 전세는 또 구하고자 해도 물건이 거의 없다고 네. 하고.
0: 그러다 보니까
1: 집을 또 하자니 집값도 오른 데다가 대출 받기도 어렵고 네, 대출을 맞습니다. 거의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특히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전세집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다. 대출 문제가 좀 있어서 네네, 그런 맞아요. 하소연을 좀 하더군요. 실제로 이제 주변 들은 얘기인데.
0: 네네. 전세 물건이 뭐 없는 이유는 실거주 중심으로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예. 전세가 나올 수가 없죠.
1: 그장이 참 또 이게 또 집값이 또 오르니까 또 규제를 또 쉽게 풀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
0: 네. 뭐 딜레마입니다.
1: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부동산은 한 번 더 시간 봐서 네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란 지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뭐 이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인천의 한 대형마트가 입점한 건물이었습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이 네. 있었고 9명? 한 명 더 늘어서 9명이 다쳤다고요?
1: 그러니까 옷이 찢기고 한 부분 네.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까지 포함하면 9명이고요. 예,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서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7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은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1시 50분쯤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복합상가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시민 이제 8명이 다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계를 다 하면 9명이 되는 건데요. 네. 이 건물이 이제 지하 그 1층에 3층까지 지하 1층에 3층은 대형마트 또 지상 1층 귀금속 매장 뭐 식당 주차장 영화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복합 건물인데 2층의 푸드코트에서 그 식사를 하러 온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흉기를 이제 손에다가 묶은 채 여러 층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남성이 제압이 된 게 시민분들이 의자로 남성을 맞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망치라고 하면서 이 시민들의 도움을 통해서 제압을 했고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가 된 건데요. 지금 8명이 다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은 심정지 상태였고 예. 7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0: 용감한 시민들이 좀 계셨습니다.
1: 예, 그 상가 점주분들이 예, 도움을
0: 흉기
1: 주셨다고 하네요.
0: 흉기 막 휘두르는데 참 이게 막아서기가
1: 보통 예.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0: 그렇습니다. 예. 예. 시민들 덕분에 좀 더 커질 수 있는 피해를 막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과거를 봤더니 이미 뭐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꽤 있었더군요.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고.
1: 예. 예. 과거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었고요. 예.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준수 상황을 지금 부과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계속 약속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2022년에는 벌금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네. 2005년에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요. 2008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들도 있었는데요. 범행 4시간 전에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조금 오싹했던 부분이 범행 4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알코올 중독과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예. 그리고 보호관찰관이랑 35분 면담을 하고 정신질환 치료제를 잘 복약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 식사를 같이 했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예.
1: 그리고 지난달에는 피부과에서 1인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도 흉기를 갖고 있어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무좀 치료를 받았는데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들고.
1: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흉기와 관련된 범죄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흉기 소지 때문에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시민들을 공격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찰이 이제 피해자 들과의 관계, 흉기를 준비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관리자가 어떻게 이런 관리 대상자가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질를 수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전자발찌를 착용했는데도 네. 이런 범죄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 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이라는 걸 요걸 이제 쓰고
1: 네.
0: 시험을 보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있다고요?
1: 예, 지난 12일에 연세대학교에서 수시 수학 논술 시험이 있었습니다.
0: 예.
1: 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이 됐는데 그동안 뭐 다른 데서 적발된 경우는 있었지만 입시에서 네. 대학 입시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0: 처음이고.
1: 그 시험 시작 전에 이미 확인을 했대요, 안경을. 예. 근데 이 학생이 시험지를 알아주고 난 다음에 일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이 스마트 안경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시험 도중에 감독관이 이걸 발견을 해서 수거를 했고요. 예. 시험 그 수험생이 시험이 끝난 뒤에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경위를 대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걱정이 되네요.
0: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이전에도 뭐 영어 시험, 토익 시험에도 한 번 있었고, 예. 근데 이거 쓰면 저도 한번 써보긴 써봤거든요. 네. 굉장히 좀 어지러지러더라고요. 이게 뭐 결제가 막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네.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1: 이게 너무 그 기능이요. 네. 겉보기엔 안경이랑 비슷한데 카메라가 달려 있고 이게 AI랑 연결돼 있잖아요.
0: 뭐 촬영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네. 촬영하면은 불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1: 그러니까 네. 카메라가 시험 문제를 읽으면 그걸 AI가 분석해주고 풀이 과정이나 정답을 이제 안경에 표시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안 보이니까 감독관이 눈치 못 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미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시험에서 활용된 경우도 있었고 특히나 수학이나 과학처럼 답이 숫자는 수식으로 나오는 시험 같은 경우는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는 스마트 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고 교육당국에서도 이걸 어떻게든 그 탐지 장비를 확대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AI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니까 시험 부정 행위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서 감독 방식을 좀 더 촘촘하고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 방비가 될런지도 좀 의문이긴
0: 그러니까요.
1: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지금이야 이제 뭐 좀 보면 약간 찾아낼 수는 있거든요. 스마트 안경을. 이게 기술이 고도화되고 또 이걸 노리는 네. 그 기술이 나오면 네. 진짜 눈치 못 채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창과 방패 싸움. 네,
0: 그러니까요. 네. 진짜 더 발전하면 뭐 콘택트 렌즈 같은 거로 나오지 네, 않을까. 네, 네. 뭐 그런 생각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20대 여성이 결승선 뭐 얼마 안 남기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또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1: 마라톤 대회가 지난 11일에 서울에서 열렸는데 20대 이 여성 참가자가 결승선이 500m 남겨놓고 쓰러졌어요.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안타깝게 사망한 상황인데 이 여성은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AI 반도체를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학업하고 운동을 꾸준하게 병행해왔고 여러 대회에서도 참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력을 좀 인정받아온 아마추어 러너였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는 10km 마스터즈 여성부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고 또 러닝 그 동영상 채널에 출연을 해서 본인이 연구와 달리기를 병행하는 일상도 공개를 했는데 9시에 출근해가지고 연구와 수업하고요. 오후 8시부터 2시간 달리기를 한대요. 일 남으면 다시 가서 연구를 하고 이런 생활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면서 이제 마라톤 대회 안전 문제가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 황영조 감독이 안전한 달리기를 강조했다고요?
1: 예. 포기할 줄 아는.

0: 사람이 잘 뛰는 사람이다. 감독 황영조 감독이 이렇게 강조했는데 예. 전문 선수들도 컨디션이 안 좋은 포기하고 기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완주나 기록 부담에 대한 생각들보다는 자기 몸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건데요. 러닝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 참가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최 측의 안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황영조 감독이 최근에 달리기 열풍이나 마라톤 대회와 관련돼서 문제점 세 가지를 꼽았어요. 영상을 통해서 무리하게 대회 참가를 한다는 점 그리고 주최 측에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준비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자기과시형 러닝 등의 세 가지 문제를 꼽았는데요. 예. 그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수면 부족이나 훈련 부족, 업무 스트레스,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대회를 치르면 그럴 때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있죠. 거고 예. 이제 대회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회를 치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네. 주최 측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그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안전.
0: 그렇죠. 건강하려고 네. 달리게 하는 거잖아요.
1: 건강하려고 달리게 하는 건데 기록을 깨기 위해서 네. 달리는 건 선수들이 할 일이고 그렇죠. 일반 아마추어들은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했다는 네. 거. 안전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예. 내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안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한다면서요.
0: 그동안은 온라인에서 안표 거래를 감시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포스트 시즌 전 경기 경기장하고 그 주변 지역의 단속을 확대한다는 건데요. 예.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람객들이 막 몰리는 시간에 매표소, 주요 출입구, 경기장 주변에서 안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가지고 웃돈을 붙여서 판매를 하거나 경기장 주변에서 이제 살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행위들이 주요 단속 예. 대상입니다.
1: 근데 온라인에서 지금 안표 거래가 상당히 좀 실제로 많이 적발이 되고 있다면서요?
0: 네. 모니터링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이달 초까지 스포츠와 관련된 안표 신고가 9만 건에 달했는데 중복 신고를 다 제외하고 확인해보면 한 4만 건 정도가 부정 판매가 의심돼서 노출이 제한됐고 그중에서도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20여 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거래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고 그 스포츠 공연 안표 통합 신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를 네. 통해서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에는 이제 요건을 충족을 하면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독감에 걸린 엄마를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미역국을 끓여놓고 학교에 갔다. 요 사연 네. 요즘 하지 않았고요.
0: 한 여성이 이제 독감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오르니까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네. 아침에 아파가지고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빵으로 간단하게 때우고 출근을 했는데 너무 몸이 아파서 반차 내고 집에 돌아왔더니 식탁 위에 정말 미역국 한 솥이 끊어져 있었던 거죠.
1: 네, 4학년짜리가.
0: 네. 초등학교 4학년이 집에 있는 밀키트로 미역국을 끓여서 예. 놓고 학교에 간 거예요. 근데 국만 끓여놓은 게 아니라 편지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이거 1인분이야 끓여 먹어 이렇게 아유. 메모지를 쓰고 물 한 잔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예. 이 엄마가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아들보다 빠르니까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럼 아들이 예. 혼자 남아서 너무 짠하더라고. 혼자 남아서 밥을 먹고 뒷정리를 하고 학교를 가는데 오히려 이날은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고 엄마가 아들을 챙긴 게 아니라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미역국을 준비한 예. 사연이 공개가 된 건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키우면 이렇게 다정한 아들이 되느냐.
1: 예.
0: 예. 그리고 온전히 사랑을 주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배로 받고 있는다는 걸 깨달은 날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1: 예. 집에 있는 제 딸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0: 저도요. 오늘 예. 또 한 판 했거든요. 저도.
1: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라디오 여기까지고요. 마이클 부블레와 넬리 퍼타드의 콴도 콴도 콴도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전국이 5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8도에서 22도입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하, 강원 내륙 산지와 일부 남부 내륙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 산지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전권역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7도, 현재 습도는 68%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당신의 고운 살 정량 1파운드를 당신의 몸 어디든지 내가 좋은 곳에서 잘 내는 뒤 가진다고 명기해 놓읍시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오늘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 상인의 한 구절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조혜은 작가가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소설 녹색 절벽의 신자들입니다. 오리지널스에서 나왔는데요. 진실과 거짓, 그 모호한 경계에 관해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하죠. 연상호 감독 그리고 구한의 MD가 강력 추천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이성과 감성 예매권 준비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마주하는 두 자매의 이야기, 오만과 편견의 작가 제인 오스틴의 데뷔작이 스크린 위에 새롭게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자,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인스타그램 또는 샵973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예매권 두 장 보내드리도록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0: 문학 작품으로 해외 곳곳을 누벼볼까요? 문학 마블. 우리를 해외 문학 세계로 인도하는 분들이죠. 북하우스 정재경 마케터, 휴머니스트 김대일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눈치 빠르신 분은 왜 바뀌었지 하실 것 같아요. 그 소속이 바뀌셨네요.
1: 네네.
0: 네, 우리 정재경 마케터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1: 10월 1일자로 이직을 하게 되어서 북하우스 출판사. 네, 소속이 됐습니다.
0: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계시고요.
1: 네.
0: 네. 베니스의 상인 너무 유명한 작품인데 왜 이 작품 골라오셨을까요? 선정 이유 좀 들어보죠.
1: 네, 우선 이 작품은 다들 스토리를 다 아실걸요. 그래서 샤일록이라는 나쁜 사람이 있고 뭐 안토니오가 참 좋은 사람인데 친구를 구하려다가 위기에 처하는데 막 요렇게 이제 보통 스토리를 요약본으로 많이 읽으셨을 네. 확률도 있고 실제로 안 읽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영문학을 학부 때 공부를 했는데
0: 영문학 그러니까 전공이시구나.
1: 이 말이 좀 웃겨요. 석사도 아니고 그냥 학부 때인데 너무 저는 근데 그때 셰익스피어가 너무 좋았고
0: 네.
1: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이상한 벌칙은 아니고 그 과제가 꼭 셰익스피어 수업에는 그 플레이 그러니까 연극을 했어야 됐어요. 이 곡을 실제로 했어야 됐어요.
0: 영어로.
1: 아 그렇죠 영어로.
0: 이 문장 그대로.
1: 그대로죠. 그래서 혹시 이제 셰익스피어 여러 작품을 읽으셨는데 좋으셨던 분들이나 안 좋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두 분 다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달라요. 근데 묵독하시면 안 돼요. 소리 내서.
0: 조금 그래도 한 구절 좀 들려주시면
1: 한 구절. 근데 외우지 못하고.
0: 아니면 그 유명한 있잖아요. Hath the Jew eyes 이런 거.
1: 다 네. 이제 16세기, 17세기 영어여서 쉽지 않은데 읽으실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뭐 좀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셰익스피어는 정말 매력적이고 다들 아는 것 같지만 그 매력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네. 그중에서 제일 쉬우면서 네. 주제도 좀 손쉽게 잡히는 것 같은데 파보면 뭔가 파헤칠 내용이 더 많아서
0: 네.
1: 베니스의 상인 가져왔어요.
0: 베니스 상인 사실 저는 엄두가 안 날 줄 알았어요. 이걸 어렵잖아요 사실 이 곡 자체가. 근데 술술 익히는 게 왜 이렇게 재밌어?
1: 그래서
0: 근데 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뭐 짜증을 내지 마시고 그냥 읽으면 또 넘어가더라고요.
1: 네.
0: 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지금 재경님께서 하자 네. 그랬고 우리 대일님께서 수락을 하신 거잖아요.
2: 네, 저는 수락을 했는데 사실 수락을 네. 할 수밖에 없었는데.
0: 네. 아,
2: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베니스 셰익스피어가 약간 필독서처럼 하니까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예전에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이참에 한 번 더 읽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또 해서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진짜 N차 이렇게 네네. 독서가 너무나 권장되는 작품인 네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맞는지 한번 네. 줄거리를 기억을 더듬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누가 줄거리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제가 네. 하겠습니다. 일단 베니스의 상인은 총 5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베니스가 배경입니다.
0: 네.
2: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은 상인이자 기독교인인 안토니오가 등장하고 그의 굉장한 절친한 친구
0: 네.
2: 이제 바사니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느 날 바사니오가

0: 안토니오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포셔라는 여자에게 구원을 하고 싶은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근데 너무 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안토니오는. 근데 지금 무역선에 자기 돈이 다 묶여 있어서 여기서 좀 하면 안 되는 거래를 하게 되죠. 이제 그 당시에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던 유대인 샤일록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이상한 게 안토니오는 샤일록을 되게 유대인이고 고리 대금업자이기 때문에 되게 평소에 모욕했거든요.
1: 네. 무시하고.
0: 그렇죠.
2: 괴롭히고.
0: 근데 샤일록이 이제 잘 됐다 싶어서 나 이자는 안 받을 테니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살 한 덩이 1파운드에 살을 달라. 여기서 이제 그렇게 유명한 계약이 성사되고 사실 이런 계약이 이제 오늘날에는 그 1파운드의 살덩이라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 이런 의미로 쓰인다고 또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돈을 빌려서 바사니오는 이제 벨몬트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포셔에게 구원을 하는데 포셔에게 구원하고 싶은 구원자가 되게 많이 몰려있어요. 지금 대기가 많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포셔가 한 가지 묘안을 낸 게 금과 은과 나부로 된 세 개의 상자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초상화가 나오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근데 다른 구원자들은 뭐 금을 선택해서 다른 게 나와서 뭐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런 와중에 바사니오가 나부로 된 상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웃긴 게 포셔가 계속 은연중에 힌트를 자꾸 주는 포셔도 지금 마음에 들었어요.
1: 공정하지 않았어요.
3: 불공정하고 이미 약간 한눈에 반하는 느낌이
0: 있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때 좀 불행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이제 안토니오의 배가 다 침몰했다더라. 그래서 샤일록에게 돈을 못 갚았다더라. 그러고 이제 딱 여기까지가 3막의 내용이고 이제 4막에서는 샤일록이 안토니오를 끌고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작품의 가장 유명한 법정 장면이
1: 나오죠.
0: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1: 이제 안토니오가 자기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돈이 지금 물려 있어요. 아주 세게 물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사금융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제 2금융권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그죠? 고리대금 그죠? 참 이게 현대의 어떤 시선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은 납두 약간 동서고금 이게 이것이 너의 도끼냐.
0: 금도끼.
1: 이게 실제로 금은 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설정도 너무 재밌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법정 장면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게 고전은 스포일러에 대한 걱정 없는 거죠? 얘기해도 되죠? 이게 사실 제일 유명한 장면입니다.
0: 400년 전 작품이기 때문에
3: 저작권도 없고
1: 그렇죠? 그럼 법정 장면도 마저 얘기해 주시죠.
3: 법정 장면은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고 실제로 이 법정 장면 때문에 베니스의 상인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좀 나름 당대에는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앞서서 언급된 그 포셔라는 상속 여의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미 물려받아서 상속자로서 유명했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이제 바사니오가 접근을 해서 납상자를 선택을 해서 결혼반지 얻어내고 이 과정을 다 통과를 했는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법정에서의 샤일록과의 대결이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이 충돌이 딱 펼쳐졌을 때 다들 기존의 이런 희곡이든 작품들을 읽었을 때는 보통은 뭐 특정 남자 캐릭터가 나와서 주요 역할을 했어야 됐어요. 실제 법정에서도 눈에 볼 때는 다 남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포셔가 변장을 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약간 변호사처럼 등장을 해서 이 어려운 이 법정에서의 논란들을 차치하고 샤일록을 결국엔 먹이는 거죠. 샤일록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살 한 덩어리에 대한 거를 계속 물어봐요. 이게 실제로 계약된 대로 돼 있으니까 이거대로 해야 된다 하는데 은연중에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 생각은 없냐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비는 강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샤일록한테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근데 내 생각엔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계약대로 해야 된다. 근데 물어봐요. 근데 자비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이 가치는 강요는 못한다. 샤일록 혹시 하실 건가요? 그때 안 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래서 처음에는 샤일록이 막 칭찬을 해요. 어르신이 와서 이 그러게. 박사가 와서 어. 내가 너무 잘됐다 해서 어. 무슨 표현하냐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왔다 막 이런 표현을
1: 맞아요.
3: 하는데
1: 네, 다니엘이 누구?
3: 그게 유대인 소위 말하는 경전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2: 아, 뭐 네. 솔로몬 같은.
3: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거의 내 사람이다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부를 하고 막 아, 잘한다 잘한다 해요. 그러는데 계속 펼쳐나가다가 계약대로 자비는 강요 안 합니다. 그때 샬록이 나 안 한다. 근데 계속 물어봐요. 이거 3배까지 2-3배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 원래 원금에. 근데도 안 받으실 거죠? 그래서 샬록이 약간 신나서 아, 나 그럼 안 받고 정의대로 법대로 하겠다.
2: 법대로.
3: 그랬더니
2: 계약서대로.
3: 변장한 포쇼가 오케이 그럼 그렇게 진행하시죠. 네. 그래서 안토니오의 가슴을 풀어헤치라 그러고 칼로 찌르라고 해요. 살을 네, 네, 빼내라고. 네. 그래서 샬록 기뻐할 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법적 그 계약의 내용대로라고 따지면 피를 흘리면 안 된다.
1: 살만 계약이 돼 있습니다.
3: 살만 가져가라. 그리고 너가 혹시 피를 흘리면 너 재산 다 몰수하고 너 죽임 당할 수도 있고 이제 갑자기 위협을 하는 거죠.
1: 그쵸,
3: 그때 샤일록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죠. 이거 뭔가 뭔가 덫에 내가 빠졌다 해서 네, 네. 얘기를 합니다. 아, 나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뭐 3배를 달라 원금을 달라 얘기를 하니까 그때 포셔가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해요. 네. 근데 계약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돼. 아까 거절하시지 않았냐 해서 끝까지 몰고 가면서 네. 마지막에 근데 한 발짝에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베니스의 법령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만약에 베니스의 국민을 누군가 시민을 살인하려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했을 때는 재산 몰수를 다 하고 그를 막 영원히 추방한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결국엔 샤일록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샤일록이 마지막에 한 선택은 네. 기독교로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교인이잖아요. 네. 근데 유대교에서 개신교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2: 개종까지
3: 되고
2: 개종까지 해요. 네.
3: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시에게 뺏기게 되고 네. 그리고 그 남은 재산도 자기가 관리하다가 딸에게 뺏기고 근데 왜냐하면 그 딸이 또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문은 몰락을 하게 되는 건데
2: 다 잃었어요. 네. 샤일록은.
3: 그렇게 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변장한 포셔가 네. 이제 욕을 하게 되죠. 바사니오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뭔가 나에게 값을 치르라 하면서 반지를 요구해요.
2: 네.
3: 그러니까 변장 안 한 포셔가 이 바사니오랑 서로 결혼했다는 증명으로서 반지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 반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변장은 포쇼가. 그랬더니 바사니오 그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베니스 상인의 사실은 법정까지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데 네.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이 포쇼가 등장을 해서 너 반지 어딨냐 하면서
2: 주문하는 거.
3: 네. 남편을 네. 약간 교육하죠. 제대로. 그러면서 끝납니다.
2: 그걸 그렇게 해석하려는.
4: 주석권은 확실히
2: 아, 그렇구나. 또 그 같이 다니는 또 그 하인도 반지를 똑똑같이 뺏기잖아요.
3: 맞아 맞아 맞아.
2: 그 세트로 다니는 게 너무 웃겼었어요.
3: 네네네. 네.
2: 아 근데 지금 뭐 재밌게 짧게 이제 그 법정 장면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남장을 한 포셔가 계속 이제 샤일록에게 자비를 강조하는데 이 재판 결과 보면 저는 뭐 요즘 약간 이 샤일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뭐 재해석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샤일록이 제일 불쌍해요. 제일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4: 맞죠. 네, 사실 네. 그 파멸한 사람은 샤일록밖에 네. 없고.
2: 그러니까요.
4: 좀 너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네. 이제 뭐 처음에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할 때는 자비는 뭐 하늘과 땅에서 내리는 축복이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지만 샤일록은 자비를 받지 못해요.
3: 못했죠.
2: 네.
4: 그리고 포션은 막 그 계약서 문헌에 있는 허점들을 막 들춰내고
2: 네.
4: 사실 살 한 덩이에는 피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막 여러 가지 계약을 막 법의 문항을 찾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방인이 베니스의 시민을 위협했을 때는 다 뺏을 거야.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어떤 문헌을 가지고 오고 원래 쓴 계약서의 문헌은 약간 말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무력화시키고
2: 네.
4: 그러니까 이제 너희 같은 유대인 이방인이 우리 기독교인 사회에서 살려면 우리 규칙에 굴복해. 규칙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2: 그러게.
4: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2: 근데 그 규칙이라는 게 지금 한번 곰곰이 우리 따져봅시다. 네. 우선 그 포셔가 남장을 하고 변호를 하잖아요.
4: 네.
2: 변호사 사칭이에요, 이거.
4: 맞아요. 근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오셨나 보다.
2: 그리고 지금 이 샤일록한테 너 저기 뭐야, 이거 저기 살덩어리 이렇게 취하고 이러면 얘가 죽을 수도 있었어. 너 살인도 하려는 의도가 살인 예비죄를 뒤집어 씌워요. 이 사람은 실제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졸지에 내가 내가 사람을 죽일 뻔했네 하면서 샤일로가 엄청난 궁지로 몰아.
1: 이 정말 살인 예비죄라 그러죠. 그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들.
0: 그리고 또 다 울었어. 그리고 갑자기 종교를 바꾸라고.
1: 개종을 시켜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때였나 보죠, 이때는.
3: 그쵸. 이때는 되게 혼란의 시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베니스

0: 상인이 다른 작품에 비해서 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수월한 게 뭐 네. 고리 대금 없잖아 이런 용어들이 오늘날도 있잖아요. 저희가 네. 뭐 얘기한 네. 일금융권은 네. 아닌 네. 이런 식의 표현이 왜 가능하냐면 이때가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의 아주 시작 도입 딱 막 시작했을 시기라 자유도시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자유도시들은 도시들마다 왕의 그러니까 중세까지만 해도 왕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있거나 네. 아니면 공작의 뭐 통치가 있거나 이런 식의 이제 도시들이 있었다면 교황의 직속인 도시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쫙 지나가면서 자유도시들이 생긴 거예요. 무역을 하고.
1: 베니스 공화국이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시민 계층의 변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방식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토니오처럼 투자를 하든지 네, 네. 아니면 샤일록처럼 뭔가 사업을 해서 그 돈을 얻어서 그걸로 사실상 시민권에도 뭔가를 사서 역할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이 지금 부딪힐 때라 이때는 그래서 어떤 도시들은 그런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네. 개신교를 선택할 때도 있고 아니면 카톨릭, 구교라고 불리는 카톨릭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피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때 상황을 잘 이용한 거죠.
1: 많은 가치들이 막 충돌하던 네. 그 혼돈의 시대에 일어난 그 사건. 여기서 우리가 많은 그 어떤 흐름들을, 사회 흐름들을 좀 엿볼 수 있다는
0: 거예요. 네네네. 그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바사니오가 왜 이렇게 투기에 가까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결혼금을 막 마련을 하고 그거를 친구를 보증을 세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신문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바사니오 얘기하셨지만 바사니오가 제일 나쁘지 않아요?
0: 나쁜데 얘는 죄책감도 거의 없어요.
1: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 상승, 자기의 이익을 그쵸, 위해서 그쵸. 자기가 여자를 그 취하기 위해서 친구를 이렇게 궁지에 몰았는데 정말 나중에 뭐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어요. 친구는 항상 이 바상이한테 다 못해줌을 미안해하는데 그거 참 재밌는 부분이더라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아무튼 베니스 상인의 이 자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이 부분 좀 낭독 좀 누가 해주시겠어요?
2: 제가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음사 반본을 읽었고 네. 거기 111페이지 포셔가 이제 자비에 대해 말하는 대목입니다. 자비심은 강요에서 생기는 게 아니오. 그것은 하늘에서 땅 위로 내리는 부드러운 비와 같고 이중의 축복인데 베푸는 사람과 받는 이의 축복이며 최강자의 최강점으로 옥자 위의 왕에게 왕관보다 더 잘 어울린답니다. 왕의 홀은 속세의 권력을 드러내주는데 그것의 속성은 경외와 위엄이니 왕에 대한 공포는 거기서 나오지요. 하지만 자비는 왕홀의 통치권 위에 있고 그 옥자는 왕들의 마음속에 있으며 신의 속성 가운데 하나지요. 그래서 지상의 권력은 자비로 정의를 조절할 때 신권과 가장 비슷하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탄원은 정의지만 정의를 쫓는 동안 우리들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시오. 우린 정말 자비를 기원하고 이 기원은 우리 모두 자비를 행하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당신이 탄원하는 정의를 완화해 보려고 말이 많아졌소만 그걸 따르겠다면 엄한 이 베니스 법정은 저 상인의 불리한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자비를 베풀 것을 이제 포셔가 네. 샤일록에게 호소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0: 셰익스피어 작품의 진짜 재미를 느끼려면 네. 사실은 귀로 듣는 게 좋고 그러니까 소리를 내거나 네. 최소한 아니면 귀로 듣고 아니면 이 말은 좀 그런데 가끔씩 각색돼서 다시 네. 뭐 연극이든지 뮤지컬로도 열리는데 뮤지컬보다는 연극으로서 네. 직접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때 다가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희곡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셰익스피어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희곡 작품은 네. 읽다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네.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네. 귀로 들으면 좀 어려우면 딴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넣으면 이해가 될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희곡 작품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고 읽으시는 게 훨씬 좋고
1: 네. 데일님이 읽어주신 부분은 이제 자비란 거에 네. 대한 그 이제 이 작품 속에 녹아있는 이 셰익스피어의 그 의미가 굉장히 잘 지금 풀어져 있는 거잖아요. 들으면서 아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이 말들이 누구를 위한 자비일까? 그렇죠. 자비라고 이제 그 주류 사회에 속한 자들이 이제 말하는 단어지만 샤일록 입장에서 말이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차별과 편견에

0: 놓여져서 굉장히 비참한 그 사회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복수심을 꿈꾸고 있는
1: 맞아요.
0: 유대인. 이런 사람들에게 그 같은 단어가 어떻게 다가올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샤일록의 그 독백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대인은 눈이 없어! 뭐 하는
1: 맞아요.
0: 부분. 그게 굉장히 또 유명한 부분이죠.
1: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보통은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을 접하실 때 그렇게 접하시는 걸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출판한 곳을 보라고 하고 싶은데 4대 비극, 4대 희극 이런 식으로 보통 소개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빠지는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극은 그냥 마냥 슬프거나 우울하고 누가 죽어야 될것 같고 그다음 희극은 기뻐야 될것 같은데 이 베니스의 상인은 희극이에요. 근데 무슨 샤일록이 유대인은 눈이 없어 막 이러고 제가 나를 멸시하고 조롱했고 내가 원하는 건 저자의 죽음이고 살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희극이 맞아?
0: 그러게요.
1: 내가 하는 코미디가 맞아 할수 있는데 당대의 정의가 다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정의는 뭐냐면 희극에선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게 죽는 거 빼고는 죽거나
0: 그게
1: 일부러
0: 기준이
1: 막 죽
0: 그렇군요.
1: 살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다 피해가죠. 근데 이게 당시에 연극으로 실제로 딱 플레이가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놀란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마치 샤일록이 안토니오를 진짜 죽이려고 해서 막 가슴을 풀어헤치라 그러고 칼로 찌르려고 하고 너 그럼 의사 안 불러 했더니 아, 난 그런 거는 계약이 없다 이런 장면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코미디인 줄 알고 아이들과 함께 오고 가족들과 함께 왔는데
0: 막
1: 갑자기 칼을 막 들이매고 가슴을
0: 이걸
1: 풀어헤치니까
0: 지금 연극으로
1: 그쵸
0: 눈앞에서
1: 눈앞에서
0: 펼쳐진다고
1: 본 거죠
0: 생각해보세요.
1: 그러니까 그 당혹이 아니라 코미디인 줄 알고 왔는데 근데 그게 당대의 코미디와 그러니까 희극과 비극의 차이라는 점을 알고 읽으시면 웬만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도 재미난 요소가 있고요. 희극에도 무지막지하게 잔인한
0: 그러네요.
1: 장면들과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만나서 저는 뭐 이게 어색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지점 때문에 그래서 더 셰익스피어의 희극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0: 그러게요.
1: 생각도 들어요.
0: 요 지금 쓰여질 때가 뭐 1500년
1: 그렇죠.
0: 중반
1: 1500뭐 16, 17세기 사이 네네.
0: 그렇죠. 네, 우리로 치면 이제 조선 전기 임진왜란 직전 뭐 요때인데 요때 그 상황을 조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때는 이제 여기는 기독교라고 나오지만 사실 카톨릭이잖아요.
1: 카톨릭이죠.
0: 카톨릭에서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뭐 이단 뭐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굉장히 멸시를 받아야 되는 민족으로 항상 그 혐오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 반유대 정서가 굉장히 심했을 때고 이 가톨릭 교리에서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이런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이돈 사채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 이제 정말 필요한 그 가톨릭계 사람들은 유대인한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시장의 구조에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돈을 빌렸는데 계속 혐오를 해요. 조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샤일록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들이 필요해서 내 돈을 빌려가는데 왜 나한테 난리야? 이제 이런 정서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베니스 공화국이 이건 좀 나중에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세계 최초로 역사상 처음으로 게토가 형성된 지역이래요. 그 그러니까 유독 유대인에 대한 그런 차별과 혐오가 심했던 그 배경을 좀 이해하고 들으면 아 이래서 이 지금 갈등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가 돈을 빌리러 가니까 샤일록이 당신은 저를 모욕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1: 그렇죠.
2: 하는데 근데 안토니오가 거기서 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임하지 않고
0: 그러니까.
2: 내가 한번더 똑같이 너를 뭐 지금도 모욕하겠다.
1: 맞아요.
2: 하지만 돈은 줘라.
0: 아니 돈이 돼요 지금? 누가 필요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런 자세로 돈을 꼬갈 수 있을까요?
1: 근데 이 지점이 진짜 영리한 건데 이게 셰익스피어 작품 읽을 때 조금 그냥 읽어도 여러분 됩니다. 그냥 읽어도 아까 저희가 줄거리 소개한 거로 읽어도 재밌고 생각할 지점 또는 웃긴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더 파보면 진짜 재미난 게 그러면 과연 뭐 아까 저희가 자비 얘기를 했는데 셰익스피어가 말한 자비는 무슨 자비일까? 그냥 대충 보면은 아 이게 뭐 카톨릭적인가 하는데 또 진짜 웃긴 상황이 지금 영국은 수장령이 선언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 국교의 수장은 국왕이다가 선언된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 용어로 이제 성공회라고 영국 국교를 앵글리칸 철치라고 해서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맥락에서 또 보면 되게 웃긴 게 이 당대의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후기에 있었던 많은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와 손을 잡은 국가들과 소도시들, 도시국가들의 특징은 유대인의 자본을 잘 썼어요. 어. 그냥 품목은 아니고 이걸 예.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갑자기 부유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게토 만들어서 수청하기도 하고 이 네. 역사를 반복했는데 웃긴 건 영국 사람 셰익스피어가 네. 저기 그렇네. 이탈리아 얘기를 가져와 그렇네. 놓고서는 그렇네요. 근데 기독교 가치라고 자비를 어.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되게 해석을 어. 과연 셰익스피어는 어떤 자비를 얘기했을까? 어. 혹시 이거 대영 제국의 네. 우리 그 위대한 영국의 국교 이 성공회를 믿어야 이 안에 있는 자비에 너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사실상 많은 자유도시들이 그랬는데 유대인의 자본을 포함한 그 우리가 아는 부르주아의 자본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논쟁들이 이 시기에 엄청 많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가이드로서 이 작품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오, 어, 너무 어. 그럼 어떻게 이걸 그냥 마냥 비판하는 걸까? 네. 아니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 이야기는 망했다라고 보는 걸까? 막 이런 지점들이 생겨서 어. 그래서 이 샤일럭을 과연 셰익스피어가 네. 긍정적으로 그렸냐 부정적으로 그렸냐 네. 이것도 되게 어렵고
0: 그렇네요. 그래서 이 지금 자꾸 재해석이라는 얘기들이 그쵸. 나온 거네요. 네.
1: 자기들 마음대로요. 어.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0: 시대에 따라서
1: 이 작품에 대한 해설 거의 거의가 아니라 안 남겼어요. 네. 근데 후대에는 이게 악용됐을 때는 나치가 실제로 베네스 상인을 계속 공연을 하면서
0: 아,
1: 이 반유대주의를 전파하는 도구로서 이 공연을 아. 썼죠. 물론 각색이 엄청 됐어요. 근데 또 요즘에는 네. 이 샤일록의 대사나 이런 걸 볼 때 샤일록이 네. 불쌍한 사람 같고
0: 전 굉장히 그게 공감이 되고
1: 그렇죠. 그리고 반유대주의에 대한 네. 반성 때문에 네. 아 샤일록을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어. 관점들도 있고 네. 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죠.
0: 그러니까 안토니오와 샤일록을 법정에서 이제 피해자 가해자로 명백한 명백한 그 선악의 구도처럼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면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둘의 관계가 이렇게 간단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맞아요. 일단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제 당대에는 샤일록이 뭐 좀 완벽한 가해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 이자를 낸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0: 그럼요.
2: 그래서 좀 심정적으로 샤일록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있지만 두 사람은 그러니까 샤일록과 안토니오는 극단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이면서도 서로가 없으면 서로의 존재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 명은 고리세금업을 하고 네. 한 명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서로 증오와 폭력을 또 주고받는 네. 사람이고요. 그리고 둘 다 약간 이방인이라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샤일록은 유대인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고 네. 안토니오를 극에서 자세히 보면은 조금 재밌는 것이 결말에 커플 새 커플이 탄생하는데 네, 네. 안토니오는 갑자기 자기 덜렁 혼자 남아 있어.
0: 그렇네요. 네. 그리고 아무런 뭐 성과가 없네요. 안토니오 입장에서 자기 살을 지켰다는 거 외에는
1: 원래 있던 살이.
0: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살이니까.
2: 그리고 책이 시작할 때는 안토니오가 바사니오한테 나 너무 우울한데 이유를 모르겠어.
0: 그러니까 안토니오는 왜 이렇게 고민도 많고 우울하고 뭔가. 텐션도 낮고 왜 그런 거예요?
2: 그러니까 그리고 네. 또 샤일록에게 죽기 직전에 안토니오가 네. 결연하게 내 심장을 바쳐서 바사니오의 빚을 탕감하겠다.
0: 그러니까 왜요? 왜 뭐 이렇게 친구한테?
2: 그러니까 약간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네. 아니고 네. 목숨을 바치고 그래서 이게 안토니오가 약간 묘하게 네. 그 동성애적 끌림이 있는 것이 아니냐.
0: 바사니오한테?
2: 네, 바사니오한테.
0: 아니 이거 지금 데일님의 생각이에요?
2: 근데 이게 좀 요즘에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이런 해석이.
0: 아 그래요? 안토니오의 어떤 동성애 성향
1: 저 코드.
0: 코드를. 네.
1: 셰익스피어가 의도를 했나는 영원히 모를 겁니다. 네. 그 해설이 없으니까.
0: 아, 이렇게도 네, 해석, 네. 약간 퀴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2: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안토니오가 자기의 마음을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왜냐하면 네. 그 동성애적 코드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언어화 되지 않았으니까
0: 그렇죠.
2: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모르겠는 네. 거죠 자기도
0: 네 개념이
2: 그렇죠 개념이 없으니까
0: 명문화는 되지 않았지만 어떤 마음속으로 날 거 아니에요 본인이
2: 그렇게 본다면 안토니오도 이방인인 거죠 이 사회에서
0: 안토니오와 샤일록이 모두 다 이방인이다
2: 그렇죠.
0: 주류가 아닌
2: 네.
0: 두 사람들과의 대결이었다
2: 뭐 그것이 조금 더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류 사회의 무언가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왜 타자들, 왜 이방인들끼리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가 그런
0: 네. 주류에 속한 그 인물들은 다 사랑을 얻고 돈을 대차고 뭐 이런데
2: 그쵸.
0: 안토니오만 진짜
2: 바사니오는 뭐 아무것도 남의 돈으로 사랑 쟁취하고
0: 돈 많은 여자
2: 네네
1: 근데 이럴 때 이제 포쇼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예. 근데 음악을 듣고 와서 해야 돼요.
0: 아, 그럴까요? 그냥 그럴까요?
3: 저희 예. 그 리스트가
2: 진행을 하시네.
0: 진행이 너무
3: 아니, 진행이 아니었어. 죄송해요.
0: 김대일 편집자님이 지금 요 그 안토니오 얘기 하면서 요 그 이제 추천곡까지 이어서 뭔가 설명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2: 네. 네. 안토니오를 위한 네. 오늘날을 살아가는 어떤 저의 추천곡이 될 수도 있을 것
0: 아,
2: 같은데.
0: 그래요? 안토니오 듣게나 그쵸? 하면서 네.
2: 주저하지 말라고 이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 선곡했습니다.
0: 네, 뭘 주저하지 말라고 들어보겠습니다.

0: 문학마블 정재경 마케터 김대일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안토니오와 샤일로 이 주변인 비주류의 아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여기 나오는 그 여자 포셔 역시 주류라고 할 수 있나? 뭐 약간 그런 얘기가 지금 잠깐 나왔어요. 네네네. 예, 그렇죠. 여기도 이방인인 거예요?
1: 외부에서 출신이? 들어왔죠.
0: 외부에서 그렇죠. 들어왔어요.
1: 베니스 네네네. 사람, 베네치아 네.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여성이죠.
0: 그렇죠.
1: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러 개인데 대사도 진짜 많고요.
0: 제일 화려하잖아요.
1: 네네. 네. 그리고 법정 역할을 봐도 뭐 판사 이런 사람보다도 대사가 더 많고, 네네. 그러니까 뭔가 기이한 거죠.
0: 그리고 구원자들이 쫙 늘어서 네. 있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찌질함을 너무 재밌게 그쵸.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선택권도 사실 어찌 보면 있어요.
1: 있어요.
0: 거의.
1: 맹목적이지
0: 예.
1: 않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럼요. 등장을 하고 뭐 최근에 영화 오디세이에서도 이런 역할을 여왕이 했는데 약간 네. 포션은 그런 역할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그 400년 전 작품 안에서.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 베니스의 상인이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재해석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해석이 너무 쉽고 페미니즘에서. 간편한 거예요.
0: 퀴어 페미니즘. 네.
1: 그러니까 팩트로만 봐도 너무 여성인데 이렇게 주도적인데 이 사람도 외부에서 왔는데 저는 그래서 표현상 뭐 어떤 판본에는 뭐 상속녀라고 이제 번역을 할 때는 할 때가 예. 있는데 사실 상속자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권한이 너무 많아요.
0: 네.
1: 그냥 수동적이어야지 좀 편의상 조금 약간 낮추는 편은 상속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주도적이고 이런 역할은 셰익스피어의 다른 작품에 없을 정도로 되게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포쇼도 아까 언급됐던 뭐 안토니오든 샤일록처럼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 외부에서 들어와서 남자로 변장을 해서 법정을 휘어잡고
0: 맞아요.
1: 베니스 상인의 스토리를 다 어떻게 클라이막스를 이끄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의를 내리고 그러네. 자비를 권하고 되게 신적인 역할까지도 해서 되게 페미니즘 관점으로도 포샤 역할은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게 데일님이 언급하신 약간 동성애 코드적인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포샤의 역할 해석도 너무 재밌는 게 포샤는 약간 안티 동성애 코드적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토니오랑 지금 바사니오랑 자꾸 뭔가 끈끈한 게 있으려고 그러고 둘이 뭔가 애틋하고 심지어 바사니오도 그런 말을 해요. 내 재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아내도 귀하지 않다. 너의 목숨이 귀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은 요즘에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않은데 당대에는 그러면 안 돼요. 기사도 정신에 있고 그리고 로맨스라고 불리는 그런 구혼 소설에도 이런 대사는 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동성 친구한테 내 아내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요.
0: 파격적인 표현이었군요.
1: 이상할 정도. 그리고 막 그리고 정작 포셔가 준 반지를 또
0: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1: 굉장한 포셔에게 네. 내 친구 구해줘서 고맙다고 줘버리잖아요. 결혼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셔가 덧을 놓은 거죠.
0: 네.
1: 그러니까 포셔가 앞부분에서도 구원자들을 자기가 평가하고 네. 가치를 좀 자기가 미리 판단해서 근데 그게 지혜롭게 네. 결정을 해서 자기가 쳐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바사니도 자기가 선택을 하고 마지막에도 이 둘 사이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
0: 네.
1: 그럼 내가 이 둘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0: 내가 주도권을 얻겠다라고도 충분히 해석할 만큼 네. 이 포셔는 지혜롭고 똑똑해요. 왜냐하면 바사니오가 그 반지를 준 거에 대해서 포셔가 너 그랬지? 내가 지켜볼 거야.
1: 그러니까 끝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저기 부부 관계의 그 주도권을 확 네. 움켜쥐는 결정적인 네. 사건이잖아요, 반지가. 네.
0: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이 베니스 상인은 해석할 게 너무 많죠.
1: 그렇네요. 재밌어요, 셰익스피어.
0: 친동성애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안티로도 볼 수도 있고, 네. 자본주의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뭐 페미니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1: 그래서 위대한 작가라는 얘기가 그렇죠. 네. 사람의 심리를 어쩜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싶은 면들도 있고. 생전에 셰익스피어는 유명한 작가였나요? 아니면 왜 생후에 평가를 받은 작가인가요?
0: 그건 논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사후 평가가 진짜 좋긴 하거든요. 압도적으로. 근데 살아있을 때도 네. 정말 평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네.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랑을 받은 극작가였기 때문에 그냥 뭐 극장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고 꾸리고 하는 거에 자본을 이제 공작, 백작 그리고 결국엔 왕가까지 지원할 네. 정도여서 많은 권력가들이 좋아했고요. 네. 그리고 그럼 권력자들이
1: 그러면 뭐 생전에 굉장히 그쵸. 인정을 받은 작가네요.
0: 네. 하지만 작가로서는 아니에요. 아. 극작가기 때문에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웃긴 게 여왕이나 왕가들도 권력층들도 좋아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민들은 셰익스피어가 엄청난 스타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연극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연극 각본을 짜고 네. 이게 데이트를 치면서 막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런 영국 국교가 있었음에도 막 이, 그 교회를 안 가고 성당을 안 가고 네. 막 연극을 보러 갈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라는 약간 비판이 있을 정도로 네. 진짜 인기도 압도적으로 많아서 시민들에게도 서민들에게도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대중의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왕가의 지원이 있었죠. 네. 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았고 취급도 안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극을 써서 연극을 하는 사람에 불과했으니까.
1: 그렇네요.
0: 근데 사후에 네. 소위 말하는 이 표현이 옳진 않지만 많이들 사용하니까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영국이 전성기인데 그때 이제 식민 지배를 하고 그들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할 때 셰익스피어 작품을 엄청 활용하죠. 그러니까 사후에도 엄청난 명성을 얻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살아 있을 때도 많은 인기와 명예를 다 얻긴 했죠.
1: 우리가 학부 전공을 이렇게 뭐 우리 저기 김대일 편찬님 학부 때 뭐 전공하셨어요?
2: 저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왜요?
2: 아니 이게 너무 전문성이 있어서 지금 재경님.
0: 아니
2: 저는 근데, 철학 전공했습니다.
1: 아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학부 전공은 아까도 이렇게 좀 약간 부끄럽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채 우리 졸업하는데 셰익스피어에 무슨 논문 쓰셨어요? 아니 뭔가 술술 나오네.
0: 그냥 사적으로 너무 좋아했고.
1: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좀 물어봅시다. 이 부인 이름이 앤 해서웨이잖아요.
0: 네네. 근데 셰익스피어 네. 결혼이 웃기긴 해요. 이상해요. 연상의 앤 해서웨이가 결혼을 했고 네. 근데 이 앤 해서웨이가 어떤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평이 되게 갈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평가들도 있고 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건 셰익스피어의 유언적인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런 걸 남겨요. 내 아내에게는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남긴다. 이 표현이 대체 뭐냐?
1: 뭐죠?
0: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거는 뭐가 옳다는 건 없고 어떤 사람 비하다, 조롱이다. 어떻게 아내한테 제대로 된 집이나 이런 걸 남기지 않고 침대 근데 그것도 두 번째로 좋냐? 이거는 애정도 없고 뭔가 그렇지. 버린 거다라는 평도 있었는데 두 번째 해석도 있긴 합니다. 네. 그게 최근에 개봉을 했다고 해야 될까? 그 햄넷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거든요. 그 작품에서는 그 해석을 좀 더 좋게 해석한 한 소설에서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가져와서 네. 그게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어떤 비극을 암시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풀어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의 결혼도 당시에도 말이 좀 많았어요.
1: 그랬군요. 이렇게 물 하나를 던지면 야 줄줄이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사실 그 뭐 동서고금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조금 덜할까요?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뭐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작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대일 편집자님한테 물어볼게요.
2: 이게 네. 조금 어려운데 네. 네. 사실 셰익스피어가 왜 고전이냐라고 할 때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 존재를 굉장히 깊게 탐구했으니까. 네. 근데 이런 고전은 많잖아요. 근데 셰익스피어처럼 거의 4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면서도 여전히 사랑받는 작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가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셰익스피어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형적인 감정들을 미리 선점한 것 같아요.
1: 아, 미리 선점을 한다?
2: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명절이었잖아요. 추석이었는데 네. 만약에 저처럼 이제 지역에서 살다가 뭐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서울에

0: 나와서 막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서울 생활에 지쳐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어떤 기차 안에서 자기의 감정을 담은 뭐 글을 올렸어요. 뭐 시를 썼어요.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거 예전에 기영도 시인이 다 한 건데? 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기영도 시인의 바로 조치원이 생각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셰익스피어가 미리 선점한 거죠. 데미안도 청소년이 통과 의례를 통해서 어른이 된다? 이런 설정 나오면 무조건 데미안 생각하잖아요. 네. 다른 소설에서도. 이런 것처럼 셰익스피어는 보면 우선 햄릿에서는 삶과 죽음.
1: 그렇죠.
0: 그것이 있고 오셀로는 이제 질투심, 뭔가 좀 파괴적인 질투심. 이것도 굉장히 원형적인 감각이죠. 그 맥베스에서는 권력에 대한 욕망, 그로 인한 죄책감. 그 리어 왕에서도 자식에게 배신당한 인간의 어떤
1: 슬픔. 네.
0: 이런 식으로 셰익스피어가 너무 많은 작품을 통해서 이미 원형적인 감각들을 선점했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재해석할 만한 여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에 맞춰서 새롭게 어떤 나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뭐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니, 한번 아니, 생각해봤습니다. 네,
2: 네. 저희 다 이제
1: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언어학적으로도 영어에서도 네. 이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당시로선 신조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서요. 뭐 예를 들면 베드룸 그것도 셰익스피어가 만든 단어래요. 베드와 룸을 이렇게 합쳐서 침실이라는 론리 론에다가 ly 붙여가지고 글룸 글루미 뭐 이런 것도 다 그 형용사로서 셰익스피어가 작품에서 써서 이제 막 그 당시 신조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보편적인 그냥 단어가 됐고 또 hurry up 할 때 hurry도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단어로 맞아요?
2: 네 그런 연구들은 엄청 많고
1: 네.
2: 그래서 어디까지 영향을 받았냐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과장돼서 이제 마치 괴테가 독일어를 만들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근대 또는 현대 영문학에 또는 영어에 셰익스피어 영향력은 압도적이죠.
1: 그러게요.
2: 그 사람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좀 크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인간의 감정 이런 거를 건드리니까 프로이트가 엄청 좋아했어요. 프로이트가 사랑한 작가다 뭐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실제로도 얘기를 했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연관된 연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재해석할 게 너무 많은 거죠.
1: 그러니까요.
2: 저희가 얘기한 것만 해도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데 셰익스피어는 좀 역설적이게도 오리지널리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창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이 모든 이야기가 주변에 있는 전설들을 자기가 짜집기 해서 극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이 최초로 말했다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본 베니스의 상인의 이 살 한 덩어리 또는 뭐 변장한 뭐 변호사 역할 이게 주변에 이미 있었던 우화들이었어요.
1: 아, 그래요?
2: 근데 그거를 쫙 모아서 근데 자기만의 플롯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가 이걸 분해해서 얘기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어떤 민담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엮었던 그것도 굉장한 능력.
2: 그렇죠.
1: 자, 이 베니스의 상인 이 작품과 좀 함께 또 읽으면 좋은 책들 좀 추천해 주세요. 우리가 또 나중에 한번 또 셰익스피어를 다룰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추천 책들 좀 미리 얘기해 주시면 한번 읽어 놓을게요.
0: 저는 이제 재경 마케터님이 희극 비극의 구분은 좀 무용하다라고 했지만 비극 한 편 추천하자면 오셀로인데요. 이게 사실은 똑같이 베니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질투의 눈이 멀어서 파멸하는 이야기인데 흑인 그 돈을 위해서 이제 유대인 샤일록을 이용하고 버렸던 이제 베니스의 사람들이라면 국방을 위해서 흑인 장군 오셀로를 영웅으로 막 추대했다가 나중에 그를 파멸에 몰아가는 그래서 좀 주제의식이 비슷하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오셀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1: 오셀로, 네. 저 셰익스피어 박사님께서는 어떤
2: 학사님이
1: 학사님
2: 들으실 분이 너가 뭔데 자꾸 그렇게
1: 아니 우리
2: 학사도 이렇게 재밌게 빠질 수 있다.
1: 우리 충분히 책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2: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재밌게 들어주면 좋겠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셰익스피어 전집이 문학가치성서에 한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천하지 않는 건 들고 다니면서 전혀 읽으실 수 없는 근데 정말 아름다운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꼭 그 판형으로 읽으실 때 집에 하나씩 저도 근데 못 뒀어요. 왜냐하면 집에 둘 공간이 아직은 없는데
1: 많이 두껍나요?
2: 커요 심지어 판형도. 근데 그

0: 이렇게 하나 정도 두셔도 네. 좋지만
1: 소장가, 네,
0: 그게 좀 어렵다면 네. 저는 앞서서 제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희극, 비극 구분은 있어요. 근데 네. 4대, 5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사극, 역사극이 진짜 유명했거든요.
1: 그래요?
0: 당대에. 근데 한국에서 진짜 인기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사극, 역사극 중에서 하나 추천하면 헨리 3세.
1: 헨리 3세. 네.
0: 사전 지식 필요 없습니다. 읽으시면 대체로 설명을 대체로 해요. 왕이셔. 그럼 왕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캐릭터 이름이 헨리 3세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이름은 네. 세례명이 아닌 이상 세례명도 이렇게 안 지으니까 다 왕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 왜 이 사람이 왕가의 사랑을 받았나를 알려면 사극을 보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나마 헨리 3세가 플롯도 좀 간단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역사극도 한번 보시는 게 좋다. 하지만 이걸 들었는데도 아,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유명한 거 읽으시면 됩니다.
1: 맥베스.
0: 맥베스, 햄릿 이런 거 읽으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1: 맞아요, 네.
0: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읽는 방식이 중요하다.
1: 네.
0: 뭐 그냥 이걸 읽었는데 좀 재미없다 하시면 이상한 게 아니죠. 400년 전 작품이니까 소리를 한번 내시거나
1: 아, 그래요,
0: 감정을
1: 그래요.
0: 넣어서 하시면 그리고 극으로 보실 수 있으면
1: 네.
0: 최고다.
1: 네.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나라 배우들의 그런 베니스상인 연극
0: 있습니다.
1: 이런 거 있더라고요.
0: 네네네.
1: 예. 그럼 한번 찾아보시고 책으로 다시 또 확인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베니스상인을 읽어야 되는 이유 뭘까요? 우리 김대일 편집자님.
2: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는데요.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올해 초에 책 몇 권 읽겠다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요. 아마 제가 예상컨대 권수가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현재.
1: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2: 아주 빠르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네.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영화나 연극으로 확장도 할 수 있고
1: 맞아요.
2: 얻을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셰익스피어 꼭 이번 기회에 네. 또 필독서니까 한번 맛을 한번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1: 베니스 상인 너무 고맙게도 짧아요.
0: 짧아요.
1: 네. 네, 아주 감사합니다.
0: 쉽죠.
1: 정정현 편집자님.
0: 네. 저는 우선 재밌다. 재밌고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전 그런 책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읽고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 누구도 언급을 안 할 때.
1: 네.
0: 근데 고전의 좋은 점은 계속 인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셰익스피어는 거의 인용의 제1
1: 맞아요.
0: 번지기 때문에 성경 다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두시면 어디선가 써먹거나 누가 이거를 차용하든 이용해서 또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한 번은 대표작들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배반하지 않는다.
1: 네.
0: 그거의 대명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듣고 이 책 읽으셔도 되지만 미리 책을 읽고 방송 들으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책 할까요?
2: 다음에는 빌렘 엘스워트라는 네. 작가의 치즈인데요. 이게 아마 작가도 생소하고 작품도 생소하실 거예요.
1: 저 진짜 처음 들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이 작가의 책이 딱 한 권 번역되어 있거든요.
1: 네.
2: 이게 내용은 근데 굉장히 현대적인데 직장을 되게 오래 다닌 직장인이 매일같이 월요일마다 아 너무 일하기 싫다. 근데 주변에서 네. 요즘에 치즈 사업이 잘 된다던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치즈를 싫어합니다. 그 냄새를.
1: 네.
2: 근데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갑자기 동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치즈 사업을 한번 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1: 와.
2: 아주 짧은 그런 작품이고 재밌는 작품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네. 자 우리 다독이분들 우리 문학마블에서 함께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마무리 곡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끝나는 시간이네요.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0: 네 제가 아까 살짝 네. 언급했던 네. 영화 햄넷의 한 음악을 가져왔고요.
1: 네.
0: 가사가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1: 네.
0: 이게 Of Orpheus라고 네. 오르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영화 안에 그러면서 음악이 쫙 깔리는 그 음악인데 네. 우선 이 영화를 추천하고요.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셰익스피어가 당대 어떤 영향력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했나를 알 수 있고 이 영화를 볼 때는 햄릿은 읽으셔야 됩니다. 햄릿의 탄생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 음악은 음악 감독과 음악가가 너무 좋아요. 막스 리히터라고 음악도 좋고 그리고 셰익스피어 한번 저희 방송을 통해서 네. 한번 해보겠다 하면 이제 햄릿이 가장 대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 읽으시면서 영화도 보시고 음악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1: 네.
0: 가져왔습니다.
1: 부지런히 따라가야 되겠네요.
0: 네.
1: 자 문학마블 휴머니스트의 김대일 편집자 북하우스의 정재경 마케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입니다. 페다고지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은 은행 저금식 교육입니다. 저자는 당시 교육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교사는 소통하는 대신 공문을 발표하고 예금을 합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고 외우고 반복합니다. 이것이 은행 저금식 교육 개념입니다. 교사는 지식을 입금하면 학생은 그것을 보관했다가 시험이라는 날에 그대로 인출해 보여줍니다.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고 학생은 배우기만 합니다. 교사는 말하고 학생은 얌전히 듣는 교육에서는 어떤 창조성도 싹트기 어렵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은 채워야 할 그릇이 아니라 불을 붙여야 할 뗄감이라고. 그릇만 채우는 정신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정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교육이 아름다운 것이겠지요. 학생을 그저 빈 그릇으로 여기는 순간 학생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세계에 대한 감각, 고통에 대한 앎은 모두 없는 것이 됩니다. 사탕수수밭의 농부는 글자를 모를 뿐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땅과 계절을 알고 착취를 알고 굶주림을 압니다. 그런데 은행식 교육은 그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결국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저자는 이것을 피억압자의 자기 비하라고 불렀습니다. 억압은 몸을 묶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은행을 발명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의 지식은행입니다.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는 질문이라는 입금과 대답이라는 인출 사이에 사유가 끼어들 틈조차 없습니다. 저자는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문제제기식 교육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교사는 벽돌 그림을 보여주며 이것은 벽돌이다라고 입금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누가 이 집에서 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 가운데 하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으며 누구도 혼자서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계를 매개로 하여 서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KBS 기상통보.
3: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10월 13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전국이 5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8도에서 22도입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하, 강원 내륙 산지와 일부 남부 내륙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 산지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는 최고 5m 이상으로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아래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도 유입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4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일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또 남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 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인천 10도, 수원 9도, 파주 6도.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파주 20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5도, 춘천 7도, 원주 8도, 대관령 3도. 낮 기온은 철원 19도, 춘천 19도, 원주 18도, 대관령 15도.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2도, 강릉 12도, 동해 12도. 낮 기온은 속초 20도, 강릉 21도, 동해 20도.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0도, 충주 7도, 대전 9도, 세종 9도, 전남 8도, 보령 11도. 낮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9도, 대전 20도, 세종 19도, 전남 19도, 보령 21도.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0도, 군산 10도, 광주 12도, 목포 14도, 여수 13도, 순천 12도. 낮 기온은 전주 20도, 군산 20도, 광주 21도, 목포 20도, 여수 21도, 순천 21도.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1도, 포항 13도, 안동 9도, 부산 14도, 울산 12도, 진주 10도. 낮 기온은 대구 21도, 포항 22도, 안동 20도, 부산 22도, 울산 21도, 진주 21도입니다.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1도.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19도. 서해 5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0도.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8도, 신의주 7도, 개성 7도. 낮 기온은 평양 19도, 신의주 18도, 개성은 20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2도, 현재 습도는 61%. 내일 서울 지역 해뜨는 시각은 6시 3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주.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9명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수술 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1층으로 들어온 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까지 이동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의 상업시설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을 찾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승열 인천광역시 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피해자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유사 사건의 재발에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남 광주 나주에서 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 피의자의 신상이 오늘 오전 공개됩니다. 전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 50대 남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도 해킹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어제 고객 4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OK저축은행도 지난 10일 홈페이지의 대출 신청 웹페이지에 비인가자의 접근 시도를 탐지해 유관기관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 중이며 고객 183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가 노동자 건강검진을 앞두고 체내 납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투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임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어제 DN 오토모티브 총괄 전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주사 투약이 회사 차원의 결정이었는지 경위와 고의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N 오토모티브는 노동자들의 건강 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수치를 낮추기 위해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군의 지뢰탐지 장비의 성능과 방탄복 개선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일부 지뢰탐지기가 플라스틱 대인 지뢰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성능 검증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부족한 점을 철저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의 불법 수사로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동해안 어민 2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1965년 조업하다 납북된 뒤 귀환해 간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 고정길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납북 귀환 어부들과 공모해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던 고 김학건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춘천 7도, 철원 5도 등으로 어제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전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사기 도박판의 세계를 그린 허영만 작가의 타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쫓는 인간의 욕망과 배신을 다루고 있는데요. 2006년 타짜를 시작으로 20년간 이어진 타짜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작품 최국희 감독의 타짜 벨제붑의 노래 오늘 영화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신의 2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더 위켄드의 Save Your Tears.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같은 이름의 친구를 만나 사업에 성공할 확률은 얼마일까?
2: 장태영 대표님 맞으시죠?
3: 광동 대표 박태영이라고 합니다.
4: 역시 신은 불공평했다.
5: 이 지긋지긋한 불운을 끊어낼 방법은 무엇인가?
6: 너를 죽이라고 시킨 사람이 박태영이야.
7: 칼은 세벌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감춰.
1: 넌 나한테 왜 그러냐?
5: 운으로 먹고 산 새끼는 이해 못해.
8: 私の 목적은 단 하나.
7: 그러는 봤나? 서사키 그룹이라고.
8: 일정은 すでに 決まっています.
9: 오늘은 허영만 작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최국희 감독의 타짜 벨제붑의 노래 만나봅니다. 신의 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9: 네, 20년간의 타짜 시리즈 마지막 작품이죠. 8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던데 전작과 비교했을 때 흥행 면에서는 어떤가요?
11: 네, 타짜 1편이 개봉한 지 올해로 딱 20년 되는 해거든요. 네. 2006년에 1편이 나왔었으니까. 근데 타짜 1편이 2006년에 569만 명 관객이 동원됐었어요. 그랬죠. 그때도 추석 시즌에 이제 개봉해서 이 19금 영화로는 한국 영화 사상 최고 기록을 당시 이제 달성했었던 네. 그런 놀라운 이제 흥행 성적을 1편이 보여준 이후에는 사실 지금까지 서서히 내리막길이었던 것 같아요. 2편이 2014년에 강영철 감독이 연출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400만. 그래도 400만 정도면
9: 네.
11: 그때 흥행을 했던 거고 3편이 2019년에 개봉했었는데 박정민 배우가 주연을 맡았었고 이때 223만이었어요. 네, 그래도 나름 그래도

0: 200만 이상의 흥행을 했었는데 4편이 현재 지금 150만 명을 관객을 달성을 했는데 네. 200만 관객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전망이 좀 들어요. 관객 수가 점점 많이 줄어들다 그렇군요.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리즈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관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뭐 이 관객 수만 가지고 영화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이 타짜 시리즈의 경우에는 정말 아까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1편이 워낙 그 관람 등급에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흥행이 잘 된 거고 그렇죠. 저는 이 타짜 1편 이제 처음 이제 극장에서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어떤 열광 같은 게 있었거든요.
1: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손을 땀을 쥐면서 예, 너무 지금도 재밌게 봤죠.
2: 아마 네. 많은 분들이 한국 영화 중에 뭐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아니면 뭐 여러 번 본 영화 뭐 있어? 그러면 타짜 꼽으시는 분들 너무너무 맞아요. 많고.
1: 나온 배우들 다 엄청
2: 예, 뜨고 맞아요. 맞아요.
1: 뭐 대사 그래서, 유행어 되고.
0: 예. 그러니까요. 예.
2: 그러니까 이 대사가 유행어가 된다는 것도 타짜 유행어가 한두 마디가 아니에요.
0: 그렇죠.
2: 예. 네. 그리고 심지어는 원래는 유행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유행어가 돼서 그 대사를 한 이제 조역 배우가 갑자기 스타덤에 맞아요. 오르기도 하고 김홍수 배우가 그런 케이스죠.
0: 묻고 더블로가.
1: 맞아, 네. 맞아, 맞아.
0: 광고까지 찍잖아요.
1: 그러니까요.
2: 근데 그 묻고 더블로가 이거 말만 들으면 이게 왜 유행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영화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이 되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뭐 어떤 장면이든 어떤 대사든 다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짜 시리즈가 인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타짜 1편만 그래요. 네, 이후에 지금 이번 영화까지 네 편의 영화가 만들어진 셈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1편이 그 뭐 유행어가 됐든 뭐 배우가 됐든 다 그 1편에서 누렸던 어떤 사랑과 영광을 다시 누리기는 어려운 작품들인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1: 네. 네. 정말 시리즈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대미를 장식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도 있던데 관객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0: 사실 관객 반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워낙에 허영만 작가의 원작이 1부부터 4부까지 있었고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또 1, 2부, 1, 2, 3부와 달리 4부는 또 이야기가 그 1, 2, 3부의 세계관에서 이어지지 않거든요. 완전히 네. 동떨어진
1: 그렇죠.
0: 새롭게 4부만 이제 편성이 된 그리고 또 그 화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포커에 대한 이야기다 네. 보니까 원작 자체도 뭐 1부보다는 4부가 조금 더 이제 스토리 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면도 없잖아 있었는데
1: 네.
0: 사실 그것 이 그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4편도 관객들도 1편 1, 2편 못지 그보에 그에 비치지 못한다는 네. 반응이 대다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의 연출이나 이제 배우들의 연기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1편과 자꾸만 이제 비교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자꾸만 먼저 찾게 됐던
2: 맞아요.
0: 것 같아요.
2: 사실 영화가 뭐 그렇게 재미가 없다든가 뭐 아니면 어떤 뭐 이런 이야기가 항상 타짜 1편하고 비교되는 게 문제인 네. 거예요.
1: 그쵸.
2: 그러니까 그냥 이 영화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명절에 그냥 같이 볼만한 이야기.
1: 뭐 킬링타임으로 뭐 괜찮다.
2: 네네네. 네. 그렇게 어떤 범죄물로서 이런 도박 이야기라고 하는 게 충분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타짜 1편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이 평가에서는 참 어려운
1: 첫사람이
2: 부분.
1: 너무, 첫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2: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게임이 포커로 바뀐 것도 약간 영향이 있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은 그렇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원래 화투 저는 이제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타짜 시사회를 갔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패를 딱 까면은 네. 이게 지금 잘 나온 건지 못 나온 그렇죠. 건지를 저는 몰라가지고
1: 들어야지,
2: 예, 설명을 네.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뭐 어떤 반응을 하면 아, 잘 나온 거구나 뭐 이렇게 깨닫는 방식이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재밌었던 게 표를 딱 까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극장에서 사람들이 오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1: 거죠.
2: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 명절에 아.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0: 있으니까 무슨 이런 무슨 내가 무슨 화투를 좋아해서 뭐 도박을 했어 이런 관념이 아니라 다들 이제 이른바 그린 불 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게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대상하기 전에 이미 패딱 까는 거 보고서는 반응을 할수 있었던 게 있는데 아무래도 포커는 그런 면에서는 접근성이 약간은 떨어지지
1: 떨어지죠.
0: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그 타짜 1편이 이제 20년 만에 네 번째 영화로 끝났는데 네 편이 다 감독이 달랐죠?
2: 네네.
1: 예. 그 1편이 아무래도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2: 지금 다혜 기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동안은 진짜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우리가 명절에 모이면 친척들끼리 항상
0: 맞아요.
2: 화투 치는
1: 그런데
2: 게
1: 싸움 벌어져서 누구
0: 예,
1: 가고.
0: 맞아요.
2: 근데 사실 그게 어떤 그 풍습으로 우리가 용인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1: 그렇죠.
2: 이제는 사실 그런 문화도 아예
0: 사라져 모이는 것 자체가 확 줄었죠.
1: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화투나 혹은 뭐 포커를 비롯해서 이런 그냥 가족과 친구들끼리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게임에 대한 공감대가 확실히 1편 때보다는 이제
0: 그렇죠.
2: 이것도 사라졌구나. 그것도 아마 영화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네요. 변요한 배우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전작 주인공들이 워낙에 강한 캐릭터여서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0: 아, 저는 또 제가 변요한 배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1: 저도
0: 이제 이
1: 좋아합니다.
0: 영화, 예, 영화 되게 기대하고 봤거든요. 시리즈가 뭐 조승우 배우부터 뭐 최승현, 박정민, 변요한까지 다 너무 연기 잘하는
1: 맞아요.
0: 배우들이 역할을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선보여 왔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시리즈 뭐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영화들이 이어지면서 조금 전에 이제 감독 이야기도 질문을 주셨는데 감독도 달라지고 주인공도 달라졌는데 이게 이제 시리즈인 거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보통은 뭐 감독은 바뀌어도 주인공은 그대로
1: 그렇죠,
0: 뭐
1: 그렇죠.
0: 미션 임파서블 같은 시리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 시리즈라고 부를 때는 보통 주인공이 한 명이 있어서 그 주인공의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같은 것들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타짜는 그런 시리즈가 아닌 거예요.
1: 그러게.
0: 그러니까 일단은 주인공이 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감독도 달라지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시리즈가 되는 거냐? 이제 허영만 화백의 원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품에서도 이제 특정한 한 명, 거기서 고니가 주인공으로 시리즈 전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그야말로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인간 군상을 이야기하는 게 작품의 목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임이 등장하고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2: 맞아요.
0: 이제 그런 국면 속에서 곤이라는 인물을 꺼내서 이 시리즈를 시작한 거였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왜이 시리즈가 이렇게 계속 주인공이 바뀌어 가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마도 1편이 워낙 잘 돼가지고 당연히 감독과 주인공 그대로 써서 속편을 만들고 싶었겠죠.
1: 그러게요.
0: 예,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다 했고 근데 거기에서 할 얘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편이 잘 됐다고 계속 후편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감독과 배우들의 의지가 있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이 시리즈가 이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배우들이 갖는 압박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그 지금까지 이 영화들이 다그 강영철, 뭐 권오광 이런 감독들이 다 이제 이미 자기의 연출력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시리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인 감독 데려와서 찍는 시리즈도 아닌 거예요. 이미
1: 맞아요.
0: 유명한
1: 더
0: 감독들이
1: 부담되죠, 그러니까.
0: 그렇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잘안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조합으로 이제 매번 이첫 번째 영화랑 비교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참이네 번째 영화 찍으면서도 포커로 바뀐 것도 왜 바뀌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되지 않고자 하는 좀 의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뭐 변요한 배우 연기는 뭐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기는 했는데요. 그것도 직접 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제가 최근에 1편을 다시

0: 예, 한번 보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지금까지 이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들의 나이대가 사실 점점 더 올라가긴 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변요한 배우가 40대이잖아요. 네. 근데 박정민 배우도 또 그때 이제 2014년에 연기했을 때 따져보면, 그리고 최승연 배우가 2014년, 19년에 이렇게 연기했을 때를 따져보면 사실 타짜에서 고니를 연기했던 조승우 배우의 나이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연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 고니에 비하면 아이 같아 보이는지 그게 이상하게 그 조승우 배우가 연기했던 고니의 아우라가요. 그러니까 진짜 치기 어린 세상을 아무것도 몰랐던 맞아요. 그 고니의 아이 같은 순수한 면에서 그게 이제 오히려 약간 오염되면서 세상을 알아버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타짜에서 보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것보다 2, 3, 4편에 연기했던 배우들의 나이대가 조승우 배우보다 다 많은 나이에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어려 보인다는 단점이 이 시리즈의 어떤 뭐 깊이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비교 대상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그렇죠.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의 연기라는 것은 각본을 벗어나기는 힘들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각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의 문제인데 타짜 1편이 계속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도박 이야기이기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완전 성장물인 거예요.
1: 네,
2: 진짜 완전한 성장물인데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자기가 처음에 이 그 이야기의 시작은 누나가 이혼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위자료를
0: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2: 현금으로 더플백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고니가 그 가방 째로 들고 나가서 도박판에서 돈을 날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니는 이제 자기가 그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이것저것을 하면서 이제 유사 아버지에 해당하는 평경장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숙적이 되는 아귀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어떤 첫 번째로 어떤 남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정마담을 만나기도 하고 이 정마담은 심지어는 이런 판을 계획하는 사람이어서 고니에게 계속 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순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또 와중에 자기랑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게 되는 친구를 만나기도 하는 거죠.
0: 네, 고강렬.
2: 예, 고강렬이 그런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자기 고향 집에다가 돈을 다시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박을 해서 이 사람이 뭐 자기가 돈을 많이 따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한 평생에 걸쳐서 되갚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군상극 최동원 감독 잘 아는 군상극이 완전히 짜여서 타짜 1편이 됐다고 치면 그 이후에는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좀 간추려집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야기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고니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좀 인간적인 깊이 같은 게 이후의 캐릭터에서는 좀 보기가 드물어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아마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좀 공통된 것 같아요.
3: 원 생각하면 뭐 조승우 씨가 주연이라고 했지만 누가 주연이지 할 정도로 하나하나가
0: 팀플레이였으니까
3: 캐릭터가 강해서 네, 진짜 누구의 작품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2: 네.
3: 그게 또 매력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 타짜 벨제부브의 노래거든요. 벨제부브의 뜻은 뭔가요?
0: 이게 이 뭐 영화에도 나오고 원작 만화에서도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1 이 트럼프 카드에서 스페이스 1이 루시퍼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2를 벨제부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천사인데 일종의 만년 2위 셈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코 지옥에서도 1위가 될 수 없는 네. 어떤 벨제붑의 운명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뜻에서 이게 주인공이 두 명의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격지심과 어떤 그런 걸 느끼는 친구가 배신을 하고 또 그걸 복수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다 보니까요. 이 캐릭터들의 운명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0: 상징하는 뜻의 벨제붑이라고 지은 것 같고 그리고 네. 원작 만화에서는 이 벨제붑의 노래와 또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또 연결해서 그 그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벨제붑의 노래라는 건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뜻한다는 이제 의미를 또 원작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최국희 감독 작품인데 최국희 감독의 대표작들 어떤 게 있었나요?
0: 최근에 만든 영화들 중에서는 뭐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 이런 영화들을 연출했거든요. 근데 왜 최욱희 감독이 사실 국가부도의 날이나 인생은 아름다워 이 인생은 아름다워는 거의 뮤지컬 형식에 가까운 영화였고 국가부도의 날은 IMF 시절 모두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다른 선택을 해서 이 국가가 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남자의 어떤 뭐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또 다루고 있는 시대물인데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타짜 사편을 연출했을까 네.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욱희 감독이 그 장편 데뷔작이 스플릿이라는 영화였어요. 이게 그때 유지태, 이정현, 정성화, 이다윗 배우가 나왔던 영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도박 볼링에 관한 영화였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약간 도박판이라든지 혹은 이런 인간의 어떤 흥망성쇠 이런 걸 계속해서 이제 다뤄왔다 보니까 타짜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적역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서 연출을 맡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 네. 허영만 작가의 타짜 시리즈 4부 마지막 편. 원작에 충실하다 보니까 좀 진행이 빨리빨리 되는 게 좀 지루하지 않아서 그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작하고 비교 안 하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1: 네.
2: 예. 전작하고 비교를 해서 계속 이제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그 기대치를 너무 높이고 보시는 것이 문제지. 저는 영화 재미있게 본 편이고요.
1: 네.
2: 그리고 뭐 정말 이야기 진행이 빠르고 전작들하고 내용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래서 독립적인 한 편의 영화로 보시면 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자, 오늘은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 먼저 들어볼까요?
0: 네. 저는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벨제붑의 노래의 의미를 뜻하는 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재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최국희 감독의 타짜 벨제부의 노래 줄거리 살펴볼게요.
2: 네. 이름이 똑같은 친구가 있는데요. 변요한 배우가 연기하는 장태영은 사교성도 좀 좋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스타일인데 공부는 또 전혀 안 하는 공부하는 거리가 먼 그런 운이 참 좋은 스타일의 아이이고요. 네. 노재원이 연기하는 박태영이라는 친구는 굉장한 노력형이고 엄청 스마트한 친구인데 정태영에 비해서는 뭔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집안 환경도 좀 불우한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박태영은 공부를 잘해서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장태영 친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고 네. 그리고 두 사람이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둘이 동시에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0: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사업도 또 동시에 동업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만지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일종의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름이 같다 보니까 이제 박태와 장태로 이렇게 극중에서 구분을 해서 읽거든요.
1: 네.
0: 그런데 어느 날 박태가 장태를 배신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회사가 아주 중요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태가 베트남 출장을 갔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박태가 두 사람이 같이 운영하던 회사를 자기 혼자 독차지할 목적으로 이 장태를 금융사기범으로 만들어서 현지 살인청부업자들에게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장태는 어느 하루아침에 진짜 빈털터리 신세가 되는데 이 장태는 어려서부터 운이 아주 좋은 친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이 정말 그 죽을 위기에서도 겨우겨우 이제 살아남게 되고 곽동욱이라는 이름의 아주 전설적인 은둔형 도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장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후에야 새롭게 또다시 자기의 전문 분야인 도박으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게 되고요.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포커 실력을 업그레이드한 상태에서 다시 박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1: 네. 타짜가 아닌 악마가 되어가는 사람 이야기라는 카피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힌 친구의 복수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2: 아무래도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게 이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 도박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작품들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이 도박하는 장면들이거든요.
1: 그렇죠.
2: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이야기가 뒤집히는 게 판이 뒤집히는 거랑 사실은 같이 움직이는 게 이런 이야기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패를 딱 깠을 때 관객들이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 네.
2: 아무래도 포커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약간은 낯선 그쵸. 측면이 있어서
1: 우리나라에서 서양에서 좀 익숙하니까
2: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의 좀 이야기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지연이 발생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2: 이 두 친구 간의 이야기 이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그랬던 녀석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고 뭐 이런 이제 엎치락뒤치락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선악 구분이 어느 정도 있는 혹은 주인공이 목표로 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상대방이 존재하는 유형의 모든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상대가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래야 네. 이게 뭔가 손에 땀을 쥐는 아슬아슬함을 볼 수 있죠.
2: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트맨도 시리즈가 많고 스파이더맨도 네. 시리즈가 많잖아요.
1: 빌런이 중요하죠.
2: 예, 빌런이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하려고 하는 것이 강한데 그보다 더 강한 적이 있을 때 꺾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짜 1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악귀 때문인 거예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예. 이 악귀라는
1: 악귀가 더 셌죠. 지금 예. 솔직히 얘기하면.
2: 그렇죠. 악귀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고니보다 강한 정도가 아니고요. 고니 더하기 평경장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이 악귀가 압도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경장도 이렇게 되고
1: 끝까지 네. 저걸 어떻게 이기지?
2: 그렇죠. 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이야기 마지막에 네. 가면 배에서 이 도박판이 벌어지는데 그 배에서의 그 긴장감이라는 건 말로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결국 넘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1: 네.
2: 근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 두 태형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이 두 친구가 있을 때 이 운이 좋은 우리의 장태가
1: 네.
2: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보는 내내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까지 불안하지가 않다라는 네, 느낌을 좀 받게 그쵸. 되는 것도 사실 저는 이 긴장감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것이
1: 그렇죠. 예, 주인공이 탐 크루즈면 끝까지 안 죽는 걸 아니까
2: 네. 약간 그런
1: 아슬아슬함이 떨어지는 그런 네. 느낌. 예.
0: 그리고 이전에 그러니까 1부와 2부는 이제 고니와 고니의 조카인 대길
2: 맞아요.
0: 이어지는 이야기였고 3부의 주인공은 짝기의 아들인 일주

0: 추리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네. 1, 2, 3부의 그 캐릭터들과 이 4편의 장태의 캐릭터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1, 2, 3편의 주인공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거든요. 그 잘못을, 본인이 스스로 그쵸? 잘못을 해요.
1: 네.
0: 근데 4편의 장태는 자기가 스스로 나를 나락으로 보낸 게 아니라 외부의
1: 거죠.
0: 이제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당황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앞선 세 편의 주인공들과 비교해서 장태는 너무나 낙천적입니다.
1: 네,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당연히 뭐 주인공이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일 수는 있겠으나 너무 똑똑하고요. 너무 모든 다방면에서 우수한 인재예요. 그래서 그렇죠. 극 중에서 요리를 너무 잘하니까 너 차라리 요리로 나가라, 셰프를 해라, 그런 대사가 웃기게도 나올 만큼
1: 네.
0: 장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낙천적이고 그 능력도 상당히 출중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앞선 세 편의 주인공들은 도박판에 스스로 자기가 몸을 던져서 뭐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스스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다든지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 나가게 되는데, 4편의 장태는 주인공은 이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의 절친했던 친구를 통해서 오히려 공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 복수극의 서사를 어쨌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가 단점은 너무나 낙천적이고 너무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기겠구나는 걸
2: 흔들릴 일이
0: 지켜보게
2: 없죠.
0: 돼요.
1: 네. 그냥 안심하면서 보는 거죠.
2: 네. 영화를. 저는 이것도 일종의 시대 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자기 잘못인 거예요.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초래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0: 네.
2: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잘못을 짊어지고 책임지는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란
0: 맞아요.
2: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그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억울한 거야. 난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로서 이 주인공은 무결하고 출중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무결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걸 되갚아주는 과정으로서의 복수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응원할 만한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인물이 단순해지는 아쉬움이 좀 있다.
1: 그렇죠.
2: 근데 아마 요즘에는 이런 주인공이 아니면 더 감정이입하기 힘들어하긴 할 것 같다.
1: 그렇구나.
2: 같은 생각도 좀 복합적으로 하게 되는 캐릭터의 조영이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캐스팅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1: 맞아,
0: 그런 낙천적인 성격의 장태와
1: 변호사는 진짜 뭘 해도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여요.
0: 그러니까요.
1: 네. 하나도 안 불쌍하고 하나도 안 위험해 보이고 그 배우가 가지 그 능글능글하고 유쾌함
2: 그것하고 뭐 이런 게 있죠.
0: 그게
1: 원래 그냥
0: 있어요.
1: 이 장태인 것 같아요.
0: 진짜
1: 원래 스타일이 그게 매력인 것 같고 계속 보고 싶게 하는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의 룰을 알면 더 재밌게 봤을 텐데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룰을 몰라서 이렇게 상대 패를 읽고 배팅할 때 뭐 경우의 수를 읽지 못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영화 볼 때 좀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0: 저는 이 포커가 어떤 방식으로 짝을 이루는지까지는 알거든요.
1: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해보잖아요.
0: 기본적으로 뭐 색깔이나 숫자
1: 맞아, 맞아.
0: 이런 걸로 어느 정도는 뭐 이게
1: 맞아.
0: 다섯 가지가 이제 순서로 되면
1: 그렇죠.
0: 좋은 거다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이 상대방 패와 나의 패를 구분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 그걸 좀 긴장감 있게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1편을 비교해 보면 1편에서의 어떤 그 게임장에서의 긴장감이라는 건 고니가 그러니까 악패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 맞아요, 맞아요.
0: 이제 포커페이스를 하고서 상대방을 지르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랬을 때 카메라가 이 고니의 패를 보여줬을 때 뭐 한 끗이다 두 끗이다 이런 수준 낮은 패를 가지고 이렇게 들이밀었다고 이거를 이제 관객들이 보면서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건데 이게 온라인 카지노나 이런 쪽으로 오면 확실히 그런 긴장감을 표현하는 게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0: 차이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차이인 것인가? 그러니까 아날로그 카드를 보여줄 때와 네. 뭐 컴퓨터 맞아요. 화면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의 차이 같은 것들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또 화투가 포커로 바뀌면서 무대가 또 동남아로 좀 넓어졌어요.
2: 네, 뭐 이거는 아마 각본을 쓰는 단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런 전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야기가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이런 시리즈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는 하죠. 시리즈가 원래 시리즈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1편이 성공해서 시리즈가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보통은 다 똑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 시리즈가 성립하게 된 그 최초의 작품보다는 아무래도 이야기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고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뭐냐면은 이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쵸.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로케이션을 다양하게
0: 해외로 나가야지.
2: 네, 해외로 나가고 다양하게 보여주고 화려한 곳에 가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뭐 그 연장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이 동남아에서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어떤 범죄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현실에서도 너무 심각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2: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0: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게 이게 일종의 클리셰가 되어버려가지고요. 약간 좀 뻔한 그림이다. 아무리 이제 해외 로케이션을 표현을 잘 한다고 해도 너무 익숙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도 한 영화의 약간의 단점으로 작용하긴 했습니다.
1: 네. 뭐 변요한을 비롯한 그 뭐 노재원, 조우진 같은 조연들의 연기도 좋았죠.
0: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네. 그 은둔형 고수.
1: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2: 각동 진짜 너무, 네. 너무 잘 어울려.
0: 그러나. 너무 찰떡이었어요. 원래 그 이런 연기는 참 네. 잘하는 것 같습니다.
1: 조우진 배우 연기 참 잘해요.
2: 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조우진 배우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막 색깔이 뚜렷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1: 뭘 해도
2: 네, 뭘 해도 색깔이 뚜렷한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연기하는 걸 보면은 되게 어디에 끼워 넣어도 네.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데 또 꼭 이 배우가 해야 되는가 하면 또 약간은 뭐 꼭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의 이제 역할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진짜 너무 존재감도 좋고
1: 맞아요.
2: 너무너무 좋게 봤습니다.
0: 그래서 연기를 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표현하자면 자연스러운 연기보다는 조금 더 과장되고 네, 장식적인 어떤 디자인에 된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너무 잘 하다 보니까요. 네. 이런 약간의 웃긴 유머러스한 캐릭터를 비롯해서 완전히 장르물에서의 어떤 악역 같은 것들도 본인이 어쨌든 옷을 잘 갈아입는 스타일의 네, 배우로 자리매김했고 이번 영화에서는 뭐 손색 없는 연기를 또 카메오처럼 보여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무엇보다 뜻밖의 얼굴이 래퍼 스윙스 문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했는데 와 정말 연기 잘하던데요.
2: 네. 네 이것도 뭐 얘기 보니까 무슨 배우 하고 싶어서 뭐 문신을 지우려고 왜냐면 이제 그 너무 특정한 이미지를 주니까 그래서 지웠는데 오히려 이제 들어온 역할은 오히려
1: 문신이 필요한
2: 역할이었다.
1: 더 만들어야 돼.
2: 예.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0: 아이러니네요.
2: 네. 네. 네. 재밌기도 뭐 했는데
1: 영어 대사도 잘하고
2: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세를 잘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맡은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쵸.
2: 그러니까 이번 영화로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세 좋게 좀 지르는 역할들은 아무래도 원래 래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좀
1: 카리스마로 밀어붙이는 거죠.
2: 예. 네. 사로잡는 이런 느낌의 연기는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근데 진짜 한참 더 짧게 나온 윤경호 배우가 네.
1: 아, 맞아.
0: 그 분위기를 압도해버려가지고 오히려 약간 스윙스 배우의 네. 어떤 연기가 좀 빛이 바라는 느낌으로 요새 윤경호 배우가
1: 요즘에 너무
0: 대세. 그렇게 올라왔어.
1: 엄청 네. 대세죠. 예, 러블리하고 네. 이번에는 이다혜 기자의 추천곡 들어볼게요.
2: 저는 제목 때문에 이 곡을 골랐는데요. 한로로의 게임 오버 듣겠습니다.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0: 타짜 마지막 시리즈 벨제부의 노래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타짜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적으로도 지금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 타짜와 같은 스타일의 어떤 인물 유형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도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뭔가 이 4편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캐릭터들의 그 변화를 보면서 좀 뭐 아쉬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함을 느끼게 만들어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0: 네.
2: 저는 이별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 해주신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짜가 1편이 성공을 하고 2편, 3편이 이제 1편보다는 약간 아쉬운 느낌으로 성적으로나 영화 작품성으로나 이야기가 됐을 때 그러면은 더 좋은 이야기 뭐 아니면 또 뛰어난 배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시리즈가 쭉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어떤 방식의 이야기 혹은 어떤 방식의 인간 군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확인해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은 파국으로 치닫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최국희 감독의 타짜 벨제부의 노래 신의 시대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친구 김광규. 거머리처럼 달라붙은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무슨 용건이 있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빚 갚을 돈을 빌려주지도 못하고 승진 및 전보에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아들, 딸 취직을 시켜주지도 못하고 오래 사귀어봤자 내가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는 오래전에 눈치챘을 것이다. 만나면 그저 반가울 뿐. 서로가 별로 쓸모없는 친구로 어느새 45의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만나면 반갑고 또 안부가 궁금해지는 게 친구 아닐까요? 김광규 시인의 쓸모없는 친구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에서는 11월 1일 시의 날 특집으로 청취자와 함께하는 시 101장 내 안의 시인을 깨우다를 개최합니다. 시 101장에 도전하실 분들은 문화공감 홈페이지에서 응모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시 101장 시제는 가을의 온도, 사라지는 것들, 습관입니다. 시제와 관련한 일상의 감상을 시로 완성해서 청취자 게시판에 휴대폰 번호와 함께 올려주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이번 주 2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료 제출 거부 논란을 비롯해 경기도 재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송곳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겠고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이 정치권의 핵으로 또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를 비롯해 정치권 소식, 네 분의 법조인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정치권과 법조 현안 살펴볼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내셨던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1: 자, 전 국민의힘 세종 씨가 당협 위원장을 지낸 류재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류재하입니다.
1: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5: 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환순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신환순입니다.
1: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고요. 아, 네, 말씀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이게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0: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토론 잘 듣고 있다라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변호사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0: 거나 별로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거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팩트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안 좋죠.
1: 질문 자체가 너무 몰라서 질문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답도 모르고 대답하고 예전하고 똑같이 안 된 걸 한 것처럼 한 걸 안 된 것처럼 짜증나요.
2: 나라 돈으로 세금 낸 돈으로 잘 썼느냐 안 썼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비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거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정치적인 전투 막 몰아가는 거 전혀 사람도 관심도 없고
3: 국정감사하면 여야가 항상 이렇게 싸우니까 같은 사안인데 정당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 편이면은 뭐 좋은 질문하고 자신들과 뭐 맞지 않는 뭐 그런 쪽이면은 몰아붙이고 사법부 뭐 관련해서도 그렇고 선관위 문제 그다음에 뭐 농지조사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가지고 문제점 있으면 당리 당략을 떠나가지고 이제 잘못된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4: 국정감사 자체가 그냥 꼬투리 잡는 느낌?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파주에 살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약간 군부대 이런 거 많이 보고 체험학습으로 DMZ 이런 거 엄청 많이 갔단 말이에요. 북한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안정감 있게 살고 있는지 약간 이런 정도 궁금한 것 같아요.
5: 국회의원들이 호통 치는 자리 쇼맨십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뭐 야당은 그래도 좀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되니까 뭐 약한 고리를 짚겠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되면 항상 방어적이잖아요. 잘못한 거 항상 숨겨주고 우리 편이니까 좀 쓰다듬어 좀 그런 것 같아요. 당에 상관없이 잘못한 거 잘 짚고 날카로운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 네,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듣고 왔는데요. 반응들이 그닥 좋지는 않네요. 네, 꼬투리 잡는 거 아니야, 뭐 관심 없다, 뭐 짜증난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정감사의 지금 현 주소관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소식부터 먼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은정 청장이 중수청 출범 이후 1호 감찰 대상이 됐는데요. 윤호중 장관은 직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 형우택 변호사님, 이거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십니까?
7: 일단 뭐 중수청이 이제 출발했는데 네. 1호 뭐 수사가 뭐냐 항상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1호 감찰이 어찌 보면 중수청의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된 게 참 어찌 보면 우리 중수청을 만든 의미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서글픈 일입니다. 네. 1호라고 편단된 게. 근데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어찌 보면 이제 중수청장 오는 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 우리 공무원에서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 오는데 뭐 부산지방 경찰청장이 아, 저 사람 안 됩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6: 그렇죠.
7: 옛날 검찰청장 오는데 뭐 서울지방 검찰청장이 아, 저 사람 검찰청장 안 돼요. 이런 건 잘 없거든요.
6: 그거 더 위에 분인 거잖아요.
7: 그게 사실은 근데 네. 이 중수청장이 차관급이에요. 장관급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차관급 인사에 이만큼 많은 논란이 되는 경우도 흔치 않아요. 물론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아마 징계 사유가 이제 국가공무원법에는 정치 중립, 그다음에 품위 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도 뭐 징계 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자기 직무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6: 네.
7: 그러니까 아마 재심 사건에 대해서 백지 구형해라 이런데 아마 무죄 구형하고 야 이거 딴 사람한테 넘겨라. 근데 안 넘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아마 징계를 받았었어요. 지금 4월인가 정징계 받다가 나중에 재판 가서 이겼거든요. 그때는 근데 사실은 재심에서 무죄 사유 있으면 무죄 구형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네네. 예전에 이제 검찰이 그동안 관행상 그냥 백지 구형으로 했었거든요. 무죄 구형하는 게 떳떳한 거죠. 잘한 거고. 직무를 이전하라 이것도 사실은 이분이 이제 무죄 할 것 같으니까 옮기라고 한 거거든요. 그 직무 명령 자체가 딴 사람한테 넘기라는 게 자체가 좀 부당한 거죠.
6: 네네.
7: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는데 이거는 좀 인사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 직은 아니거든요. 공무원은 자기 직무와 관련된 거는 부당한 명령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도 있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청장 임명하는 거는 자기 직무는 아니거든요.
6: 본인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7: 본인이 아니죠.
6: 네.
7: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았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일단.
6: 적절치 않다.
7: 네. 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도 위반될 것 같고요. 품위지도 위반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징계까지 막 하고 이러면 또 이게 중수청이 지금 뭐 청장도 없는데 시설도 없다. 그다음에 뭐 수사 시스템도 안 돼 있다.
6: 아니 감찰할 사람은 있습니까?
7: 감찰은 할 수는 있어요.
6: 할 수는 있어요.
7: 왜냐하면 예. 이게 기본적으로 행안부 권한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네. 이제 중수청에도 해도 되는데 그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6: 네네.
7: 모양이 제가 보기에는 좋지는 않아요.
6: 모양이 좋지는 않다.
7: 네.
6: 류재하 변호사님 이게 네. 어떻게

0: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 같은 메시지가 좀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분야잖아요.
0: 네.
1: 임은정 지청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그에 대한 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감찰 게시도 정치적으로 해석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중수청이라는 기관 자체가 정치 기관화 돼버렸어요. 벌써부터.
0: 아니 근데 그런 거 없애자고 만든 기관
1: 맞아요.
0: 아니에요?
1: 맞아요. 바로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정치 검찰의 정치 수사 없애자고 검찰 폐지하고 중수청 만든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중수청 만들자마자 좀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중수청장 후보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
0: 정치가 시작됐다.
1: 왈가왈부가 있고 네. 친윤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 검찰주의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들이거든요.
0: 그러네요.
1: 벌써
0: 네.
1: 그렇게 됐고 광주지청장인 임은정 지청장 또 바로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벌써 감찰까지 개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윤호중 장관이 그랬어요. 이 임은정 지청장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중수청 수사기관인데
0: 네.
1: 정치기관으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임은정 지청장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중수청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정치적이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수사기관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오히려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라는 조직은 대한민국의 거학을 척결하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잘 안 돌아가면 대한민국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0: 네.
1: 지금 중수청장도 공석이고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 인력도 70%도 채우지 못한 상태고 중수청의 감찰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수청이라는 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아까 형근택 변호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뭘지 다들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수사 사건이 아니고 감찰 사건.
0: 감찰이죠.
1: 이것이 지금 중수청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정치화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중수청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정구승 변호사님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2: 네. 비슷한 의견입니다. 네. 그 임은정 어떻게 보면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전에 징계받았던 걸 자기가 잘 헤쳐나간 것처럼 잘 헤쳐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이 다릅니다. 직무 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과
0: 네.
2: 자신의 직무 밖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부터 이제 도어스태핑 뭐 출근하는 인사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찰이나 징계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청 그리고 검찰개혁의 이유 자체가 정치검사를 없애기 위해서였는데
0: 네.
2: 지금 무국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요구는 사실 우리 편이냐 니 편이냐를 중점으로 하고 있지 이분이 중수청장으로서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뭐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뭐 이러한 정치적인 요구나 정치적인 그 입증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좀 그런 다른 소리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근데 이게 이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정치 검찰을 없애기 위해서 출발한 건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의 정치,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정치는 이 정도 용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외부에서 정치라는 게 임은정 수사관의
0: 그렇죠.
2: 정치.
0: 그렇죠. SNS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넘어가야 되는 수준입니까?
2: 다른 변호사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군요.
2: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직접 상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만약에 이게 징계로 이루어지고 이거를 또 임은정 수사관이 소송으로 가져간다고 또 저는 승산은 크게 없을 거다.
0: 승산 없다.
2: 네,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결국에 감찰을 시작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신한선 변호사. 이게 경고성 감찰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3: 근데 이제 뭐 품위유지나 뭐 정치운동 금지 같은 거에 해당이 한다고 하면은
0: 네.
3: 이제 중수청이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행안부의 의결 요구를 신청을 하면은 뭐 장관이 이제 중징계 요구 사안으로 징계위원회로 넘겨서 실제로 징계가 직위 해제 뭐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가능하기는 직위 해제가 가능하지만 지금 네. 일도 안 했잖아요. 일도 안 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직위 해제를 해요?
3: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0: 네.
3: 사실 이게 고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거는 사실 자유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공무원법이나 국가 공무원법이나 또 지금 뭐 이 검찰 검찰 징계법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2: 근데 안 되죠.
3: 안 되죠. 헷갈립니다. 너무 많은 수사기관이 생겨서.
0: 변호사분들도 헷갈립니다. 네.

0: 네. 뭐 아무튼 검찰 징계법에도 이제 비슷하게 국가 공무원 법하고 비슷하게 이런 가나다라 뭐 이렇게 쭉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예 정당에 가입을 한다든지 뭐 특정 정치인을 뭐 찬양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뭐 그런 징계가 가능하다는
1: 그렇죠. 그런 공무원은 조항들.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0: 네, 그런 네네. 조항들이 있는데 현재 너무 많은 수사 기관이 생겨서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지도 저도 헷갈리는 상황이고.
1: 알겠습니다. 네, 형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감찰 결과를 한번 좀 예측해 볼까요?
2: 결과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적용이 되는 거고 이제 네. 검사라든지 판사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공수청, 중수청은 따로 만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없으면 국가공무법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법이니까. 국가공무법에는 이제 뭐 정치 중립이나 품위유지는 있는데 이제 임은정 수사관도 생각을 할 거예요. 정치 중립? 이건 해당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정치 중립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1: 그렇죠.
2: 특정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게 이제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나는 뭐 후보자 반대했지 정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변명할 것 같고 제일 애매한 게 이제 품위유지거든요. 네. 품위유지라는 거는 하다못해 가다못해 뭐 욕을 해도 되고 징계를 안 해도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품위유지에서는 제가 보기엔 빠져나가긴 좀 쉽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징계했을 말씀처럼 대부분 고위공무원이고 상사가 될 사람이고 네. 더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세 분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면은 이 중수청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나 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1: 맞아요.
2: 네. 예, 다들 아마 징계는 그 징계위원들도 할 것 같은데 말씀처럼 징계제는 굉장히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전에도 보면은 이 정직 4개월인가 받았던 거예요.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불이행했다는 건데 그 앞뒤로 판단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 정직 4개월 정도.
2: 예전에 왜냐하면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 받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과거의 경력도 있고 물론 그거는 뭐 좀 경우는 다르긴 합니다만
1: 어쨌든 징계한다라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징계는 할 것 같아요.
3: 근데 정직이면 중징계인데.
1: 그러니까 중징계잖아요.
3: 근데 이제
1: 근데 이거 약간 경고성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3: 경고성으로 하면 견책이나 아니면 네. 불문 경고 뭐 이 정도 해야 되는데
1: 저 그 정도 이제 그만 얘기해요. 네.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3: 아니, 저는 그냥 감찰만 하고 네. 징계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직까지 가면 좀 굉장히 과한 거고 네. 임은정 지청장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국민의힘 같은 이제 야당을 상대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네. 내부 지금 정치적 진영 다툼이 있잖아요. 거기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전 정치적 중립은 위반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나를 증인으로 신청해라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중수청장으로서 얼마나 황당한 일, 그 지방 중수청장으로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품위가 없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딱 걸린다. 그냥 품위가 누가 그 품위가 정치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품위 없잖아요.
1: 느껴지면 그렇게 죄가 생기는 거예요.
3: 별거 없습니다.
1: 동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2: 품위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3: 품위가 원래 그런 거예요.
1: 변호사의 그러니까, 품위를 좀 지켜주십시오.
3: 죄송합니다.
1: 알겠습니다.
3: 그래서 네. 그렇고 근데 저는 임은정 그 지청장이 이렇게 뭐. 정직처럼 과도한 이렇게 중징계를 하면은 오히려 반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체육 키워지잖아요.
1: 그러네요.
3: 피해자 모양을 보일 수 있거든요.
1: 그럴 수도 있죠.
3: 그래서 네. 오히려 해라 강하게 해라. 그럴수록 오히려 반명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에 저항하는 민주진보 진영 내 다른 세력들의 아니 그러니까 손꼽히는 리더로 내가 될 수가 있다.
1: 또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3: 그럼요.
1: 그러면 정치 검찰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3: 새로운 유형의 정치 경찰이 생기는 거죠.
1: 정치 경찰이 생길 수도 거죠. 있다. 네. 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3: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 개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1급 수사관에 대한 임용 자체가 사실은 좀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정치적인 분이었던 건 사실인데 네. 이분을 어떻게 보면 광주 중수청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실수였고 근데 이분이 여기 와갖고 만약 수사만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가 걱정하던 바와 같이 정치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임용권자 입장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1급은 신분 보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중징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직권 면직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오류를 잡아가는 모습. 우리는 적어도 정치검찰을 없애려는 그 선한 의도는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런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근데 그 정구승 변호사님 그 임명권자 누굽니까?
4: 중수청장입니다.
3: 중수청장이 임명한 거예요?
4: 그 법상으로는
3: 지금 있지도 않은데
4: 네, 법상으로는 중수청장
3: 최초는 지금 행안부 장관 그리고 맞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4: 맞습니다. 대통령이
3: 그럼 만약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0: 만약에 임명 자체 직권 면직하려면 임명권자의 사과부터 있어야 될 거예요.
1: 네.
0: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뭐 추미애 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을 그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 SNS에 친절하게 반박성 해명도 해줬습니다.
2: 맞습니다. SNS 글 올리셨죠.
0: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논란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 응대를 해주는 바람에 이게 더 커졌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중수청장 후보가 임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학척교를 담당하고 있는 중수청이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에 대해서 임명권자의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저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무국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주장을 다 받아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했어도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렇게 일이 저질러졌고 사실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급 수사관이 자신의 상관에 대해 이렇게 항명하고 있는 상황을 저는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유감 표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찰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징계가 내려진다면 애초에 임명했던 사람의 어느 정도의 사과와 유감 표명이 나와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4: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2: 아, 이견이 있습니까?
4: 왜냐면 이문정 지금 청장이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분 뭐 물론 검사할 때도 뭐 이의제기 많이 했지만 이렇게 네. 직접 청장 후보 아니면 자기 직속 상관이 된 사람한테 그럴 거를 예상한 건 아니거든요.
2: 그러니까 임명권자도 이걸 몰랐다라고
4: 저는 몰랐다고 봐야 돼요.
2: 거죠?
4: 근데 예. 오히려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는 게 사실은 이제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차관급 인사기 때문에 그냥 대초에 그냥 처음에 발령하고 만약에 이의제기 들어와도 그냥 바로 임명했어야 돼요. 저 인사청문회 그냥 하고
2: 그냥 진행했어야 된다.
4: 그냥 진행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사실은 반대가 들어오니까 다시 검증하고 그러면서 늦어지면서 논란이 더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아니 사실은 물론 새로 만드는 조직입니다만 네. 우리가 장관 후보자 임명할 때나 아니면 뭐 법무부 장관이나 임명할 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장관 후보자 됐어요? 그럼 막 언론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인사청문회 안 해요?
2: 해야죠.
4: 그런 경우 잘 없거든요. 네. 인사청문회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잡아서 그냥 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제가 보기에
2: 시간을 오래 끌었다.
4: 오래 끌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논란을 저는 키웠다고 봐요.
2: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오래 끈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얘기 좀 해보죠. 내일로 예정됐잖아요. 내일로 예정된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일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신한순 변호사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일단은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 과연 이 중수청 제대로 이끌 수 있느냐 이런 불신이 좀 있는 인물이라서 일단 내일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2: 네.
5: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했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개적인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추미애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명령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어요.
2: 네.
5: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히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결국 본인이 친윤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5: 네, 스스로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예요.
2: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걸 또 정치로 풀어야 되나요?
0: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김지용 후보가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인지,
2: 네.
0: 그리고 중수청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권력형 수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인사인 건지 국민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거든요.
2: 네.
0: 근데 거기 가서 나 친윤 출신 아니에요 이거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뒤에서 추미애 지사라든가 뭐 아니면 이문정 지청장은 박수치고 있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서 또 논란을 벌일 수 있으니까요.
2: 뭐 반대했던 뭐 김명민 의원, 박은정 의원 이런
0: 마찬가지입니다.
2: 분들도 반대했던 네. 분들이고요.
0: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게는 안 갈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강하게 추미애 지사를 향해서 견제구를 날렸다고 해석이 되고 추미애 지사는 자기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문정 지청장에 대한 감찰이 개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2: 네.
0: 대통령이 지금 부급을 끌어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이 다른 여당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이 이상 브레이크를 걸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내일 인사청문회 마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갈 거로 봅니다.
2: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 보시고
0: 예.
2: 국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번에 정말 인사청문회 다운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됩니까?
0: 그러니까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사 역량 정말 오랜만에 정치로부터 독립된 정말
2: 네네네.
0: 진정한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 그렇군요.
0: 네, 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온통 관심사는 친윤 검사 출신이 아니냐, 뭐 검찰주의냐 아니냐, 여당 의원 중에 누구는 수호하고 누구는 공격할 것이냐 지금 여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의원들의 그런 노력이 빛을 바라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 정우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 의원분도 계시고 박주민 의원도 행안부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일 좀 그런 이야기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3: 근데 이미 그 추가 검증을 통해서 다 해명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들이 원래 핑퐁이 되려면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 있었으면 새로운 의혹이나 그 부족한 검증에 대해서 반박이 있어야 되는데 고장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친윤 프레임은 이미 그 윤석열 장모에 대한 재기 수사 명령으로 저는 이미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꼴대 옮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윤 검사였다라고 주장하다 그게 안 먹히기 시작하니까 검찰개혁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사실 실무를 하는 정치를 묻지 않았던 대부분의 법조인 저희가 볼 때는 절대 다수의 법조인이 그때 다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지는 저는 의문이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 준비단에서 돌파를 못할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돌파될 것 같고요.
2: 돌파될 것 같다.
3: 오히려 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에 노컷뉴스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사건들 이런 거나 이런 식의 좀 날카로운 송구 검증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단에서는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치 공세는 사실 이미 차고 넘치게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형호택 변호사님께서도 네. 그 인사청문회 무난히 좀 통과할 것으로 하고 보고 계시는 거죠?
4: 근데 지금 많은 분이 궁금하는 것처럼 이제 여당 의원들 중에 박지민 의원뿐만 아니라 뭐 윤건영 의원이나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제기 하고 있으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옛날에 뭐 검수완박 반대하다가 지금 찬성이야? 윤석열 징계하는 거 왜 반대했어? 이게 사실은 과거의 사건 한동훈 포렌식하는 거 왜 반대했어? 뭐 이런 질문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2: 네네.
4: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여당 내에서 검증하는 모양처럼 된 거거든요. 야당은 뭐 반대한다 그러지만 명확하게 뭐 그 정도 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집안 싸움 하는 셈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생겼느냐 이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 기소 수사 기소 분리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처음에 개무발차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해나갈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2: 네.
4: 뭐 언론이나 관심이나 정치권의 관심은 아마 본인이 과거의 행적
2: 이야기가 나오겠죠.
4: 나올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2: 그리고 네. 언론에서 많이 다루겠죠.
4: 그렇죠.
2: 하지만 네.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시죠. 저는 이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인력 구성이나 업무 분장 이런 과제가 좀 산적한 상황인데 일단은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중수청이라는 데가 중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많이 좀 불안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좀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신한순 변호사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5: 아, 네. 일단은 지금 개문발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2: 네.
5: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인도 이런 나라 보면 기차에 이제 문 열린 채로 사람들 막 올라타서 출발해버리잖아요.
2: 네.
5: 그럼 이제 막 떨어집니다, 몇 명은.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오히려 발생이 국민 입장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누가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느냐 이런 거 못지않게 당장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중수청이 부패, 뭐 경제, 마약, 사이버, 뭐 내란, 외환 이런 것도 다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증해서 중대범죄 수사할 전문성하고 조직 운영 능력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 네.
5: 그리고 지금 인력 구성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태여서 수사 공백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이 공백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계획이 이분이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른 수사기관하고 또 공소청하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이런 거 위주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정수승 변호사님도 한 말씀 네. 해주시죠.
3: 저는 애초에 10월 2일 개청이 사실 좀 정치적 구호에 가깝지 않았나 왜냐하면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10월 2일 날 개청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검찰개혁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몰았던 사람들에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그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선 물론 전 차장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지만 나머지 지방 그 중수청의 인선들은 그 검찰에서도 수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래서 네.
3: 그 부분은 좀 걱정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제도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그 보안수사를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애초에 특수수사 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그 보안수사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 범죄에서 수많은 보안수사권들을 다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면 너무 많은 그 해야 할 일이 생겨버려갖고
2: 네.
3: 오히려 진짜 집중해야 될 특수수사에 집중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조정이 무조건 필요해 보입니다.
2: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뭐 빨리 좀 처리해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0: 하고 어쨌든 요 이야기 좀 마무리로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보안수사권 문제가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도 결국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보안수사 하세요가 아니라 아, 보안수사 해주실래요? 아니 싫어요 안 할래요? 이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재하 변호사님.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이제 뭐 그 나름대로 제도적으로는 공소청 검사가 보안수사를 요구했을 경우에 응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장치들은 만들어놨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설사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뭐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이제 잘 이제 보안수사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보안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공소청으로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공소청 검사가 보기에 미흡해요. 그럼 또 보안수사 요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핑퐁 지옥이거든요.
0: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이 핑퐁 지옥 속에 피해자의 권리는 계속 이제 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용의자,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들은 점점 떨어져 가는 거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중수청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는데 아, 중대범죄를 저지른 분들 대부분은 구속사건입니다. 구속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기간이 있어요. 10+, 그러니까 최대 30일 정도 구속할 수 있어요. 수사기간 중에.
0: 네.
1: 근데 만약에 지금 검찰이 들고 있는, 그러니까 공소청이 들고 있는 사건 중에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야 되는 사건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보안수사를 해야, 보안수사 요구를 했어요.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 지금 보안수사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네. 이 상황에서.
0: 안 하게 되죠.
1: 개문 발차가 아니라 개문 주차거든요.
0: 네네.
1: 주차되어 있는 상태예요.
0: 멈춰져 있습니까?
1: 네, 출발도 안 했어요.
0: 네네네.
1: 이런 상황에서 보안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다시 공소청으로 이거 다시 송부한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구속기간이 도과하면 어떡할 거예요?
0: 시간이
1: 석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대범죄 피의자들이 대거 사회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정구승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2: 너무 동의하는 바이죠. 저기에 대해서는 매번 저도 여당 쪽 뭐 패널이나 이런 데 나가더라도 계속 경고를 해왔던 바고요. 여기에 대한 제대로 뭐 30일 이내 해야 된다라고 뭐 경찰에 대해서 뭐 제한사항을 걸어놨지만 이건 정말 현장을 무시한 그 착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0: 네.
2: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들고 있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갖고 사건이 정말 적체가 엄청 심한 상황인데 이거를 법령이나 시행령으로 30일로 제한하고 안 그러면 뭐 징계 안에 뭐 불이익을 준대한다는 게 과연 현실에서 통할지가 의문이어서 정말 그 대통령께서 지적한 무국파로 인한 후과를 우리 여당이 다 떠안아야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0: 알겠습니다.
3: 조금 좀 다른 의견인데요.
0: 네.
3: 왜냐하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게 공수청 검사한테 보안수사권 줄 거냐 문제였어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랑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수청 검사한테 보안수사권을 준다. 그럼 사실 중수청이 의미가 없거든요.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거의.
0: 네.
3: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철학의 문제입니다.
0: 그러니까 검사에게 수사권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3: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고 그거에 어쨌든 검찰 조직의 수사 기능을 파트를 떼내서 이제 중수청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검사에게 그냥 수사권이 남겨놓는다. 그러면은 물론 저도 뭐 일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어떤 수사 능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중수청이 지금 뭐 개문 발차 개문 주차에 계셨는데 수사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게 과도기적으로는 저는 약간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뭐 우려하고는 있습니다만
0: 예.
3: 예 그렇긴 한데 예,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에게서 수사권 남겨놓을 거냐 그럼 중수청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그냥 검찰로 있으면 되죠.
0: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출발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건 시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 앞으로 산적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발생을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시간이 경과해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것도 하나의 뭐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2: 지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결국엔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0: 네.
2: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에 너무 귀결해서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안수사를 남겨놓으면 왜 중수청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신 데 필요하죠. 특수수사를 떼내온 건데요. 보안수사 같은 경우는 그 보안수사를 인정하다는 그 입장에서도 인지수사나 별건수사를 엄격하게 막고 정말 보완하는 수준에서 하게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에 넣자는 거지 검찰이 예전처럼 수사권을 활용해갖고 검찰 특수수사를 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0: 네.
2: 그리고 조직을 아예 중수청으로 떼어서 특수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건데 이건 보안수사권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알겠습니다. 역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계속 갈리는
1: 네, 제가.

0: 누구랑 같은 분이세요? 약간 헷갈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1: 자리를 바꾸세요.
2: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추미애 지사 이야기 좀 해보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늘 행안위 국감장 출석했죠. 시작부터 뭐 자료 제출 둘러서 공방 좀 이어졌는데요. 추미애 지사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주요 감사 자료 제출 거부했습니다. 과거 의원 시절과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권 의원들의 질타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질타입니다. 도지사로서 당연한 권리다. 뭐 아니면 국회 감사에 대한 도전이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류재하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0: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잖아요. 이게 같은 여당 소속인데
2: 이례적입니다.
0: 여당의 광역자치단체장과 여당의 국회의원 심지어는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까지 참전해서 뭔가 진영 내 이렇게 갈등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노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는 꼴사나운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서로 누가 보더라도 신경전이고 누가 보더라도 힘겨루기잖아요.
2: 네.
0: 이게 국정감사하라고 했지 누가 여당 내에서 서로 밥그릇 다툼하면서 힘겨루기 하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꼴사나운 상황인데요. 근데 어찌 되겠어요? 어쨌든 추미애 지사는 현재 그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당내 분열에 편승해서 본인의 지지 기반을 좀 더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사를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리고 그에 관해서 그걸 간파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친명 쪽 사람들은 이 추미애 지사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잠재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경기도청 국정감사를 보면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았어요.
2: 생각보다는
0: 예, 생각보다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고
2: 네.
0: 서로 지금 잠깐 좀 너무 심하게 싸웠거든요. 약간 정신 차리고 좀 소강 상태를 맞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추미애 지사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의 SNS 글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물론 해석의 문제죠.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라는 세 글자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2: 네.
0: 그 내용을 보면은 추미애 지사를 가리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복지 예산 깎은 거 경기도에서 복지 예산 삭감한 거 가지고서 추미애 지사를 저격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2: 아니 근데 그 지점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0: 다들 그렇게
2: 하는데
0: 해서 특히 친명 스피커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2: 아니 근데 술래잡기 할 때 머리만 숨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0: 그렇습니다.
2: 네, 네.
0: 근데 아무튼 대통령으로서는 그렇다고 자당 광역 그 경기도지사를 실명 거론하기엔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추미애 지사는 그냥 아 이건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언급하려고 했던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화나는 일이거든요.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2: 네.
0: 그래서 아마 이 친명 대 반명의 이 어떤 갈등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 하지만 그게 오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뭐 과하게 표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지사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한수 변호사님.
3: 예.
2: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예, 뭐 요즘 추미애 지사 뭐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여의도지사다. 뭐
2: 여의도지사.
3: 네.
2: 네.
3: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오늘 또 그 박정현 의원이 또 좀 진중하게 행보해달라. 뭐 이렇게 국감장에서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뭐 당대표도 뭐 절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렇죠.
3: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이렇게 지금 현직 도지사가 그 자당의 전직 도지사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림은 저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그림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중앙정치에 관여한다는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권택 변호사님. 중앙정치를 관여하는 거는 맞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4: 어쨌든 뭐 SNS를 통해서든 의견을 표명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2: 네.
4: 경기도가 아시겠지만 뭐 인구도 제일 많고요. 대한민국 축소판입니다.
2: 그럼요.
4: 네. 네. 그다음에 북한은 접경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있거든요.
2: 네. 그리고 요즘 네. 세금도 제일 많이
4: 제일
2: 거치고요.
4: 네. 사실은 경기도지사가 지금은 서울시장보다도 훨씬 어찌 보면 영향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치인 꿈들을 다 갖게 되는데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2: 네.
4: 물론 뭐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한 반 정도 됐는데 취득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 아파트가 많이 거래가 덜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지사로서 일 저도 이제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뭐 인사 사실은 공무원들은 인사가 제일 중요해요. 1월 달, 7월 달에 하는데 공무원들은 인사 하나 바라보고 일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내 승진해서 어디 가지? 그다음에 어디 가지? 인력 관리하는데 인사를 안 했어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뭐 부단체장도 빈대가 몇 군데 있고 또 우리 현직에 있는 분들은 아 다음에 내가 어디 가야지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인사 안 하면 사실은 예산을 줄이는 거는 그다음 문제일 수 있는데
2: 네.
4: 공무원들이 인사를 만약에 기대하다가 안 됐다. 라면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2: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네. 이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인사의 중요성을 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7월에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2: 그 내년에 한다라는 거잖아요.
4: 그렇죠. 미룬 거죠. 6개월.
2: 네네.
4: 근데 6개월마다 인사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게 있는데 또 공무원들을 뭐 복지 예산

0: 또 깎고 그러니까 밖에 예산 말고 복지 포인트 같은 거 얼마 안 되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인데 그걸로 이제 뭐 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또 반을 깎아버리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실 때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 예산 줄이고 인건비 복지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거든요. 행정가로 왔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나 아니면은 그 사기 문제 를 해서 공무원들을 내 편으로 일단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노조와도 협의를 하고 또 도의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예산이 40조가 넘습니다. 그 예산을 다룬 데가 도의회예요.
1: 네.
0: 근데 도의회 압도적인 다수가 민주당이에요. 그럼 도의회에 있는 상임위원장들이나 아니면 도의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력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대표 하시고 이랬으니까 뭐 도의원 도의회 좀 우습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 지금 내부에서 민주당 도의원도
0: 민주당 도의원이나 민주당 집행 저 도의회에서도 네. 오히려 막 반대로 막 예산을 때문에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1: 반발이 나오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왜냐하면 네. 특히 복지 예산, 아동 예산, 보육 예산 그 때문에 지금 맘카페도 그냥 날리고 막 앞에서 막 시위도 하는 정도라서 일단은 경기도에서 일단은 우군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 도의회, 그 다음에 공무원들, 그 다음에 노조, 그 다음에 협력 기관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일단 잘 만들어서 그래야만이 또 성과를 낼 수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협력하시는 분들이 또 동의 안 되면 도지사가 아무리 혼자 얘기해도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빨리 정치인에서 빨리 행정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 형태 변호사님의 그 말씀은 지금은 현장에서 일이 행정 일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정책 관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0: 일단 도의하고도 다툼이 많아요.
1: 네. 네.
0: 왜냐하면 보통은 도에서 예산을 해달라 그러고 도의에서 예산을 깎는데 지금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의회에서 이런 예산 넣어달라고 하고 있고 이쪽 삭감한다고 그러고 있어서 삭감을 오히려 도지사가 하고 도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반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도의원들도 저 얘기 좀 들어보면 이게 협의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공무원들도 저 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정년 업무 안 나왔으면 그다음에 이제 딴 데 간 다음에 정년을 마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나라나 조금 1, 2년 선배들은. 근데 이제 그 자리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인사가 한번 공무원 인사라는 건 연쇄성이 있어서 위에가 이렇게 나가줘야 밑에 사람들이 승진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 사람들이 자리가 그대로 있으면 승진해야 될 사람들이 못해요. 근데 다 그 사람 공무원들은 아 1년 후에 어디 가고 2년 후에 어디 가고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1: 다 밀리는군요.
0: 그렇죠. 밀리는 네. 거예요. 그게 스탑돼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런 거에 불만을 가지면 앞에서는 뭐 일을 하겠지만 공무원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공무원들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네. 행정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의하세요.
1: 알겠습니다.
2: 좀 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 네네.
2: 일단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청문회 아니죠. 국정감사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지사를 향해서 지금 현근태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2: 거기에 대한 추미애 지사의 답변을 한번 들려드리면 이겁니다. 경기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정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예요.
1: 네네. 이상입니다. 약간 네, 이런
2: 이상입니다.
1: 느낌이네요.
2: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왜 예산 문제와 인사 문제를 건드리느냐.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는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전임 도지사가 김동연 지사, 전전임이 이재명 현 대통령이에요.
1: 네.
2: 그다음에 전 이 도지사들을 거쳐오면서 구축되어 오는 예산 생태계라는 게 경기도에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재정 위기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다 하면서 이거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일단 그 기득권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2: 경기도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그 이 전 지사들의 네. 생태계를 허물겠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나의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의사가 저는 반영됐다고 보고요.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편인 줄 알고 승진을 시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건 행정의 모습이 아니고 정치의 모습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재정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이 됐죠? 여러 번 보면은 아 추미애 지사는 여러 가지 명분을 대고 있지만 결국은 이번에 경기도지사직을 바탕으로 큰 꿈을 꾸고 있다. 본인의 어떤 대선 출마라든가 하는 자기 정치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1: 결국 행정가의 모습은 아니고 네. 대선으로서의 가는 길로 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만 그렇습니다.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정구승 변호사님도 좋은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3: 근데 네. 조금 반박을 한 게 있다면
1: 네.
3: 그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밥그릇 다툼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저는 도정에 대한 건전한 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당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확장 재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국정 기조로 생각했을 때 추미애 지사는 지금 정

0: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1: 네.
0: 아무리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당론이나 아니면 당의 정체성 그리고 국정기조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송국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오늘 발언 중에 정말 기가 찼던 건 도정 곳곳에 고름이 차 있었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지금 그러면서 삭감한 예산들이 약자 혹은 뭐 어린이 이런 예산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쓰는 것을 두고서 고름이 차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경기도가 민주당이 어떤 의미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이 경기도를 빼앗겼을 때 우리가 막 80석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때거든요. 민주당 경기도가 항상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게 아닙니다. 이재명 전 지사는 지사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보수 지사가 나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확장 복지를 통해서 그 효능감을 느끼게 한 이후부터 경기도가 민주당의 텃밭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경기도가 그런 확장과 복지 재정을 통해서 많은 표를 갖고 온 다음부터 경기도는 민주당의 쇼케이스 지역이 됐어요.
1: 네네.
0: 실제로 TK에서 선거를 할 때 민주당 캐치프라이즈가 경기도의 복지를 보라. 였거든요. 너희도 경기도 그 민주당 지사를 뽑아주면 민주당 도지사를 뽑아주면 민주당 시장을 뽑아주면 경기도처럼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지금 허물고 있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사람을 꼽기 위해서 이거는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하는 것은 밥그릇 다툼이라기보다는 정체성을 살리는 일이죠.
2: 네, 사실 경기도는 민주당이 요즘에 그러니까 좀 근간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민주당의 출발점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좀 민주당 의원과 경기도지사 간의 이런 말다툼도 그리고 또 대통령이 또 SNS에서 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호의호식하며 구간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거 추미애 지사 말고 다른 사람 떠올리는 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있으십니까? 추미애 지사 말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형 대변사님 있으십니까? 이거 추미애 지사를 두고 한 얘기 아닐까요? 거의.
3: 그렇게 아마 그렇긴 한데 추미애 되어진데요. 지사는 이게 왜냐면 추미애 지사도 좀 그렇게 뭐 여유 있는 집에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세탁소 집이었는데 사실은 또 그 개인적으로 이게 들어보니까 철거당할 상황까지 몰렸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임대 옛날에 재개발하고 이럴 때 막 포크레인이 막 들어오고 이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부유한 집에서 난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2: 그 너무 예전 일이 그죠? 육선 국회의원이고
4: 그렇죠. 이제 보관대작이라 하는 육선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2: 이야기 하신 거겠죠. 네.
4: 물론 여성과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2: 동의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 네, 그러시죠.
2: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가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7995님. 변호사님들 의견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7130님. 변호사님의 육회상쾌 통쾌한 설명들 너무 좋습니다. 임용권자부터 쭉 올라가면서 뿌리부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5988님. 오늘은 변호사 네 분이 나오셔서 더 속 시원하네요. 친구들 만나면 열린 토론 꼭 들어보라고 홍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송 청취율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시간대에는 청취율 1위입니다.
1: 오.
2: 왜 그런지 아시죠? 시사정치 프로그램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1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동시간대 1위라고 말씀.
4: 시간대가 참 좋네요.
2: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전화 오면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황현이가 진행하는 열린 토론이라 꼭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현이 아닙니다. 황현입니다. 가끔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7742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팩트 기반 토론 재밌고 유익합니다. 지금처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비판과 토론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다 좋은 내용의 문자만 보내주셔서 예, 커피 쿠폰과 저희가 케이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 보시죠. 자, 류재하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신환순 변호사, 현구택 변호사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5일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에 나선 상황인데 아무래도 서울시의 감사 쟁점은 역시 좀 부동산 문제로 뽑아봐야겠죠. 류재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 예, 일단 지금 오늘 요새 점점 전월세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이재명 정부 때 그 전월세가 폭등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5: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작년에 있었던 그 10월 15일에 있었던 11호 조치라고도 하고 뭐 주거 재앙 조치라고도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로 다 서울 전역을 묶어버린 거.
2: 네.
5: 그 이후에 이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0: 그 전세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이제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네네. 전세 풍기 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이제 그렇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0: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예견을 하고 특히 야당에서도 많이 예견을 하고 비판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가고 있죠.
1: 네.
0: 그래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에 뭐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에도 이제 좀 논의가 있었던 그 세운상가 개발 문제 이것도 이제 국감에서 좀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그 문제도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0: 예예, 예.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국가유산청이랑
1: 그때 한참 이제 지방선거 시작할 때 큰 네. 이슈가 돼서 이야기 나오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얘기가 완전 없어진 줄 알았어요.
0: 근데 아직 결론 난 건 없거든요. 결론 난 건 없고
1: 오세훈 시장 아직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이군요.
0: 그럼요. 네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 지도를 다시 구축하겠다는 어떤 오세훈 시장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체 그 지역의 일부를 고밀도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녹지축으로 만드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림이 있는 건데 그건 뭐 근데 저는 반대되는 국가유산청 측의 입장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어쨌든 서울 시민들이 뽑아준 서울시장의 그림이 있다면 일단 좀 거기에 존중을 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떠냐라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에 관해서도 국감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 정구승 변호사님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어떤 지점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2: 가장 핵심쟁점은 역시 한강버스가 되지 않을까.
1: 한강버스.
2: 네,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의 저희 종합선물 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계약 과정이나 계약 내용 어떻게 얘기 포장되었는지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1: 네.
2: 저는 류재하 변호사님 말씀에서 되게 감명 깊 어떤 게 서울 시민이 뽑아준 서울시장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걸 왜 국가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0: 못하십니까?
2: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동산 문제에서 말씀하신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이 예견된 것도 사실이지만
1: 네.
2: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해칭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이 제한되었었는데 사실 공급 난맥을 갖고 온 거는 오세훈 시장의 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정부의 대책 때문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1: 그러니까 서울시의 아파트에 공급이 되지 않은 건 어느 정도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시군요.
2: 그렇죠. 왜냐하면 21년부터 계속 그 시장이었고 그동안 공급량이 줄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그 선거 때처럼 박원순 시장 얘기를 꺼내면서 하는 거는 너무 좀 창피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공급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세가 그 귀해진 거는 이번 대책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틀어막은 것도 오세훈 시장의 역할도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그 국감장에서 서로 반론과 재반박을 옹가하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 제일 핫하게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3: 제가 한 말 좀 드릴까요?
1: 네, 한 말씀해 주시죠.
3: 아마 이제 오세훈 시장이야 계속 뭐 재개발 재건축을 좀 풀면은 공급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건 별로 공급 많이 안 된다 있는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요. 사실상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1: 네네.
3: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일단 분양가가 높아요. 서울에서는 사실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데 할 수 있는 데 거의 없어요.
1: 그렇죠. 아예 뭐 그린벨트를
3: 필요하거나 뭐 이래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범지보다 더 높아요. 그 논리는 하나입니다. 우린 새 아파트고 시설이 더 좋아.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 평당 1억이 되잖아요. 인근 아파트 비싸게 따라갑니다.
1: 키맞추기를 하죠.
3: 키맞추기가 돼요.
1: 네네.
3: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사실은 서울에서 1번 원인은 저는 물론 지금처럼 일단 뭐 수요 공급상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맞겠죠. 저도 뭐 지금 전세가가 지금 87주 이상 오르고 있고 월세도 오르고 있고 그만큼 또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지금 20, 30대 이분들이 다 빚내가지고 이제 아파트 사러 서울 못 사니까 또 경기도로 가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상황이 맞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1: 다 풀어주면 안 된다라고
3: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게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은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1: 공급에 대한 공급의 가격 효과가 있냐
3: 그렇죠.
1: 네.
3: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1: 근데 공급을
3: 공급이 늘어나는 지역도 있는데
1: 네.
3: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건축은 늘어나겠죠. 층수가 더 올라가니까
1: 그렇죠, 그렇죠.
3: 근데 재개발 지역은 아주 조밀했다가 요거를 아파트 지으면은 늘어나는 데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1: 그렇죠.
3: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근데 가격 상승에는 저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예를 들어서 그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도 사실 큰 효과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 자만히 보시면 인근 지역에서 강남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재개발 특히 재건축. 재건축이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의 아주 큰 원인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동인이 되려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분담금을 줄여야 되거든요. 분담금을 많이 내고 들어갈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높아지는 거죠.
1: 네네.
3: 계속 분양가를 높이는 그러니까 아파트 가

0: 높이는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1: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일단 어쨌든 나라의 기조는 공급을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그렇게 공급을 하려면 뭐 어떤 방법은 취해야 되는데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과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2: 네,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공급 효과는 재건축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왕년에 재개발 전문 변호사를 해봤기 때문에
1: 아 그러시군요.
2: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1: 동네를 다 이제
2: 동네 자체를 드러내고
1: 드러내는 거죠.
2: 결국은 저밀도 저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재개발을 해놓으면 거기가 고밀도 고층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재건축에 비해서도 공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0: 이게 그 경기도나 외곽 지역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얘기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들도 이미 뭐 저밀도라고 보기엔 어려운 고밀도 지역인 경우가 많아서 네네. 공급량 증가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큰 판을 바꾸기 위해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지금 뭐 대규모의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메가 프로젝트 많은 걸 하고 있고 그 중기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를 용도 변경을 허가해 준다든지 완충책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오히려 국정기조에 맞춰서 단기 공급을 위한 좀 정책을 전향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국정감사가 이어질 것 같고
1: 네.
0: 추가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순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 순살 아파트. 네.
0: 아니요. 네. 삼성 순살.
1: 아 삼성 그 GTS.
0: 네. 네. 그 부분이랑 아마 그 서소문 고가 같은 것들의 후속 처리가
1: 안전 문제도
0: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에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뭐 재개발 재건축을 다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빨리 이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큰 부지들 뭐 태릉이라든가 아 뭐 용산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랑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아까 한강버스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신한수 변호사님 네. 한강버스 경우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일단 뭐 속도만 본다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3: 마곡에서 잠실까지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네, 일단은 이게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좀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 뭐
1: 이름만 버스다.
3: 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뭐 3일 전인가요? 뉴스가 났는데 이제 한 60만 명이 넘게 한강버스를 이용을 했대요.
1: 근데 저 주말에 사실 그 한강버스 타러 한번 가봤거든요. 못 탔어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너무 많아서 못 하긴 했습니다. 예.
3: 제가 이번 추석에 방콕을 갔다 왔어요.
1: 네.
3: 근데 거기 이제 짜오프라 강이라는 게 있어요.
1: 맞아요.
3: 네, 한강하고 비슷하게 이제 도심을 흐르는 강인데 거기에 버스 수상 버스를 좀 참조를 해야 돼요. 이게 꼭 교통으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도 주장하는 바고.
1: 네.
3: 이게 꼭 교통으로서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힐링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갈 거리에 한 1.5배 시간 정도를 들여서. 내가 뭐 생각도 정리하고 또 관광객도 이게 관광 그 수상 버스가 있고 교통 수상 버스가 있는데
1: 네.
3: 교통 수상 버스는 쌀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3,000원이죠 서울은.
1: 네.
3: 네. 그런 거를 관광객들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해요.
1: 아니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3: 네.
1: 아니 그러면 유람선으로 해라. 왜 버스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하잖아요.
3: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이제 이용객 입장에서는 이제 버스로 했을 때 더 싸고 또 좀 더 힐링되는 면들이 있어요. 실제로.
1: 네네.
3: 그리고 템즈강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템즈강도 이게 5천만 번째 손님을 태우는데 22년이 걸렸대요.
1: 아 그렇군요.
3: 그러니까 예, 좀 시간을 줘야 되는 문제.
1: 알겠습니다. 요거는 질문이 굉장히 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미리 네.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다뤄봤고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국감 이후에 정치적 운명이 결져 있는 재판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2심 판결 그래도 변호사님들이니까 훨씬 좀 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류재하 변호사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2: 저는 오세훈 시장 이제 2심 판결 앞두고 있는데 저는 무죄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무죄 가능성이 높다.
2: 예, 왜냐하면 네. 예전에 그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사건이 있었고 재판이
1: 네.
2: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달랐어요. 그 결론이 달랐고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한 어떤 법리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요.
1: 네.
2: 그게 뭐냐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쪽으로 법리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사실 그 범죄 자체를 이렇게 딱 보면은 되게 단순해요. 정치 자금을 그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그럼 정치 자금이냐? 그럼 다 무상으로 여론조사 받으면 다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법적 검토할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항소심 단계에서도 상당히 법률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1: 그렇군요.
2: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도 결국 명태균 씨가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거를 뭐 오세훈 시장이 인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면 얼마나 좁게 볼 것인지 넓게 볼 것인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법률적으로 해석이 좁혀졌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한 판사랑 똑같은 재판부예요.
1: 네, 같은 재판부라면서요.
2: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어떤 같은 법리 입각해서 저는 판단을 하면 무죄 판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0: 예, 알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반대 의견이시면
0: 네,
1: 말씀해 주시죠.
0: 반대 의견이 강희경 씨 변호인이기도 해갖고 이제 그 아예 쟁점이 다른 사건입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가성이나 무상 여부 뭐 이런 것들이 합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다면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는 이미 대납이 확인 제3자 대납이 확인된 사안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여부만 지금 쟁점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다투는 부분은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그 다섯 건이 유죄가 나오고 다섯 건이 무죄가 나왔는데 다섯 건 유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납을 해준 사람이 그 명태균 씨를 알기도 전에 이미 입금이 되었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1심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 유재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가성을 좁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쟁점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여론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건이라 보여지는데 물론 저는 그 재판부가 그 윤석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그 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같은 지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왔다 갔다 네. 한 정황이 있다 보니 그런 지점들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0: 핵심은
1: 보시는군요.
0: 뭐냐면 네. 윤석열 재판과 김건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는 그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서 공천이 왔다 라는 의사협치가 정확하게 있었는가 네. 애초에 할 때부터 나는 무료 여론조사를 줄 테니까 공천을 줄게 이런 의사협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고 그 명태균이 먼저 제시를 해갖고 영업활동을 하고 나중에 공로로서 받은 게 아닌가 이러한 변론이 먹혔던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 건은 아예 달라요. 아예 그 상황 자체가 다르고 이미 대납이 이루어진 것들이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이 되고 있죠.
1: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했다. 예, 뭐 그 지점 말씀하시는 거 예,
0: 이건 아예 다른 쟁점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형우택 변호사님도 하신
4: 저도
1: 말씀
4: 비슷할
1: 있으시죠?
4: 겁니다. 네. 윤석열 물론 같은 재판부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희망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아마 윤석열이 무죄 받은 거는 일단 공모 1심에서는 약간 무시적 공모 관계로 봤었거든요. 무시적이라는 거는 사실은 공모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만나서 얘기했든 아니면 서로 얘기했든 그거를 입증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공모에서 빠졌고 지금 말씀처럼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해서 한 거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은 없었다. 이렇게 본 건데 저같이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인 이득이나 병립이 가능하거든요. 공존이 가능해요.
1: 같은 생각이라고 보시죠.
4: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하면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론조사에 돈 들어간다는 거는
1: 다
4: 알잖아요. 네네. 그게 얼마냐가 문제지. 그 돈이 들어간 건 맞는데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어서 경제적인 이득이 없다라는 판단은 저는 좀 수긍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돈은 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뭐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었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인 네. 이득을 취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남는 게 결국은 이제 공모 알았느냐. 이 부분인데 아마 이제 뭐 녹취 최근에 발견했다는 녹취 같은 데서 뭐 오세훈 모르는 거야 막 이런 얘기
1: 그런 녹취가 채택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4: 그렇게 하고 또 아마 보통 1심에서 증언한 사람은 다시 증인 잘 안 부르거든요.
1: 네네네.
4: 근데 다시 명태균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런 거 보면 판사가 약간 심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무죄 가능성을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4: 뭐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처럼 만약에 진행이 되면 네. 그 판사의 논리라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목적이 다른 거야? 병립 안 돼? 또 그 증거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녹취가 그 왜 이제 나왔을까? 왜냐하면 자기 거잖아요. 남의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1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1: 네.
4: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어디 갔더니 있더라.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유리한 증거더라.
1: 네, 그 증거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0: 그러면? 아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 녹취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나온 5건 이후에 발생한 녹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노세훈이 알았다 몰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는 증명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리고 녹취 중에서도

0: 뭐 전체의 녹취를 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편철해서 일부분만 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1: 네네.
0: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1: 알겠습니다.
0: 1심에서 보도자료나 안내자료로 나온 바와 같이 앞에 5건 관련해 갖고는 오세훈 시장이

0: 판단이 핵심이라고 봐서 대납 인식이 없었다면 전 무죄도 가능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1: 대납 인식이 없었다.
0: 네네.
1: 그러니까 대납해준 걸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네.
0: 같은 재판부에서 또 전에 뭐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뭐 범죄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엄격하게 증거를 보고 있는 재판부라서
1: 네네.
0: 대납 인식이 과연 있었는가.
1: 네, 그 지점이 핵심이다.
0: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재판에 관한 이야기라니까 변호사님에게 제가 굉장히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네,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본격적으로 가석방 신청과 재심 청구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논란이 일단락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형구택 변호사님?
2: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요.
1: 네.
2: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7년 8개월을 받았는데
1: 네.
2: 형이 하나로 받은 게 아니라 뇌물하고 외국환 거래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대북 뭐 송금했다는 그게 7년 받은 거고
1: 네네.
2: 우리가 지금 얘기 나왔지만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은 별도로 선거합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 되면은 피선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래서 7년하고 8개월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1: 네.
2: 우리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형이 중한 거를 먼저 집행하게 돼 있어요. 7년을 먼저 집행해요. 그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 이상 넘었거든요. 요건이 되는 것 같은데 뒤에 8개월은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예요.
1: 네.
2: 그러면 사실 뒤에 8개월은 3분의 1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가석방을 요제에 대해서만 하고 이제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안 돼요. 가석방 요건이 안 되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었잖아요. 그건
1: 네.
2: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면밖에 안 남은 건데 사면이 사실은 뭐 지금처럼 특별사면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치적으로 뭐 우리 8월 달이나 12월 달 되면 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여당 측의 요구, 야당 측에 받아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하거든요.
1: 네.
2: 근데 그게 대부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정무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여당 측, 야당 대표 얘기 듣고 지난번에도 그 텔레그램 공개되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겠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가 알기는 재심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하 변호사님, 예. 뭐 이게 변호인이 굉장히 좀 우리 의뢰인이 좀 화가 많이 났다.
2: 예.
1: 그리고 내 뭐 많이 참고 있다. 뭐 이런 식의 SNS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가 좀 폭로가 나올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3: 예, 저는 뭐 임박했다가 지금 잠시 소강 상태를 맡고 있다고 보는데 변호인뿐만
1: 네.
3: 아니라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도 친명의 중진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서 가석방을 좀 해달라. 안 되면 제도라도 좀 개선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1: 네네네.
3: 그런 거 봤을 때 이화영 전 지사 측의 진짜 의도는 빨리 좀 빼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형 집행 정지든 가석방이든 뭐든 좋으니 여기나 여기 있기 싫다 빼달라는 건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자꾸 이게 불거지느냐. 이화영 전 지사와 변호인 마찬가지로 친노 친문 진영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 진영 반명 세력에서는 이화영의 입이 그들의 무기화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박하기 위해서.
1: 알겠습니다. 자, 10초 정도 남았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면
4: 정치적
1: 짧게
4: 해석에
1: 말씀.
4: 불과하고 네. 김광민 변호사의 자기 정체에 불과하다. 가석방 요건조차 확인하지 않은 그 의뢰인을 죽이는 변호사의 자기 정체에 불과하다라고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10초 안에 끝내주셔서.
3: 천천히 할게요.
1: 좋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곳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법조인 네 분 정구승 변호사, 신환순 변호사, 현군택 변호사, 류재하 변호사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부터 감찰, 재판, 가석방 문제까지 여러 가지로 살펴봤네요. 이게 사안은 다른데 정치권에서는 늘 그 원칙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원칙이라는 게 뭐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일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일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일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일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짜 화장품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온라인에서 차단된 K-뷰티 화장품 위조 사례는 3만 6천여 건, 1년 전보다 54%나 증가했는데요. 가품 문제는 기업의 매출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와 K-뷰티의 신뢰도까지 흔들 수 있죠.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품을 찾아내더라도 판매 채널을 막으면 또 다른 채널이 생겨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뷰티의 경쟁력은 제품의 품질을 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에서 완성되죠. 온라인 플랫폼은 가품 유통 차단에 힘쓰고 소비자 역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서인영의 신데렐라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예,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공조원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셔서 네. 이거와 관련한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남북 간 화해협력 기반 평화공조원의 제도적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존 남북관계의 제도적인 틀을 단순 복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여건을 전면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제도적인 틀은 민족 동질성에 기반한 이 단일 국가 통합을 핵심 목표로 하는 이 통일지향의 경향성에 기반을 좀 두고 있었지만 네. 현재의 남북관계는 단절이 좀 장기화되면서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통일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사회적 합의가 약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114번에 포함된 남북기본협정 논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그리고 국제 정치 환경의 진영 대립 심화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 남북 기본협정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지를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러면 남북 기본협정의 재구성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뭘까요?
2: 무엇보다 북한이 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식화하면서 이 대남 전략과 통일 노선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일반적으로 선언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네. 북한은 지난 2023년 조선노동당 중앙이 8기 9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 결론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노선 전환을 천명한 바 있죠. 이어서 2024년 1월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포함한 기존의 대남통일기구들을 폐지하고 북남경제협력 협력법이나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과 같은 대남경제협력법과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전격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 개정된 헌법 2조에 영토조항을 신설하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 남북관계에서 남북 양측이 제도적으로 공유해왔던 이 쌍방적인 특수관계를 일방적인 특수관계로 전환시켜버렸죠. 이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서 남북이 합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대한 공감대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것으로 이 기존 남북관계의 법적 기반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진 거죠.
1: 네. 남북 기본 합의서와 같은 이 기존 남북 관계의 법적 기반이 무력화됐다고 하셨는데 남북 기본 협정 재구성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2: 이 통일 담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심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죠. 통일연구원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 조사 결과

0: 결과를 좀 살펴보면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그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결과를 좀 살펴보면요. 네.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9%로 나타나서 조사 도입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한편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통일의 대안으로서 평화적 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은 2025년 처음으로 60%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가치가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북한을 경계,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답변 비율 그리고 지원 및 협력 대상으로 보는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답변 비율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하는 인식은 강화되어서 북한 정권은 신뢰하지 않고 적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는 오히려 공감하는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안보 담론은 분리하는 사회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 화되면서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합의는 약화되고 있고 통일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 제도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네. 이어서 남북 기본 협정 재구성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0: 우리 정부의 이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은 남북 간 평화 공존 제도화를 목표로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에 담긴 화해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계승하고 남북 대화를 통해 평화 공존의 원칙과 규범을 규정한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서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정부 국정과제 114번에서 평화 공존 제도 화를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남북 간 대화 재개,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제도화를 통한 평화 공존 기반 마련을 제시를 하고 있죠. 이 국정과제 114번의 내용을 주요 바탕으로 이 남북 평화 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 대북 통일 정책 추진 기반을 제도화하고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나 남북 기본협정 체결을 통해서 국회와 협력해서 남북 간 주요 합의의 규범력을 높이고 초당적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와의 협의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평화통일 기본법의 그 재정 추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이런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고려해서 추후에 남북관계 기본 합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네. 달라지고 있는 국제 환경도 남북 기본협정 재구성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인 거죠.
0: 지금 엄존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 시스템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우크라이나의 지역에서의 뭐 전쟁을 포함한 이 국제 질서의 재편의 가능성을 포함한 국제 환경 질서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1: 네.
0: 2016년 이후에 10년 동안 작동해온 이 고강도 대북 제재 레짐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주요국의 독자 제재와 맞물려서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메커니즘이죠. 이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지속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협력 기조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역시 불법적인 해상 환적이나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상화폐 탈취를 포함한 다양한 우회 경로를 마련해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는 더 이상 한반도 내부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남북관계 기본합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국내외의 공감대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 역시 필요한 상황이죠.
1: 그렇다면 이 남북기본협정이 재구성된다면 어떤 방향이 돼야 할까요?
0: 남북기본협정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남북 간 합의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데 그치는 접근이 아니라 이 변화된 남북관계와 통일 인식, 국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 공존의 질서를 설계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규범을 설정하고 남북 간 근본적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아니라 차이를 관리해 나가는 방식을 목표로 제도의 공존을 모색하고 상호 합의 이행 관리의 제도화, 재구성 이런 것들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그렇다면 국내 법이나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까요?
0: 이 평화 공존과 관련한 남북한 합의를 도출할 때에는 이 해당 합의의 지속성 그리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법제를 정비하는 접근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평화 공존과 관련한 남북 간 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정권의 교체와는 무관하게 남북 합의 이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행 통일 관련 법률 가운데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관련한 법률로는 대표적인 법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통일교육지원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산가족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현행의 법률들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바탕 위에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각각의 특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율 대상과 내용에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직접적인 연결성은 좀 부족하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특화된 법률의 신규 제정도 필요하다라는 입장들도 제기가 되고 있죠.
1: 국내에서는 새로운 법률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0: 지난 3월 국회에서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이 헌법 4조에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과 관련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률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재정 추세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로 하나 되기 현대경제연구원의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효리의 10minute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정유신 넥스체인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요즘 그 미국의 고금리 영향으로 뭐 채권, 주식 이쪽은 좀 부담이 커졌는데 그 가상자산이죠. 비트코인 쪽은 분위기가 달랐다고요?
2: 지난주도 좀 약간 좀 뭐 예측 같은 비슷하게 해서 좀 부담은 되긴 했는데 오늘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은 있는데
1: 해주세요.
2: 비트코인이 지금 관심을 많이 끄니까 어쨌든 간에 작년 10월 달에 폭락했거든요.
1: 맞아요.
2: 1년 된 거 이제 1년 됐죠. 근데 이제
1: 얼마나 빠졌었죠?
2: 반토막. 8월 이게 12만 6천 달러에서 8월 달에 최저점이 6만 달러니까
1: 진짜 반토막.
2: 반토막이에요.
1: 와.
2: 근데 이제 이게 아 참 하여간 9월 들어와 가지고 회복을 해서 지금 한 8만 4천 갔다서 조금 숨 고르게서 3천 달러 정도 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 숨 고르긴 하지만 한 달 보면 지금 한 30% 오른 거예요. 30%. 강보합이죠. 강보.
1: 아니 근데 금리도 오르고 클래리티 법안도 부결되고 해서 뭐 가격도 빠질 거다 이러지 않았었나요?
2: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금리 그동안에 금리 오르면은 막 정말 쥐약이다. 비트코인한테는 네. 유동성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빠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예. 계속 최근에 금리가 5%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시장은.
1: 어떻게 된 거예요?
2: 클래리티 법안도 야 이거 되면 큰일 난다. 뭐 되면은 뜨고 아니면 뭐 망한다 이랬는데 부결됐잖아요.
1: 네.
2: 그리고 또 부결된 게 사실은 요 고금리와 같이 겹치는 시기야. 그죠? 그러면 두 개가 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30% 올랐단 말이에요.
1: 왜 오른 거예요? 왜?
2: 기관 투자 자금이 막 유입이 많이 됐어. 야, 그 뭐 클래리티가 그 저 제도기 때문에 기관 안정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1: 네.
2: 뭐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많았었죠.
1: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대표님?
2: 투자자들이 야 이거 법안 부결됐지만 일일천하. 클래티 법안 딱 부결됐을 때 하루 빠졌어요. 하루. 그리고 다시 올랐어. 야, 이거 정책 다 이제 망가지는 거 아니야? 제도 안 되고? 이랬는데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우리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같은 이제 SEC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 제도 정책 갖다가 이따라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비트코인 이런 가상자산 같은 거 갖다가 야 증권 아니야. 말은 그동안 했는데 이거 증권 아니야. 커머더티야. 디지털 상품이야. 이런 거를 명확하게 유권 해석을 해버렸어요.
1: 아, 그랬어요?
2: 그러면 이제 이거 증권 아니면 지난 정권 때 바이든 때는 겐슬러가 이제 SEC 수장이었지만 아, 네. 지금 아킨스라는 사람인데 아킨스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옛날 겐슬러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가상자산 다 증권이야. 전부 다 내 규제 틀 안에서 해야 돼. 내가 이거 뭐 안 하면 상장 안 돼. 뭐 이랬는데 그걸 딱 그 사슬 다 벗겨준 거죠.
1: 그랬군요.
2: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불확실하면 기관들이 못 들어오는 거니까. 원래 클래리티 법안이 클리어하게 해준다 해서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려고 네. 했는데 법안은 안 됐지만은 이 SEC라는 데서 그거 갖다 딱 정리를 해준 거니까 법만큼은 못하지만 이거 이렇게 해갖고 3, 4년 가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디지털 자산이 잘 되려면 우리가 계속 생각한 것들이 뭐 수탁 트러스트도 있잖아요. 수탁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맡길 수가 있고 맡길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관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됐고 우리

0: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한번 했나요?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엄청난데 나스닥이 크라켄이라는 크라켄이라는 블록체인 갖다가 이제
1: 얘기했었죠.
0: 거기를 또 그 활용을 해가지고 내년 2분기부터 주식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토큰화된 주식도 거래한다.
1: 네.
0: 예. 그거 갖다 선언했어요.
1: 기억나요.
0: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게 되면은 그게 전부 이제 블록체인 인프라로 쓰이는 거고 거기에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거래할 때 쓰이게 되니까 그때 이제 무슨 담보 같은 거 하려면 비트코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드는 거니까 이런 제도정책 만들어두니까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 가격 사업할 때 기술적 역사적 저점 뭐 고점 보잖아요. 네. 야 6만 달러 그 밑에 또 지하실 1층 가면 3층 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거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버티니까 아 이게 저점이다.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좀 커진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제일 실질적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제도적 변화 때문에 ETF, 현물 ETF, 비트코인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게 진짜 중요하군요.
0: 돈이 결국 돈이 힘이잖아요. 돈이 들어와서 사면 그러니까 이게 9월 달에 이렇게 보니까 17일부터 이제 좀 빠르게 늘어나서 17일부터 20일 한 영업일수 기준으로 하면 6일이니까 일주일인데
1: 네.
0: 일주일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4조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작년 그 10월 폭락하기 전에 예, 그 전에 이제 들어온 것 이후에 들어온 제일 크게 들어온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네요.
0: 이런 실질적으로 들어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17일이부터 유입 순유입이 돼갖고 막 들었는데 클래티 법안 부결된 게 15일이에요.
1: 오.
0: 그러니까 하루 그것 때문에 하루 16일날 팍 빠지고 그 다음부터 돈이 막 유입되면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1: 허, 그랬어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클래티 법안은 부결됐지만 SEC라든지 이런 데서 정리 딱 제도 잇따라 발표하면서 그거 법안 안 돼도 왜냐면 그 법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 SEC 같은 데서 그런 것도 구체로 만드는 건데 법안 부결에 부결돼 관계없이 그냥 먼저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것들이 결국 제도 안정 같은 만들면서 간 거죠.
1: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왜 비트코인을 직접 안 사고 ETF를 사는 거예요?
0: 우리 이제 주식에서도 많이 봤지만 그 아마 많이들 했을 거예요. 방송 ETF 전성 시대 그런 거 그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뭐 스탁 익스체인지 거래소에다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펀드인데 이게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에서 편리한 거예요. 표준화시키고 좋고 안에가 네. 뭐가 들어가 있든 그냥 펀드니까 다 거래되고 유동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익숙해야 돼. 그리고 유동성이 중요해요. 표준화됐잖아요. 표준화돼서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 같은 개별적으로 산다 그러면 거래소 계좌 만들어야 돼. 지갑 만들어야지. 개인 키 뭐 관리해야 되지.
1: 네.
0: 만약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1: 그렇죠.
0: 그다음 수탁 회계 처리 뭐 이런 거 다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유 짜증나. 저 기관들이 지금 하다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다 책임 물을 거 아니에요. 감사 받고.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데 아 그냥 펀드 사고 파시면 됩니다. 그럼 알았어요. 먼저. 그래서 금 ETF도 마찬가지에서 ETF가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그 안에만 집어넣으면 뭘 입으면 다 되니까 다 사볼 수 있어서 특히 이제 기관들이 들어와야 가격이 뜨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ETF가 활발하게 나오면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래 기초 자산 즉 비트코인 될 수도 있고 이더리움 될 수도 있고 뭐 그 전에 금도 다 될 수 있는데
1: 네.
0: 이런 게 뜨는 거지 주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ETF라면.
1: 그러면 이런 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의 성격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0: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뭐 사람마다 막 여러 개 하는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에 또는 가상자산 마찬가지로 영향을 네. 주는 변수가 뭐냐 뭐 당연히 역사적 기술적인 분석이고 또 차트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거시경제 변수가 영향을 줘요. 많이 했잖아요. 우리 뭐 금리 달러 환율 달러가 세지면 안 좋고 응? 달러 빚이 자산 사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현물이 대부분 기관 자금이고 그리고 정책 자금의 제도적인 요인 아까 이제 우리 제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최근에 오른 걸 보면은 기술적 요인이라든지 또는 거시 경제 변수보다
1: 네.
0: 제도적인 요인이 영향을 점점 키우고 있다. 거시 경제 변수에 근데 금리 같은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기분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는데 금리 보세요. 순환 변동하는 거예요.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길게 보면 그거는 영향을 줬다 안 줬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리기도 하고 떨어지는 게 네. 그게 본질적인 건 가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펀더멘탈 주식 같은 펀더멘탈 밸류가 뭐냐. 비트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 가치가 펀더멘탈 밸류다. 워런 버핏은 따지다.

0: 다른 얘기 하시던데 저는 그것 그렇게 동의할 수 없고요. 사용 가치. 주가하고는 다르죠. 근데 사용 가치가 높아지면 그건 펀더멘탈 밸류가 올라가는 건데 그게 결국은 지금 구조적인 요인인데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온체인이 지금 구조적 인프라도 채택이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리고 특히 AI가 우리 피할 수 없잖아요. AI가 굉장히 빠르게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AI 네. 때문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런 그 전자적인 화폐를 쓸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럼 프로그램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코인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빨라지면 그걸 이용해서 담보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사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전부 연결돼 있어요.
1: 그러면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0: 지금은 저는 당분간은 숨고르기 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승 요인은 그러니까 하락 요인부터 보면은 고금리가 얼마나 가느냐. 근데 금리가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1: 그래요.
0: 지금 뭐 미국 이란 전쟁이 갑자기 뭐 좀 종결돼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디맨 그 저 우리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시중 유동성이 지금 뭐 좀 줄잖아요.
1: 네.
0: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한은 시장 금리가 미국 연준에서 예컨대 금리를 안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떨어지긴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건 조금씩 금리가 올라가는 고금리가 계속되면 이제 그럼 상승 요인은 뭐냐? 당장은 아니지만 SEC가 좀 몇 개 줬지만 또 좀 앞으로 또 나올 것들이 있어요. 지금 가상자산 크립토 자산 규정이라는 게 자산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초안만 좀 발표했고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1: 네.
0: 요게 명확히 나오면 한 번 더 점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오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의견 모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 좀 시간 남았죠. 그게 이제 기준이 나오면 명확해지잖아. 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이 이런 것만 지키면 돼. 그러면 이제 기관장이 한 번 더 들어올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나 지금 준비 중이에요. 옵션. 청취자분들 뭐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좀 옵션이 나오면 왜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옵션이 나오면 기관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 해지펀드라든지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
1: 네.
0: 리스크를. 그게 이제 승인 심사가 지금 대기 중인데 언제 심사냐면 11월 11일이에요. 금년. 그러면 뭐 한 지금 한 달여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게 승인이 되면
1: 네.
0: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 자금하고 해지펀드 자금들이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거하고 별개로 그래서 그런 상승 요인이 제도적 어떤 그런 그 발표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금년 11월 초하고 내년 상반기에 승인이 되고 나온다면 근데 뭐 승인될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당분간은 숨고르기 또는 좀 빠질 수 있는 거죠.
1: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요. 한동안.
0: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 부담이
1: 금리가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자들에게 제언을 해 주신다면요.
0: 먼저 우선 정부 당국한테 좀 저는 좀 몇 번 우리 얘기했잖아요.
1: 네.
0: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너무 너무 오랫동안 지금 빙빙 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딴 것보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갖다가 이제 별도 법을 안 만들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뭐 그동안에 뭐 은행이냐 비은행이냐 하고 난리 쳤다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빨리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거 빨리 안 하면 지금 내년 2월부터 한번 했죠. 우리 지니어스법이 발효가 되면 야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자 뭐 이러면
1: 네.
0: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국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다음에 지금 2분기부터 아까 나스닥 그죠? 나스닥에서 만약에 그때부터 토큰화 주식 나오면
1: 네.
0: 우리 그런 게 전혀 준비 안 돼 있으면은 꼭 서학개미 아니더라도 돈 빨려 나가 캐피탈 플라이드
1: 그렇죠.
0: 자금 유출 그런
1: 있죠.
0: 거. 그래서 좀 제도 좀 빨리 서술을 마련해야 되는데 투자자분들은 어떠냐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숨고르기 내지는 좀 부담이 있는 거지. 오르기도 했고 고금리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상승 요인이 있지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 가치가 좀 커질 거라고 보는데 그냥 네버 카운트 청취자분들 아시겠죠?
1: 모르실
0: 그냥 자동으로 사는 거야. 자동으로 뭐 자기가 정하면은 뭐 일주일마다 또는 뭐 매일 살 수도
1: 네,
0: 있고
1: 정기적으로
0: 해서 많이 사시지 마시고
1: 포트폴리오의 일부
0: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부
1: 예.
0: 잘못하면 또 큰일 나니까
1: 그러니까.
0: 뭐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용어 노트 지금까지 정유신 엑스체인지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드래곤이 부릅니다. 크레용.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비즈니스 세계의 그 뭐 위대한 만남 내지는 파트너 관계를 꼽는다면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예. 이 두 거장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 해볼까요?
2: 그러니까 정치사에서도 위대한 2인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주얼라이 중국 같은 경우 주얼라이 주울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 인민들이 네. 뭐 중국 국민들이 오히려 모택동 마오쩌둥 죽었을 때보다도 주울레가 죽었을 때 훨씬 더 슬퍼했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중국 현대사를 바꾼 두 인물이죠. 두 인물을 다 발탁했던 인물이 또 주얼라이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항상 2인자로 남아있었고 네. 기업의 역사에서 위대한 2인자로 꼽는 인물들이 몇 개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한국에는 이게 한국에는 있지만 그건 약간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의 찰리 멍거,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에 스티브 발머라는. 스티브 발머는 뭐 여담이지만 빌 게이츠는 자기 주식 좀 팔았거든요. 네. 스티브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그 굉장한 충성심 때문에 주식을 거의 팔지 않았어요.
1: 그래요.
2: 계속 팔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충성심에 대해서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빌 게이츠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던 인물이고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스티브 발머랑 빌 게이츠는 포카 친구였거든요. 대학교. 그리고 이제 성격도 굉장히

0: 달랐고. 그러니까 찰리 멍거 같은 경우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투자 세계에서는 가장 위대한 2인자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만남의 중요한 건 뭐냐면, 멍거도 굉장히 버핏을 만나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버핏이 계속 권유를 합니다. 법률 업무는 대충 해라.
1: 그렇게.
0: 왜냐면 취미로 해라. 그러니까 당신의 재능으로 법률 업무 정도는 다른 사람들 할 수 있는 거니까.
1: 취미 수준이다.
0: 그러니까 하고 너무 작은 무대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 멍거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변호사는 일한 만큼만 돈을 버니까.
1: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0: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투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멍거도 서서히 이제 이런 영향도 받고 본인의 생각도 그런 쪽이 강했기 때문에 그 법률 업무를 계속 줄여나가고, 그 법률사무소 집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굉장히 그 유명한 LA에 있는 사무실인데, 그러면서 이제 훗날 그 투자로 이렇게 자기가 투자가로 바뀌어 나갔던 과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페라리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독립을 원했기 때문이다.
1: 그래서 결국 일을 줄이고 줄이다가 멍거는 결국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투자가로 살기로 한 거예요?
0: 예, 맞습니다. 이게 그 196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 지난 해에 잠시 말씀드렸었지만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딴 로펌을 만드는 거죠. 멍거 톨스 앤드 힐스라고.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멍거 톨스 앤드 올슨이라는 회사인데. 네.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다음에 필러 멍거 앤 컴퍼니라는 투자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서 동업체제잖아요. 투자회사도 동업체제인데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3년 뒤에 변호사 업무를 완전히 손을 뗍니다. 자기 지분은 계속 갖고 있고 소속은 되어 있었지만 업무는 손을 떼고 파트너 다 맡기죠. 맡기고 62년, 그러니까 그 펀드를 설립한 지 62년 설립했고 3년 뒤부터는 아예 이제 뛰어서 14년간 투자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버핏과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때 올렸던 수익률이 뭐 연평균 거의 20%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75년도까지 운영을 하면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이때 또 버핏과 같이 투자를 여러 개 또 같이 또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버핏도 초창기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혼자 투자하지 않고 같이 투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이 있거든요. 비슷해요, 우리요. 그래서 이제 78년도에 드디어 이제 그 멍거가 그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참여를 해서 그 이후에 40년 넘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2인자이자 부회장으로 만나게 되고, 이게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멍거가 버핏으로부터 투자으로서 갈 수 있는 어떤 많은 동기부여와 조언을 했다면 또 멍거도 버핏에게 투자 철학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을 하죠.
1: 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멍거에게 또 다시 역경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저는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삶의 태도, 그다음에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저도 이거를 맨날 얘기를 하지만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해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만 집중을 해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냅둬 버려라.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의 불안,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에 대해서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멍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삶의 태도 자체가. 그래서 이제 1980년도에 또 인생의 이벤트가 생기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수술이 좀 잘못된 거죠.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그 눈에 고통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왼쪽 눈을 이제 적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도 남은 오른쪽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멍거의 한쪽 눈은 의안이거든요.
1: 그래요.
0: 예. 이제 이게 56세 때인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공도 많이 했고 돈도 이제 벌 만큼 벌었고 30대 때 고생해서 완전히 안정된 삶인데 저 같은 걸로 내 인생에 이게 왜 또 찾아오지? 이게 평균적인 사람들의 감성 아닙니까 이게?
1: 무너지죠.
0: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은 뭐 했냐면 절망하는 대신에 점자 수업을 등록을 해요.
1: 와, 엄청난.
0: 자기가 이제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서 점자 수업을 등록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상태가 좋아져서 평생 이제 한쪽 눈으로 본인이 좋아하신 책을 엄청 읽으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죠.
1: 이야, 정말 여러 가지 불행이 멍거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멍거가 알려주는 불행을 극복하는 법 사실 알려줘도 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쵸. 궁금해요.
0: 이게 이제 이혼 아들의 죽음 실명의 위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1986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졸업식에서 그 멍거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하버드 스쿨에게 고등학교예요. 대학은 아닌데 이름이 이제 하버드라서 이제 같은 네.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멍거의 자녀 중에 한 명이 이 학교를 나왔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학생 고등학생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졸업한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인데
1: 그래요?
0: 거기에 이제 반드시 불행해지는 법이라고 나옵니다. 뭐 이래서 마약을 하게 되면 뭐 불행해진다
1: 무조건이다.
0: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중에 멍거가 중요하게 꼽은 게 뭐냐면 좌절할 때마다 계속 주저앉아서 더 망가지는 것. 이것이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이다. 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들이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멍거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 연민과 동정, 그다음에 시기와 질투, 복수 이런 감정들은 삶에서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이걸 가져봤자 오히려 내 경쟁력을 잃을 뿐이다. 이걸 내가 갖지 않으면 오히려 남들 이런 데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경쟁 우위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 AI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대단한 찰리 멍거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 전략.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로 통일로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 둘이 티키타카 하고 있다. 네, 요즘 방송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쿵짝이 잘 맞아서 대화 같은 게 막힘없이 오갈 때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스페인어로 장난감 구슬이나 공이 딱딱 부딪히며 오가는 소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축구에서는 짧고 정확한 패스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전술을 의미하지요. 그러다가 이젠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쓰는 표현이 됐는데 살면서 티키타카가 필요한 순간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에서도 그렇고 물건을 흥정하는 상인과 손님 사이에도 그리고 부부 사이의 대화에도 티키타카가 잘 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곁에 있는 분들과 말이든 웃음이든 기분 좋게 주거니 받거니 해봤으면 좋겠네요. 정종숙의 노래입니다. 둘이 걸었네.

네, 오늘은 한국의 명시 가운데 김현승 시인의 시 가을의 기도 준비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나 옆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경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낙엽은 지는데 조용남의 노래입니다.

0: 네, 가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을 삼총사가 있습니다. 붉은 단풍과 멋진 트렌치코트 그리고 라디오입니다. 계절 음식이 생각나면 요즘은 배달 앱을 켠다고 하지만 계절 음악은 역시 라디오를 켜고 들을 때 제맛이죠. 자, 오늘도 가을 맛이 풍성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의 평론가 송명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가을 삼총사 얘기를 했는데 송명아 씨만의 특별한 가을 삼총사 또는 뭐 가을 특공대 같은 게 있을까요?
1: 음악은 제일 먼저 생각나지만 네. 다른 거는
0: 자전거도 타시는데 특별히 뭐 계절을 타지는 않고 그거.
1: 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0: 가을 야구.
1: 가을 점퍼라고 하죠.
0: 아, 예. 꿈팀이 그 자기 응원하는 팀이 꼭 가을 야구를 했으면 하는 게
1: 그렇죠.
0: 팬들의 마음이죠.
1: 예. 가을 야구 점퍼를 산 지가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0: 그래도 최근에 조금.
1: 작년에 좀 반짝 했다가 예, 예. 올해 다시 제 위치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예.
0: 예. 가을 야구를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가을을 배경으로 한 가을 분위기의 노래들 만나보는데 어떤 곡부터 소개할까요?
1: 네. 우선 김세환 씨의 어느 날 오후 준비했어요.
0: 김세환. 이 곡이 백순진 씨 곡이군요.
1: 네. 4월과 5월에 백순진 씨 곡을 받아서 1980년에 발표한 히트곡인데요.
0: 네.
1: 김세환 씨도 그렇고 백순진 씨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포크 스타일을 했던 가수들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 스타일에서 벗어나는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든 곡이 바로 어느 날 오후라고 하는데요. 기존 스타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는 소위 성인 가요 스타일을 불러보자는 거였어요.
0: 제목만 보면 포크 같은데
1: 네.
0: 김세환 씨가 성인가요 스타일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런데 백순진 씨와 김세환 씨가 만나니까 성인가요 스타일의 곡을 불러도 그렇게 큰 티는 또 안 나는 것 같아요.
0: 자연스러웠군요.
1: 예.
0: 그리고 이어서 들을 곡이
1: 예 김도영 씨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오늘은 이종용 씨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이종용 씨. 예. 네.
1: 1980년에 세 가수가 비슷한 시기에 불렀는데요. 김태화 씨, 이종용 씨 그리고 작곡자 김도영 씨였어요.
0: 아, 그랬어요.
1: 근데 가장 먼저 취입한 가수가 이종용 씨였었는데요. 대마초 파동으로 활동이 금지됐던 시절 김도영 씨가 이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감정을 느껴서 만든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종용 씨는 그 김도영 씨가 활동을 할 수 없었던 1977년에 이 노래를 제일 먼저 불렀고요.
0: 네.
1: 80년에 음반으로도 제일 먼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김태화 씨와 이장희 씨가 함께 김도영 씨를 찾아와서
0: 예.
1: 이 노래로 좀 서울국제가요제에 좀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김태화 씨가 부르게 됐는데요.
0: 아 그랬군요.
1: 국제가요제에서 상을 받진 못했지만 캐나다에서 열리는 태평양가요제의 출품곡으로 이 노래 선정돼가지고 자신의 독집 타이틀로도 사용을 하게 됐어요.
0: 김태화 씨가.
1: 예.
0: 아 이종용 씨 입장에서는 좀 놀랐겠네요.
1: 그렇죠. 내가 먼저 발표한 기분이 곡인데.
0: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김도영 씨한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준 노래를 왜 또 김태화 씨에게 줬느냐.
0: 예예예. 예, 예.
1: 김도영 씨는 이런 일로 골치가 아픈데 이종용 씨까지 얘기를 하니까
0: 예.
1: 아 이렇게 된 거 나도 활동도 규제도 풀리고 나도 발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김도영 씨도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0: 예, 예, 예.
1: 세 가수가 결국 80년에 같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였죠.
0: 결국은 김도영 씨 노래가 더 가장 많이 인기를 얻지 않았을까요?
1: 근데 노래가 재미있는 게
0: 예.
1: 이 세 가수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0: 다르죠.
1: 예. 김도영 씨는 이제 소울이나 뭐 이런 스타일이고
0: 예.
1: 김태하 씨는 락 보컬리스트고
0: 그렇죠.
1: 이종용 씨의 노래가 제가 듣기에는 제일 절절하게 들려요.
0: 아 그랬습니까?
1: 예.
0: 아.
1: 좀 창법을 좀 달리해가지고
0: 예, 예.
1: 그래서 새 버전을 듣는 재미가 있는 청취자로서는 매력이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0: 예. 김도영 씨 버전은 많이 들었지만 이종용 씨 버전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일
0: 그렇죠.
1: 먼저 발표가 된 곡이니까요.
0: 순서상.
1: 네.
0: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김세환의 어느 날 오후, 이종용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0: 네, 김세환의 어느 날 오후 그리고 이종용의 바보처럼 살았군요였습니다. 네, 김세환 씨의 성인 가요 스타일 도전도 그렇고
1: 네.
0: 이종용 씨의 이 창법도 그렇고 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야, 이런 창법이었군요.
1: 이종용 씨가 목회 활동을 미국에서 하게 되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언뜻 들으면은 미국의 가스펠 같은 그런 느낌 받는
0: 찬양하는 느낌.
1: 예, 그리고 뭔가 절규하면서
0: 예, 예.
1: 참회하는
0: 느낌.
1: 느낌. 예.
0: 어, 그렇네요, 진짜. 그렇게 들려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신도들에게. 막.
1: 네. 목사님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0: 아니, 뭐, 못하는 얘기는 아니죠. 예. 뭐, 자연스럽죠, 뭐. 자, 가을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가을은 뭐, 사색하기 좋은 계절이고, 독서의 계절이어서 그런지,
1: 네.
0: 노랫말도 유독 좀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음악을 듣기에 적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가을이고 그리고 습도도 낮기 때문에 음악이 참 잘 들리는 계절이죠.
0: 습도도 중요하군요.
1: 습도가 높을 때 또 음악이 잘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0: 촉촉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 스피커가 약간 이 습기를 먹어가지고
0: 맞아요.
1: 저음이 잘 들리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습도가 적으면은 네. 산뜻하게 들리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귀에 잘 들어오는.
0: 아.
1: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습도가 많아서 좋고 적어도 좋은데 무슨 얘기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0: 고습도론자와 저습도론자가 나뉠 수 있겠네요.
1: 예, 그 각각 따로 나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생각하고 사색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사 역시도 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돼요.
0: 네. 자, 다음 곡들 소개해 주시죠.
1: 네. 김만수 씨의 영화 그리고 김범용 씨의 밤의 프레트 홈.
0: 70년대와 80년대 청춘들의 사랑을 받았던 스타들의 노래들인데 네. 김만수의 영화 이야기부터 해 주시죠.
1: 김만수 씨는 얼간이 짝사랑에 이어서 77년에 이제 푸른 시절을 크게 히트시키면서 화려하게 등장했던 신인 가수였었는데요.
0: 네.
1: 푸른 시절의 후속곡이죠.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 그리고 다음 앨범에 담긴 또 진화의 꿈으로 계속되는 인기를 얻었어요.
0: 영화에 이어서 진화까지.
1: 네. 경복고 재학 당시 응원 단장을 맡았던 김만수 씨는 재수할 때 이제 음악평론가 이백천 씨의 눈에 띄어가지고 75년에 앨범을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는데요.
0: 네.
1: 앞서 말씀드린 푸른 시절 영화 진화의 꿈으로 히트를 계속 이어가면서 10대 가수에 진입하면서 인기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0: 네.
1: 노래 외에 김만수 씨는 또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많은 방송에서 MC를 맡게 되셨죠.
0: MC 많이 하셨죠.
1: 예.
0: 맞아요. 영화는 김만수 씨가 직접 작곡한 곡이라면서요.
1: 네. 직접 작곡까지 했던 영화. 청소년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히트했는데요. 바람에 날리어지는 낙엽은 새봄에 온다는 꿈을 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낙엽과 또 연인과의 관계를 이제 가사로 풀어간 그런 곡.

0: 곡이기도 합니다.
1: 예. 이어서 들어볼 김범용의 밤의 플랫홈. 김범용 씨 데뷔 앨범 수록곡인데 데뷔 앨범은 정말 버릴 곡이 하나도 없는 명반 평가를 받잖아요.
0: 그렇습니다. 뭐 히트곡 줄줄이 다 히트곡이라고 할 만큼 예, 예. 많은 곡이 사랑을 받았고 특히 바람 바람 바람 데뷔곡부터 또 겨울비는 내리고가 크게 히트를 했죠.
1: 예.
0: 다른 곡들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런 큰 히트가 김범용 씨의 롱런을 가능하게 만들었겠고요. 밤의 플랫폼은 겨울비는 내리고에 이어서 히트했던 곡인데
1: 네.
0: 겨울비는 내리고가 그 겨울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노래인 반면에 밤의 플랫폼은 귀뚜라미 슬피 울던 밤, 겨울바람 멀리 있는 밤으로 시작하는 요 가사 때문에 아. 가을을 대표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네요. 자, 두 곡 들어보시죠. 김만수의 영화, 김범용의 밤의 플랫홈.

0: 네, 김만수의 영화에 이어진 곡 밤의 플랫폼 김범용이었습니다. 귀뚜라미 슬피 울던 밤, 떨어지는 갈립 소리에 나도 그만 울고 말던 밤. 김범용 씨 노래말을 들으니까 80년대 밤기차 플랫폼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1: 네.
0: 송명환 씨도 기차 많이 타시니까 네. 플랫폼에 얽힌 추억이 있으실까요?
1: 많이 탈 때는 추억이 별로 없고요.
0: 네.
1: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뭐 대학교 때 이럴 때, 이때는 추억이 좀 있죠.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으로 진학할 때,
0: 예.
1: 뭐 대전에서 계속 학교를 다녔지만 서울로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플랫폼에서 배웅을 해주죠.
0: 아, 친구도 이렇게 배웅해 줬습니까?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1: 네, 친한 친구들이니까 헤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0: 서울로 또 이제 올라가서 하숙할 네. 테니까.
1: 상경을 하고 정말 성공해서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웅을 해주고. 지금도 사실은 입장권을 끊어야 플랫폼까지 들어갈 수가 있지만.
0: 네네.
1: 요즘은 그냥 많이들 들어가시죠. 요즘은
0: 그냥
1: 개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0: 들어가죠. 네.
1: 예전에는 꼭 입장권을 끊어야지 플랫폼까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0: 예, 예, 예.
1: 예, 그래서 친구들 배웅할 때는 꼭 입장권 끊어서 뭐 들어가서 차 타는 것까지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네. 네. 옛날에 가끔 MT 같은 거 갈 때 기차 그 플랫폼에서 막 그 앉아가지고 놀다가
1: 네.
0: 기차 와가지고 우르르 탔는데 야 기타 누가 챙겼어? 아무도 안 챙기고 플랫폼에 덩그러니 남아있고
1: 그렇죠.
0: 그런 기억도 있었나. 예. 옛 노래 이야기. 자 오늘 가을 노래들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1: 이번에는 이미배 씨의 만추 그리고 한경애 씨의 옛 시인의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야, 가을밤에 카페에서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들이죠.
1: 네.
0: 가을에는 유독 팝송보다는 샹송이나 깐촌의 같은 어떤 유럽 음악이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미배 씨가 약간 샹송 하셨죠?
1: 예, 국내에 샹송하면서 이미배 씨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0: 예, 예.
1: 이미배 씨는 1972년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에 여대생 가수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특유의 분위기 있는 음색으로 샹송을 주로 불러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0: 네.
1: 우리나라 이 샹송 계보를 보면은 최양숙, 이미배, 전마리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0: 계보가 있군요.
1: 네. 이미배 씨는 특히 드라마 음악으로 잘 알려진 신병아 씨의 곡과 잘 어울리는 가수였죠. 신병아, 이미배 콤비는 1984년 두 번째 앨범부터 본격적으로 히트곡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0: 네.
1: 영화 에마 부인의 주제가였던 서글픈 사랑 그리고 당신은 안개였나요가 히트를 하게 됩니다.
0: 예.

0: 오늘 준비한 만추는 이미배 씨의 3집 앨범에 담긴 곡인데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우용수 작사, 신병아 작곡의 노래들이 대부분 수록됐습니다. 우용수 씨와 신병아 씨는 신병아와 사계절이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함께 활동했던 멤버인데요. 신병아 사계절에서 유명한 가수는 윤신혜 씨하고 유현상 씨가 또 이 사계절 출신이죠.
1: 맞아요. 예.
0: 역시 안개와 같은 신병아 그리고 이미배라는 합이 잘 어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1: 네, 이어서 들어볼 한경혜의 예시인의 노래. 아, 가을 단골 노래잖아요.
0: 네, 1980년에 발표한 세 번째 앨범에 담긴 대표곡인데요. 부부 사이인 작곡가 이연섭 씨 그리고 작사가 이경미 씨가 만든 곡으로 81년 4월에 KBS 제2TV가 여고 2학년생 4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요 인기 베스트를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4위를 했어요. 여고생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고 또 같은 해 타 방송사에서 전국에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가요 선호도 조사를 했었는데 1위가 김정구 선생의 눈물 젖은 두만강 2위가 백년설 선생의 나그네 소름이었었는데 3위가 한경혜 씨의 옛 시인의 노래였어요.
1: 엄청난 거네요, 그럼요.
0: 예, 당시에는 세대를 초월한 인기를 누렸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우애경 씨나 정수라 씨가 리메이크하기도 했고 정말 수많은 7080 히트곡 모음 컴필레이션에 담길 정도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1: 네, 뺄 수 없는 곡이었죠. 이미배의 노래 만추, 한경혜의 옛 시인의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예시인의 노래 한경애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이미배의 만추 들으셨어요. 이어지는 가을 노래들 어떤 겁니까?
1: 김현성 씨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리고 유열 씨의 가을비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좋은 노래들이죠. 네. 가을 우체국 앞에서는 윤도현 씨 노래로만 우리가 많이 들었죠.
1: 예, 윤도현 씨 노래로 잘 알려진 곡인데요.
0: 네.
1: 김현성 씨는 김광석 씨가 리메이크한 이등병의 편지의 원작자이기도 하고
0: 그랬군요.
1: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작곡한 작곡자이기도 합니다. 원곡으로 준비를 한 건데요. 오늘은요.
0: 네네네.
1: 좀 다듬어지지 않은 매력이 있어요. 이 노래는 윤도현 씨가 솔로 앨범에 넣고 싶다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0: 네.
1: 일주일 뒤에 김광석 씨가 같은 곡을 달라고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미 윤도현 씨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던지라
0: 예.
1: 김광석 씨에게는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는 게 어떠냐고 주게 됐다고 하는데요.
0: 최선의 안배네요.
1: 네. 그래서 우리는 또 명곡들을 또 다른 음성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0: 예. 이어서 유열 씨의 가을비. 유열 씨는 뭐 대학가요제 대상 출신이신데
1: 네.
0: DJ로도 유명하셨죠?
1: 네. 86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유열 씨의 데뷔 앨범에 담긴 곡이고요. 오늘 준비한 네. 가을비는요. 이별 이래가 같은 앨범에 당기면서 가요톱10 2주 동안 1위에 오르면서 또 KBS 올해 가수상을 안겨준 바가 있습니다.
0: 예.
1: 유영선과 커넥션이라는 자신의 밴드를 이끌기도 했던 유영선 씨가 만든 곡인데요. 가을이면 또 어김없이 몇 번씩 들을 수 있는 곡이기도 하죠.
0: 특히 비가 오면은.
1: 네. 네.
0: 김현성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유열의 가을비

0: 가을 분위기 좋지요. 김현성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유열의 가을비였습니다. 3주간의 옛 노래 이야기 가을 시리즈 이제 피날레 곡이 되겠는데 야심차게 준비하셨네요. 마지막 곡.
1: 왜 가을인데 이 노래가 안 나오나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다른 프로에서 나왔을 거예요.
1: 네, 동물원의 예.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준비했습니다.
0: 예.
1: 김광석 씨의 솔로 앨범에 담기기도 했고 뭐 JK 김동욱, 나얼 씨가 리메이크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동물원 노래가 제일 인상적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예. 동물원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아 씨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저는 사람을 살려내는 특수청소부입니다. 김도겸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첫 쓰레기집 현장이었기에 작업 방법에 대해서 지시받고 조금씩 치우기 시작했는데 버리지 말아야 하는 물건과 버려야 하는 쓰레기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집에서 살던 분의 직업이나 생활 등 많은 정보를 의도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첫 현장에서 마주했던 의뢰인의 직업은 학교 선생님이었다. 충격이었다. 내가 생각하던 쓰레기집의 거주자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같은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였다. 하지만 처음 방문한 현장에서 만난 의뢰인의 직업은 너무나도 평범했고 사회적으로도 이미지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그 당시 학교에서 만났던 젊은 선생님들을 떠올려 봤는데 그분들이 쓰레기집에서 살아간다는 상상을 해보니 전혀 매칭이 되지 않았다. 현장을 함께했던 특수청소업체 사장님을 통해서 쓰레기집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집이 이렇게 되어버렸을지 너무 궁금해지는 시간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특수청소라는 게 생각보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수청소가 필요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아무 일 없어 보이던 흔한 이웃들 중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았다. 밖에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이지만 집에 오면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렇게 첫 쓰레기집 현장을 마치고 의뢰인에게 마무리된 사진을 전송해서 보여주니 돈을 받고 일하러 온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해준 은인처럼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입주 청소를 진행하면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청소를 열심히 고생해서 꼼꼼히 해드리고 나서도 보람차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클레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돈을 받고 일하러 온 우리에게 너무나 격하게 감사의 표시를 해주시는 게 신기했다. 물론 입주 청소를 하면서도 대부분의 고객님은 감사 표시를 해주시지만 평소에 봐오던 그런 감사 표시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형식적인 감사 인사가 아닌 정말 감격스러워하는 느낌의 표현이라고 느껴졌다. 그 경험을 통해서 특수청소에 관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돈을 벌면서도 큰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일이 특수청소라면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입주청소를 시작했다.

시작할 때 빠르게 길을 결정했던 그 순간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했다. 특수 청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장. 평범한 일상을 집어삼킨 우울의 그림자. 2-1. 게으름이나 저장 강박증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 TV 프로그램에서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사시는 어르신들의 집을 치워드리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흔히 말하는 저장 강박증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의 집이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언젠간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거나 밖에 버려진 물건 중에서 조금이라도 쓸만해 보이면 주워서 집에 가져다 두는 말 그대로 저장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20, 30대 젊은 층에 발생하는 쓰레기집은 위에서 말한 저장 강박증과는 다른 케이스이다. 실제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사람들은 물건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과는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 자체를 놓아버리게 되는 케이스이다. 특히나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앱 등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 세상과 만나면서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이웃들 간의 교류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에 왕래도 있고 노출도 많이 되었기에 그런 일이 많이 없었겠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인사 한번 해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집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세상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어떤 집은 배달 음식을 치우지 않고 쌓아둔 집들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인터넷 쇼핑을 과하게 하면서 시켜둔 물건들과 박스가 쌓이면서 정리가 안 되는 집들도 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밖에서 정상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생각해보면 그만큼 배달과 인터넷 쇼핑을 지속하려면 일정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까? 솔직히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해보기 전에는 TV 또는 유튜브에서나 볼만한 일이지 아주 드문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다 보니 이제는 내가 온라인에서 영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특수 청소 현장을 포함해서 쓰레기 집들도 보여주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이런 내가 직접 많은 분을 상담하고 치우러 다니면서 느낀 것은 쓰레기 집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라는 느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해석해보면 이렇다. 지금 나 혹은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가 살고 있는 건물에도 몇 가구의 쓰레기 집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런 집들이 있다고 한들 그들은 철저하게 집을 감추고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다. 그렇기에 있어도 없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 중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아주 깔끔해 보이는 정장 입은 청년일 수도 있다. 인터넷에서 화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다. 옆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 실제로 내가 겪은 쓰레기집 거주자들의 삶의 형태는 정말로 다양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기지 않는 사실들이겠지만 실제로 나는 같은 건물의 다른 집들을 청소하러 간 적들이 여러 번 있다. 의뢰인이 알려준 주소로 방문했는데 뭔가 익숙한 주소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가 보니 전에 쓰레기집을 청소해봤던 건물이다. 같은 건물 안에서 수많은 특수청소 업체 중에 우리 업체에서만 두 번째 작업을 하게 된 건물인 거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같은 건물에서

냉한 작업이 벌써 손가락으로 셀 수 없다. 그 정도로 이 세상에는 아직 세상 밖에 노출되지 않은 쓰레기집이 많다는 거다. 한 번은 지방 출장을 갔을 때 이런 사건도 있었다. 5시간을 달려서 가야 하는 거리의 작업이었는데 청소하다가 중간에 문의가 들어와 상담을 진행해 보니 때마침 계신 지역이 내가 작업 중인 지역과 동일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있으니 오늘 진행하신다면 출장비를 받지 않고 작업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나로서는 왕복 10시간 거리를 다시 오지 않아도 돼서 좋고 고객으로서는 출장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 서로 윈윈이 가능한 거다. 역시나 오늘 바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나와 동료들은 온 김에 한 집을 더하고 올라갈 수 있어서 잘 되었다며 좋아했다. 그렇게 고객님에게 주소를 받고 지도에 검색해봤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좁다지만 우연히 그 순간에 들어온 그 의뢰 현장이 우리가 작업하던 현장과 불과 50m 거리에 있었다. 우리는 모두 신기해하며 현장을 마치고 차가 아닌 도보로 이동하여 다음 현장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아무튼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다. 옛날에 어르신분들이 저장강박증이라는 이름으로 집안에 물건을 쌓아가던 쓰레기집과 요즘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집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요즘은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집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다. 지금 당신의 이웃이 쓰레기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단언컨대 특수청소업체들이 쓰레기집을 치워가는 속도보다 이 세상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쓰레기집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2-2 번아웃과 우울증 사이 멈춰버린 시간 쓰레기집이 그렇게 많다면 도대체 그 많은 쓰레기집은 왜 생기는 것일까? 앞에서 이야기한 인터넷 쇼핑과 배달앱 등은 그들이 쓰레기를 더 빠르게 쌓는 데 부분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본질을 더욱 들여다봐야 한다. 손쉬운 배달 서비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저 그들이 쌓게 되는 쓰레기의 종류일 뿐이지 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안에 쌓아두는가에 대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게으르고 청소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일까? 많은 쓰레기집을 청소하다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자연스럽게 느낄 기회가 많다. 겉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면서 서서히 안쪽 깊숙이 박혀있는 오래된 쓰레기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들이 쓰레기를 쌓기 시작한 초창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집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쓰레기집에 살던 사람 중에 일부는 과거에 결벽증이 있었을 정도로 청소에 강박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도 있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정말 심한 쓰레기집 현장이 아니라면 1-2년 안쪽에 쌓인 쓰레기가 대부분이다.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에서 22살 정도의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면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자취하며 혼자 살아온 시간이 생각보다 긴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년간 자취를 해오며 모든 기간 동안 쓰레기를 쌓아두고 살았을까?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박증으로 청소를 하던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면 그들은 왜 청소를 안 하게 되었을까? 가장 흔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다. 물론 쓰레기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살에서 22살 정도의 어린 자취생들은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난 뒤 집 관리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는 경우도 많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방치하고 쌓이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손쓰기 어려운 정도로 순식간에 불어난다. 그러면 이제 막 자취를 시작한 어린 사람이 아닌데 청소를 포기하고 쌓아두는 사람들은 모두 우울증인가? 그것도 아니다. 쓰레기집 현장을 자주 가다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집과 그냥 게으른 사람의 집은 묘하게 다르다. 이건 나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함께 작업하는 동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이다.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분명 다른 기운이 느껴진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게으른 사람들이 쌓아둔 쓰레기는 정말 버리기 귀찮은 물건들을 미루다 보니 쌓인 느낌이라면 우울증 환자의 쓰레기집은 삶을 포기한 사람 혹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느낌이 있다. 이 둘의 차이가 그냥 대충 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현장에 항상 직접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우는 과정을 겪는 우리들은 느낄 수 있다. 우울증으로 청소를 포기한 사람들의 집을 보면 여기 사는 사람이 당장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마저 내려놓고 사는 느낌의 집이 많다. 게으른 사람들은 최소한 본인이 자는 공간이나 씻는 공간, 혹은 먹는 공간들을 확보해 두고 살아가는 느낌이라면 우울증 환자의 집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집이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모든 현장에 다 100%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나와 동료들이 직접 느낀 내용들은 대체로 그랬다. 그러면서 우울증이란 건 멀쩡하던 사람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김도겸 작가의 저는 사람을 살려내는 특수청소부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특수청소 현장에 남겨지는 것은 사람의 흔적만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는 보호자와 함께 방치된 동물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김도겸은 보호자가 세상을 떠난 뒤 갈 곳을 잃은 동물을 구조해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김포의 700평 규모의 동물보호시설 멍때리냥을 마련하는데요. 사료비와 병원비, 돌봄 인력과 시설 유지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에서 고민 끝에 보호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동물을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남겨진 동물을 맡아 돌보는 구독 서비스도 구상합니다. 책은 위기에 처한 생명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다음 시간을 마련해주는 게 진정한 구조라는 것을, 선한 마음이 오래 이어지려면 마음을 받쳐줄 현실적인 구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로 시작한 일이 사람의 삶을 일으키고 말 못하는 동물의 내일까지 지키는 일로 넓어지는 과정을 그린 책, 저는 사람을 살려내는 특수청소부입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소설 극장 심윤경 장편 소설 나의 아름다운 정원 일곱 번째

0: 아버지가 출근하고 방 안에서 화투로 제수대기를 몇 판 하던 할머니가 목욕탕에 갔다 온다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집을 나서자 그때까지 입을 꼭 다물고 유리창만 아른아른하게 닫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걸레를 집어던지고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냉장고에서 매끈하게 손질한 닭과 나물들이 튀어나왔다. 엄마는 물을 팔팔 끓여 나물을 데치고는 그 물을 찜통에 다시 붓고 나는 듯한 손놀림으로 달게 양념을 해서 닭찜을 불에 얹었고 한 손으로는 나물을 무치면서 한 손으로는 선반에서 커다란 양푼을 내렸다. 양푼에는 눈처럼 새하얀 찹쌀가루와 나는 그것을 밀가루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찹쌀가루라고 가르쳐 주었다. 거무스름한 차수숯가루가 담겼고 소금 조금 넣고 아까 끓여서 덜어놓았던 뜨거운 물을 부어 커다란 나무 주걱으로 반죽을 했다. 아직 따뜻한 반죽을 내 몫으로 밀어주며 엄마는 나에게 요만한 크기로 반죽을 동그랗게 빚으라고 했고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면서 씨를 빼고 잘게 채 썬 말린 대추를 꺼내었다. 그리고 젠 발걸음으로 밖에 나가 언제 삶아놓았는지 차가운 팥고물과 때깔고 온 파란 쑥가루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제쯤 다 익었겠지. 엄마가 혼잣말을 하며 닭이 들어있는 찜통을 내려 다시 바깥에 내다 놓고 물이 펄펄 끓는 솥에 내가 빚은 찹쌀 반죽을 쏟아 넣었다.
1: 빨리 해야 돼, 동부야. 빨리.
0: 엄마는 자기도 틈나는 대로 반죽을 빚으며 나를 재촉하고 솥에서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떡들을 건져내서 꿀쟁반에 굴리고 팥고물이나 쑥가루를 입히거나 대추채를 무쳤다. 금세 근사한 삼색경단이 보기 좋게 쌓였다.
1: 자, 이건 상돈에 갖다 주고 이건 종태네. 아니 거기는 대추경단 좀 더 담자.
0: 나는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경단들을 보며 입이 쩍 벌어졌다. 엄마가 내 입안에 팥경단 하나를 밀어넣었다.
1: 자, 이거 많이 나눠 먹어야 영주가 잘 큰데. 자, 조심해서 얼른 갔다 와. 또 갈 짐 많으니까.
0: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만나자 경단에서 오르는 하얀 김이 더 길을 올렸다. 상도역내 갈 때에는 대문간의 문턱을 조심해야 한다. 나는 그전에도 김밥을 담은 접시를 들고 가다가 그 집 문턱에 걸려 그릇은 물론 깨뜨리고 무릎도 심하게 깬 적이 있었다. 마루에서 김을 재고 있던 상도영 엄마는 떡그릇을 보더니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2: 아이고, 딱 동구 엄마 솜씨네. 이 색깔 고운 것 좀 봐. 영주 돌떡이구나.
0: 나는 맛있게 드시고 이따 저녁 때 그릇 가지러 오겠노라는 말만 간단히 전하고 급히 돌아섰다.
3: 엄마가 빨리 오라고 했으니까.
0: 상도영 엄마는 인심이 좋아서 내가 그 집에서

0: 할일 없이 어른거리면 곧잘 반다지를 열어 미제 초콜릿바를 쥐어주곤 했지만 오늘은 그런 것에 욕심낼 짬이 없었다. 종태영네는 코가 매우 큰 종태영 엄마도 없고 어제 대추떡이 좋다던 종태영도 없고 오로지 귀먹고 노망난 할머니만 말린 멸치에 고추장을 쿡쿡 찍어 먹고 있다가 떡을 보고 반색을 하며 한꺼번에 두 알을 입안에 밀어넣었다. 다른 식구들은 떡 구경도 못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나물과 닭이 기다리고 있다. 엄마는 먹기 좋게 닭살을 발라서 삼색 나물과 함께 접시에 담고는 이건 희천이 할멋네, 이건 구야네 하고 목적지를 알려주었다. 내가 다른 박질을 하려는데 갑자기 나를 불러세우더니 알찬 닭다리살 한 점을 내 입에 넣어주었다.
1: 우리 아들, 이거 어? 맛이나 보고 가야지. 어. 자.
0: 아직 따뜻해서 최고로 맛있었다. 나는 신이 났다. 그렇게 떡 접시 한 번, 나물 접시 한 번, 이 집 저 집 나르기를 한참, 마지막 떡 접시를 돌리고 헥헥거리며 돌아오니까 엄마는 어느새 냄비와 솥들을 말끔히 씻어 집어넣고 부엌을 청소하고 있었다.
1: 금방 밥 차려줄게. 영주 우유 좀 먹여.
0: 엄마가 영주를 안방에 내려놓고 젖병을 건네주었다.
2: 오빠.
0: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 등에서 내리지 않고 호사를 누린 영주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고함을 지르고 방을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였다. 나는 정신없이 뛰어다닌 데다 아침도 제대로 안 먹어서 배가 고프고 힘이 들었다. 영주가 제 배를 웬만큼 채우고는 날더러 놀자고 안기는데 놀아줄 기운이 없었다. 나는 그냥 벌렁 누워서 영주가 내 몸을 기어오르고 침범벅을 해놓도록 가만히 있었다. 엄마가 어제 부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도 아직 말짱한 개다리 소반에 밥을 차려 들어왔다. 그 소반은 옛날 사람이 만든 거라 요새 물건 같지 않고 짱짱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할머니는 늘 흐뭇해했다. 엄마도 힘이 들어서인지 턱이 더 뾰족하고 눈이 퀭했다.
1: 어서 먹자. 동구 힘들지? 어서 먹어.
0: 밥상은 간결했으나 번듯했다. 큰 그릇에는 새로 지은 밥 위에 아까 돌리고 남은 나물, 볶은 고기, 그리고 계란프라이가 두 개나 얹혀 있었다. 엄마는 고추장과 참기름을 듬뿍 넣어서 밥을 비비기 시작했다. 게다가 접시에는 아까 돌리고 남은 닭살이 아주 조금, 그리고 소시지 지짐과 호박전이 있었다.
1: 닭고기랑 소시지부터 먼저 먹어. 엄마가 밥 비벼줄게.
0: 꿀맛이었다. 나는 접시에 있던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엄마가 비벼준 밥도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웠다. 엄마도 비빔밥을 많이 먹었다. 엄마는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비빔밥을 입안 가득 밀어넣는 것이 흐뭇한지 내 허리를 두들겼다. 엄마의 얼굴은 어제 그 소동을 완전히 잊은 사람처럼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갑자기 어제 일이 생각나서 엄마 눈치를 좀 보았지만 엄마가 나를 원망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내 돌날은 어땠을까? 언젠가 언뜻 내 돌날에는 할머니가 아프다고 드러누워서 돌상도 못 차리고 이틀 내내 할머니 간호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마지막에는 할머니가 똥을 며칠이나 못 누워서 관장을 해야 했는데 비위가 약한 엄마가 구역질을 했더니 할머니가 요강을 뒤집어 엎으며 역정을 내어서 그때도 큰 난리가 났었다고 했다. 나는 뭘 했을까?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할머니의 폭거에 한 거에 오뚜기를 내던지는 장한 일을 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아마 바보처럼 뒷전에 앉아 있었든지 겁에 질려 왕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때까지 방바닥을 구르며 잘 놀고 있던 영주가 갑자기 밥상을 뒤엎을 요량으로 덤벼들었다. 물을 마시고 있던 엄마가 간신히 영주를 막을 수 있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엄마가 영주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엄하게 안 돼 하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영주를 번쩍 안아올렸다.
2: 어이구 내 새끼, 우리 아가씨가 신이 났어요. 우리 아가씨가 아이고
3: 엄마 좋아 좋아.
0: 영주는 재롱을 떨었다. 엄마는 영주의 볼을 비비며 받아주었다.
2: 그래 저기 저기 놀러가자. 오빠랑 엄마랑 놀러가자.
0: 나는 조금 의기소침해졌다. 나는 어제 왜 아버지를 말리지 못했을까? 아버지에게 안 돼요 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영주를 조금 어르던 엄마는 급히 영주를 내게 안겨주고 상을 들고 나갔다. 설거지하는 소리도 나기 전에 김치찌개 냄새가 났다. 잠시 후 목욕물에 얼굴이 뽀얗게 부풀어오른 할머니가 들어섰다. 엄마는 다시 무표정한 가면으로 돌아갔다. 개다리 소반에는 다시 밥과 김치찌개와 냉장고에 있던 묵은 반찬들이 차려졌다.
1: 애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먹였어요. 은행 갔다 올게요.
0: 엄마는 나에게 세수를 시키고 영주의 옷을 갈아입히고 외출할 준비를 했다. 할머니가 바람찬데 영주는 두고 가라고 했지만 영주가 벌써 눈치를 채고 엄마의 등에 매달려 절대 떨어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 간다는 건 어림도 없었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영주를 두툼한 포대기로 꼼꼼히 감싸었고 할머니의 점심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엄마는 바로 은행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상도형네부터 들렀다. 부엌에 있던 상도형 엄마는 엄마를 보고 반가워했다.
4: 아유, 떡 잘 받았어. 맛있대.
5: 네, 어제 저녁에 사실.
0: 엄마가 목소리를 낮춰 무어라 했다.
4: 안 그래도 내가 그런가 싶었어. 아침에 할머니 표정이 영 마땅찮으시더라고.
5: 그래서 그런데 좀 비밀로
0: 다시 엄마가 내 눈치를 보며 작은 소리로 무어라 했다.
4: 그래 걱정 마. 어디 어디 놀렸는데?
0: 이번엔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대답했다.
1: 중태네랑 희천네, 구야네, 성수네, 군인네, 남영이네, 셰퍼드네, 약국집. 많이 못했어. 시간이 돼야지.
4: 그래, 내가 그릇 찾아다 놓고 입단속 시킬게. 떡 얻어 먹고 또 야단까지 맞게 하면 되나.
1: 빨리 돌아줘. 어머니 지금 혼자 계시거든.
4: 응, 그래, 걱정 놓고 얼른 다녀와. 아이고, 놓친네. 그렇게 까탈이 심하실까.
0: 엄마는 상도영 엄마와 형제처럼 손을 쓰다듬고는 다시 길을 나섰다.
1: 동구도 오늘 떡 돌린 얘기 할머니나 아버지한테는 하지 마. 너무 적어서 할머니랑 아버지는 못 드렸으니까.
3: 네.
0: 그 정도 눈치는 나도 있었다. 떡이 적어서 못 드린 게 아니라는 것도 안다.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늘 엄마가 빚은 떡을 먹기엔 멋쩍은 처지였다. 우리 집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었다. 이번 일도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나는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절대로 떡과 나물과 닭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0: 들고 퇴근해서 온 식구들을 놀래켰다.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손님이 오면서 케이크를 사온 이래로 집에 케이크가 오기는 처음이었다. 하얀 크림 위에는 분홍색 장미꽃과 아주 먹음직스러운 딸기 모양 젤리가 얹혀 있었다. 더욱 놀랍게도 아버지는 노래를 부르자고 했다. 내가 몸을 비틀고 입을 열지 못하자 아버지는 가느다란 초안개에 불을 붙여 케이크에 꽂고 앞장서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의 굵은 노랫소리를 들어보기도 처음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케이크와 촛불을 구경한 영주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그 아이는 눈이 등잔만해져서 케이크 위에 하늘하늘한 불꽃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아버지는 영주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1: 영주야, 촛불 꺼야지.
2: 응?
1: 불 끄라고. 이렇게 후 불어서 끄는 거야.
0: 영주는 그 영특한 눈망울을 굴리며 아버지의 말을 새겨듣더니 입술을 모으며 후 부는 흉내를 냈다. 그 모습에 똥에 있던 엄마와 할머니까지도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1: 아이, 더 세게. 아버지가 가까이 대줄게. 더 세게 후 불어. 에?
3: 아유, 제 좀 봐. 웃어라. 아유, 예뻐.
0: 엄마가 나더러 영주에게 촛불 끄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했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촛불 가까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촛불을 불었다. 영주가 좋아라고 웃어대었다.
1: 자, 오빠 하는 거 봤지? 우리 영주가 해봐.
0: 아버지가 다시 촛불을 켜고 영주를 초가까이로 데려갔다. 영주의 검은 눈동자에 촛불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이번에는 영주가 멋지게 촛불 끄는 흉내를 냈지만 아직 입김이 너무 약해서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영주가 눈치채지 못하게 내가 촛불을 껐다. 온 식구가 박수를 쳤다. 영주가 활기차게 소리 질렀다.
2: 다 탔지!
0: 여러 번 초에 불이 댕겨지고 영주와 내가 촛불을 껐다. 그때마다 식구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다. 우리 집에서는 흔히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었다. 아버지가 짐짓 엄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1: 당신 수고했어.
0: 영주를 잘 키워서 그렇다는 건지 오늘 떡 돌린 건 모를 테니 뭘 수고했다는 건지 애매한 말이었지만 퍽 효과가 있었다. 엄마는 아직 흥 하는 표정이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았다.
1: 어머니도 수고하셨고요.
0: 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도 얼굴을 꼬깃꼬깃 구기며 웃었다.
3: 자네가 제일 수고했네, 이 사람아.
0: 할머니와 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었고 엄마도 살짝 웃었다. 정말 아슬아슬하고 가슴 졸이는 영주의 첫 번째 생일이었다. 소설 극장 심윤경 장편 소설 나의 아름다운 정원 한겨레 출판.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최결, 일곱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은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워서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계절입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하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을철 화재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10월 14일 새벽 4시 발표 어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14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5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5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는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 바깥 먼바다는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9에서 13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있습니다. 앞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고 먼 바다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불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불겠습니다. 남해 동부 안쪽 먼 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불겠습니다. 남해 동부 바깥 먼 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불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5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불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안쪽 먼 바다는 1에서 3.5m, 바깥 먼 바다는 1.5에서 3.5m로 불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고, 바깥 먼 바다는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9에서 18m로 불고 구름 많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안쪽 먼 바다 1.5에서 3.5m, 바깥 먼 바다 1.5에서 5m로 불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불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북서에서 북풍, 바깥 먼 바다는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10에서 1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불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불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5에서 15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불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불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10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불겠습니다. 대화체.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10에서 1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불겠습니다. 연해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8에서 1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불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불겠습니다. 규슈해.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시내이죠.
풍향은 북서풍, 풍속은 초속 2m, 기압은 1020헥토파스칼, 기온 11.1도. 평양, 북서풍 2m, 1018헥토파스칼 10.8도. 평영도, 북서풍 10.5m, 1018헥토파스칼 15.8도. 해주, 북풍 4m, 1018헥토파스칼 13.3도. 서울, 남서풍 2.5m, 1017헥토파스칼 12.6도. 인천, 남서풍 4m, 1017헥토파스칼 13.5도. 서산, 서풍 3.5m, 1018헥토파스칼 14.7도. 군산, 북서풍 3.5m, 1018헥토파스칼 15.3도. 목포, 남서풍 6.5m, 1018헥토파스칼 17.7도. 여수, 북서풍 6m, 1016헥토파스칼 16.9도. 제주, 북풍 6m, 1017헥토파스칼 19.9도. 서귀포, 동풍 1.5m, 1016헥토파스칼 19.6도. 통영, 북동풍 3m, 1014헥토파스칼 16.5도. 부산, 서풍 2.5m, 1013헥토파스칼 17.7도. 포항, 북서풍 3.5m, 1013헥토파스칼 17.2도. 울릉도, 남서풍 3.5m, 1010헥토파스칼 18.7도. 울진, 북서풍 2m, 1014헥토파스칼 14.9도. 동해, 서풍 3.5m, 1014헥토파스칼 15.6도. 강릉, 남서풍 2.5m, 1014헥토파스칼 14.3도. 속초, 서풍 5m, 1013헥토파스칼 15.4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선 북풍 3.5m, 1015헥토파스칼 25.5도. 나하, 북동풍 5m, 1013헥토파스칼 25.1도. 미나미다이토선 남동풍 0.5m, 1013헥토파스칼 21.7도. 나세, 남서풍 0.5m, 1013헥토파스칼 23.4도. 가고시마, 북서풍 3m, 1013헥토파스칼 22.8도. 후쿠오카, 남서풍 3m, 1014헥토파스칼 22도. 이즈하라, 북서풍 7m, 1014헥토파스칼 20.8도. 사이고, 북서풍 2.5m, 1010헥토파스칼 17.7도. 마쓰에, 남서풍 3m, 1011헥토파스칼 19.5도. 시미즈, 북서풍 3.5m, 1011헥토파스칼 23.7도. 시오노미사키 곶 남서풍 4.5m, 1011헥토파스칼 24.7도. 오사카 남풍 0.5m, 1009헥토파스칼 23.5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2.2도, 현재 습도는 52%. 오늘 서울 지역에 뜨는 시각은 6시 3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9명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수술 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0대 용의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층으로 들어온 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까지 이동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거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4년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을 찾아 사건 경위 등을 직접 보고받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7개사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도 해킹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어제 고객 4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OK저축은행도 지난 12일 홈페이지의 대출 신청 웹페이지에 비인가자의 접근 시도를 탐지해 유관기관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정보 유출 여부는 조사 중이며 고객 183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야의 검증이 예상됩니다. 검찰개혁 강경파 등 여권 내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와 보안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T 제커 라이어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이 현지 시간 13일 첫 공식 브리핑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이 540억 달러, 약 72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커 라이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최대 2천억 달러 규모의 한국 에너지 투자 패키지를 공개했다며 놀라운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및 터미널 건설에 540억 달러가 투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배치를 추진 중인 미군 다영역 특임부대 MDTF의 최대 임무는 다층적 감지 능력 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MDTF 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감지 능력이라며 한반도에서 감지 능력을 다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DTF는 지상과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이뤄지는 미 육군의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의 3개 MDTF 중 독일에 배치된 제2 MDTF의 한반도 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

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져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뼈에 구멍이 나면서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삐끗하는 작은 사고에도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나이 들면서 키가 작아졌다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골다공증의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갖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죠. 전조 증상 골든타임, 뇌졸중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강조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유익종의 사랑의 눈동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골다공증은 이름대로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인 걸까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0: 여성 질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남성들은 안심해도 될까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분비 내과 변동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변동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넘어지면 큰일 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골다공증에 대한 걱정입니다. 실제 노년기에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은가요?
1: 예, 상당히 높습니다. 예, 네. 높은 정도가 아니고요. 더 좀 네.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요즘 이제 친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은 어찌 돌아가셨나 꼭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암이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네. 집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 이분들은 선행질환이 있어서 돌아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평소 거동이 좀 불편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발생하고 또 움직임이 골절이 발생하니까 이제 드러누워 계셨다가 폐렴이 오고 폐혈증이 와서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골다공증이라는 선행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절로 인해서 드러누워 계셨다 돌아가시는 거는 우리가 경혜터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노년기에 골다공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0: 네. 그럼 노화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젊을 때부터 영양소나 운동으로 관리한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골다공증의 위험은 없는 걸까요? 아무래도 개인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예. 골다공증도 당연히 노화의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차도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가 80, 90세인데도 네. 60대처럼 건강하고 상태가 좋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네. 50세인데도 건강이 안 좋고 활동이 줄어들고 누워 계시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 활동할 수 있고 또 20, 30대부터 잘 드시고 운동을 잘하셨던 분들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적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젊었을 때 우리가 잘 못 먹고 편식하거나 또는 다이어트 한다든지 또 운동을 소홀히 하게 돼서 현재 60, 70대 들어서 골다공증 쉽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발생이 됐을 때라도 우리가 그 후에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약제를 복용하면은 골다공증 또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노화라고만 치부하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뭐 눈이 나쁘면은 이제 우리가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눈이 나쁘다고 해서 저도 눈이 나빠서 안경 쓰고 있지만 눈이 나쁘다고 해도 안경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편리한 생활을 똑같이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단지 이런 뭐 어렸을 때 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포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현명하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골다공증은 이름대로 뼈에 구멍이 생기는 건가요?
1: 예. 원래 뼈에 뼈는 그냥 간단하게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그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0: 네.
1: 말하자면 우리 벌집 구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죠.
0: 네.
1: 큰 벌집이지만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냐면 그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게를 가볍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그 피하골 세포, 뼈들을 갉아먹는 세포들이
0: 네.
1: 이제 그 벽, 구멍에 있는 벽들을 녹여내서 그래서 구멍의 그 벽들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 줄어든 게 대신 이제 뚫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강도가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가볍게 넘어졌는데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0: 주로 여성들에게 골다공증의 위험이 지적이 됩니다. 이건 여성 호르몬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1: 예.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남성도 있지만 여성분들한테도
0: 네.
1: 골다공증이 더 심한 거는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1: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파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있다가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작스럽게 감소되면 파골세포들이 기능이 왕성하게 뼈들을 이제 녹아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골다공증이 쉽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0: 네. 또 골다공증은 가족력의 위험도 높은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골다공증이면 나름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자녀 역시 골다공증의 위험은 높은가요?

0: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1: 예, 가족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또는 할머니께서 골다공증 골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자녀분들은 점검을 해봐야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론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경제사정에 앉아서 잘 못 먹고 했을 때는 그때 충분히 20, 30대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됐을 때도 그때 뼈가 최대 골량이 생성이 안 돼서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0: 그런데 골다공증 자체로는 아무 증상이 없지 않나요? 골다공증을 두려워하는 건 골절인 것 같은데요.
1: 예, 맞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건 뼈들이 다자살 약해지는 녹아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증상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다공증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가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골절이 오거나 또는 짜부라져서 주위 조직을 누르거나 이랬을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0: 그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요, 여러 위치에서 생길 수 있을 텐데요. 특히 고관절, 뭐 척추, 손목의 위험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잘 발생하는 것이 이제 척추 압박 골절, 그다음에 이제 넘어졌을 때 손을 짚어서 우리가 꼴레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골절, 또 그다음에 이제 엉덩방아 쪘을 때 손목을 못 짚고 엉덩이 쪘을 때 고관절 골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 있는 것이 이제 제일 흔하게 일어나는 부위죠.
0: 뭐 고관절이 내려앉았다, 척추뼈가 부러졌다, 무너져 내렸다,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표현도 참 무섭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일까요?
1: 예, 맞습니다. 아마 부러져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아마 새끼 손가락이라도 부러지면은 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손목이 부러졌을 때는 또 기부스하고 또 한 6시간 꼼짝 않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샤워하기도 그렇고 음식 먹기도 힘들고. 그런데 특히 대퇴부 골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사망률이 한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관절 골절 오면 그건 100% 수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나서도 또 잘 갈 2차 골절이 또 잘 발생되고 또 한 4년 정도 내에 또 50%가 사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 자체로는 이제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좀 키가 작아지고 등이 굽는 것도 골다공증의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1: 예, 아 이게 아주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키가 작아졌다. 우리가 대개 키는 한 3, 4cm 정도 줄면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발생한 압박골절 때문에 키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에게 키가 얼마나 줄으셨어요? 물어보면 대답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요즘 한복이나 치마, 바지들이 늘어나지 않았나요? 하고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요즘에는 저 옷이 주는 게 아니라 옷이 늘어나는 것 같아 하면 요거는 골다공증의 위험 신호도 볼 수가 있습니다.
0: 골다공증이 위험한 게 이제 골절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노인의 골다공증성 골절은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1: 예, 제가 좀 전에도 이제 특히 대퇴부 골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퇴부 골절은 이제 발생하면 꼭 수술을 해야 되고. 예전에는 이제 나이가 많으면 수술 못 해드렸지만 요즘에는 뭐 90세, 100세 되신 분들도 수술을 합니다. 수술하는 기술이나 마취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서 대퇴골절이 올 때는 1년 내 사망률이 25% 또 4년 내는 50%이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됩니다.
0: 고관절 골절은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겠네요.
1: 맞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그래서 부러지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빨리 수술 후에 빨리 일으켜 세워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늘어나 있다 보면은 조금 거동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바로 폐렴이 오고 폐혈증이 오고 사망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0: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극에도 이렇게 고관절이 골절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잠깐 삐끗해도 응급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골다공증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집안에서도 넘어지지 않게끔 가령 목욕탕 같은 데는 이제 미끄럼 고무 빨판 쓴다든지 또 화장실까지 밤에 주무시다 일어나서 급하게 화장실 갈 때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손잡이를 마련해서 짚고 가게

0: 하게끔 한다든지 또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가는 문턱을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주의를 많이 해드려야지 골절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요, 그렇다고 불을 켜고 주무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아, 그래서 불을 켜는 거는 불을 피고 자면 수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풋등이라고 해서 침대 밑에 연하게 불이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모션 센서로 발을 내렸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이 들어오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설치해 주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밤에 일어나서 움직이실 때 서두르지 않고 또 안전하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1: 그 앞서 키가 작아지고 등이 굽는 것도 골다공증의 위험 신호라고 하셨는데요. 골다공증에 대한 확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골다공증에 대한 확인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키가 줄었는지 여부, 또 가족력이 있는지 여부, 또 그다음 내 나이가 폐경이 된지 여부, 또 그다음에 가볍게 부러져 넘어졌는데 쉽게 골절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차성 골다공증 원인을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지 또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지 또 특히 스테로이드 약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진통제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골다공증 골절이 무지하게 잘 오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혈전 억제제 또 갑상선 약제를 복용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약제들도 굉장히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1: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도 결과지를 잘 살피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수치들에 소홀한 분들도 많지 않나요?
0: 맞습니다. 건강검진할 때 우리가 골다공증 여부를 아는 것이 이제 골밀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할 때는 이제 골밀도 외에도 이제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D도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라든지 또 요즘에는 골 표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 표지다라든지 이런 것들 또 갑상선 기능 수치들 또 이런 것들이 또 갑상선 기능 항진이면 골 흡수가 또 항진돼서 뼈가 쉽게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검사를 건강검진하면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 내가 뼈 건강에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골밀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골밀도는 뭘 보는 건가요?
0: 예, 골밀도는 이제 골밀도 말 그대로 뼈가 얼마나 단단한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골이 골의 중요한 밀도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골의 질입니다. 질 퀄리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골밀도는 골의 질을 한 70-80% 정도밖에 반영을 못합니다. 100% 반영해 보려면은 뼈를 부러뜨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다공증 진단한다고 모든 사람들의 뼈를 여기저기 부러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용으로 골밀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골밀도가 T점수가 중요한데 T점수가 -1.0 이상이면 정상, T점수가 -1.0에서 -2.5 이상이면 골감소증, T점수가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밀도가 또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골다공증의 한 70-80% 되고 그 외에 골표지자 또 여러 가지 검사들이 또 보완이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골의 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 T점수를 보라고 하셨는데요. T점수가 뭔가요?
0: T점수라는 것은 젊은 연령에 비해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이 표준 편차 이하로 떨어진 경우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에서 튼튼한 뼈에 비해서 -1 정도까지는 정상이라고 보고 -1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골절까지 있으면 아주 심한 골다공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골밀도가 이제 찍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골밀도를 못 찍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54세, 60세, 66세에 국가 검진을 통해서 골밀도를 무료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한골대학회에서 같이 정부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무료 골밀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시면은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골밀도 검사도 해보고 또 골 표지자도 있고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결과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골다공증

0: 시즌이 진행되고 나서 골밑도 찍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가 그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20대, 30대 체조 근량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 그 영양을 충분히 하고 운동을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되고 난 다음에는 골 표지자 같은 걸 같이 해서 같은 골밀도래도 마이너스 T 점수가 마이너스 2.5래도 젊었을 때부터 마이너스 2.5였는지 아니면은 젊었을 때는 1.0,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 2.5로 떨어진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런 검사와 함께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젊을 때부터 습관이 됐어야지 나이 들어서 먹기 시작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0: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20대, 30대 체대 근량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한 영양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잘 드시고 하는 게 중요하고 많이 이제 그렇지만 벌써 이제 곧 지나온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골다공증 약제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 약제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매끄러운 미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쟁이. 근데 아무리 훌륭한 미쟁이라도 맨손으로 구멍을 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멘트와 모래가 있어야지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멘트와 모래 역할을 한 것이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칼슘 섭취량이 국민건강보호소 검사해 보니까 하루에 1000mg 이상이 필요한데 절반도 안 되는 거로 나와 있고요. 또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여성의 비타민 D가 30 이상으로 높아야 되는데 뭐 10도 안 되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젊을 때부터 신경 쓰면 좋지만 늦더라도 그 보충을 해서 나중에라도 약물하고 같이 보충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골절을 막기 위해서.
1: 칼슘과 비타민 D가 중요한 건데요.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섭취가 어렵다는 말도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비타민 D는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결국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들어본 거는 연어라든지 뭐 정어리 기름 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간육이라고 해서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항상 먹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간육 같은 건 굉장히 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먹는 거가 불충분하더라도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공짜로 생성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하루에 최소 20, 30분 정도 비타민 D를 쬐면은 공짜로 생기니까 그렇게 섭취하면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1: 또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도 필수잖아요.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이것도 고민하시던데요.
0: 예,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뼈는 자극을 받아야지 튼튼하게 유지하려고 하지 자극이 없으면 뼈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튼튼하게 해? 그냥 스르륵 녹아져 버립니다. 예로 이제 척추뼈 목을 골절이 되면 사지마비가 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들어놓기 전에 골밀도 찍었을 때 또 1년이 지나서 골밀도 찍었을 때 거의 골밀도가 3분의 1 정도가 1년 동안에 빠져버립니다. 그만큼 운동을 해야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운동은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실리는 건 수영, 뭐 자전거 타는 건 체중이 안 실리기 때문에 그냥 근육 운동이나 다른 거 목적으로는 좋지만 뼈에는 조금 운동이 좀 덜 좋은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걷는 거, 뛰는 거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두 배 이상 빠른 걸음으로 여자분은 40분, 남자분은 1시간 정도 꾸준하게 걷는 거. 그 정도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땀이 나고 숨이 좀 차게 될 겁니다. 요것이 운동량이고 요런 정도 운동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1: 비타민 D는 이제 햇빛을 쬐면 좀 보충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햇빛 쬐기도요. 요즘은 자외선 때문에 가리고 다니잖아요. 햇빛과 좀 친해지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쬐라고 하니까 이제 좋지만 근데 이제 이게 얼굴엔 기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싫어할까? 그러니까 얼굴은 좀 가리더라도 오전 한 10시, 11시부터 오후 한 3, 4시 정도 햇살이면은 한 30분 내외로 쬐면은 충분한 비타민 D

0: 마취가 됩니다.
1: 네.
0: 그런데 또 좋다고 해서 1시간 이상 막 재면은 그러면 또 피부에 검버섯 또는 피부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과계로 햇볕 쬐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의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내분비 내과 변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듣는 얘기 중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뇌경색이었다.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렇게 갑자기 쓰러질 수 있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조 증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위험 신호 없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걸까요? 있었는데 무심히 넘겼던 걸까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뇌세포에 피가 안 간다는 생각을 하면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이게 뇌졸중인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뇌졸중이란 것은 뇌세포에 피가 안 가서 뇌세포가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리는 상태입니다.
0: 네.
1: 사실 피가 안 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혈관이 터져서 피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어떤 형태든 뇌세포에 피가 가지 않으면 뇌졸중이 생기게 됩니다.
0: 그러니까 뇌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핵심 요소가 되는 게 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면서 혈류가 차단되는 건데 불과 몇 시간 안에 뇌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긴다면서요?
1: 네, 그래서 뇌는 굉장히 취약한 조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0: 네.
1: 사실은 이제 혈액에서 공급을 받는 것이 산소와 영양분입니다. 근데 뇌는 기본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저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0: 네.
1: 모든 것을 심장에서 뿜어주는 새로운 혈액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또 이제 깨끗한 피만 받고 싶어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이게 혈류가 멈추게 되면 순간적으로 사실 세포 하나 뇌세포 하나하나는 거의 이제 1, 2분 만에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부 혈액이 조금 가는 듯 마는 듯 아니면 돌아가는 혈액에 의해서 버티는 시간이 몇 시간이다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뇌신경 자체는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수분 만에 손상이 되게 됩니다.
0: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몇 시간 안에 빨리 혈전을 녹여야 하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뇌세포는 수분만에 죽지만 그래도 일부 구역은 혈액이 앞쪽이 막히면 옆쪽에서 받는다든지 혹은 혈액이 터지게 되면 뭐 어떻게 다른 쪽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는 혈액을 받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사실 바로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결국은 그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 그러니까 몇 시간 안에 빨리 혈전을 녹여서 피를 재개통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근데 또 그런데 골든타임 안에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사실 3분 정도만 혈류가 막혀도 이미 뇌 손상은 시작된 거라면서요?
1: 네, 사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무리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하더라도 사실 손상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실은 이미 막히는 순간 일부 구역은 손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뇌 손상은 사실 막히거나 터지는 순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이 중요하고요. 그래도 하나라도 더 살려놔야 우리가 뇌 회복력이라든지 혹은 천만 다행으로 조금 중요하지 않은 부위에 손상이 온다면 생각보다는 후유증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오셔서 하나라도 더 살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뇌에 이제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산소나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0: 뇌 손상은 바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골든타임 안에 혈전 용해제를 비롯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응급실에서 바로 증상이 사라지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며칠 지나면 회복이 되는 거죠?
0: 네, 그래서 사실 정말 다행인 경우는 그 자리에서 혈관이 바로 뚫린다든지 뇌 손상이 다행히 거의 없이 뚫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전체의 한 10% 미만이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뚫은 다음에도 바로 좋아지기보다는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처음에 이제 뇌가 손상이 쾅 왔다가 다행히 이제 어떻게 이제 완전히 손상이 될까 말까 이런 정도의 상태였던 뇌가 다행히 혈류를 재공급을 시키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전체적으로 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서는 보통 저희가 뚫어줄 수 있는 확률은 70에서 8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회복되는 경우는 4분의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50% 정도는 상당히 잘 회복을 하시지만 안타깝지만 나머지 50%는 골든타임 하면 치료를 받아도 후유증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사실 뇌졸중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고 또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아닌 거죠.
0: 네, 사실 저도 이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뵙는데요. 실은 이제 다들 이렇게 좀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걱정의 강도가 다들 다르십니다. 좀 반대로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설마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둘 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뇌졸중의 예방은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뭐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뭐 당뇨병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어느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마 너무 낙관이나 너무 걱정 다 하실 필요가 없이 전문가를 만나서 대략 나의 뇌졸중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는 평가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설마를 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평가를 받아서 위험도를 확인받는 게 중요합니다.
1: 앞서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4시간인가요?
0: 사실 과거에는 3시간인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았는데요. 발생하고 3시간 이내에 지나버리면 아무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3시간이 4.5시간이 되고 또 6시간이 되고 뭐 12시간이 되고 지금은 사실은 24시간 이내는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사실 뭐 24시간이 넘으면 거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24시간 안에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24시간 동안 뭐 거의 열몇 시간이 지나도 잘 버텨내는 분이 있으시거든, 특이하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다시 뚫어드린다든지 하는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은 6시간 이내에 거의 판가름이 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적어도 6시간 이내는 오셔야 상당 부분의 이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6시간에서 24시간 사이는 조금 이제 특별한 분들이 좀 가능하다 정도의 말씀 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더 빨리 오면 빨리 오실수록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골든타임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더 빨리 올수록 성적은 더 좋고 적어도 6시간 이내는 오시는 게 그나마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래도 24시간 이내면 포기하지 말고 빨리 오셔야 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 이내라고 하셨는데요. 골든타임이 지났어도 1분이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근데 살려드릴 수 있는 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환자 본인은 더 모르고요. 사실 전문가들도 환자를 보는 순간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보는 순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영상 검사도 해봐야 되고 환자분 상태를 평가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포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빨리 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뇌를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빨리 오셔야 그렇게 살릴 수 있는 뇌의 영역이 좀 더 크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빨리 오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24시간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지난 후에 병원에 가면 이때는 약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나요?
0: 사실은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버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되살릴 수 있는 뇌는 거의 없다라고

0: 판단하기.
1: 그렇군요.
0: 이미 생긴 부분들은 거의 다 생겼을 거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도 물론 더 생기거나 그 생긴 부분이 제가 좀 덧난다는 표현을 많이 드리는데 네. 일종의 상처기 때문에 부어오른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덧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억제하는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보통 24시간이 지나면 정말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생길 문제가 생길 부분 다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런 재개통 혈관을 다시 열어준다든지 하는 이제 급성기 치료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가벼운 증상이라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미니 뇌졸중으로 불리는 전조 증상이 여러 가지라면서요.
0: 맞습니다. 사실 미니 뇌졸중이라는 것은 잠깐 짧게 증상이 있다가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짧은 기간에 증상이 있었다가 없어진다고 해서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조 증상은 사실 모든 뇌졸중 증상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가 전체의 한 7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니 뇌졸중의 전조 증상도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식 혹은 이제 몸이 비틀거리는 균형 장애, 사실 저 두통 어지럼증도 일부는 이런 미니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1: 근데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어도 증상이 사라지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그럴 땐 일단 1차 병원에 갈 것 같은데요. 신경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1차 병원에 가도 검사는 가능할까요?
0: 이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전문의가 평가를 해서 이분의 뇌 영상 검사를 해야 하느냐. 생각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뇌 영상 검사를 한다면 어떤 검사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항상 MRI라 불리는 자기 공명 영상이 항상 능사는 아니거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CT 검사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초음파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런 평가가 필요한데 우선은 이제 어떤 검사를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는 전문의가 이제 환자 검진도 하고 환자분의 이제 병력 상황을 이제 정확히 문진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방문을 하셔야 되고 1차 병원에서 가능한 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불가능하다면 조금 더 상급 병원으로 아마 연결을 시켜주실 테니까 어쨌든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쓰러져서 응급실로 가게 되면 가는 동안 깨어날 수도 있고요. 모든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분들이 정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환자나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당시 상황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얘기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실 수 없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실제로 말을 못 하신다거나 의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한 상태다 하면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깨어는 하셨는데 자기는 그때 어떤 일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저희는 환자분께도 당연히 여쭤보지만 주변 사람분들에게 여쭤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분이 뭐 입이 돌아갔다든지 팔을 못 움직이거나 다리를 못 움직이는 경우는 대부분 본인이 알긴 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 같은 경우 정말 한쪽으로 못 쓰면서 들지를 못하거나 뭐 잘 못 걸으면 쓰러지던가요. 아니면 특히 말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말이 어눌하다 이런 부분들은 또 주변 분들이 듣고 알려주시는 그런 객관적인 정보가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미니 뇌졸중까지 증상이 있다 없어진 것은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당연히 본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주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진단을 하고 치료 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1: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정말 다행인데요. 방치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몸의 마비뿐 아니라 언어도 그렇고요. 의식도 그렇고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시는 건가요?
0: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은 과거에는 불과 이제 한 10년 전쯤에는 저희가 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는 거의 80에서 90%까지는 후유증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치료가 좋아지면서 좀 빨리 오시기도 하시고 치료도 좋아지고 해서 한 50% 정도는 거의 후유증이 없이 회복해 해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치료 성적이

0: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50% 정도는 후유증이 남는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치명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거의 평생 가시는 거죠. 사실은 뇌졸중이 생기고 6개월 정도는 회복이 좀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뇌에 재생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6개월째 회복이 되지 않으면 보통 그 마비 혹은 언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거의 평생 지속되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뇌졸중을 경험한 분들은 이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다른 한쪽으로 뇌졸중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재발 위험도 흔한가요?
0: 네, 사실 과거에는 특히 재발이 뇌졸중이 첫 번째 생기고 초기에 재발이 많습니다. 일주일 내 재발이 가장 많다고 돼 있고 그다음 1개월, 3개월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한 10년도 더 전에는 3개월째 재발률이 한 10% 정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 정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 예방을 하는 치료법도 상당히 이제 정교화되어서 현재는 뭐 3개월 길게 6개월까지 재발률이 한 3% 정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길게 보면 이제 한 평생 보면 한 5%에서 한 6%, 7%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러면 나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뵀던 분도 뇌졸중이 생겨서 잘 회복을 하셨는데 금연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연을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렸어.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금연을 못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또 재발이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뭐 중환자실 치료도 받으시고 재활 치료도 굉장히 지금 오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또 재발을 하면 증상이 더 심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1: 네, 뇌졸중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들었는데요. 교수님이 참여한 연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커피 원두를 내리고 난 찌꺼기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면서요. 무슨 얘기인가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커피가 뭐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뭐 커피에 좋은 작용도 있고 나쁜 작용도 있고 뭐 약간 커피 나쁜 작용을 좀 말씀드리면 약간 이제 혈압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좀 탈수 이런 부분들에 좀 나쁜 작용이 있는데 반대로 또 좋은 작용이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건 항산화 효과라든지 커피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물질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커피 찌꺼기에도 사실은 좋은 물질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추출해서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이제 화학공학적인 기법으로는 찌꺼기 중에서 나쁜 건 빼고 좋은 것만 조금 이렇게 남기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공동 연구하시는 분과 같이 연구를 해서 커피 찌꺼기 중에서 특히 항산화 효과가 높은 부분, 그러니까 폴리페놀 같은 것들을 추출해서 우리가 찌꺼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무슨 커피에 좋은 물질들을 추출해서 신경 보호에 쓰는데 물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 흔히 말하는 블랙 커피죠. 원두 커피를 적당히 마시는 것도 괜찮은 걸까요?
0: 사실은 이제 커피에서 그런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을 조금 더 강하게 추출하려면 아무래도 에스프레소 같은 걸로 압축시키는 게 좋긴 한데 또 반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조금 이제 콜레스테롤 성분이라든지 안 좋은 것도 같이 또 농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커피가 이제 좋으냐 안 좋으냐를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성분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성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의 그런 좋은 성분을 조금 더 이제 의학적으로 쓸 수 있게 추출해 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 연구 내용이 앞으로 어떤 의미로 진행이 될까요?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0: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좀 좋다 뭐 섭취하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식품 중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품을 이제 섭취하고 나면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쳐라고 현대 하여튼 화학적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런 걸 의약품이라든지 말하자면 이제 신경을 보호하는 물질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새로운 물질을 제가 좀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박정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10월 14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전국이 5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하, 강원 내륙 산지와 일부 남부 내륙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일부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오늘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풍속은 초속 15m 안팎, 산지는 초속 20m 안팎까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부분 해상에서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5m 이상으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도 유입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4도가 예상입니다. 일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남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5도가 예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파주 20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19도, 춘천 19도, 원주 19도, 대관령 13도.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0도, 강릉 21도, 동해 21도. 충청 남북도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8도, 대전 20도, 세종 19도, 전안 19도, 보령 21도.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0도, 군산 19도, 광주 20도, 목포 19도, 여수 21도, 순천은 21도입니다. 경상남북도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1도, 포항 22도, 안동 20도, 부산 21도, 울산 21도, 진주는 21도. 제주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23도.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 서해오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0도.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이 19도, 신의주 19도, 개성은 20도 예상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1.5도, 현재 습도는 47%. 오늘 서울 지역에 뜨는 시각은 6시 39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말했습니다. 총회 연설에서 정전협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1: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검사 시절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0: 사우디가 후티 반군 장악 지역을 대규모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50대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9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두 차례 살인미수 전력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미국 뉴욕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1: 차지훈 대사는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우정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은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초기부터 대북 압박이 필요했지만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8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백히 알렸다며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나름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당시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번 사건이 불의의 사고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야당 위원들이 차 대사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차 대사는 용어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에선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이미 충분히 밝힌 만큼 표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차 대사의 전문성과 임명 배경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됐는데 차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우정합니다.
0: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이 전술 탄도미사일이었다면서 성능에 중대 변화가 있었다고도 자평했습니다. 신형 무기를 모아둔 박물관을 새로 열고 핵 무력 강화도 강조했는데 개관식에는 딸 주혜도 참석했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3: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탄도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전술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라며 북한이 쏜 발사체를 어제 공개한 건데 북한 매체는 모든 공격무기 체계 성능을 향상시키는 중대 변화를 예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00km 이상 비행했을 거란 합참 분석을 감안했을 때 2.5톤이 넘는 고위력 탄두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신형 무기들이 대거 전시된 국방박물관 개관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4: 강위력한 주체 병기들은 더욱 줄기차게 개발 완성될 것이며
3: 신형 ICBM 화성 20의 경우 다탄두 도면과 함께 미국 본토뿐 아니라 중동, 남미 등 전 세계가 사정권임을 보여주는 지도를 노출시켰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론 신형으로 추정되는 북극성 모델을 공개하며 해상 핵무력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5: 북미 대화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북한 핵 보유국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3: 변칙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은 생산 번호를 표시해 양산 가능성을 내비쳤고 우크라이나 전 경험이 반영된 드론도 보여주며 국방력을 과시했습니다. 개관식엔 김정은 위원장과 딸 주혜가 함께 참석했는데 핵무력이 미래 세대를 지키는 담보임을 북한 내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0: 새로 취임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첫 브리핑 자리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대미 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20일가량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트럼프 정부의 치적 과시로도 해석됩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6: KT 제크라이어 신임 백악관 대변인이 현지 시각 13일 첫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14분 정도 진행된 브리핑에서 초반 8분은 트럼프의 국정 성과 홍보에 할애했고 나머지는

0: 자신이 지명한 기자 3명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도 언급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 내 최대

0: 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1: In addition to that, we will be
2: 또한 한국의 540억 달러 투자가 알래스카 LNG 개발과 터미널 건설에 들어가고 있는 환태평양 국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맹국의 연료를 판매하는 데 이용됩니다.
1: 내각관입니다.
0: 텍사스의 6기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엔 223억 달러가 투입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 중 텍사스 가스 발전소 사업만 확정됐고 나머지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을 위해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지적 과시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3: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 국익 외교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굴종적,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4: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대미 투자협상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외교부를 격려하며 정부의 외교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적 독립국가로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이라며 실용적 국익 외교 노선을 재천명했습니다.
5: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4: 최근 한미 정부 당국 간 엇박자 등 한미 관계 파열음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이 외교 기조를 직접 언급하며 논란을 수습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간 이견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5: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죠.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4: 한미 간 통상협상을 예로 들었는데 사안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도중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잘해달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5: 우리 외교를 잘해야 돼요.
6: 네.
5: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
6: 그렇습니다. 예.
5: 적국과도 외교하시죠? 예. 그게 뭐 외교의 원칙이죠.
6: 네.
5: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4: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대외 협상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 투자 대상국 중에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격려했습니다. KBS 뉴스 훈서영입니다.
3: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검찰 재직 시절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와 이른바 친윤검사 논란을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7: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36일 만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정치적 중립성부터 강조했지만
8: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습니다.
9: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8: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7: 청문의 쟁점은 정작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를 이끌 당시 재고해달라며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건과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브리핑을 연 사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이증 사건 처리 과정 등이 검증 대상입니다. 2018년 대검 감찰 1과장 재직 당시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례적으로 해명 브리핑까지 열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10: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9: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7: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이날 청문회에서는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3: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선 서면 답변에서 자신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서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도 언급했습니다. 임 청장은 며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11: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첫손에 꼽았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8: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11: 자신에 대한 임은정 광

0: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의 여파로 중수청이 첫 수사에 앞서 내부 감찰부터 하게 되자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언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석인 감찰관 자리를 우선 채우고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감찰에 착수한 중수청은 감찰관 직무 대리인 감찰 담당관을 중심으로 언론과 SNS에 노출된 임 청장의 발언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부 훈련 등 근거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0: 임 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서글프다는 글을 남긴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수청 내부에서는 임은정 청장을 뽑았을 때부터 안고 가야 했던 리스크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임 청장 관련 논란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2: 연일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가 어제는 장중한때 6,0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는 반도체주가 주식시장에서는 역대급 폭락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대거 매도에 나섰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3: 3% 넘게 빠진 채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웠습니다.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지만 매도세를 꺾진 못했고 개장 1시간 반 만에 6,000포인트 아래로 밀렸습니다. 오후 들어 소폭 회복하며 간신히 6,000선을 지켰습니다. 장중 6,000선이 무너진 건 지난 7월 말 이후 두 달여 만. 이달 초만에도 7,000을 넘겼던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특히 반등의 기미 없이 하락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원,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4조 5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최근 5거래일 동안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락세를 주도한 건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7% 넘게 하락해 23만 원대로 내려섰고 SK하이닉스는 10% 폭락하며 140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한 데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 우려가 커진 점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브로드컴 최고 경영자는 AI 투자를 카지노에 빗대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4: 결국 투자는 많이 하는데 수익으로 잘 전환이 안 될 거다라는 우려가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근간에는 투자도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지속되지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
3: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도 5천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2: 미국 증시에서 시작된 반도체주 약세는 우리뿐 아니라 주요 아시아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내림폭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코스피 타격이 유독 큰 이유를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일제히 맥을 못 쳤습니다. 다만 낙폭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 증시 모두 2%에 못 미치는 하락세. 우리 증시만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달 들어 변동폭을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대만은 소폭 상승, 일본도 1%대 하락인데 유독 우리만 13%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건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주력 사업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첨단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중심이라면 우리 기업은 수요와 공급에 민감하고 가격이 급변하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위주, AI 투자 둔화 전망이나 메모리 공급 과잉 이슈에 더 크게 영향받습니다.
6: 메모리 산업에 대한 되게 시크리컬한 그런 성격이 짙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5: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 반도체 비중이 큰 점도 코스피가 크게 출렁인 원인입니다. 외국인이 팔아치운 4조 5천억 원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7: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호실적을 보였으나 시장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도.
5: 국내 주식 보유 한도가 있는 국민연금은 추가로 더 사기 어렵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도 주춤해지면서 매수 기반이 약해진 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프로야구가 정규 시즌 마치고 오늘 본격적인 가을 야구에 들어갑니다.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오늘 저녁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맞붙는데요. 두 팀이 포스트 시즌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7번째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맞붙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 맞대결이 더욱 특별한 건요. 두 팀이 함께 홈구장으로 사용해온 잠실 야구장이 올해 말 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1982년 문을 연 잠실 야구장은 44년 동안 한국 프로야구의 상징적인 무대였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정규리그 경기를 마친 데 이어서 이제 마지막 포스트시즌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두 라이벌 가운데 어느 팀이 먼저 이곳에서 가을 야구를 마무리하게 될지도 관심탑니다. 야구장을 찾는 팬들의 열기도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이 오늘부터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 8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더 많은 팬들이 기분 좋게 경기 즐길 수 있는 변화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를 점검해봤더니 이상 거래를 비롯해서 곳곳에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고요. 이어지는 경계 없는 지식 시간,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광유전학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정부가 농산물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로 2023년 온라인 도매 시장을 출범시켰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래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와 정부가 지원한 결제 자금의 운용 실태를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1: 예, 기자님 우선 온라인 도매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온라인 도매시장이 일반 도매시장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3: 네, 뭐 기존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을 도매시장이라는 공간으로 옮겨서 경매, 뭐 정가, 수입매매 등을 통해서 중도매인과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그에 비해서 온라인 도매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를 체결합니다. 상품은 거래 조건에 따라서 산지에서 구매처로 바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네.
3: 한마디로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고요. 유통 단계에 드는 비용, 또 농산물을 옮기는 물류비 모두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다양한 구매자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이론적인 장점입니다.
1: 훨씬 더 오프라인보다 편의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 온라인 도매 시장이 출범한 지 3년이 됐고 거래액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정책 성과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3: 네, 온라인 도매 시장의 전체 거래액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4년 목표했던 거래 금액이 5천억 원이었는데 그걸 뭐 손쉽게 달성했고요. 지난해 거래 금액은 1조 원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여러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의견인데요. 몇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의 거래액이 짧은 기간 안에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면 뭐 전통적인 오프라인 도매 시장의 거래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1: 그렇죠.
0: 하지만 그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또 지난 2025년 1년 동안 청과부류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좀 짚어보면 산지에서 도매법인 중도매인 소비지를 거친 거래 유형이 전체의 과반인 58%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통 단계가 전혀 줄지 않은 전형적인 오프라인 도매 거래 방식이 줄을 이룬다 이런 의미입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 실적에 거품이 끼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1: 네.
0: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건 온라인 도매 시장의 도입 취지대로 농가와 소비자 모두 이 비용 절감의 효과를 체감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1: 온라인 도매만의 장점이 나타나지 않은 거래가 많았네요. 온라인 도매의 효능감이 좀 떨어지는 결과였다, 조사를 해보니. 근데 이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 실태 이 전수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이상 거래도 확인이 됐다던데 이건 뭔가요?
0: 네, 그 더불어민주당 인내위원실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년간 이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를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 네 건 중에서 한 건의 거래가 비전형적인 이상 거래, 특이 거래로 드러났습니다.
1: 예.
0: 이번 전수조사는 농식품부와 AT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체 거래를 전수 점검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 설명드리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구매가 확정된 거래는 모두 25만 700건인데요. 이 가운데서 6만 4천여 건, 그러니까 전체의 26%가 비전형적인 이상 특이 거래로 분류됐습니다.
1: 26%나 재검토해야 하는 거면 정말 정말 많은 거래가 이상 거래로 분류가 됐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금액으로 보면 문제 규모가 더 커지는데요. 이상 특이 거래의 거래 금액은 6,800억 원이거든요. 이건 전체 거래 금액 1조 8천억 원의 36.2%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거래 금액의 3분의 1을 넘는 수준인데요.
1: 예.
0: 이상 특이 거래로 분류됐다고 해서 이게 바로 뭐 불법 거래라든지 혹은 부정 수급이 확정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가 이뤄진 시간과 물류 이동 시간이 맞지 않거나 거래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 있거나 또 배송지가 겹치는 일 뭐 이런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유형으로 분류됐고요. 정부나 운영기관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거래가 실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거래했다는 기록으로만 거래를 한 건지 등을 명확하게 검증하고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이상 거래 문제 외에도 온라인 도매시장 결제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실이 이번 국정감사에 지적한 건인데요.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산지에 판매를 해서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업체에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니까 연 1.5% 금리 굉장히 좀 낮은 이율이고요.
1: 네.
0: 1년 만기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결제 자금 지원합니다. 그런데 자금을 빌린 업체 같은 경우는 빌린 금액 이상을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거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결제 자금을 지원받고도 거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있었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1: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도 나왔습니까?
0: 네, 신장식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결제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79개사였거든요. 이 가운데 15개 업체가 거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5개 업체 같은 경우는 결제 자금을 받고도 이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단 한 건도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네.
0: 사용 내역을 좀 더 짚어보면 이 15개 업체가 빌린 이 결제 자금은 총 34억 2,700만 원인데요.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실제 거래한 금액은 10억 5천여만 원, 전체 대출액의 30.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그 미이행 금액은 23억 7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는 약정 거래액의 69%에 해당합니다. 특히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5개 업체는 8억 6,4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을 거였다면 왜 그 자금을 신청한 건지

0: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 빌린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쓴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데요.
1: 네, 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은 업체별로 또 각각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거나 뭐 경영상 사정이 발생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만으로 특정 업체가 처음부터 거래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자금 지원의 그 전제는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를 하겠다는 이런 약속이기 때문에
0: 예.
1: 실제 거래가 없거나 아니면 약정에 크게 미달했다면 그 사유를 확인하고 지원 목적과 의무를 지키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좀 더 있는데 이 위약금이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5개 업체의 미 이행 금액은 23억 7천만 원 정도 있는데 내야 할 그 위약금은 3,8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미 이행 금액의 약 1.6% 수준인 건데요. 뭐 이런 조건이라면 사업 자금이 부족한 업체 입장에서는 이 결제 자금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0: 그렇군요. 이 제도 자체에 보이는 허점을 좀 보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 관련 정부 예산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 2024년에는 624억 원 규모였고 2025년에는 748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 올해에는 1,300억 원으로 굉장히 그 정부 예산이 많이 증가한 상황인데요. 뭐 이렇게 예산이 확대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그만큼 이 정부가 이 새로운 유통 방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는 건데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운영기관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이 점검하는 체계도 강화해야지 온라인 도매 시장에 대한 우려와 의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개혁의 핵심은 생산자는 수치가를 더 받고 또 소비자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값을 덜 내고 구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0: 예.
1: 이 정부가 온라인 도매 시장 실적 홍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 반드시 확인을 해서 논란을 좀 해소하고 온라인 도매만의 장점을 또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자님.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요. 광유전학의 토대를 마련한 새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실명 환자의 시력 회복 가능성을 열어주는가 하면 뇌 속의 기억과 감정의 작동 원리를 밝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경계 없는 지식 시간 광유전학이 어떤 기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0: 예, 기자님 덕분에 최근에 노벨상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게 됐습니다.
3: 네, 노벨상 시즌이니까요.
0: 예,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번 노벨상 수상자들 어떤 분들이 받게 됐는지 쭉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각 분야마다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노벨 생리의학상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상 받은 연구를 보니까요. 의학이 아니라 녹조류 연구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3: 네. 한번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방송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0: 예.
3: 주변에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 듣고 과학고 나와서 이제 생명과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0: 네.
3: 그래서 근데 막상 넌 무슨 연구를 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 연못에 끼는 녹색 조류를 연구합니다.
0: 그렇게 공부 많이
3: 네,
0: 해서.
3: 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평범한 부모님들이라면 대부분 야 그거에서 밥벌이는 되냐. 도대체 어디다 쓰는 연구냐.
0: 답답할 것 같은데요.
3: 네, 굉장히 답답할 것 같죠. 그런데
0: 예.
3: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이 바로 이 연못의 녹색 조류를 평생 연구한 과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녹색 조류 덕후에게 이 상이 이 권위 있는 세계 최고의 상이 갔다는 건데 서두에 살짝 말씀은 드렸습니다. 연못의 조류가 시력을 회복하고 또 감정을 판단하는데 작동 원리를 밝히는데 연관이 있다고요. 근데

0: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연구 결과였기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 도대체 일단 어떤 분이 이렇게 끈질기게 연못의 조류를 지켜봤는지가 궁금하네요.
1: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세 분의 과학자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페터 헤게만이라고 하는 독일 교수가 있습니다. 예. 이 페터 헤게만이라고 하는 독일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주인공인데,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연못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녹색 조류인 클라미도모나스 레인하르티라고 하는 녹조류를 연구를 했습니다.
0: 여러 녹조류들이 정말 다양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네. 근데 그 하나만 녹조류, 그 한 종류만요.
1: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순수하고 원초적인 호기심이죠. 어떻게 보면
0: 네.
1: 뭐 자연을 관찰하기 좋아하는 초등학생이 던질 법한 질문이었는데, 저 단세포 녹조류는 눈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는 곳을 귀신같이 알고 그쪽으로 헤엄쳐 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같은 포유류는 복잡한 시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이 이제 빛에 반응을 해가지고 빛이 예. 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눈 같은 복잡한 시각기관이 없는 녹조류는 어떻게 빛을 향해서 갈까? 이 비밀을 이제 파헤쳐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은 좀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인 거잖아요. 예.
0: 빛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 단세포 녹조류라고 하셨잖아요. 세포가 단 네네네. 하나인 건데, 그러면 이 녹조류가 진짜 도대체 어떻게 빛을 알고 느끼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1: 이제 이 헤게만 교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녹조류를 연구를 해보니까 빛을 감지하자마자 그 녹조류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사실을 관찰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설을 세웠던 거죠. 단세포 생물에서 이렇게 빛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려면 빛을 감지해서 반응까지 원스톱으로 해내는 뭔가 그런 기능을 특정하게 수행하는 단백질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0: 예.
1: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노벨상을 같이 받은 독일의 또 다른 과학자인 게우르크 나겔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그 녹조류 안에 빛을 받자마자 반응까지 수행하는 단백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나겔이라는 분도 같이 이제 이번에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게 된 거고요.
0: 그렇군요. 이 헤게만 교수의 가설, 그러니까 이 녹조류 안에 빛을 감지하고 동시에 반응까지 해내는 단백질이 실제로 있었던
1: 있다,
0: 거네요.
1: 있다.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확인을 한 공로 이번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건데요.
0: 네.
1: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서도 지금 청취자들이 그게 뭐
0: 그러니까
1: 이런 생각 드실 것 아니에요.
0: 있네. 우와. 신기하다. 네. 약간 네. 이 정도인데. 네.
1: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녹조류에다가 파란색 빛을 비추니까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 나겔 교수와 이제 공동 연구를 해보니까 채널 로돕션이라고 하는 뭐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0: 네.
1: 단백질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단백질이 수행하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빛을 비추면은 그 세포 안으로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펌프질해가지고 들여보내는 방법을 통해서
0: 예.
1: 이제 빛에 반응을 한다라는 사실까지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 도대체 양이 미생물이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가졌고 그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양이온을 퍼다 나른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게 뭔가 자연의 비밀을 하나 밝힌 것이긴 하지만은 그 노벨상까지 받을 일이야?
0: 그러니까요.
1: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실 그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랑 우리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0: 예.
1: 그 단세포 생물이 작동하는 원리와 우리 뇌의 신경세포가 작동하는 원리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의 신경세포도 양이온이라고 하는 걸 세포 안으로 퍼다 나르는 것을 통해서 켜지고, 그리고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세포 안으로 퍼다 나르는 현상을 통해서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신경세포가 켜고 꺼지는 현상이 이 파란색 빛을 비췄을 때 연못에 살고 있는 평범한 녹조류가 반응하는 현상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연구가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해지는 거죠.
0: 그러면 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우리의 뇌에 넣어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이르렀던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자, 저희도 지금 얼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만약에 뇌의 신경세포가 켜고 꺼지는 현상과 녹조류의 메커니즘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 응용해 볼 수 있겠는데

0: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똑똑한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헤게만이라는 분과 그리고 나겔이라는 분보다 한 20년 정도 어린 이제 미국의 다이소르, 칼 다이소로스라고 하는 이제 후배 과학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 후배 과학자가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생각을 한 거죠. 어, 이걸 우리 뇌 신경세포 혹은 포유류의 뇌 신경세포에 장착을 해가지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 그 나겔 교수한테 샘플 좀 보내주십시오, 선배님. 그래서 그 나겔 교수가 그 샘플을 이제 보내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직접 실험을 해봤더니 그 실험에서 이제 성과가 나타난 거죠.
1: 그럼 말씀하신 이 젊은 과학자 다이서롭스는 왜 그거를 굳이 뇌신경에 적용하고 싶었을지도 궁금하네요.
0: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데, 다이서롭스는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원래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를 직접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아. 이 다이서롭스가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네. 뭐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전기 충격 치료 같은 이제 표준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약물 치료든 전기 충격 치료든 뇌 전체에 영향을 주잖아요.
1: 아, 우리가 타겟하고 싶은 세포 외에도 다른 세포들까지.
0: 그러니까 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작용도 심하고, 그 부작용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유라는 사실들을 이제 임상치료 현장에서 여러 차례 맞닥뜨린 거죠. 예. 그러면서 항상 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정확하게 타겟팅해가지고 뭐 신경세포를 켜거나 끄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는 뭔가 기본적인 기초 연구가 독일의 20년 나왔다. 선배 과학자들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1: 예예. 어, 정말 여기까지 들으면 참 영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은서님께서도 과학자들의 뇌는 정말 타고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시면서 놀라시는데요. 저도 진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뇌에 빛을 비추는 실험이 통과를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0: 네, 이제 2005년에 그 실험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 실제 실험은 2004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일단은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잖아요.
1: 일단은
0: 일단은 그래서 이제 쥐의
1: 포유류부터
0: 포유류 실험 동물인 쥐의 신경세포를 활용을 해서 그 신경세포에다가 이 헤게만 교수와 나겔 교수가 발견한 단백질 유전자를 이식한 다음에 파란색 빛을 쏴줬더니 신경세포가 마치 스위치를 켠 듯이 번쩍하고 켜지는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1: 예.
0: 야, 그리고 그 단백질을 차단을 했더니 신경세포가 이제 꺼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신경세포가 켜지고 꺼지는 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다이서로스가 발견을 한 것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광유전학이라고 하는 이제 분야가 시작이 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1: 그러면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어떤 특정 세포들의 기능을 빛을 통해서 켜고 끌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1: 이 광유전학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탄생을 한 거고요.
0: 네, 그래서 방금까지 이야기한 그 스토리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언급한 이제 세 명의 과학자가 이번에 노벨 생리학상을 같이 받게 된 거고요. 상금도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1: 그렇군요. 네. 이 특정 세포만 빛으로 통제할 수가 있다니 참 신기한데, 그래서 그럼 이런 기술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잘 그려지진 않거든요, 저는.
0: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네.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눈에서 빛을 처음 받아들이는 광수용체가 파괴가 되면서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질환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는 망가졌지만, 그 신호를 컴퓨터로 전달하는 케이블은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광수용체, 그러니까 빛을 인식하는 세포는 망가져서 시력이 점점 잃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실제로 뇌에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시신경 세포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예요.
1: 그러면 그것만 고치면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 있겠네요.
0: 네,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신경 세포에다가 빛에 반응하는 이 오늘의 주인공들이 발견한 그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유전자 치료로

0: 이제 이식을 하는 겁니다.
1: 예.
0: 이식을 한 다음에 환자에게 카메라가 달린 특수한 고글을 씌워줘요. 그리고 그 고글이 바깥 환경을 촬영한 다음에 그 촬영한 바깥 환경을 파란색 빛 신호 같은 곳으로 시신경을 자극을 해주는 거죠.
1: 네.
0: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자극받은 시신경이 뇌에다가 그 고글이 찍은 바깥의 풍경의 시각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이미지들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원래는
0: 못 봤던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SF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1: 예.
0: 실제로 이게 그냥 가설 수준이 아니라 2021년에 기본적인 임상시험에서 성공을 했어요. 당시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58세 남성 환자에게 이제 이 시술을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고글을 쓴 환자가 횡단보도의 흰선을 인지하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1: 네.
0: 횡단보도의 흰선을 인지하고 눈앞에 놓여 있는 물건의 개수를 세고 손을 뻗어 집어들 수도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보는 총천연색의 세상과는 다르겠지만은 그 전에는 완전히 깜깜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글을 쓰고 시신경 세포를 자극을 하니까 이제 잃어버린 시각 정보들이 뇌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환자의 삶의 질이 극도로 좋아지게 만들어진 거죠.
1: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깜깜한 세상에서 이 정도만으로도 이 정도만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리고 결정적으로
1: 네.
0: 다른 사람의 큰 도움 없이 이제 본인의 삶을 또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요.
1: 예, 고행을 한다든지.
0: 네. 네.
1: 네. 이게 의학뿐만 아니라 뇌과학 쪽에서도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면서요.
0: 네. 실제로 이제 이번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세 사람의 과학자 중에서 이제 가장 젊은 칼 다이소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1: 예.
0: 감정을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그래서 지금 이 광유전학이 가장 뜨겁게 쓰이는 곳이 기억과 감정의 실체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아직은 사람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고요.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 단계긴 하지만은
1: 네.
0: 성과를 보면은 약간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빛을 이용해서 과거의 특정한 공포 기억을 지워버리기도 하고요.
1: 예.
0: 활성화시키기도 하고요.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가짜 기억을 심어 넣기도 하고요. 조작하기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1: 기억을 지우거나 심거나 하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SF 영화에서만 보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그리고 인셉션
1: 그쵸?
0: 같은 건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네.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자기 연구에다가 인셉션 프로젝트 같은 이름을 붙여요.
1: 네. 그러면 뭐 긍정적인 방향성으로는 어떤 끔찍한 고통의 기억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그런 것들 PTSD를 좀 지워줄 수 있겠다라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얼른 생각하면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테러나 범죄에 이용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싶겠지만은 실제로
1: 네.
0: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전은 뭐냐면 평생 트라우마나 끔찍한 기억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없애거나 혹은 그 기억과 연동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지워버리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그분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나아질 것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이제 광유전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동물 실험 단계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람한테도 과연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서 지금 갑론을박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 근데 지금은 동물에게만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동물들에게 그런 기억이 지워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0: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 기억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장소에다가 쥐들을 가둬놓고서
1: 예.
0: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1: 아.
0: 그러면 그 쥐는 그 장소에 갔을 때 뭔가 불편했다라는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아니에요.
1: 그래서 이제 불안 행동을 보인다던가
0: 네,
1: 이런
0: 그러면
1: 식으로.
0: 이제 그때 활성화되는 신경세포에다가 이 우리가 오늘 소개한 그 단백질을 집어넣어가지고 껐다 켤 수 있는 장치를 태그로 달아놓는 겁니다.
1: 예.
0: 그다음에 전혀 다른 환경에다가 그 쥐를 가둬놓은 다음에 과연 그 공포 기억이 심어졌던 상황에서 활성화되었던 신경세포를 전혀 다른 맥락의 장소에서 켰을 때
1: 그 쥐가 반응을
0: 하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0: 지가 공포 기억을 활성화시켰는지 아니면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기억이 심어졌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신기합니다. 정말 과학의 세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위대한 기적들, 뭐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고 또 감정이라든지 기억을 되살리거나 혹은 없애주는 이런 기적의 출발점이 연못 녹조류, 이 단세포 녹조류가 빛을 찾아가는 것에서 호기심을 느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0: 네.
1: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이게.
0: 사실 이제 그 점이 우리한테 좀 이렇게 약간 불편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요. 이제 한국 사회는 우리가 뭐 이제 부정하기 어렵듯이 항상 이제 어떤 연구가 있으면 이 연구는 미래에 돈이 될까?
1: 네.
0: 노벨상을 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면서 연구비도 주고 이게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 과학자들도 뭐 속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겠지만은
1: 자본 논리에 따라서
0: 네, 그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 공동체도 스스로 그런 유행에 몸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해계만 교수가 40년 전에 그 연못의 녹조류에 관심을 가지고 그 녹조류에 대한 연구를 파고들 때 이 연구가 40년 뒤에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뭐 실명 환자의 눈을 뜨게 하고 뭐 우울증 치료에 열쇠가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전혀 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그런 걸 따진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0: 네, 이제 순수한 순수성. 호기심에서 아, 이 내가 궁금한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그렇게 정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순수함에서 비롯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기초 연구가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지 기자님의 말씀 통해서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묵묵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있으신 분들도 분명 많으시겠죠?
0: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셔가지고도 좀 화제가 되었던 분을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그 극지연구소에 이제 이원영 박사님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네. 예. 이원영 박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매년 남극에 가서 펭귄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펭귄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턱근 펭귄이 극한의 환경에서 이제 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4초짜리 쪽잠을 1만 번 넘게 잔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얼른 보기에는 펭귄이 잠을 안 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4초씩 쪽잠을 1만 번 정도 다니면서 자면서
1: 예.
0: 이제 본인의 수면 시간을 이제 유지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원영 박사님께서 발견을 했고 이제 그 사실이 놀랍게도 사이언스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학술지 표지 논문으로 실려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가 되었어요. 근데 재밌는 연구잖아요. 그런데
1: 네.
0: 막상 펭귄이 쪽잠 자는 거 알아서 어디다 씁니까?라는 질문을 이제 들이대기 시작하면은 뭐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면 사실은 좀 할 말이 없는 연구이긴 하잖아요.
1: 참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뭐. 어떡하지? 약간 네. 이런 생각이 저도 막 샘솟네요. 네,
0: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연구개발 환경에서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언제 예산이 깎이고 지원이 끊길지 몰라서 그 이원현 박사님처럼 사이언스 표지 논문까지 장식할 정도의 연구 성과를 가지신 과학자들도 이제 불안해하시는 상황이 이제 한국 연구의 현실인데, 근데 사실은 해계만 교수가 연못의 녹조류 연구를 시작할 때도 비슷한 시선을 받았을 것 같고
1: 예,
0: 만약에 한국이라 그러면은 연구비가 안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녹조류가 생존을 위해서 빛을 감지하는 방식을 40년간 들여다본 호기심이 결국 광유전학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혁신 분야를 낳았듯이 펭귄의 쪽잠 연구 같은 순수한 기초과학의 성과들이 하나씩 둘씩 축적할 때 이제 세상의 비밀이 밝혀지고 그리고 가다 보면은 운이 좋으면은 그게 대단한 혁신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우리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1: 예, 정말 기초과학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6773번 쓰는 분, 이 코너 정말 유익하다고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다고 또 문자 주셨네요.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이런 오늘에 소개해 주신 녹조류 연구 외에도 이런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0: 뭐랄까 개념을 창시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사례를 들려주신다면 어떤
1: 게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너무나 지금 비슷한 사례여가지고 과거에 노벨상을 받은 사례들을 이제 좀 뒤적거리다가 예. 이것도 한번 살짝 언급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져온 게 있는데 2008년에 노벨 생리학상이 아니라 노벨 화학상을 받은 네. 연구자 중에서 일본의 생물학자 시모무라 오사무라고 하는 과학자가 계세요. 그런데 예. 이 시모무라 오사무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는 어떤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냐면 해파리 연구를 통해서.
0: 해파리요? 여기는 또 해파리 덕후가 있었네요.
1: 네. 해파리 덕후. 이분은 50년만 해파리만 팠어요.
0: 아, 예. 10년 더 파셨구나.
1: 네. 50년만 팠는데 왜 이분의 해파리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해파리 중에서 밤만 되면 반짝반짝 형광빛으로 빛나는 해파리가 있잖아요. 예. 이제 이분은 그게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도대체 저 해파리는 어떻게 저런 푸른빛을 낼까? 저 푸른빛을 내는 비밀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를 50년 동안 파헤쳐서 GFP라고 하는 녹색 형광 단백질이 그 해파리 푸른빛의 비밀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신 거고요. 예. 그걸로 200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0: 그 GFP라는 그 단백질이 또 인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1: 사실은 그 GFP라고 하는 단백질을 마치 그 광유전학의 주인공이었던 단백질처럼 여기저기 세포에다가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특정 세포에 푸른빛을 비추면 녹색 형광빛이 이제 환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동물 몸속에서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기관으로 전이가 되고 예.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 단백질이 뇌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눈으로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GFP라고 하는 형광 단백질을 이식을 하면은 그런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인상적인 시각 도구를 우리가 하나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으로 이제 시모무라 오사무라고 하는 이제 과학자에게 이제 노벨 화학상이 이제 주어졌던 거죠.
0: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세포들을 우리가 색깔로 볼 수 있게 한 네, 연구가 그래서, 됐군요. 이게.
1: 그래서 그 과학 기사를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반짝반짝 세포가 빛나는 네. 이제 그렇게 돌연 변이를 만들거나 그렇게 세포를 빛나게 하는 빛나게 해서 그 화려한 이미지에 그런 사진들을 이제 가끔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 시모무라 오사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문을 열었던 그 해파리의 형광 단백질 연구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0: 기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얼핏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이 뭐 쥐의 뇌나 이런 것들이 뭐 무지개색으로 보였던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1: 네, 정확합니다. 그게 네. 이제 그 GFP라고 하는 형광 단백질을 이제 활용한 이미징인 거죠.
0: 그렇군요. 와. 6246번 쓰는 분, 노벨상 시즌에 이런 방송으로 멀게 느껴졌던 과학 상식들을 알게 됐다고 상식을 팡팡 올려줘서 강양구 기자께 감사하다고 또 응원한다고 문자를 주셨고 정경화 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이렇게 한 가지만 오래 연구하는 분들을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는 말씀. 강효진님 모든 과학자들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조은서님께서도 그런 걸 알아보시고 개발하신다는 게 정말 노벨상 받을 만한 것 같다고. 6064번 쓰는 분 이번 연도만 하지 말고 과거의 것도 계속 이어주시면 안 될까요? 관심 없던 노벨상이었는데 참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하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과학상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흥미롭게 들으시니까 이전의 것들도 한번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초과학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양구 지식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02로 오는 전화가 온다면 전화 받으셔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답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죠. 자전은 천체가 스스로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함 또는 그런 운동을 뜻하고, 공전은 한 천체가 다른 천체의 둘레를 주기적으로 도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두고 지구가 태양을 싸고 돈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싸고 돌다란 말은 일정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로 자꾸 움직이다 라는 뜻의 동사로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싸고 돌다란 동사는 일정한 것을 중심으로 일이나 행동이 벌어지다란 뜻과 누구를 두둔하여 행동하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회사를 싸고 도는 나쁜 소문이 많다. 할머니께서는 늘 장손만 싸고 도셔서 다른 손자들의 불만을 샀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감싸고 돌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지나치게 편들거나 두둔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다섯 음절을 모두 붙여서 씁니다. 귀엽다고 아이를 감싸고 돌기만 하니 아이의 버릇이 나빠진다.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중대죄인을 감싸고 도는 그의 행동은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상대편을 무조건 감싸고 변호하다란 뜻의 동사 끼고 돌다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아침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많이 쌀쌀하거나 추워졌습니다. 서울은 올가을 최저 기온으로 현재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이 9.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고요. 일부 지역은 이보다 더 기온이 낮게 떨어져서 5도 안팎을 기록하는 곳도 있고 지금 파주가 4.7도까지 기온이 내려앉아 전국 공식 지점으로는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추위 그리고 쌀쌀함 감안하셔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낮 기온도 서울, 대전, 광주가 20도에 머물면서 많이 서늘하겠습니다. 세종, 강릉, 대구, 부산 21도, 제주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고 오늘과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기온이 낮아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현재 또 바람이 강해서 서해안 중심으로 강풍특보 지역이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 해상으로 풍랑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 쪽으로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고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 쭉 이어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서울 20도 등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활동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9.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9명 가운데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수술 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0대 용의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1층으로 들어온 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까지 이동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어제 인천경찰청을 찾아 사건 경위 등을 직접 보고받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병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야의 검증이 예상됩니다. 검찰개혁 강경파 등 여권 내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와 보안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뉴욕주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대표부의 대응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차 대사는 또 지난 8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지뢰 폭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사과를 촉구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대형은행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발 메모리 반도체 약세 여파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5%가 내렸고 S&P 500 지수는 0.02%가 나스닥 종합지수도 0.15% 하락 마감했습니다. 59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북한산 마지막 미개방 구간이 오는 토요일 오전 9시 전면 개방됩니다. 새롭게 열리는 북한산 남서측 구간은 청운동 방면으로 1.32km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폐암의 일종인 폐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황청 산하 바티칸 뉴스는 레오 교황의 폐수술 중에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선암 진단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13일 진행된 레오 교황의 폐결절 제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후티 반군 측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 등지의 주요 석유시설과 군사지원시설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연합군은 현지 시간 13일 성명을 통해 후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 사나의 알사바하의 주유 및 충전시설, 지하 연료 저장소를 비롯해 호데이아와 다마르 등에 있는 연료 운송 하역용 저장 탱크와 부두 등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후티 반군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본사가 있는 동부주 등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후티 반군이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란의 지시에 따라 미국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구름이 많아져서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9.5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지명 후 38일 만에 열리는 오늘 청문회의 쟁점을 당당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대변인,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이 토론합니다. 한미 간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 속에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 경제 안보의 핵심 영역인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을 인터뷰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의 국가 책임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남성욱 변호사와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0: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이고 사대적인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관계 둘러싼 논란 속에 이재명 정부의 외교 원칙을 밝힌 걸로 봐야 되겠죠.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와 참모들과의 티타임을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익이라고 했습니다. 한쪽이 치우친 외교나 굴종적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그리고 또 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 등으로 이제 한미 간 뭐 파열음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거리를 두고 실용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고도화를 강조하면서도 이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등 이 외교 다변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통상 압박에 맞선 산업부 협상팀을 향해서도 이 미국 협상단이 매우 터프하다고 들었다면서 격려를 보내 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알래스카 사업 등에서 원칙대로 버티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보수 야권에서 요구해온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경질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1: 예, 지금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 등으로 미국의 반발을 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등 이른바 자주파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을 강하게 압박해왔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들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자주파와 동맹파의 다양한 시각이 공존해야 대미 협상력과 외교적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건데요. 다만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민감한 시점에 이 대통령이 굴종 사대 같은 강한 표현을 쓰면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까지 또 위축시키거나 불필요한 동맹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외교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 어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한 여야의 거센 공세가 이어졌는데 여당 의원들까지 추지사를 질타했다고요?
1: 예,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제 추미애 지사의 잦은 중앙 정치 관여와 경기도의 이 대규모 감액 추경안을 둘러싸고 종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 추미애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일 각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국감장에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추지사를 좀 다그치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일단 명분은 이제 감액 관련된 것들인데요.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추지사에게 이 재정 건전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의 시군 사업 보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추지사 조치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지용 후보자 공격 등 중앙 정치를 기웃거리면서 이른바 여의도 지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추지사는 퇴근 후 소신을 밝힌 것이지 도정의 소홀함은 없었다면서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이자 공직 부적격자라 침묵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라고 봤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0: 네. 이른바 호화관사 관용차 교체 이재명 대통령의 호사 누리는 고관대작 SNS 글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네요.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이 서민 혈세로 호사를 누리며 복지 예산을 깎는 고관대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추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나온 겁니다. 추지사는 저를 겨냥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치하며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2억 원대의 관사 입주와 7천만 원대의 관용차 교체 논란에 대해서도 이 관사는 매입이 아닌 전세고 관용차 역시 규정에 따른 교체라 호화나 사치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추지사는 또 오늘 예정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오늘 열리는데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을 향해 조직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직격을 했네요.
1: 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이제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임은정 광주청장 공개 저격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취임 후에도 비판이 이어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이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0: 도 했고요. 또 징계 개혁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분으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중수청법상 정치 관여 금지의 의무는 이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공석인 감찰관 자리를 채우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반면 2018년 대검 감찰 1과장 시절 성폭력 사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이 임 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또 제3자 의회 또 피해자에게 이 아픈 기억을 상기시킬까 우려된다 일축했습니다.
1: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 논란이나 수사 기소 불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0: 그렇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등의 임명 반대에 대해서는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 하면서 몸을 낮췄고요. 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해 친윤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서는 좀 비위 소지는 인정하지만 당시 직무 배제 과정의 적법 절차 위반 소지를 고려해 동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특수부 근무 경험을 통해 권한 집중의 문제를 절감했고 또 수사 기소 분리 필요성에 공감해왔다면서 검찰이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른 점을 깊이 성찰하며 입법 취지를 중수청에서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의에 대해서는 공소청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1: 어제 대낮 인천의 한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서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0: 예, 어제 오후 1시 50분쯤 대형마트가 입주한 인천의 지상 6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59세 남성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지하 1층 마트부터 2층 식당가까지 휘젓고 다니며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식당가에 있던 2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매장 직원과 고객 등 7명이 다쳤습니다. 피의자는 양손에 흉기를 붕대로 감은 채 무작위로 시민들을 습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 과거 폭력과 두 차례 살인미수 전과가 있었고 2019년 출소 이후 줄곧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에도 흉기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 입건된 전력이 있어서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방에서 발견된 약물의 성분 등을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인천 현장을 찾았죠?
0: 예, 이재명 대통령 어제 부산 일정을 마치고 상경한 뒤에 저녁에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보고를 받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치료, 신변 보호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히 짚으면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무차별 강력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1: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오늘 내려지네요.
0: 예, 지난 3월 기소된 지 7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번 의혹은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하고 김 의원이 돈부터 돌려주라고 답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는데요. 통화 바로 다음 날 김 전 시 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시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요청했습니다.
1: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교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제법 쌀쌀해서 따뜻한 겉옷이 반드시 필요하겠는데요. 환절기 차량 점검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이고요. 성산 램프 앞둔 1차로 고장난 차로 차단되면서 홍제 램프부터도 꽉 막혀 있고 잠실 쪽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나 뒤로는 행주대교부터 25분까지 가량 서 있다시피 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여의상 하류 부근과 성수대교 일대로 구리초 강변북로도 행주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차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고속도로 사고 전남권인 순

0: 순천 완주선 완주 쪽입니다. 용암 1터널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 수습하면서 1대 2km 구간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오늘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인데 시황 정리해 주시죠.
2: 네, 모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 AI 인프라 관련주들 중심으로 하락 출발을 했고요. 네. 여기에 또 대형 은행주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실적들이 좀 엇갈리면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대형 기술주들의 개별적인 호재를 기반으로 해서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였고 여기에 연준 이사들의 어떤 발언, 장기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안정을 보이면서 지수가 좀 낙폭을 축소하는 좀 그러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 네. 섹터별로 보면 메모리, 낸드 관련 주들의 하락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ADR, 뭐 낸드 중심의 샌디스크, 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CXMT, 중국의 창시 메모리 관련된 경쟁 심화 우려 이 부분에 의해서 좀 투심이 악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AI 투자 자금 조달 불안이 겹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장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 안정화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투심이 좀 위축되면서 좀 하락이 지속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반등의 여지를 좀 충분히 주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볼 때는 우려 기대도 있습니다.
1: 예.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 쪽은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에요.
2: 네. 메모리와 낸드 섹터와 달리 AI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중심에서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1: 네.
2: 중국 AI 가속기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 확대가 좀 이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또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 출발하였습니다만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차세대 베라루빈 플랫폼에 대한 렉 여기에 또 컴퓨팅 트레이딩 설계를 좀 개방형으로 좀 표준에 기여하다 보니까 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력한다는 발표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장기 금리가 안정된 부분도 좀 우호적인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중인 AMD 같은 경우도 뭐 헬리오스 AI 렉 출하 소식과 함께 텍사스 프로젝트와 이제 관련된 부분의 소식을 좀 전하면서 사실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AMD 여기에 또 인텔이라든지 마벨테크 같은 경우도 상승 지금 마감을 하면서 오히려 메모리와 낸드 관련된 쪽보다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전력 인프라도 강한 흐름을 보였다고요?
2: 네. 이 페름이라는 종목, 지금 AMD와 텍사스 프로젝트 마타도르 1단계 개발을 지원하는 신용지원 계약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좀 급등을 마감했고요.
1: 네.
2: 또 여기에 더해서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비스트라, 여기에 또 뭐 GE 버너바 이튼 같은 종목들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AI 반도체와 함께 전력 인프라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지금 미국 증시가 주목하는 거는 미국 국채금리 변화일까요?
2: 네, 일단 뭐 아무래도 시장이 주목하는 건 국채금리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되돌림이 나와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에 연준위원들의 좀 발언 자체가 좀 주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매파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제가 볼 때는 해석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세 인사들의 좀 발언이 좀 주목이 되는데 윌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국채 금리가 주택과 자동차 등의 어떤 금리에 민감한 부분에서 수요를 억제해서 통화 긴축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요.
1: 네.
2: 또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면 기존의 금리나 경로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입장을 좀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또 장 후반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은 적절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 내년에는 추가 인상은 필요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리 하락 압박을 좀 확대시키는 좀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좀 연준 의사들의 발언에 의해서 장기 금리가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단기 금리도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0: 시장 역시 장 후반 낙폭을 좀 축소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유가 계속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혼조세로 마감했네요.
0: 네, 유가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0.90% 내린 105달러에서 거래를 마쳤고 WTI는 전장보다 0.43% 상승하면서 94달러에 좀 거래를 마쳤는데 이 WTI 같은 경우는 4거래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고 일단 시장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지금 경유 수출과 관련된 가능성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디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로서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지 않냐라는 좀 그런 가능성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다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반군 후티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좀 저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오늘도 좀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상황은 어땠을까요?
0: 네, 어제 코스피 야간 선물은 플러스 1.73%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장 초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어제 우리 증시 검은 화요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빠졌죠.
0: 네, 좀 오랜만에 지금 매도 사이드카를 본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하는데
1: 예.
0: 코스피는 지금 마이너스 5.5% 지금 하락하면서 6,000선까지 내려온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수 같은 경우는 한때 5,900선까지 밀리면서 마이너스 7.4%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낙폭을 줄이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6,000선을 좀 지켜내는 좀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사실 코스피가 지난 2일에 7,004선으로 마감한 이후에 9월 달부터 계속해서 좀 제가 볼 때는 7,000선을 어떻게 보면 사수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1: 네.
0: 그 이후에 5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의 약 한 1,000포인트가 좀 빠지는 좀 그러한 모습이 좀 보였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시가총액도 800조 원 가까이 줄어서 5,000조 원 아래로 내려가는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5거래 이상 연속으로 하락한 것은 지금 2024년부터 2025년 이 초에 있었던 일 이후 거의 제가 볼 때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0: 특히 이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7에서 10%대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 더 하락하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예.
0: 여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6거래 연속으로 좀 순매도를 이어가는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래도 좀 장중에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마이너스 1.43% 낙폭을 줄인 상태에서 하락 마감하면서 830선에 좀 제가 그때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 계속되니까 우리 증시 약세장으로 들어선 거 아니야? 이런 진단이 나오던데요.
0: 네,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하고 또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기술의 어떤 추격까지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자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약세장으로 이 지수 자체가 돌아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일단 최근에 급락에 어느 정도 이 제기됐던 악재들은 좀 반영이 다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더 이상 조정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5,500선까지도 코스피는 지수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 과매도 신호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PER 같은 경우도 4배 이상 낮은 점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락보다는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좀 더 손익비가 맞지 않냐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반등의 근거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반도체 수요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 계속해서 꼽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펀디멘탈 외에 수급 측면에서 주가가 움직인 것이지 펀디멘탈이 제가 볼 때 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서버 DRAM을 채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기회로 지금 언급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다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수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일단 제가 볼 때 월요일 화요일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단기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어제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면서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좀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1: 예.

0: 좀 안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형주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지수의 안정화를 어떻게 좀 이끄는지 이 부분이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오늘의 날씨를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비가 그친 뒤에 날씨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 얼마나 내려간 걸까요?
3: 네. 이 비구름의 뒤편에서 찬 공기가 몰려와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나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이 5.5도 등 강원 내륙산지와 일부 남부 내륙 지역은 5도 안팎, 파주가 6.4, 제천이 6.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아래에 머물렀는데요. 또한 서울도 9.4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20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에 그쳐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고 오히려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1: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어젯밤부터 바람 때문에 창문이 덜커덩거리더라고요. 지금 바람도 좀 불고 체감온도 이 때문에 더 낮아지겠죠?
3: 네. 오늘은 오후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일부 서해안과 전남 해안에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낮은 데다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려 더욱 쌀쌀하겠습니다. 이 하루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겉옷을 챙기는 등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체온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1: 네. 지금 기온이 그러면 가을 추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좀 추웠죠?
1: 네.
3: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은 늦은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1: 네, 비 예보도 잡고요. 건강관리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시사
2: 뉴스
4: 전격시사
2: 인터뷰
4: 전격시사
2: 주식
4: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4: 전격시사

0: 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과 스튜디오에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자, 지금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 뭐 어느 정부에서나 다 중요한 현안이었지만 특히 최근에는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 간의 이상신호가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굴종적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하고 네, 국가 간 이견은 최소화하되 이견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1: 지금 한미 관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을 지금 정부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굴종적 사대적 외교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는 사실은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지 호전시키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대체 뭐 지금 한미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그 굴종이고 사대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 저는 별로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굴종적이고 사대적인 거는 그 대북 관계나 대중국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번에 북한의 이제 지뢰 도발 같은 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뭐 불의의 사고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가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이후에도 말씀이 계속 나오겠지만 정동영 네. 장관도 그것을 뭐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데 빌미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게 굉장히 굴종적 태도죠. 왜 북한의 그런 굴종적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못 하시면서 지금 한미관계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균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어하시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이 사대적 태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한중 관계가 굉장히 뭐 유연해지고 좋아진다는 거는 좋죠. 경제협력 관계도 네. 있으니까. 그런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에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는 중국과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굉장히 외면하는 입장을 취했어요. 뭐 서해 구조물 문제라든지 뭐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에 중국인이 연루되어 있는 문제라든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얘기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사실은. 그리고 네. 그 또 뭐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이제 반중 시위 같은 거에 대해서도 네. 대통령이 나서서 혐오 시위로 규정을 하면서 시위대를 뭐 여기저기로 쫓아냈었어요, 사실. 그게 이제 중국 대사가 이제 한마디 하니까 한 달 뒤에 국무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시위대를 명동에서 뭐 못 나오 쫓아내 버리고 네, 네. 경찰 들은 게 있었죠.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태도나 중국에 대한 태도야말로 정말 굴종적이 어쩌면 사대적인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좀 더 말씀 있겠지만 네. 강경화 지금 주미대사 스스로 지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굉장히 네. 여러 가지 심각함에 대해서 네. 또 외교를 하시기 때문에 애둘러 표현하셨지만 애둘러 네. 표현하는 외교관의 발언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이제는 조금 태도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예, 그 주미대사관에서 네. 또 설명 자료가 나왔어요. 어제 강경화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좀 더 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수습하고 싶으신가 보죠. 네. 한마디 들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0: 참 그 국정원 1차장 지낸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이런 말을 하셔서 한번 질문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한미 관계 중에 특히 CIA와 국정원 관계 이상 신호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이게 2022년 5월에 국정원이 미국 국무장관 참석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입수한 정황을 미국 FBI가 적발한 사건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최근에 외신 보도가 나왔죠. 그 수미테리 저희 그 워싱턴 DC에서 활약하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연구자와 관련한 그 수사를 언급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국정원 제1차장까지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꺼내시라는 것 자체가 참 자격이 의심스러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대통령도 얘기하셨죠.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 여러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뭐 미국도 대한민국도 중국도 예외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과정에서 외교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안보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선원 의원께서 지금 그 정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 관계 여러 가지 이제 균열상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부가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 네. 지금 이 윤석열 정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 가령 뭐 그때 윤석열 정권 때 무슨 한미관계 정보교류 중단이 있었습니까? 지금 정보교류 중단돼서 한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이제 뭐 북한을 감시하는 국가지리정보 방문하려다 거부당한 적 있습니까? 이번 정권처럼. 그리고 정보기관 수장하고 제대로 못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강경화 그 대사가 그걸 고백한 거 아닙니까? 정말 심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논의가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국정원 직원들이 미국 비자 외교관 신분 승인 못 받은 적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과거에. 그리고 국정감사 가는 전직 집권여당 대표가

0: 비자 거부 당한 적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미 관계의 균열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의 현 시점의 문제를 그 책임 있는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실 생각을 해야지 과거에 이랬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고 더군다나 정보기관에서 일했다는 경력을 가지신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과연 언론 정보기관에서 일하신 분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권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들을 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석 원장, 국정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어제 대통령의 굴종적 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말로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라는 해석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 한미 간의 현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0: 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굴종적 사대적 외교 지향해야죠. 그래서 정동영 장관은 더 경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북한 이번에 목함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이 취한 태도를 보십시오. 네네. 오히려 그 굉장히 뭐 북한에서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가지고 거봐라. 정동영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하고 김여정 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북한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굴종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굴종적인 태도 지향해야죠. 그러니까 이분 경질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네네. 지금 우리 군에 네. 우리 군인들이 지금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그 젊은 군인들의 앞날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네네. 불의의 사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말씀하시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군의 사기 문제도 있고 예.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얼마나 북한이 우리 정부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장관이야말로 경질이 돼야죠. 사실. 네. 네.
1: 자, 어제 그 지식재산처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됐는데 의원님도 지금 2차 전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네네. 지금 수사 공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요?
0: 현재 상황이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어제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지식재산처에서 네.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네. 대전이야말로 특허범죄 수사에 사실 어쩌고 보면 메카라고 할 수 있죠. 특허법원이 있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수사에 굉장한 역량과 성과를 드러냈던 게 대전지방경찰청과 고등검찰청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에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예, 예. 이제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예. 거기에 또 이제 전문 조사부도 있었어요. 대전지검에는. 그 당시에 조사부에 계시는 이제 검사님들이 이 사건을 이제 밝혀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고 예. 거의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10조 원대의 피해가 있었을 것이고 이에 따른 그 뭐 배터리 업계에 관련된 많은 우리 그 기업 들의 미친 여파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시 이제 국정원의 정보력과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수사력과 네. 그 다음에 또 산업부의 협조, 그 다음에 또 특사경들과의 협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범죄를 확실하게 잡아냈고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낼 수 있었죠. 빠르게. 네. 그런데 이제 검사들 수사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사 지휘 이제 못 받아요. 네. 그럼 이제 특사경이 알아서 해야 돼요. 네. 이런 과정에서 물론 경찰에 협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휘 체계가 앞으로 마련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엄청난 뭐 사건들, 그다음 기술 탈취 문제라든지 네네. 산업 스파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 특사경의 수사 능력으로 이걸 대응할 수 있는가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요. 어제 제가 뭐 표로 보여드렸었는데 예, 예. 굉장히 지금은 이제 간명하게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수사 지휘하고 또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스피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여기 경찰 갔다가 어디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게 지금 법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렇기 예, 예. 때문에.

0: 축사체계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건 뭐냐.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그 특허범죄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느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워낙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더 시간, 이거는 시간 싸움인데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예, 예.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그럼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 형사사부체계의 대전환이 과연 우리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한 것인가 네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특사경 문제도 좀 심각한 게 예. 특사경 이분들도 굉장히 그 오히려 그 검사의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의 지휘를 요구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특사경이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벌써 법 왜곡죄가 생기고 나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6월 말 기준으로 한 80명 정도가 고소당한 상태예요.
1: 아,
0: 왜냐하면
1: 법 왜곡죄
0: 그렇죠.
1: 때문에요?
0: 법 왜곡죄에서 이 특사경 분들께서는 이제 전문가적인 역량이 있으신데 수사 역량을 다 갖추고 있으시지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기 때문에 뭐 좀 더 보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법 절차적 문제를 문제 삼으면 법 왜곡죄로 걸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사경 분들도 이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는데도 예.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이 형사사부체계를 다 바꿔놨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문제는 뭐냐. 특사경들이 수사를 하게 될 때 이게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1: 네.
0: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도 있는 거고요.
1: 네.
0: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절차적 법적 절차적 문제 이런 걸로 얼마든지 그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왜곡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 수사에서 굉장히 미온적이 될 수도 있다.
1: 그럴 수도 있죠.
0: 그러면 사건들이 네. 암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참 깊이 있는 그리고 네. 꼼꼼한 네. 대응 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밀어붙여서 앞으로 일어나고 일어나게 될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저는 이 형사사부체계 바꾼 여당 의원님들하고
1: 네.
0: 이것을 이제 끌어온 뭐 현 정권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현 정권이 책임을 지는 게 대수겠습니까?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기업이 피해를 입고
1: 네.
0: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1: 사실은 요새도 경제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 측면에서 봐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빨리 돼야 되지
0: 그렇습니다.
1: 않겠냐 생각이
0: 결국은
1: 듭니다.
0: 결국은 예. 범죄자는 웃고 예. 기업들과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1: 네. 예. 자, 산자위 현안 중에 지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23일 날 종합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이 됐습니다. 추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0: 그러니까 홈플러스 사태는 뭐 지금 이제 뭐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한데
1: 예, 예.
0: 이게 본인도 재판 진행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중소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지금 우려되고 있죠.
1: 예.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MBK 파트너스 측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 네.
0: 이게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위원회 명의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너무나 많은 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뭐 그 진행 과정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분이 이제 그 재판을 이유로
1: 네.
0: 본인이 뭐 출석을 못하겠다 하고 계신데 그게 출석 거부의 완벽한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출석을 해서 본인이 그러면 뭐 증인 선서를 안 하시든지 발언을 안 하시든지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만 그것 자체가 불출석 사유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1: 예, 예.
0: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1: 아무래도 질문으로 준비됐습니다.
0: 예, 예, 예, 예.
1: 증인 채택이 안 됐죠? 이거는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게 어마어마한 그

0: 국민적 세금도 투입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뭐 투자 금액이 한 800조 정도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양대 반도체 양대 기업이 이제 참여하겠다고 한 것. 이거는 보면 정부와 기업과 지자체와 다 이렇게 함께 삼박자가 맞춰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1: 예.
0: 그래서 기업이 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굉장히 큰 축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서 기업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크죠.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절차적인 상황, 부지 선정 문제라든지
1: 예.
0: 이 프로젝트의 절차의 문제라든지에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절차적인 의구심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 측 입장과 그다음에 기업 측 입장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
1: 네.
0: 그래서 뭐 삼성전자 회장과 뭐 SK하이닉스 회장 증인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안 오시더라도 이 업무와 정부와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저는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뭐 우리가 뭐 대기업 총수를 불러다 놓고 그분들을 뭐 압박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요.
1: 예.
0: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업과 정부 간에 어떤 식으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투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과 그다음에 답변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남은 기간 동안에 증인 채택 또 한번 시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0: 네. 간사 간에 이제 협의를 계속 하실 걸로 보고요.
1: 네. 예.
0: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기업에서도 쏟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 예, 예.
0: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당초에는
1: 네.
0: 그 삼성 측도 그렇고 SK하이닉스 측도 인프라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인프라의 마련은 정부가 호언장담을 해왔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얼마 전에 봤죠. 한전이 인프라 깔아줄 테니 전력만 깔아줄 테니 5년치 전기세 네. 미리 내라 이런 황당한 제안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이런 자에 거절했죠. 이렇게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호언장담했던 거랑 또 기업이 바라보는 거랑 여러 가지 불일치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프라가 깔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력 용수 뭐 인력 이런 얘기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국정감사 진행 중에 국감장에 출석은 뭐 안 하시면서
1: 네.
0: 그 군공항에 가셔가지고 마치 전력 용수가 안 돼도 공장을 지을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셨냐? 아 국민들을 이렇게 안심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행보를 하시는지도 좀 이해가 앞뒤가 좀 맞지 않고
1: 네네.
0: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지금 그 뭐 인프라 깔아주겠다고 했는데 전력만 깔 테니 전기세 미리 내라 이러고 있죠.
1: 네.
0: 그다음에 또 원래 삼성하고 하이닉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데 자기들이 입지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안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끝나고 보니까 같이 같은 곳에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단독주택인 줄 알았는데 한 지붕 두 가족이었던 다세대였던 거예요.
1: 그런 표현이
0: 예.
1: 가능합니까?
0: 그리고 네. 뭐 보세요. 자기들이 그냥 들어가서 자가로 살 줄 알았는데 이미 전세권자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공항이기 때문에 미군과의 관계 소폐 협정에 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예. 기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전세권자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1: 쉽지 예. 않습니다.
0: 거기다가 저희가 분양하고 있는데 주변 개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막 분양 계획이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막 습지 람사르 습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거는 거의 분양 사기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광주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1: 알겠습니다.
0: 생각합니다.
1: 네.
0: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그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업이나 정부나 지금 진행이 될 때 서로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시간이 그새 한 4분여 남아가지고
0: 네.
1: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거부 문제 때문에 헌재 사무총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여당의 각하 여부 질문

0: 등에 대해서 선례에 따라서 각각 판단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셔가지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제가 볼 때 재판관은 재판으로 말해야 되지. 그렇게 그 소장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가 싶습니다. 본인의 판단을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재판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네.
1: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난 6일에 국감장에 나오셔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그리고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고 국회도 대통령도 대법원장 재청에 관여할 수 없다.
0: 네.
1: 이것이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기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이를 침해한다면 위헌이라는 취지로 얘기하셨죠. 이거는 삼권분립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엎으려고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보고요.
0: 네.
1: 이걸 보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권력 서열론이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그런 얘기 하셨죠. 행정부의 수반은 국무총리고 국가원은 대통령이다. 헌법을 안 보신 것 같아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통수권자죠. 대통령은. 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려는 이 태도는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사실은 재판 취소 그다음에 혹 재판이 되더라도 본인의 그 죄를 없애려는데 모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법원장을 모욕하면서까지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네. 자, 그 당 관련한 질문 하나 준비했는데
1: 네네.
0: 지금 당원 직선제로 지금 첫 조직위원장 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용인갑이 ARS 투표 발신 누락 때문에 재투표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남양주 을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 기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금 일부 당원에게 투표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이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조금 당원 직선제가 논란에 쌓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근데 이제 각 정당이 여러 공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용했었던 여러 가지 그 형태들입니다. 뭐 ARS도 했었고 우리가 K-보팅도 했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했었고 쭉 해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건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는 명명백백하게 그 처음부터 이제 바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그 사안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지 오히려 다음에도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다. 사고라는 건 사실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 원인과 절차 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자, 짧게 질문 드리면 지금 이른바 요새 패륜이란 말 참 많이 정치권에 사용합니다. 패륜 3남매, 뭐 패륜 5인방까지 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여당의 비판, 공세가 굉장히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죠. 예,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을 패륜이다라고 공격하기 전에 자신들을 먼저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무덤을 박정희 유해 옆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민주당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뭐 귀태다. 이런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비판을 하더라도 비판을 하셔야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정치권 전반에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들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정치인 모두가 사실은 경계해야 되고 함께 반성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재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3: 맨 아래
2: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4: 올가을 들어서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가장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9.5도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많은 지역으로 한자릿수의 아침 기온 지금 떨어져 있는데 경기 파주도 5도대, 대관령 6도대, 북춘천은 7도대를 기록하는 등 많이 쌀쌀하거나 춥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 쌀쌀하거나 춥겠고요. 바람도 오늘은 전국 대부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현재 강풍특보 지역은 서해안 대부분 그리고 전남 남해안입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하늘 모습은 맑겠습니다. 제주는 아침부터 차츰 맑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내륙에 곳에 따라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 선선하거나 서늘한 수준인데요. 서울, 대전, 광주 20도까지 예상되고 세종, 강릉, 대구, 부산 21도, 제주 2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9.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박종건 수석대변인 두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0: 네. 네, 국감 중에 한창 바쁘실 텐데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뭐 뉴스 헤드라인을 네. 초대 중대범죄 수사청장 후보자인 김종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열릴 예정이라서요. 네. 따져보니까 지난달 8일에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한 달이 훌쩍 넘어갔더라고요. 38일이 됐는데 뭐 다양한 지금 쟁점들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당보단 야당 입장 먼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중건 수석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오늘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될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번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 개인의 후보자 개인의 검증을 넘어서 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의 그 민낯 그 실상을 파헤치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 10월 2일에 출범했던 중수청이 보게 되면 정원 2,8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1,900명 정도. 그러니까 66% 정도만 인원이 채워졌고 그리고 과장 담당관 24석 중에 네. 16석이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문발차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실상이 민생수사를 하는데 얼마나 적합하지가 않은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아마 조명하게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권에서 네. 진영 간의 개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수사기관의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기관의 장을 뽑으면서 진영 안에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하고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예. 자. 이주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지금 사실 뭐 박중건 의원님이 두 번째로 얘기하신 부분들이 가장 최근 보도가 많습니다만 여당 입장에서도 뭐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수장이니까요. 보셔야 될 현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우선 그 우리 박중건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네. 지점 중에서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여당 내에서 좀 여러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저희 당 안에서 그런 다른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주당이 지금 건강한 상태다라고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오늘 이 청문회가 바로 그 다양하게 후보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들을 가감 없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초대 중수청장의 그 역할과 지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 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좀 따져 묻고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민석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그 의견들을 모아서 청문회에서 검증할 시간이 온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뭐 지금까지 또 그 저희 안에서 또 제기되었던 여러 그 후보자의 행적과 관련한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도 이 청문회 준비에 아마 곧 담당하시는 청문위원들께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고 오늘 또 여러 이제 국민들께서 의혹 한 잔 남기지 않도록 자 검증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이 청문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작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후보자가 충분히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 그 어떤 여러 의혹에 대해서 소명을 충분히 하신다면 네. 이 청문회를 끝으로 새로운 조직이 출범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또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참. 그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사실 행안위 소관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가 됐고 결국은 추미애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앞서 이주희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건강한 민주주의의 표현이다라고 네. 네.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만 사실 일각에서는 그 과거에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지사의 이런 행보를 대권 행보 시각으로 보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단 그 우리 추 지사님의 어떤 소신과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민주사회에서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는 보는데요. 그 어제 사실 오전 시간에 추 지사께서도 지금 이 자리는 경기도의 도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네.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다른 기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네.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계속 이제 우리 야당 네. 의원들께서 집요하게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 네. 개인적인 소신임을 전제하고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우리 그 이제 종교원의 이광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 시군 보조 사업 이 예산을 이제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도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지점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례를 든 것인데 그러니까 이 그 도정에 대한 국감은 말 그대로 그 민생과 그 도정의 어떤 예산과 관련한 얘기들이 또 주되게 공방이 되었어야 하는데 네. 좀 야당 의원들께서 좀 다른 어떤 정치적 현안에 좀 집중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아무튼 그 추 지사께서 제기하신 그런 쟁점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또 충분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경기도 국감을 보시면서 박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뭐

0: 도정을 살피는 데에도 아마 시간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집권여당의 출신의 광역단체장과 대통령이 지금 친윤이니 반윤이니 하면서 이제 중수총장 후보자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좀 참 보기가 안 좋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추지사님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냐 여의도지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저는 어제 그 표현은 처음 들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예. 저도 좀 들었는데요.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어제 뭐 나라 전반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어제는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네. 많은 국민들이 아마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경기도정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의 예산을 다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앉아서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가 친윤이 반윤이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네.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네.
0: 그리고 뭐 추지사님께서 김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추지사님이 법무부 장관을 하던 당시 2020년 8월인가요? 그때 김지영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한 사람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어쩌면은 그 말씀이 출사님이 과거에 두 차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던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약간 그 집권 여당의 그 거물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민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2: 민생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두말할 나위 없고 아까도 저도 이제 그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가 사실은 어제 자리였어야 하는데 그 야당 의원들께서 또 이제 쟁점을 계속 그런 지점들을 던지셨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추시사께서도 그렇게 좀 공개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1: 예.
2: 어쨌거나 뭐 해석은 사실 뭐 다양한 우리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 본인도 그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셨고
1: 네.
2: 또 말씀드렸듯이 그 당안에서 또 여러 그 의견들이 나와야 청문회 자리가 정말 진정으로 세심하게 그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1: 네네.
2: 저는 뭐 그런 건강한 과정이라고 보고
1: 네.
2: 오늘 청문회에서 또 그런 의혹들이 여당답게 다 정리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1: 네. 자, 아무래도 이 질문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임은정 청장에 대해서 윤호중 장관이 지금 감찰을 지시를 했고 어제도 김지용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기강을 무너뜨린 부적절한 행위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질문은 아무래도 이게 나오겠죠. 앞으로 이 감찰 이제 또 진행되고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임 청장도 일단 초기에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또 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해 놓은 상황이라 이게 자칫 초대 지금 첫 그 중수청이 시작되는 와중에 중수청 지휘부 간의 갈등 이후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우선 그 후보자의 답변 이제 곧 그 조직의 수장이 될 분으로서
1: 네.
2: 어떤 공직자의 정체적인 중립 그리고 이제 지휘 체계에 대한 어떤 존중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엄중함을 말씀하신 취지라고 보고요.
1: 네.
2: 수사기관의 구성원은 그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 그 후보자가 과연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좀 핵심적으로 검증해야 될 그런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좀 말을 이렇게 보태시는 것은 사실 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는데요.
1: 네네.
2: 그리고 후보자 검증 은 사실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지 그 직급 하급에 있는 어떤 다른 책임자가 또 할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후보자도 우리 임 청장과 조직의 여러 분들과 힘을 모아서 그 조직 안착과 올바른 그 수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신 만큼 뭐 잠시 잠깐의 에피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1: 네.
2: 아무튼 그 여러 지금 제기되는 그런 본인에 대한 의혹을 오늘 그 태도로 보았을 때 굉장히 좀 당당하게 소신 있게 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중수청 1호 감찰 사안이 됐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0: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일에 출범하면서 개문 발차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구치소도 이제 마련되지 않아서 경찰에 구치소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1: 예.
0: 그리고 검찰에서 넘어온 미제 사건이 18만 6천 건 이상 그런 상황인데

0: 민생수사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 중수청이 출범하고 첫 일성으로 나온 것이 감찰이란 말이죠. 그런데 김정 후보자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네. 윤호중 장관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잘못한 사람 없습니다. 뭐 당연히 그 지적을 조직기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임은정 광주 지방중수청장이 잘못했는가라고 보게 되면 그 사람도 그분도 잘못한 네. 거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은 해오던 대로 해왔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임은정 중수청장은 검사 시절에도
1: 네.
0: 무슨 수사를 잘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잘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1: 네.
0: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동부지검장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다시 광주 중수청장 지방 중수청장으로 가서 자기가 잘하던 페이스북을 잘했는데 지금 이제 혼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는가? 그럼 이 검찰 개혁이 잘못됐다는 거죠. 정치검사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누구보다 정치적인 사람을 중수청장 자리에 앉혀놓으니 지방중수청장 자리에 앉혀놓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 구조개혁,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렇지 않겠습니까?
2: 네. 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이제 조건설, 인과인과를 자꾸 따져가다 보면 전혀 무관한 사실을 이제 끝을 보게 되는 그런 오류에 예.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1: 예.
2: 어쨌거나 그 감찰이라는 것은 법에 예. 정해진 장관의 감독권 행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듯이 조직이 정말 시작된 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1: 예.
2: 이 출범 초기 조직의 기강을 잡는 것 또한 그 어떤 검찰개혁의 일부이고 또 그 조직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감찰은 징계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징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그 조사하고 살피겠다는 취지거든요.
1: 네. 그러니까
2: 조직 기강을 세우는 차원에서 그런 약간의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뭐 당연한 저는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그 장관님의 설명에 저는 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제 청문회 자리에서 우리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과 이 감찰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1: 네.
2: 당연히 뭐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임 청장이 제기하신 그런 의혹들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다 밝혀질 것 같습니다.
1: 네. 꼼꼼히 한번 청문회를 네. 보면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걸로 기대하겠고요. 자, 그 이화영 부지사 측이 이달 안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사실 그 앞서서 변호인 측이 변호인이 먼저 가석방을 SNS로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게 파장이 굉장히 커졌다가 지금 뭐 이화영 전 지사가 입장문을 냈고 어제는 이제 재심을 청구하되 논란으로 비화가 될 뻔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가석방 신청 같은 조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재심 청구는 뭐 타당 그 당사자 입장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뭐 당연히 뭐 가석방 신청이든 재심 신청이든
1: 네.
2: 뭐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의 측면이고
1: 네.
2: 그 수감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이제 다만 이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이고
1: 네.
2: 또 뭐 이를테면 뭐 사면까지 지금 뭐 만약에 이야기가 지금 좀 거론은 되고 있는
1: 네, 그런 것은 그런 말도 나오죠.
2: 네, 네. 그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고
1: 네.
2: 그러니까 각각 그 고유의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과 수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이것이 뭐 지금 타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는 않은 상황인
1: 네.
2: 것 같고요.
1: 네네.
2: 그 법무부 지금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 가석방 대상이 아님을 좀 피력을 하신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에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그 절차는 아마 수사심의위에서 충분히 가석방 심의위에서
1: 예.
2: 검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1: 네네.
2: 다만 이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그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었는데 지금 그 이화영 지사가 수감되어 있는 그 여러 어떤 관련된 그 사건들이 정말로 그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 조작 기소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할 수

0: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것은 뭐 가석방이나 이런 절차와 별개로 또 별도의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좀 해명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예. 박 의원님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뭐 억울한 측면. 교도소에 가면은 억울하지 않은 수감자가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 이번에 이화영 지사의 이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어디까지 무너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우려가 드는데요.
1: 네.
2: 이 이제 공범인 이화영 전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금 청구서를 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빗바지가 이제 찾아간 거죠. 이제 협박을 하는 건데
1: 네.
2: 안 내놓으면 결국엔 입을 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걸 좀 보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대통령을 뽑다 보니 이제 고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고 이 나라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형국이죠. 안으로는 이화영 지사에게 협박받고 밖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협박받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지뢰 공격으로 우리 군 장병들의 발목을 절단해도 북한에다가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스란히 그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나라의 시스템에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심각한 우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 네. 예, 저는 그 오늘 사실 그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전혀 하나도 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요.
1: 예.
0: 지금 그 야당 측에서 말하시는 뭐 네. 거래설이나 뭐 청구건설 이런 것들이
1: 네.
0: 본인에서 이화영 부지사 본인 스스로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거라서 제가 좀 네.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1: 예, 말씀하시죠.
0: 네. 네네. 그리고 그 옥중에서 분명히 변호인이 밖에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자신의 진위와 전혀 다르다고 명백히 언급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1: 네.
0: 더 이상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근거 없는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형태의 의혹 제기는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1: 예. 혹시 더 반론하실?
2: 아니 뭐 사법 판결이 난 부분인데 무슨 네. 허위 사실입니까?
0: 저기 네. 우리 대통령의 네.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네. 발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법 리스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검찰 한동훈 의원 등등을 중심으로 한 지금 또 감옥에 계시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윤석열 사단이 만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 리스크를 만든 그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이 지금 우리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1: 네.
2: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중수청 이런 일도 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니, 그 잘못을 저질렀는데 잘못을 저질른 사람은 문제가 없고 수사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0: 네.
2: 좀
0: 예,
2: 그런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예. 예. 아무튼 그런 그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된 수사였는지를 법과 원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이 저희 이제 여당의 입장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미 관계 현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 아, 분명하게 지금 대통령의 입장을 어제 공개된 자리에서 언급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박중건 수석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대통령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가끔씩 그렇게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사대나 굴종적 태도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뭐 우리 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우리 정부로 하여금 미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사대주의나 굴종적 태도로 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외교 관계와 동맹 관계를 만들어 가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보면은 어떻습니까? 북한 정권에게는 굉장히 굴종적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 발목 날아가도 아무 찍소리 못합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도 말을 못합니다.
1: 네.
2: 그리고 북한 정권에 그 도발을 해놓고 그들이 자기들이 도발이 아니고 우리가 자작극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명분을 실어주는 발언을 통일부 장관이 했습니다. 그 통일부 장관을 지금 비호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럼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장관은 생각이 같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 정권에는 그렇게 굴종하면서 한미 관계를 제대로 만들려고 그렇게 다 파탄내고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굴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럼 한미 관계를 파탄내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 최근에 뭡니까? 뭐 미국 주미 대사 강경화 대사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2: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층과의 소통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합참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
1: 네.
2: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북 그 해킹 관련해 가지고 한미일 안보협의 회의를 하는데 그거 국정원 참가하지 말라고 서면 통보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한미 관계가 파탄내고 있는데. 이게 그럼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벌어진 일인데 이걸 다시 복원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굴종이고 그 사대주의입니까? 북한에는 그렇게 굴종하면서.
1: 네.
2: 북한에 하는 거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하면은 잘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예. 사실 야당에서는 지금 정동영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를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예. 우선 지금 대변인께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좀 그 대립 구도라든지 비교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대북 관계를 대하는 입장하고
1: 예.
0: 또 아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을 대하는 관점은 명백히 저는 좀 달라야 된다고 보고 갈라봐야 된다고 보고요.
1: 예예.
0: 여전히도 당연히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외교의 중요한 축입니다.
1: 예예.
0: 대통령 말씀에도 앞부분은 당연히 그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계셨고 또 동맹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면서 고도화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 예.
0: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매 순간마다 모든 사안에서 어떤 입장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저희가 이제 경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굉장히 어떤 줄다리기 힘겨운 그런 또 좀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1: 네네.
0: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실용 외교, 실리 외교의 원칙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0: 한미 동맹의 어떤 원칙과 정신은 지속적으로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국익에 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1: 네.
0: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견지했던 입장 그대로 저는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1: 예.
0: 아까 대변인께서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1: 예.
0: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입장을 저 야당 의원들께서도 많이 같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국익을 지키고 우리 뭐 장병들의 귀한 어떤 생명을 지키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합심해서 다 일견일치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 뭐 여당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부에서도 북한 그 DMZ 사태에 대해서는 지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정협정 위반에 대해서 북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셨고요. 그래서
1: 네.
0: 지금까지 견지한 저희 정부의 입장, 여당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 강경화 우리 대사께서
1: 네.
0: 국감이라는 사실은 이제 증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 네.
0: 또 그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정보 소통이 안 되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밝히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우리 정부 그리고 여당도 좀 아주 세심하게 제대로 좀 상황을 좀 바라보고 그 어떤 솔직하고 겸허한 소통이 동맹강에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2: 예. 네. 그 외교안보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안보를 파탄내는 데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당연하죠.
2: 파탄나고 네. 있는데 여야가 따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같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 뭐 명확한 입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명확한 입장은 그겁니다. 북한의 공격인지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0: 예. 그 입장이 명백하게 밝혔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것도 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요. 이미 우리 강신철 국방부 장관

0: 여러 차례 공식적인 채널, 비공식적인 채널, 언론 인터뷰 모든 자리에서 네.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했고 네. 그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애매하게 한 30초 정도 남아가지고 다른 질문을 일단 소개를 하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 얘기를 아까 이 의원님이 잠깐 말씀 중에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갖고 또 새로운 또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이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오를까 내릴까, 금리는 상승 환율은 하락, 쏟아지는 질문 속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흩어진 단서를 모아 경제의 실마리를 추적한다. 요동치는 숫자,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심리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제 명탐정.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정치,
4: 전격시사,
3: 뉴스,
4: 전격시사,
3: 인터뷰,
4: 전격시사,
3: 주식,
4: 전격시사,
3: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3: 와, 전격적이네.
4: 전격시사.

0: 민주당 토론 2부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박종광 수석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첫 질문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이 사실 몇 년 전 얘기였는데 지금 다시 국감 기간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무대행이 김종철 직무대행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물론 이게 앞에 전제는 있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안이 사안이고 또 관련되신 분이 또 한동훈 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김민석 당대표께서 이렇게 수첩에 쓰셔가지고요. 한동훈 파일 메모. 그러니까 이미 준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이거 이게 상상의 차원일 수도 있고요. 또 돌아가는 뉴스를 종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 우리 뭐 그 뭐 수첩에 대해서는 대변인으로서 제가 예, 좀 언급하는 것은 뭐 적절치는 않은 네. 것 같고요. 예. 예, 해석은 뭐 여러 사람들의 몫일 텐데 네. 뭐 그게 뭐 어떤 뭐 문제성 있는 메모나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 국회 제출 자료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좀 새로운 증거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본인이 그 일지 같은 데 서명을 안 했다든지 예, 그리고 뭐 전자책 판매 예, 영리성 문제가 또 새로운 좀 도마에 오르고 있고요. 예, 예. 아무튼 이제 문제는 당시에 이 수사가 그러면 제대로 됐느냐 일 텐데요. 당시 그 경찰에서 분명히 이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0일 만에 반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서연치 않다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면 이 당연히 이제 국제 공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해서 불송치경을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분명히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셀프 무혐의를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거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서 이 지금 이제 좀 재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한동훈 의원 측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일 경우에는 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박 수석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2: 글쎄요. 저는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2: 이게 지난 한 1년 8개월 경찰이 수사하고 2023년 몇 월인가에 아마 말쯤에 아마 이걸 불송치 결정을 냈을 겁니다. 혐의
0: 네.
2: 없음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을 옛날 이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걸 다시 들고 와서 재수사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거 뭐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 대행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정치에 휘둘리는 수사기관의 태도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해체되고 나서 과연 여당 쪽을 향해서 뭐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2: 소환 수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다 야당 쪽 무소속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뭐 네. 벌써 정치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재수사를 검토해야 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김승원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제넨셀과 관련된 그 의혹들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
0: 네.
2: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무혐의 불기소 처분된 부산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그분에 대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보좌진 네 명은 다 지금 징역형을 받고 구속됐는데 그 부산시장만 불기소 처분됐단 말이죠.
0: 네.
2: 이런 게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뭐 어떤 사건이든 그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약에 어떤 그 결론을 그 이전의 수사 내지는 어떤 법적 판단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재수사 뭐 또 그 재심 당연히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0: 네.
1: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절차이긴 한데요.
0: 네.
1: 지금 이제 한동훈 검찰 당시에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검 검사이면서 또 법무부 장관이었던 법무부의 수장이었던 시절에 일어난 일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압수수색 0건 그리고 참고인 조사도 0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해외 공조 요청 이거 법무부 장관 승인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연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거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직 중에 한동훈 장관이 재직 중인 그 검찰 단계에서 열흘 만에 이런 것들이 반려되고 네. 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한 의원이 내세우는 그런 어떤 그 무혐의라는 결론이 이것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도 나온 결론인지 아니면 수사가 막혀서 나온 결론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되겠다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그 전제로서 말씀드렸던 어떤 새로운 증거들이 지금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들여다보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3: 국감은 보통 피감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 국감에서 사실은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처관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는 거거든요. 국정감사 과방위 국감에 제척해야 될 만한 그 정도의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 의원님?
1: 네, 그저께죠. 네네. 제처관 제출도 제가 예, 대표로 좀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 의원들께서 좀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이게 이진숙 의원이 당시에 뭐 방통위원장이었다, 그 직에 재직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의원 그 우리 이진숙 의원이 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다른 사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예. 그것이 아니라 제척기피 회피라는 제도는 우리 뭐 국회법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떤 국가기관에서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다 필요한 절차로 규정을

0: 하고 있는 굉장히 객관적인 제도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 이해관계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충돌할 시에는 본인이 그것을 뭐 회피하거나 또는 기피 신청을 하거나 네. 또는 그 결정에 의해서 제척이 되면서 그 논의하는 심사하고 의결하는 그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진숙 의원이 제척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우선은 본인이 이것을 회피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저희는 이제 그것을 굉장히 여러 차례 그 안팎으로 좀 요구를 했던 상황이었지만 예. 본인이 그것을 명백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위원회의 이제 권한으로서의 제척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네. 것이고 예. 이유에 있어서는 네. 그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에 2인 체제에서 의결했던 많은 지금 그 처분들이 법원에서 지금 취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던 그 2인 체제의 처분의 위법성들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이 어떤 확정 판결이라든지 최종적인 결정으로서 확정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일부라도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긴 한데요. 일부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어서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심각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그 분이 그 사안을 검증해야 되는 국정감사장의 감사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자기를 자기가 감사하는 이 셀프감사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전체적인 어떤 국감 절차 모두에서 제척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방미통이와 그 당시에 이제 2인 체제에서 결정했던 그 관련된 기관들에 한정해서 그 해당되는 질문에 있어서 제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척 의결을 한 직후부터 그리고 뭐 어제도 그렇고요. 우리 국감장에서 이진숙 의원님 다른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들 다 했습니다.
1: 네. 예. 상세한 얘기를 기사로도 접했지만 직접 들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알 것 같은데. 예, 박 의원님.
2: 뭐 이재명 대통령 부모 되시는 분님의 묘소를 갔다 온 것 때문에 그 농지를 전용해서 묘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까발린 것 때문에 복수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헌법이 부여해 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정감사 권한을 숫자로 빼앗아버린 그 환정파괴 그런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척 대상이 되려면 예. 과거에 예.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께서 YTN에서 나오신 이후로 예. 과방위에서 YTN 국정감사를 거의 혼자서 단독으로 이끌어 가실 정도로 주도하셨죠. 그리고 김현우 의원도 방통위에서 재직을 하셨고 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분도 제척돼야 되고 그리고 법사위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변호사 출신들 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박균태 의원부터 비롯해서 이분들이 법사위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데려다가 조리돌림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 직전까지 국무총리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총리는 어떤 상임위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진숙 의원은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국회 네. 윤리심사자문위에. 네. 그래서 해당 없음으로 판명이 난 사안이에요. 그걸 왜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제척을 시키는가. 그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아버지 되시는 분 묘소를 찾아가서 이거 농지에다가 묘소를 만든 거다라고 까발려서 복수한 거 아닙니까?
1: 네. 네. 30초 정도만 시간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0: 우선은 저는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진숙 네. 의원께 그 본인의 그 제척이 논의가 될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그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묘소를 찾아간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묘소를 찾아간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적인 무슨 공격을 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정말로 적절치 않고 그것은 우리 여당의 의원들을 좀 모욕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여러 차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야당에도 요청을 했고 당사자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해충돌 사안을 피하지 않으신 게 굉장히 문제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뭐 이제 뭐 법사위원회 여러 직업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본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그것을 그러니까 공적인 의무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데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해야 될 분이 그 피감기관 로서 담당해야 될 어떤

0: 지적받아야 될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분명히 좀 갈라보셨으면 좋겠다.
1: 네. 네. 저희가 방송 시간 때문에 네, 박 의원님 네. 한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오늘 네. 오늘 당당토론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을 떨어뜨렸습니다. 서울은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면서 9.3도로 출발했는데 이 기온은 어제보다 6도 정도 낮고 평년 이맘때보다도 1.5도 낮은 기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가 20도, 세종, 강릉, 대구, 부산이 21도, 제주 22도 등 전국 17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까지도 이렇게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로 예보돼 있어서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는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종일 활동하실 때 바람이 영향을 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서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고 전남 남해안과 서해안 중심으로는 현재 강풍특보 지역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은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점차 낮 기온이 오름세를 띠긴 하겠지만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다시 화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11.6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5: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15년 만에 국가 책임을 내건 배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의 국가 책임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남성욱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6: 아, 예, 안녕하세요. 남성욱입니다.
5: 네. 자, 2023년에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4년 6월에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이후 지금 현재 8일부터 국가배상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다 보도가 나왔는데 그 잠깐 간략하게 좀 그 과정 사이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 예. 법원에서 이미 그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5: 네.
6: 근데 이제 사실은 판결에 따라서는 판결에서 인정되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자체는 굉장히 미미했었거든요.
5: 네.
6: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피해자나 이제 시민단체가 독가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해라, 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고,
5: 예.
6: 그러한 결과로 해서 지금 이 특별법이 제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5: 네. 자, 3월에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국가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 손해배상 체계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상심의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일단 배상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6: 예. 그 지금 이게 크게 보면은 그 성격 자체가 이제 구제에서 이제 배상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책임의 주체의 기존에 과연 기업에서 국가라고 하는 부분이 더 추가된 그러한 구조입니다.
5: 네.
6: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가의 위법성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5: 네.
6: 이 배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누가 과연 피해자인지 이 사람이 과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그 피해가 맞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역할
5: 아.
6: 그리고 과연 여기에 따른 적절한 배상금이 얼마일지. 에 대해서 결정하는 역할 그리고 과연 치료비가 어느 정도 적정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라서
5: 네.
6: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제 법원이라든지 다른 판정 기구의 역할을 한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예, 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보도를 해서 보니까 지금 10월 8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배상 신청을 받는 게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지금 배상 신청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본 당사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6: 예. 그 기존에 이미
5: 네.
6: 그 신청을 해서 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청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5: 아, 네.
6: 이분들은 이 6개월 내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5: 아,
6: 거고요.
5: 네, 네, 네.
6: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신청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제 미신청자
5: 네, 네.
6: 같은 경우도 6개월 내에 신청만 하면 일단은 되는 것으로 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피해 구제가 이미 인정이 된 약 6천 명의 분들은 서류

0: 제출하면 되니까 인정 미인정 이런 거를 이제 판정받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걱정을 하실 분들이 지금까지 인정을 받지 못한 미인정자들이요. 이분들 네, 같은 예. 경우에는요. 지금 배상심의위원회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1: 일단은 기존에 이제 본인의 그 피해 지령과 관련한 뭐 진단서 등등 해서 이제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들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게 되면 네, 네. 그 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분의 그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즉 피해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0: 네,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미인정자들도 다시 한번 이 현재 지금 시행하는 이 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본인의 피해와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근데 이제 피해자 연대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특히 네. 이제 미인정 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상 심의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피해자 입장이 반영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1: 그 부분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배상 심의 위원회 자체에 그 피해자는 의견 진술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차지하는 그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않을 수 있다라고 우려는 네네. 좀 타당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0: 네. 또 이제 의견 진술밖에 못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피해 인정 범위 이거는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대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기사를 통해서 제가 접한 내용을 보면 이른바 단순 노출자 로 분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에도 계속 미인정 상태였는데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어떻습니까?
1: 일단은 그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인과관계 추정이라고 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규정하고 예. 배상심의위에서 판단할 때 피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규정과 약간 다르게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법에서 기존에 논의됐던 노출 그리고 그다음 질환의 발병 그다음에 역학적 인과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0: 네.
1: 아마 예, 피해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기존에 그 인정됐던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아마 좀 피해 인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또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지금 6개월간 배상 신청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이후에 예를 들면 제가 당사자라면요. 이후에 제가 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뭔가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하게 됐을 때 네. 이런 이른바 뭐 새로운 피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구제받지 배상받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 예, 네. 그게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1: 특히나 이제 이 법에 되면은 따르면은
0: 네.
1: 그 가습기 살균제 그 배상심의에서 한번 결정이 나오고 이에 동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라고 하는 규정이 효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에 추후에 청구하거나 이렇게 하지 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다만 그 손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치료비나 간병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뭐냐면
0: 네.
1: 그럼 새로운 손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손해들 치료비나 네. 간병비에 본인의 일시적 손해라든지
0: 네네.
1: 이걸로 인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타당을 하고
0: 네네.
1: 그리고 과연 그 이후에 과연 이걸로 인해서 다시 또 소송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0: 네.
1: 그 재판상 화해의 규정에 이런 부분까지 다 돼서 더 이상 종국적으로 끝나버리는지
0: 예.
1: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불분명한 상태로 좀 남아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추가 피해에 대한 배보상 청구권 이거는 필요하다고 변호사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1: 예, 그 부분은 필요하고 이 부분은
0: 네.
1: 향후에 그 해당되는 규정이라든지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의 해석을 통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보완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를 보면서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대목이요. 배상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배상 세부 기준이 올해 안에 공개되고 이제 내년부터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심의가 들어간다고 해서요. 그럼 저는 이제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이미 배상 세부 기준에 대한 대부분의 계략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다 이미 합의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직은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1: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건 이 법하고 그다음 시행령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0: 그래서 네.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 네.
0: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국에는 기후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 아.
0: 현재 아직 의원의 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아.
0: 그렇다 보니까 이걸 구성을 하고 네. 여기서 의결해서 기준을 만들려면 아마 이게 올해 연말 정도가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 예. 이게 지금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함께 배상을 하는 체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0: 지금 배상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제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1: 예.
0: 이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법관과 이제 변호사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과반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의료 관계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뭐 기존의 기업이라든지 뭐 네. 이런 쪽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될 여지는 없다라고 아, 생각은 듭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아직까지 네, 네. 이제 배상금 규모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뭐 기사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어떻게 될 건지 참 궁금한데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을까요?
0: 참고할 만한 기준이라고 하는 게
1: 예.
0: 과거의 기준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 예전 2022년도에 한번 조정이 한번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때 그 현재 조정안에서 나왔던 뭐 피해자한테 뭐 최대한 5억 그래서 뭐 2억에서 4억 정도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최소한 그 법원에서 현재 그 일반적인 그 인신사고의 이자료 기준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이 사건 자체가 이 법에서도 참사라고 규정된 만큼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기준이 하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 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그러면요, 그 정부하고 기업이 함께 이제 배상 체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예. 보도를 보면은 옥시, 애경 등 당시 관련됐던 15개 사업자는 분담금 납부를 약속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문제됐던 기업들이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들어간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0: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가습기 살균제 여러 원료 물질들이 있는데
1: 네.
0: 이 중에서 CMIT, MIT 그러니까 네. 주로 SK케미칼하고 애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1: 네.
0: 그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그 명시적인 법원의 판결은 없어서
1: 네. 네.
0: 그 향후에 지금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더라도 지금 형사사건의 판결의 결과라든지 법원의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분담금과 관련해서 갈등들은 계속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그럼 기업들의 분담 규모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0: 법문에는 일단은 비율들은 다 정해져 있죠.
1: 네.
0: 그 원료사라든지 그다음에 판매사. 그리고 이제 판매 이 부분들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 규정이 네. 되어 있는데
1: 예.
0: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분담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1: 네.
0: 만약에 이번에 CMIT, MIT 특정한 원료물질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뭐 무죄 판결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1: 예.
0: 기업들이 이 분담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1: 아.
0: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 분담금과 관련한 그런 분쟁은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지금 사실은 명확하게 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좀 분명히 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지금도 지금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그 피해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인과관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
1: 네네.
0: 벌써 이게 2011년부터 시작하면 15년 이상 지난 일이거든요.
1: 예.
0: 이 기간 동안에 피해자들도 외로운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피해자들이 본인의 질환이 어떤 제품으로 해서 생겼는지 증명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책임을 더 이상 안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1: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예, 예.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남성욱 변호사셨습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격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십시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

0: 비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서울의 기온은 이번 가을 들어서 가장 낮게 떨어졌습니다.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요. 9.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내려앉았고 평년 이맘때보다 1.5도 낮았습니다. 일부 내륙으로 이렇게 5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간 곳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그 밖의 지역으로는 평년 이맘때보다는 아침 기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앉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는 얼음이 관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언저리까지 오르면서 서늘하거나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가 20도, 세종과 강릉, 대구, 부산 21도, 제주 22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 분포가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이보다는 더 낮겠습니다. 따뜻하게 옷차림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풍특보가 전남 남해안과 서해안 중심으로 발효 중이고요. 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각별히 바닷길 이용하실 때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로 다시 기온이 하향세를 띠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뉴욕 주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대표부의 대응을 놓고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차 대사는 또 지난 8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지뢰 폭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사과를 촉구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한 강경화 주미 대사의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는 발언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현지 시간 13일 밝혔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주미 대사는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관련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의 원격 거점인 이른바 노트북 농장이 또 적발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과 텍사스 북부 연방지검은 텍사스 주 전역에서 진행된 합동작전을 통해 관련 주거지 40여 곳을 수색하고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에 무단 침투하는 데 악용된 노트북과 키보드, 영상장치 등 187대를 압수했습니다. 북한을 도운 미국 내 조력자들은 집에 있는 노트북에 원격 접속 소프트웨어를 깔아 북한 해커들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이른바 노트북 농장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종 주가가 인공지능 AI 투자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대표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0.2%가 내린 12,208.8에 마감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락세는 메모리주에서 두드러져 마이크론 3.7%, SK하이닉스